0: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말한 1천억 원에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쓴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 최 회장 개인 자산까지 포함돼 실제의 50배가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를 알면서도 노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이 해당 금액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는데 관련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4: 지난달 26일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에 따르면 네팔에서만 1,395명이 숨졌고 5,130명이 실종됐으며 국경 넘어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토속류로 43명이 사망하고 519명이 추가로 실종됐습니다. 양국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하면 7,087명에 달합니다. 수습된 시신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데 급류에 훼손되거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시신이 많아 DNA 확인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인 실종자도 9명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 이지는 오늘 네팔군의 협조를 받아 드론과 육상수색을 병행했으며 내일도 드론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발렌드라샤 네팔 총리는 피해 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실종자 수색과 재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로 인한 전체 피해액을 우리 돈으로 약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건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약 6조 3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홍수 피해가 반복되는 강변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우편 투표 관련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제의 결정은 미 연방우정청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봉투 양식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의 우편 투표지를 배송하지 않겠다는 조치에 대해 하급심이 내린 집행정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를 추진했는데 의회 입법이 어려워지자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려 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를 막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급진좌파에 굴복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부정을 막을 시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본 지난 2월 판결과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본 지난 7월 결정까지 거론하며 대법원 전체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일기 때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브렛 캐버너닐 고서치 새 대법관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자신이 면접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며 원래 모습의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미국을 적어도 100년 후퇴시킨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이 같은 비판으로 자신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 소송의 전 단계 절차인 행정 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연말까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을 포함한 9개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청구는 연방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로 청구가 거부될 경우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구인 김모 씨는 불법 감금과 절차 남용 그리고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그 압수된 소지품과 근로 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에 7일간 불법 구금되는 동안 모욕적인 생활 조건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이 인터뷰한 노동자들은 체포 당시 아무런 설명이나 통역 없이 구금됐고 족쇄에 채워진 채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효한 비자로 일하고 있었다고 밝힌 노동자들은 체포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미국 정부가 미등록 이민자 4명을 발견했다는 구실로 완전 무장한 수 100명의 요원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엘러벨 현장에서 기습단속을 벌여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으며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중무장한 요원들이 노동자들을 수갑과 족쇄로 묶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씨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전후로 법무부 장관의 공소 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김 후보자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답했는데 야권은 일사천리로 공소 취소가 될 것 같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과거 민주당 내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후보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8: 민주당이 오늘 내내 이렇게 무지성적으로 감싸는 거 보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해줄 사람이 이제 김승원 후보밖에 안 남은 모양입니다.
7: 앞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별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9: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넣는 것은 저는 처음서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7: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를 두고 지명 전후로 달라진 후보자 입장도 화두였습니다.
10: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습니까?
9: 앞에 것은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도어스태핑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10: 그게 다 맞다는 거면
9: 법령에 의해서
10: 국민은
9: 처리하겠다라는 후보자의
7: 물론 국민의힘은 이 같은 김 후보자 발언에 진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10: 어리숙한 후보자 장관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가장 일사천리 될 것 같아요.
7: 민주당은 후보자 업무와 동시에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11: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실 적합한 후보자이신지
9: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과제인 것으로
7: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청구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거라 해명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에 정책 질의가 집중되며 다음 달 초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질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해창과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해창과에 오셔서 추석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해창과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창과.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6: 엄마, 별일 없죠?
7: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8: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9: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 행사 제공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오늘 미 국채금리 급등의 원인으로 글로벌 이슈를 지목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관은 구체적인 원인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 국채시장의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기준선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오늘 한때 5%를 넘어서며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이 수준까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기업 차입비용이 함께 높아지는 만큼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주말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의 국빈 방미를 초청했으며 정상회담은 이달 24일과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허 부총리와의 회동에서 미국의 대일한 금융 제재를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장관은 이란은행 세 곳을 제재했다며 중국과 비공개 논의를 이어왔고 이번 주말 회동에서도 그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0: 구글 딥마인드 출신 인공지능 연구원 빌랄 추구타이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AI가 인류를 위협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경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구타이는 구글에서 AI 안전과 정렬 연구를 담당했던 인물로 AI 개발의 기본 방향성에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렬 연구란 AI 모델이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스스로 거부하도록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엔트로픽의 AI 개발자 제이콥 콕슨이 사직하면서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초지능 AI를 향해 무모하게 질주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콕스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내년 말이면 상황이 통제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가 AI 개발 속도 조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스페이스X AI의 일론 머스크도 이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AI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들 내부에서 속도 조절 요구가 잇따르면서 업계와 정치권의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 GCHQ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 네덜란드 종합정보보안국 AIVD가 오늘 이란 연계 스파이웨어에 대한 공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세 기관이 경고한 멀웨어의 이름은 초진브릭으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공격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은 표적의 연락처와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수집하고 화면을 캡처하며 기기 마이크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시지 앱에서 지인을 사칭하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내세워 신뢰관계를 먼저 쌓는 방식을 씁니다. 심지어 가짜 MRI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표적은 이란 반체제 인사와 활동가, 그리고 언론인입니다. GCHQ는 이란이 정권의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보기관이 정권의 적으로 지목한 개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납치와 살해, 음모를 꾸민 사례도 있다고 세 기관은 지적했습니다. GCHQ,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폴 치스터 작전국장은 위험에 노출된 이들이 이번에 공개된 공격 수법을 숙지하고 대응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영국 주재 이란 대사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11: 지난달 27일 제주공항 전망대에서 중국인 디에츠대가 무전기로 항공기 관제 교신을 몰래 청취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항 이용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해당 중국인 디에츠대를 검거했으며 무전기는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디에츠대의 휴대전화에서 경기지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 수혈장을 발견하고 대공 혐의점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해당 디에츠대를 출국 정지 조치하고 범행 경위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13: 지난달 27일 제주공항 전망대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무전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이상하게 여긴 이용객이 공항 측에 신고한 겁니다. 확인 결과 중국인 10대 A씨였습니다.
14: A씨가 무전기로 항공기 관제 교신을 감청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제주공항 관제탑이 있습니다.
13: 관제 교신을 들은 시간만 1시간가량.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제주에 들어왔고 무전기는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경기지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를 출국 정지하고 범행 경위와 함께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중국인 10대 등이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안내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5: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것이 불법 감청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장비들을 국내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3: 공항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감시와 신고 체계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12: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 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넷플릭스와 아마존, 그리고 유튜브가 오늘 워싱턴 DC에서 새 로비단체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단체 이름은 스트리밍 접근과 선택연합으로, 영문 약자로는 SACA입니다. 평소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미 의회의 규제 움직임 때문입니다. 스포츠 중계권이 지상파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빠르게 넘어오면서 미식 축구와 농구 야구를 모두 즐기려면 플랫폼을 두세 개씩 구독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비용 부담과 불편함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주당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은 올해 초 영구지 팬에게 모든 경기를 단일 채널에서 무료로 제공하라는 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사법위원회도 지난 6월 스포츠 방송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스트리밍 업체들은 자사중계가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 등 지상파보다 풍부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ACA는 스트리밍이 오히려 더 다양한 시청층에게 스포츠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e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의회와 플랫폼 기업 간의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민방위국이 오늘 이슬람 최고성지 메카에 공격 위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메카에 이런 경보가 울린 것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보는 메카와 함께 제다 타이프 지역에도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경보의 원인이 미사일인지 드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국은 경보 발령 직후 위협이 사라졌다고 통보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보 발령 지역은 주로 남부에 집중됐다가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전날에는 사우디 남부에서 예멘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메카는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무슬림이 성지로 여기는 곳으로 이곳에 경보가 발령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충돌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사우디와 후티 간의 교전이 성지 인근까지 위협 범위를 넓히면서 중동 정세의 불안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예멘 서해안과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를 빠르게 장악해 나가면서 민간인 피해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며칠 새 10만 명이 넘는 피라민이 발생했고 수천 명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드론 공습으로 아내를 잃은 60대 남성 무함마드 아이야 씨는 세 자녀를 데리고 고향 항구 도시 모카를 떠났으며 밀가루 한 줌도 없고 깔고 잘 매트리스조차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 아덴에 도착한 피라민들도 아이들 옷 한 벌 챙기지 못한 채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예멘 내에서만 이미 10만 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건너 아프리카 지부티로 대피한 피란민만 최근 나흘간 2,400명을 넘어섰으며 탈출 인파의 60% 이상은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입니다. 지부티의 마르카지 난민촌은 수용 여력이 5천 명에 불과한데 향후 1만 명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훼손과 통신 두절로 구호물자 전달조차 막힌 상황에서 유엔 난민기구는 긴급 구호를 위해 1,400만 달러가 즉각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안보가 흔들리면 구호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하고 운송기간이 25일에서 30일 더 늘어나 구호품 전달에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2: 오늘 야당 국회의원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총리실 소속 직원이 일반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한 사실이 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기자회견 도중 취재진사에 섞여 질문을 던졌으며 현장에서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 아니냐고 총리실 측에 따져 물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페이스북에 손님께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올리셨는데
1: 어제 이해식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2: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 기소 계획서와 수사 기록, 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3: 만약에 이것이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관계기관으로 해서 유출 경위와 그리고 위법의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1: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지시한다고 하셨죠? 어디 일하시죠?
0: 일반인입니다.
1: 아, 일반인이세요? 전 기자회견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질문을 받아들이죠. 저는 한성숙 총리께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씀을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예. 자, 누구시죠? 어느 언론사죠?
0: 일반인입니다.
1: 재밌는 분이시네요.
0: 잠깐만요.
1: 할까요? 아까 저에게 그 질문을 했던 총리 관련한 질문을 했던 그냥 비언론인이 계셨는데 저 그분이 지금 제가 총리실 소속 직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뵐까요?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합니까? 저렇게 기자인 척 와서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 옹호하는 질의를 국회의원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는 것 적절합니까?
3: 뭐 상황은 파악해보겠습니다.
1: 아니 다시 한번 멈춰요. 잠깐만요. 자 다른 화면 주십시오. 저 텔레방에 들어가 계세요? 총리님 플러스 주요 간부방 저 텔레방에 한성숙 총리님 들어가 있습니까?
3: 네, 제 총님 들어있으니까 제가 시킨 것은 정확히 아니고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1: 낄 때 끼고 뺄 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다치십니다. 이게 야당 관련 사안 아니었으면 총리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3: 저 부분은 제가 보낸 거 아니고 그 보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1: 누가 보냈어요?
3: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의원님이 과하게 해석하시는 부분.
1: 전혀 과하지 않아요. 그 총리가 속해 있는 단톡방을 보면서 저한테 그렇게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총리를 옹호하는 내용을.
4: 네, 한동훈 의원님.
1: 과장이 국회를 능멸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안 잡았어요?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0: The Sunglass.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001번.
2: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0: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1: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화력발전소 탄소저감 규제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연방환경보호청 에리 젤딘 청장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에너지 장관회의 부대행사에서 이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2년까지 석탄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제 아래에서 미국 내 다수 화력발전소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배출 제어 기술을 갖추거나 아예 가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업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화력발전소가 미국 내 주된 온실가스 배출원인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산하정책청렴성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발전 부문은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문만 하나의 국가로 보면 중국과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에도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되어온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한 바 있어 미국의 기후 대응 정책은 잇따라 후퇴하는 흐름입니다.
13: 로스앤젤레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LA 카운티의 오피스 공실률이 38.6%에 달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리를 잡은 재택근무 문화와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가 겹치면서 기업들이 사무실 공간을 줄이거나 아예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임대료 상승세도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공실이 늘고 임대 수입이 줄면서 건물 소유주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사태와 압류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 오피스 건물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공실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침체는 건물주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공실 건물이 늘수록 주변 소매점과 식당의 유동 인구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 정착과 고금리 환경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당분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 캘리포니아 주지사 케빈 뉴섬이 2028년 대선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자신은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경선 공간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2028년 대선 유력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차기 도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2028년 경선 구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먼저 불러서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해리스 전 부통령의 결정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경선 판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앞으로 5년간 1,078억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무디스는 현재의 전력망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회사들이 송전망과 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일반 사무용 건물보다 수십 배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데 인공지능 연산 수요가 늘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력망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무디스의 핵심 지적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이 전력 인프라라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그 비용 부담이 어디로 향할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0: 에드 시런의 북미 스타디움 투어가 출연진 연쇄 이탈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발단은 래퍼 맥클모어였습니다. 맥클모어는 이달 초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공연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을 했다가 투어에서 퇴출됐습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단주 로버트 크래프트가 맥클모어를 내보내지 않으면 스타디움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압박을 가했고 결국 투어 주최 측이 그를 하차시켰습니다. 그 여파가 오늘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맥클모어의 후임으로 섭외됐던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에런 로는 인스타그램에 아일랜드인으로서 우리는 학살과 강제기근 그리고 폭력적 점령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안다며 투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오빠이자 프로듀서인 피니어스도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 예술가는 침묵당해서는 안 된다며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밴드 루카스 그레이엄은 돈이 많다고 해서 발언권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고 에드 시런의 전속 밴드인 아일랜드 포크 그룹 비오가도 시오니스트 로비에 의한 맥클모어 침묵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잔여 공연 전부에서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에드 시런은 가자 전쟁 논쟁에 끼어들기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투어는 이번 주 토요일 필라델피아 공연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지 출연진 없이 남은 공연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3: 연방당국이 오늘 남가주 일대가정 보육시설 운영자 12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정부 보육보조금 프로그램에서 부정 수령한 금액은 1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샌디에이고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기소는 실제로 아이들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출석 기록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담고 있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던 시점에 미국 밖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3세의 투르키아 알라와드는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해당 기간의 보육비를 청구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5세의 압둘라흐만 알라와드는 올해 3월과 4월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주 정부 감사관이 방문한 단 하루만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육 프로그램에서 수령한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검찰은 밝혔습니다. 피의자 12명은 지난 목요일 모두 체포됐으며 기소 내용은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네소타주에서 수 100만 달러의 보육 및 급식 보조금을 편취한 피딩 아워 퓨처 사건과 유사하지만 규모는 더 큰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관련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가 고객의 휴대전화를 몰래 조작해 성적인 영상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에 따르면 37세의 로건 에드워드 그레이 맥케넌이 지난 2월 초 한 여성의 아파트에 인터넷을 설치하던 중 와이파이 신호 테스트를 명목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여성은 10분에서 15분 뒤 확인하러 갔지만 그가 전화기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자신이 파트너에게 문자로 보냈던 성적인 영상이 iMessage를 통해 다른 기기로 전송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는 휴대전화에서 삭제돼 있었지만 연동된 아이패드에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여성은 전송된 번호를 추적해 그것이 당일 설치를 담당한 그레이 맥케넌의 것임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목요일 헤멧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그레이 맥케넌을 체포했으며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혐의는 상업적 절도와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유포 그리고 무단 컴퓨터 접근입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바인 경찰 샌더스 형사에게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레이 맥케넌은 지파이버 설치 업무를 위탁받은 계약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0: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의 해안도시 데이나 포인트에서 해안 침식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의 잔류 영향으로 높아진 파도와 해안 침식이 겹치면서 카피스트라노 베이 일대 해변 도로 주택 10채가 출입금지 판정을 받았고 7채는 주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당국은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변 도로 일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에서는 굴착기가 이미 한 채를 철거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인접주택은 데크가 완전히 무너져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데이나 포인트 시장 존 게버드는 출입금지 판정을 받은 나머지 9채도 안전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모두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피해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엘니뇨 현상이 본격화되면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선이 추가 침식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안가 주택들이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상황은 해안개발과 기후변화가 맞물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4: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3: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4: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3: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4: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5: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6: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5: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6: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5: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6: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선물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을 94%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고 백악관도 금리가 오르면 대통령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의장을 지명한 이유 중 하나가 금리 인하 기대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중간 선거를 불과 7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연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금리를 동결할 경우 연준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은 오늘 밤 워시 의장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2: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새벽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했습니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률에만 합의했으며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문제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월 170센타와이 세이스 시간을 사측은 월 노센토스 누에베 시간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선 끝에 이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연말 하급심 판결에서 노조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노조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 이 부분은 합의하지 못한 거죠?
14: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기준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해왔습니다. 우선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빼고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왔는데요. 막판 협상에서도 이 기준시간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13: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 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며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측은 연말 하급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노사 모두에게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12: 오늘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여야는 증인과 자료 채택을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 청문회장이 여러 차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답변 중 눈물을 보인 김 후보자를 향해 갱년기냐는 비아냥이 나왔고 여당 의원을 향해서는 독사 같은 사람들이라는 막말도 쏟아졌습니다. 핵심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채 구태의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막말과 삿대질로 얼룩졌습니다.
16: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채 고성으로 질의가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난장판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야는 먼저 증인과 자료 채택을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18: 양쪽 다 그만하세요. 김태규! 그만하세요!
19: 왜?
18: 뭐 그만하려면 좀 그만 좀 해!
19: 당신 좀 나를 보라!
17: 고함을 지르며 발언을 끊어 질의 자체가 중단되는 아수라장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20: 신용 의원께서 내용을
19: 내용을 못하니! 너 빨리 가야지! 그만해요!
17: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가족조합 특혜 등 핵심 의혹 공방이 가열되자 험한 막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21: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19: 막말하고 있습니다.
21: 그게 무슨 말이래요? 오늘 녹취 들었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8달짜리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18: 조용히 하세요.
19: 위원장님 좀 얘기하세요.
21: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의 사명자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17: 야당 의원석에선 답변 중 눈물을 보였던 김 후보자에 대해 갱년기냐는 비아냥도 나왔고
22: 후보자님,
23: 네네.
22: 시간은 자꾸 가네요.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23: 네.
17: 김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3: 아들을 한번 저기 발달센터 한번 일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한번 주진우 아드님 한번 들고 오세요.
17: 이번 청문정국의 최대의 전장으로 꼽혔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국민들이 기대했던 송곳 검증은 없이 구태의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4: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0: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과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27: 1부 시작합니다.
28: 통상임금 문제와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27: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겠다 예고한 당일 새벽 가까스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다행히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9: 끝모를 대치를 거듭하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2시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운전직 종업원의 호봉별 시급을 3.2% 인상하는 합의문에 양측이 서명한 겁니다.
30: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하여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9: 협상은 말 그대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갔던 도중 갑작스레 노조 측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협상 결렬 문턱까지 갔지만 밤늦게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되면서 파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31: 저희들로서는 오늘 합의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타결돼서 그나마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좀 안도감을 느낍니다.
29: 협상이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린 건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대로 176시간을 고수한 반면 회사는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32: 통상임금 문제 해결 못한 건 결국 뭐 우리 사측이나 노측이나 계속 아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29: 이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면서 노조는 예고했던 전면 파업 카드를 걷어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첫차부터 운행을 멈출 뻔했던 버스 교통 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시도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던 비상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어제 열린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식약 청탁 의혹을 놓고 독약 게이트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오히려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반박하며 신약에 대해선 문과라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의 이유가 또 증명됐다 철벽 방어했습니다. 먼저 박정현 기자입니다.
2: 청문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은 역시 신약 로비 의혹에 가장 많은 화력을 쏟았습니다. 비단 김 후보자뿐 아니라 여권 인사 여럿이 연루된 독약 게이트로 명명하며 핵심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앉는 건 가당치 않다 날을 세웠습니다.
3: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2: 임상 승인이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될 줄 몰랐던 김 후보자 해명 역시 진정 몰랐다면 부적격 사유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4: 우리 이쁜 돈 수천억 벌게 해주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당한 거다. 자기의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될지도 모르는 후보자께서 주가 조작 세력 근절을 하겠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2: 민주당은 후보자 과거 이력을 앞세워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피해자로 규정하며 보복성 수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5: 과거에 노무현 논두렁 시계가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과거 검찰에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2: 특히 해당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보자 검증 대신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6: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어떤 그 내용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외부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2: 김승원 후보자도 기소유예는 정치검찰의 쪼개기 기소 결과물이라며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정조준했습니다.
7: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2: 다만 범 여권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자 후회한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문제가 될 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주가 조작 피해자부터 만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7: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8: 김승원 후보자가 적극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일부 민심까지 움직였을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두고 특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1: 김 후보자는 공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야권에선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특혜 의혹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청문회 직전 공개한 배우자 녹취를 재차 거론하며 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겨간 뒤 지원이 늘어난 유착 증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10: 소방심사도 통과를 못했는데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거기서 바우처 수익을 많이 얻은 거예요.
9: 이에 민주당은 어떻게 발달장애인 돌봄이 엄청난 수익을 노린 이권사업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만든 것이고 후보자 가족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11: 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은 그 쓰는 돈이 대부분 인건비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 가족이 다 뭐 인건비로 받아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9: 김 후보자 역시 가족 기업 의혹을 부인하면서 울컥한 듯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7: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9: 이에 야권은 냉소로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와 통화해서 보고 싶다며 말했던 눈물과 청문회 눈물 사이 어느 것이 진심이냐고 조소를 보냈고 국민의힘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2: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고 이러시면요.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매일 배송 통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8: 눈물로 호소했던 김 후보자가 오후부터는 가족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여당도 가세하면서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한편 청문회장 밖에선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1: 김 대표가 한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다른 형제라고 직격하자 한 의원도 김 대표의 과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른 아침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뒤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맹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의 배다른 형제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과 같이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이라며 한 의원의 발언들을 이용해 역공했습니다.
14: 윤석열은 술 먹고 욕설 했고 여기는 술 안 먹고도 욕하는 재주가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3: 차라리 과거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며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14: 윤석열과 똑같은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아주 급속하게 본질을 드러냈고 그래서 결국은 허망하게 저는 석양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13: 민주당 대변인단도 연달아 서면 브리핑을 내며 한 의원을 향한 맹공에 동참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모 씨가 한 의원을 모른다는데 김승원 후보자 자료를 건넨 진짜 제보자는 도대체 누구냐. 한 의원의 정적 죽이기 캐비닛 정치의 종착역은 경찰청 조사실이 될 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SNS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세게 반격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과거 9억 원 뒷돈을 받은 사실과 5.18 전야제 행사 날 룸살롱에서 논 것을 다 인정한 게 아니냐며 들이받았습니다.
15: 허위 사실 유포로 허위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면 모르겠습니다.
13: 자신을 제명시키겠다는 21세기 독재자 김 대표는 멘탈이나 챙기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해놓고 왜 자꾸 언급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15: 김민석 당신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옆으로 쑥 철새처럼 갖다 붙었고 그래서 김민세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1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청문회 슈퍼위크의 핵심 분기점은 넘었지만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 간 격돌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취재진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탁 의혹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마스크를 쓴 여성이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안전처 신약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17: 김승원 후보자한테 성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8: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오빠라고 하신 거죠?
16: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이들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강 씨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사건 재판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된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후보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앞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의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 등의 재판이 늦춰지면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6월 유럽과 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관련 기자회견 이후 90여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이 취임 1년이나 순방 성과 등 특정 테마를 가진 회견이 아니라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19: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9: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배경으로 담는다는 계획인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전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회견은 크게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 90분가량 현안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야당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나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과 대법관 재재청 갈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경과와 수도권 집값, 부동산 공급 대책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8: 청와대는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했는데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통해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않고 재판받겠다, 연임 개헌은 없다는 선언이 없다면 하나마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SNS에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면서 두 가지 내용은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될 핵심 답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넘게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변호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금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며 검찰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지난 202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관장의 변호사 A씨는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천억 원 넘게 썼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노관장이 이겨 20억 원을 받았지만 최 회장 측은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는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일 A씨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 회장 측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말한 천억 원에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쓴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 최 회장 개인 자산까지 포함돼 실제의 50배가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를 알면서도 노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이 해당 금액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는데 관련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 측은 어제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오 시장 요청 없이 자신이 혼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 사실과 녹취 내용이 배치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오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와이티엔은 숨진 지적장애인 A씨 가족을 지켜봐온 복지단체의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가족 간 갈등으로 비장애인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 이들 가족은 외부로부터 점차 고립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 지적장애인 A씨의 가족은 지역복지관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A씨 남동생은 초등학생이던 지난 2013년, 어머니는 2017년부터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YTN은 지역복지관 등이 6년 전 이들 가족을 상담해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모두 중증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와 두 아들에 일용직으로 일하던 비장애인 아버지까지 원래는 네 식구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될 무렵 아버지는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반복된 가정폭력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새 모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성장하고 몸집이 커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습니다.
21: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댔으니까 애들이 반감이, 특히 큰애는 더 반감이 좀 아버지한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숨진 A씨는 아버지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져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남동생은 아버지를 화장실에 가둬두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피해자였던 어머니도 남편이 아닌 두 아들을 거들면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느낀 아버지가 집을 떠났고 이때부터 고립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복지관 주방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지만 글자를 잘 읽지 못해 일상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찾아와 도움을 주려 하면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만남을 피했다고 보고서엔 적혀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거부한 겁니다.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소란 탓에 이웃과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유족 장애 정도가 덜한 장남 A씨는 최근까지 가장 역할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22: 우리는 그걸 독박 돌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거든요. 정신적인 위험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모두 다 함께 살 경우는 서로 돌봄이라든가 서로의 안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것들, 그것을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었고.
3: 위태롭게나마 생계를 지탱해온 A씨가 숨지면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동생 둘의 삶도 막막해졌습니다. 이들을 다시 사회와 연결해줄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막말과 삿대질로 얼룩졌습니다.
1: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채 고성으로 질의가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난장판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야는 먼저 증인과 자료 채택을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3: 양쪽 다 그만하세요. 김태규! 그만하세요!
4: 왜?
3: 뭐 그만하려면 좀 그만 좀 해!
4: 당신 좀 나를 뭐라...
2: 고함을 지르며 발언을 끊어 질의 자체가 중단되는 아수라장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가족조합 특혜 등 핵심 의혹 공방이 가열되자 험한 막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5: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4: 막말하고 했습니다.
5: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오늘 녹취 들었어. 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8달장의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3: 조용히 하세요.
4: 위원장 좀 제시하세요.
6: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의 사명자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2: 야당 의원석에선 답변 중 눈물을 보였던 김 후보자에 대해 갱년기냐는 비아냥도 나왔고
7: 후보자님,
8: 네네.
7: 시간은 자꾸 가네요.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8: 네.
2: 김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8: 아들을 한번 저기 발달센터 한번 일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한번 주진우 아드님 한번 들고 오세요.
2: 이번 청문정국의 최대의 전장으로 꼽혔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국민들이 기대했던 송곳 검증은 없이 구태의 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답했는데 야권은 일사천리로 공소 취소가 될 것 같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과거 민주당 내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후보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0: 민주당이 오늘 내내 이렇게 무지성적으로 감싸는 거 보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해 줄 사람이 이제 김승원 후보밖에 안 남은 모양입니다.
9: 앞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별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8: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넣는 것은 저는 처음서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9: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를 두고 지명 전후로 달라진 후보자 입장도 화두였습니다.
11: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습니까?
8: 앞에 것은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도어스태핑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11: 그게 다 맞다는 거면
8: 법령에 의해서
11: 국민은
8: 처리하겠다라는 후보자의
9: 물론 국민의힘은 이 같은 김 후보자 발언에 진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12: 어리숙한 후보자 장관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가장 일사천리 될 것 같아요.
9: 민주당은 후보자 업무와 동시에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13: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실 적합한 후보자이신지
8: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과제인 것으로
9: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청구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거라 해명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에 정책 질의가 집중되며 다음 달 초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질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1: 비거주 1주택자 논란과 기후단체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야당 공세에 여당에선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맞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 창업 시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삼겠다는 모두 발언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15: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버티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활짝 웃는 소상공인을 만들겠습니다.
14: 야당은 부동산 관련 사안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 나가며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임대를 준 비거주 1주택자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과 기조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16: 자가가 아닌 다른 데서 살고 있고 남한테 세를 주는 비실거주입니다. 비실거주자들을 마귀로 모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14: 이에 이 후보자는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차등화할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은 그동안 오른 집값을 차익으로 실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5: 정부의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14: 다만 모친의 전세 보증금을 배우자가 지원할 당시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을 두곤 고개를 숙였습니다.
15: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행동하겠습니다.
14: 야당은 또 국회의원이 된 이 후보자가 본인이 설립한 환경단체를 위해 청탁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여당은 근거가 없다며 옹호했습니다.
17: 기후 솔루션의 정책을 대리로 국감에서도 하고 입법도 대리로 해주고 그래서 기후 솔루션이 약 8년 만에 만 배가 성장했어요. 만 배가.
18: 실제적인 운영이나 집행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15: 네, 맞습니다.
18: 단정적으로 이렇게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 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14: 전문성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입법이 부족하고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자체가 적다는 야당 지적에 이 후보자는 발의한 법안이 많다고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라는 소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 오늘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본인과 가족이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얻은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편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 불법이 전혀 없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해왔습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이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지난해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영끌매수 논란 등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1: SK하이닉스 노조는 오늘까지 임단협 잠정 2차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앞서 과반 반대로 부결된 때와 달리 성과급의 현금 지급 비중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수정안이 노조원 과반 동의로 가결될지 주목됩니다.
0: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7년 수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업종별 단체와 수출 유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해외 전시회나 상담회에 참여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농식품부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농식품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로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례 보완 요구 끝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그대로 10년간 통합 대한항공에서 쓸 수가 있는데 전환을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로 전환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보너스 좌석을 더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0년간 유지됩니다. 유효기간 내 대한항공 단독 노선을 이용할 때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아시아나 동맹체인 스타 얼라이언스 가입 항공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비행기를 타서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됩니다. 카드사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됩니다. 등급 재산정이 걸려 있어 일부만 전환할 수는 없고 모두 전환해야 합니다. 우수 회원 제도도 아시아나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이 부여됩니다. 최종 승인안에서는 기존 안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넓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아시아나와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두 회사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이 가장 많았던 202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사용 마일리지 총량을 10년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성수기의 혜택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섞어서 결제하는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통합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약속을 어기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또 통합 마일리지 시행 전까지도 말 2019년 말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지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한항공 안내 사이트에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충청권과 경기 지역 식당을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를 본 식당만 67곳에 달하는데 문신을 드러내 위압감을 주고 보험 처리 대신 현금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1: 식당 한쪽에서 밥을 먹는 두 남성, 잠시 뒤 한 남성이 볼을 감싸주더니 빈 그릇에 음식을 뱉습니다. 음식에 든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깨졌다며 돈을 요구하는 일당의 범행 장면입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올해 2월부터 넉 달여 동안 충청권과 경기 지역 식당 67곳에서 뜯어낸 합의금만 2천여만 원.
22: 이들은 업주를 만나기 쉬운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나 손님이 적은 식당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1: 피해 업주는 큰 덩치의 위협을 느꼈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말합니다.
23: 문신도 하고 덩치도 크고 해서 어느 좀 맞춰주고 보내야겠다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먼저 이제 한 20만 원 정도 줄 테니 가서 치료를 받고 해라.
21: 이들 일당은 역할도 나눴습니다. 한 명이 치아를 다친 척하며 돈을 요구하면 다른 한 명은 문신을 드러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업주가 보험 처리를 제안하면 일이 바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며 현금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24: 과거에 이런 걸로 해서 업주한테 돈을 받은 걸 기하로 해서 동네 이제 후배들한테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는 뭐 이에서 피가 났다고 그 작업하는 조, 하나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21: 경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진술을 하지 않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0: 부산에 정박 중인 러시아 어선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병원에서 심장박동을 회복했습니다. 소방은 색깔과 냄새가 거의 없는 프레온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25: 어선 갑판 위에 소방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0: 증을 보였지만 경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선장과 선원 등 5명으로 모두 러시아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냉동창고에서 프레온가스가 누출된 거로 추정했습니다. 프레온가스는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데 색깔이나 냄새가 거의 없고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 공간에서는 아래쪽에 고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독성은 낮지만 산소 결핍에 따른 질식을 유발하는데 선원들이 사고를 당한 공간 아래쪽에 가스가 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누출 경위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1: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자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충남 논산 채운면의 한 축사에서 어미 소와 송아지 등 한우 4마리가 탈출해 도로를 활보했습니다. 탈출한 소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때 도로 일부를 통제했습니다. 축사 주인과 소방당국은 한 곳으로 몰아 소 3마리를 무사히 포획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자취를 감춰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우회 수송로가 막히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당장 한 달 동안 1억 배럴이 넘는 원유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급등이 이란 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사우디가 원유를 우회 수출하던 홍해 얀부항에 남은 비축류가 최대 일주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자재 분석업체 케이플러는 사우디 동서 송유관이 한 달간 가동을 멈추면 세계 원유 시장에서 사우디 수출 물량 1억 2천만 배럴이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가 다시 호르무즈를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논의하려던 이란과 걸프국 회담마저 무기한 연기되면서 돌파구를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4: Most of the Gulf states feel as though they need an independent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s with Iran because they may not trust Iran but they don't trust the US to have their best interest at heart either.
3: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이어 대체 수송로까지 차례로 막히면서 유가는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5: And the long detours that we're seeing all is adding up to a massive disruption which is why you're seeing the oil price spiking at the moment.
3: 미국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경유값도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폭등이 자신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미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유가는 조만간 안정될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량의 절반을 자국 비축량에 의존해왔던 중국마저 최근 수입량을 다시 늘리기 시작하면서 원유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가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해온 전문가들은 이제 그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예멘의 친이란반군 후티의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집트를 방문해 홍해의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대응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와 카이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후티 반군의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석유 수출과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핵심 수송로인 바브 알만데브 해협에 대한 후티의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7: Brow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이번에는 국회 예결위원장 민주당 이강재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7: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8: 네, 오랜만입니다. 예.
7: 자,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일제히 열렸는데 뭐 이번 네. 개각 최대 관심사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만 오늘 의원님께서는 재경의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0: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하셨죠?
1: 네.
0: 오늘 이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무엇이었는지요?
1: 주로 이제 야당에서 제기한 거는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았고요.
0: 예.
1: 네.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앞으로의 이 경제 사령탑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 거냐. 이제 여기에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0: 예.
1: 재정경제부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예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거냐. 그다음에 금융정책은 어떻게 관여할 거냐. 어떻게 소신 있게 부총리 생활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0: 예.
1: 많았습니다.
0: 그래서 이영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청문회가 된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김수환 후보자 청문회는 뭐 그런 것보다 뭐 도덕성 공방 또 날선 단어들 뭐 오빠 뭐 게이트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쾌한 사항은 아닌데 민주당 입장은 최대한 방어한다는 생각 아닙니까?
1: 기본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검사들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기소유예가 됐잖아요. 지난
0: 예.
1: 정권이 김성원 의원을 봐줄 리가 없잖아요.
0: 예.
1: 그러나 또 한편은 이제 워낙 많은 기사가 언론에서 나오니까
0: 예.
1: 김성원 그 후보자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국민과 만나야 되는 거겠죠.
0: 네. 그뭐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생활도 오래 하셨고 하니까 뭐 청문위원으로도 뭐 참석 여러 번 하기도 했었고. 한데 지금 우리 청문회가 과연 제대로 가는 건가? 지금의 제도가 예를 들면 실력 검증이라든가 정책 검증, 전문성 이 부처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것보다 자꾸 신변 잡기 혹은 말꼬리 또 도덕성을 너무 세세하게 들여다봐서 가족 검증까지 가는 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좀 방법을 바꿔서 뭐 투트랙으로 뭐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청문회법 전면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디 그 회의하다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너 장관 추천해준다. 그러니까 망신당하라 이 얘기죠. 응? 그리고 진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과정 보면 가족들로 보면 가족들의 뭐냐면 자식들 뭐 통장, 학력, 여기까지 심지어는 뭐 대학교 학력 증명서까지 내가 그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0: 다들
1: 그래서
0: 예, 다 반대하니까 못하죠. 예.
1: 그러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내각에 들어오는 게 어려운데 저는 미국처럼 아예 그 본인이 이제 그 동의서를 내게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0: 예.
1: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거짓된 걸 하면 이 사람 형사처벌 받아요. 근데 청문회장에 나왔을 때는 정말 정책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에서 청문회법을 좀 개정해서
0: 예.
1: 그 적어도 이 장관으로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상처가 없어야 나라를 끌고 갈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런 부분에서 정책 청문회가 되도록 하고 그이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0: 어허,
1: 하든지
0: 예.
1: 아니면은 미국처럼 써낸 부분에서 만약에 거짓이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형사처벌을 받게 그 사람의 책임으로 하든지 적어도 저는 청문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저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 장관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지금처럼 하면은 절대 장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0: 예, 저도 거기 동의하고 지금 청문회가 우리가 도입된 지한뭐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좀 법을 좀 바꿀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태 이후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음에도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1: 고민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소수 정당을 보호해 주려고 한 건데
0: 예.
1: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는 그 용해인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진짜 전국구 2회를 한 거는 정말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정신이나 가치를 존중해서였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예.
1: 이번에 오히려 용해인 의원이 그 우리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를 제안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무차관을 두번 정도 해야 장관이 되거든요.
0: 예.
1: 저는 오히려 여당의 상임위 간사가 정무차관을 해서 자꾸 국정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게 당과 정부가 점점 더 그 혼연일체가 돼 나가는 좀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무차관 제도까지도 필요하다고 예.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0: 예. 그런데 뭐 용해인 의원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또 위성정당 문제가 또 있으니까
1: 네.
0: 과연 이 연동형 비례를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뭐 중대선거구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느냐. 근데 이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이런 문제로 지금 뭐 시간 맞대할 어떤 시간적 여유라든가 또 여야 관계가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겠습니다.
1: 참 근본적으로 보니까 그 일본에 보면 일본의 위기가 왜 왔는가라고 일본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보면 결국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복합선거구를 둘 필요가 있고, 저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헌법 개정을 한다면 양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면적이 18%인데 국회의원 8명밖에 안 돼요.
0: 예.
1: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점점 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남을 대표할 사람, 부산을 대표할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저는 차제 만약에 이 중선군제나 복합선거군제가 안 된다고 치면 차라리 양원제를 해서 좀 더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좀 생각하고 매일 좀 이게 지지고 벗고서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지방도 살릴 겸 양원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자, 얘기를 조금 돌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일단 그 대내외적인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뭐 명목상 GDP가 20%를 넘었고 4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매달 수출 최고치 갱신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3%를 넘을 것 같다 그러고 다 네. 좋은데 그 문제는 그 서민들까지 이 훈풍이 미치느냐, 안 미친다는 네. 거거든요. 지금
1: 그렇죠.
0: 서민들은 예, 물가도 높아지고 자영업자들은 장사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슈퍼 예산 이걸 네. 과연 어떻게 아래쪽까지 따뜻하게 바람을 불게 만드느냐, 그 네. 의원님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슈퍼 예산 부분에서는 일단 일자리를 만드는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0: 일자리.
1: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 화폐나 중소기업이나 이 지역 상공인을 도와주는 부분에 예산을 좀 두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1: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 예산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성과급을 하잖아요.
0: 예.
1: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협력사한테 단가를 좋게 해준다든지 R&D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후방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0: 예.
1: 근데 삼성전자는 또 새로운 인력을 공채를 만 명 넘게 했거든요.
0: 예.
1: 과거는 전부 경력직만 뽑았었는데, 그럼 만약에 SK도 하고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많은 방산 기업에서 이익을 내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난 다시 한번 공채 제도를 만든다면 젊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업도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0: 예.
1: 우리가 집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택을 공급을 대량으로 늘리는 이 예산을 좀 저는 대폭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0: 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업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한번 멋지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0: 예.
1: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들이 2차, 3차, 4차 밴더와 함께 협력을 한다.
0: 예.
1: 또 하나는 한번 몇십 년 만에 공채 시대가 다시 열렸다.
0: 예, 예.
1: 좋지 않을까요? 대신 예. 그것을 추진하면 기업한테도 인센티브를 예. 줘야 되겠죠.
0: 정부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1: 네.
0: 그 기업의 협조를 바라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1: 네.
0: 그 뭐 의원님 강원도 지사도 하셨으니까 그 강릉이 보궐선거 내년에 확정됐습니다.
1: 네.
0: 그 민주당이 강릉은 사실은 좋은 텃밭이 아닌 곳인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당선됐단 말이죠.
1: 35년 만에 이겼죠.
0: 예, 축하드립니다. 강릉시장을 어떻게 탈환할 것인가, 보관이 있으세요?
1: 강릉 국회의원.
0: 아,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예. 예.
1: 예. 글쎄요, 아마 그 이번에 그 강릉 시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건 작년에 우리 가뭄 왔을 때,
0: 네.
1: 강릉 시민들이 고통받았을 때,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 강릉 시민의 아픔과 함께 하는, 지금 민생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지지를 얻었다고 보거든요.
0: 예.
1: 그리고 김정남 시장 후보가 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강원도에 그 예산정책협의회 갔을 때 이게 평창하고 강릉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0: 예.
1: 강릉 가면 엄청난 올림픽 시설이 지금 그거를 강원도가 예산 때문에 허덕허덕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전부 동계올림픽 시설을 받아가지고 유지를 하고 거기서 강릉 같은 데 공연도 있고 체육대회를 열게 되면 강릉의 체육관광도시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지게 되면 아, 이 민주당 정부가 강릉시를 사랑하고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0: 예.
1: 이런 걸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경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민주당이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죠.
0: 예, 알겠습니다. 후보 문제는 뭐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그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 하락 추세인데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당내 분열도 하나로 꼽힙니다. 이 당내 분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1: 저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엄마한테 네? 그 형제들하고 잘 지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엄마가 갔다 왔어요.
0: 예.
1: 그러면은 두 형제가 이제 만약 유리창이 깨졌어요. 누가 깼어? 이러면은 제가 깼어요. 형제끼리 서로 그러면 엄마한테 두 배로 맡겼죠.
0: 예,
1: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있잖아요.
0: 예, 예.
1: 지금 어려울 때는 서로 저는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젊은이들한테는 지금 일자리를 그 문제를 밤을 새서 토론하고 적어도 당장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집값 을 잡는데 공급하는데 민주당이 전력하는 모습이 그런 것을 보여줄 때 국민들에 대해 우리와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니 탓이야라고 하면 국민들이 점점 엄마한테 두 배 세 배로 맞겠죠. 먼지 나도록 맞죠. 그러면.
0: 예. 그런데 뭐 적절히 진단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서로 니 탓이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0: 네. 예. 그 금요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 어떤 네.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추석 전에 그 민심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죠. 근데 결국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경제 희망의 불씨가 있잖아요.
0: 예,
1: 그렇죠?
0: 예.
1: 뭔가 이게 한국이 잘 될 것 같아요. 뭐 이창동 감독도 상도 받고
0: 예.
1: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수출을 내고 근데 뭔가 이게 국민들 사이에 내 삶으로 와닿는 예, 게 무엇일까라는 게 이게 하나가 중요해 보이고
0: 예.
1: 두 번째는 집 문제 이거에 대량 공급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그 필요하면 지분형 주택 이 집의 20%만 가지면 당신 집이다 그리고 이거를 적금 붙듯이 집을 가져가라 집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확정 상품입니다 7년 뒤든 5년 뒤든 그렇게 하고 미리 뭐냐 이 선 분양을 우리가 하면 그러면은 아 이게 5년 뒤에는 내 집이 되는구나 그러면
0: 예.
1: 그 집에 20%를 납입하고 나면 기다리잖아요 돈이
0: 예.
1: 흐름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0: 예.
1: 우선 청약 제도를 저는 빨리 좀 했으면
0: 예.
1: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결국은 경제와 부동산으로 마무리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1: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0: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민주당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착,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양복점 이태리패션타운 2133823311.
4: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래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5: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3: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증인도 없었고 명쾌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후보자나 여당이나 검증보단 의혹 제기자 공격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민심 위반이 뚜렷한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모레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5: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도 철회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버스 대란은 없겠는데요. 남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연말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신경전 끝에 14시간가량 만에 종료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에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반박하며 신약에 대해선 문과라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5: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차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탁 의혹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취임 뒤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추석 전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5: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고한 전면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첫 해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반군 후티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빈살만 왕세자가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홍해 안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후티는 사우디의 봉쇄가 계속되는 한 군사작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신경전 끝에 14시간가량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자정 무렵까지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새겼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5: 김 후보자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답했는데 야권은 일사천리로 공소 취소가 될 것 같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과거 민주당 내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후보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7: 민주당이 오늘 내내 무지성적으로 감싸는 거 보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해줄 사람이 이제 김승원 후보밖에 안 남은 모양입니다.
6: 앞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별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8: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넣는 것은 저는 처음서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6: 법무부 장관의 공소 취소 지휘 여부를 두고 지명 전후로 달라진 후보자 입장도 화두였습니다.
9: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공수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습니까?
8: 앞에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도어스태핑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9: 그게 다 맞다는 거면
8: 법령에 의해서
9: 국민은
8: 처리하겠다라는 후보자의
6: 물론 국민의힘은 이 같은 김 후보자 발언에 진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10: 어리숙한 후보자 장관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공소 취소 가장 일사천리 될 것 같아요.
6: 민주당은 후보자 업무와 동시에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11: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실 적합한 후보자이신지
8: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과제인 것으로
6: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청구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거라 해명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에 정책 질의가 집중되며 다음 달 초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질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선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두고 특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5: 김 후보자는 공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야권에선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특혜 의혹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청문회 직전 공개한 배우자 녹취를 재차 거론하며 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겨간 뒤 지원이 늘어난 유착 증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13: 소방심사도 통과를 못했는데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거기서 바우처 수익을 많이 얻은 거예요.
12: 이에 민주당은 어떻게 발달장애인 돌봄이 엄청난 수익을 노린 이권사업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만든 것이고 후보자 가족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14: 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은 그 쓰는 돈이 대부분 인건비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 가족이 다 뭐 인건비로 받아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12: 김 후보자 역시 가족 기업 의혹을 부인하면서 울컥한 듯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15: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12: 이에 야권은 냉소로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와 통화해서 보고 싶다며 말했던 눈물과 청문회 눈물 사이 어느 것이 진심이냐고 조소를 보냈고 국민의힘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6: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고 이러시면요.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매일 배송 통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5: 눈물로 호소했던 김 후보자가 오후부터는 가족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여당도 가세하면서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막말과 삿대질이 반복됐습니다.
5: 고성으로 질의가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난장판을 방불케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야는 먼저 증인과 자료 채택을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18: 양쪽 다 그만하세요. 김태규! 그만하세요!
19: 왜?
18: 뭐 그만하려면 좀 그만 좀 해!
19: 당신 좀 나를 뭐라...
17: 고함을 지르며 발언을 끊어 질의 자체가 중단되는 아수라장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가족조합 특혜 등 핵심 의혹 공방이 가열되자 험한 막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20: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19: 막말하고 했습니다.
20: 그게 무슨 말이래요? 오늘 녹취 들었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돼.
18: 조용히 하세요.
0: 위원장 좀 제시하세요.
21: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의 삼형제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17: 야당 의원석에선 답변 중 눈물을 보였던 김 후보자에 대해 갱년기냐는 비아냥도 나왔고.
22: 후보자님.
8: 네네.
22: 시간은 자꾸 가네요.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8: 네.
17: 김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8: 아들을 한번 저기 발달센터 한번 일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한번 주진우 아드님 한번 들고 오세요.
17: 이번 청문정국의 최대의 전장으로 꼽혔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국민들이 기대했던 송곳 검증은 없이 구태의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브로커 양모 씨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 취재진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탁 의혹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마스크를 쓴 여성이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안전처 신약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24: 김승원 후보자한테 성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25: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오빠라고 하신 거죠?
23: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이들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강 씨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사건 재판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된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후보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앞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의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 등의 재판이 늦춰지면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걱정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서울시 버스 사업 공제조합과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은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2026년도 임금 3.2% 인상 등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늘 새벽 1시 50분에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버스노조가 예고했던 전면 파업 계획은 철회됐고요. 오늘 첫째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높은 3.2%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고요. 연말로 예정됐던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시내 버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에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 이 부분은 합의하지 못한 거죠?
26: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기준 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해왔습니다. 우선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빼고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 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왔는데요. 막판 협상에서도 이 기준 시간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4: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6: 노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며 일단 통상 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측은 연말 하급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노사 모두에게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4: 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취임 뒤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6월 유럽과 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관련 기자회견 이후 90여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이 취임 1년이나 순방 성과 등 특정 테마를 가진 회견이 아니라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2: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1: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배경으로 담는다는 계획인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전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회견은 크게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 90분가량 현안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야당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나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자진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과 대법관 재재청 갈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경과와 수도권 집값, 부동산 공급 대책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3: 청와대는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했는데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통해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4: 청와대가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고 검토해달라는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TK 인사인데요. 지난해 대선에서는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역임하고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 자리는 지난 9일 이석연 초대 위원장이 임기 1년을 채우고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앙아시아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에 앞서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7: 중앙아시아 릴레이 정상회담 2일차. 이재명 대통령이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란에서 우리 국민의 대피를 도와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9: 어려운 순간에 내밀어 주신 그 따뜻한 손길이 양국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7: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그간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 집중됐던 협력 관계를 철도, 신도시 건설, 수자원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16년 만에 투자보장협정을 타결하고 한반도 문제 등 국제무대에서도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6: существующих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опросо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путем установления мирного диалога.
7: 이어진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9: 서로의 강점과 잠재력을 연결해 새로운 호혜적 동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7: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과학기술 인재 양성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10: 오늘 biz Alatau qalasında Koreyanın KAIST institutunun filialını aşu turalı kelisimge kol koyamız. Bu qadam bilim men qılım salasındağı intimaqtastığımızdı terengdetuge tıñ serpin beredi dep oylaymız.
7: 이 대통령은 오늘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한 뒤 중앙아 다섯 개 나라가 참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체계를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다자간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반군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홍해 안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후티반군은 사우디의 봉쇄가 계속되는 한 군사작전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후티반군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위기를 맞게 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11: 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15일엔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도 첫 위협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메카에 공격 경보가 내려진 건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후티 반군이 남부에서 북부 지역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면서 교민 등 한인 570여 명이 거주하는 사우디 제다에서도 한때 위협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했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 엘 만데브 해협 장악을 시도하면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집트로 달려갔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LCC 이집트 대통령과 홍해에서의 항행 안전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홍해로 원유를 수송해온 사우디가 후티의 바브엘 만데부 해협 통제 위협을 받게 되면서 카타르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2: The world is suffering enough with the closure of the Strait of Hormuz, so we cannot also afford to add the Bab el-Mandeb into that equation. The whole world is going to suffer, and it's going to be catastrophic for the entire world. And we
11: 공세를 확대하고 있는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군사 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해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만을 겨냥할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13: انا عم نؤكد للجميع باننا لا نستهدف الا الملاحه البحريه التابعه للسعوديه لان السعوديه تصر على استهداف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المتوجهة أو المغادرة للموانئ اليمنية.
5: 네,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1: 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이란 어선 두 척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선을 이용해 미군 무인 수상정 나포를 시도해 미군이 대응에 나섰다는 건데요. 미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 소형 어선 두 척이 파괴가 됐고 승선자 대부분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란 매체는 선박에 타고 있던 어부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또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서 파나마 선적인 초대형 유조선 엘 가이아가 기뢰와 충돌해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해군 함정이 승무원 23명을 구조했고 2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이 유조선이 기뢰에 당한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이란이 지난 주말 오만 연안에 정박해 있던 이 유조선을 공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의 동서울 송유관 폐쇄에 이어 리비아에서도 유전 세 곳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오늘 국제유가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2.9% 오른 배럴당 108달러 75센트에 마감을 했고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4.38% 올라 1배럴에 105달러 8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 시간 15일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프랑스의 요청으로 소집되는 이번 회의는 미 동부 시간으로 15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는 가운데 후티까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국제유가가 더 상승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네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팔 대홍수 당시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의 다리 3분의 2가 유실됐지만 아직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급한 대로 수송용 드론과 짚라인을 설치해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신호특파원의 보도입니다.
0: 줄에 매달린 철제 바구니에 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100m 이상 떨어진 강 건너에 1분 안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탄 사람이 내리자 기다리던 사람이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나란히 서서 줄다리기 하듯 힘을 합친 마을 사람들 덕분에 짚라인은 계속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돌아가지 않으려면 여기서 하루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14: 다리는 부러졌는데 물살은 거셉니다. 지붕의 지지수상을 건너는 유일한 기동수단은 거기 있는 짚라인입니다.
0: 대형 드론도 짚라인 옆에서 경주하듯 쉼 없이 강을 오갑니다. 파이프처럼 시설 복구에 필요한 물품이나 박스에 담긴 구호용품도 실어 날랐습니다. 네팔군이 소유한 헬리콥터는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을 잇는 다리 63개 중에서 41개가 유실된 터라 식량과 의약품, 연료를 보내는 데 드론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자연에 파괴된 재난의 현장에서 사람과 기술의 힘이 사라진 다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팔 다딩에서 YTN 신호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례 보완 요구 끝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5: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그대로 10년 동안 통합 대한항공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전환을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또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로 전환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보너스 좌석을 더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0년간 유지됩니다. 유효기간 내 대한항공 단독 노선을 이용할 때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아시아나 동맹체인 스타 얼라이언스 가입 항공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비행기를 타서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됩니다. 카드사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됩니다. 등급 재산정이 걸려 있어 일부만 전환할 수는 없고 모두 전환해야 합니다. 우수 회원 제도도 아시아나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이 부여됩니다. 최종 승인안에서는 기존안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넓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아시아나와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두 회사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이 가장 많았던 202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사용 마일리지 총량을 10년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성수기의 혜택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섞어서 결제하는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통합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약속을 어기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또 통합 마일리지 시행 전까지도 2019년 말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지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한항공 안내 사이트에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네, 보신 것처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마일리지 문제는 매듭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종사 서열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16: 노조는 통합 서열안이 대한항공 민간 경력 조종사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고 노사합의로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반발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8: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통합을 앞두고 빚어진 조종사 서열 문제 때문입니다. 서열은 기장 승진과 수당, 기종 배정이 달라지는 만큼 조종사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갈등은 두 회사가 각사 내부 서열을 유지한 채 이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은 군 민간 출신 간 평균 9개월, 아시아나는 4년의 승진 격차가 각각 존재합니다. 사측은 통합 후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 대한항공 민간 출신이 아시아나보다 3년 3개월가량 빨리 승진하는 만큼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이 문제 삼는 건 대한항공 민간 출신과 아시아나 군 출신 간 순서입니다. 노조는 통합안이 서열 기준점을 정규사원 부여일로 정했는데 대한항공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수개월 넘게 교육을 거친 뒤에야 정규사번을 받는 만큼 서열 산정 시작점이 늦어져 사실상 전역 직후 사번을 받는 군 출신들이 더해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19: 회사는 정사번 부여일로 바로 바꿉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라는 자부심으로 회사를 따르고 회사의 지시를 이행하고 왜 회사가 정한 기준 때문에 이 많은 조종사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소변을 봐야 합니까?
18: 사측은 자체 분석 결과 대한항공 조종사 승격 시기가 통합 전후로 지연되는 사례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열 결정 권한을 둘러싸고도 노사 합의로 해야 한다,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딪히고 있습니다.
20: 승객 안전과 보안 또는 편안한 어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어떤 구성원 간의 결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18: 노사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남은 석 달 동안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강남권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이 5달 만에 둔화했습니다.
16: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 상승세가 5달 만에 꺾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4: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물가 억제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금융통화위원들의 공감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코스피가 6,620선으로 밀리며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건 절박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6: 정부가 송전망 건설에 따른 인근 주민 반발을 피하고자 송전망을 땅속에 깔고 금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0: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4.7도로 어제만큼 쌀쌀하고요. 강원도 철원은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출근길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청주 15.6도, 춘천 10.2도, 안동 17.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와 부산 28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내륙은 쾌청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부터 동해안은 모레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통상 임금 산정 기준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고한 전면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신경전 끝에 14시간가량 만에 종료됐습니다. 최대

0: 번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추석 전 소통 행보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0: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당일 새벽, 가까스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다행히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끝모를 대치를 거듭하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2시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운전직 종업원의 호봉별 시급을 3.2% 인상하는 합의문에 양측이 서명한 겁니다.
3: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하여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협상은 말 그대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갔던 도중 갑작스레 노조 측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협상 결렬 문턱까지 갔지만 밤늦게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되면서 파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저희들로서는 오늘 합의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타결돼서 그나마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좀 안도감을 느낍니다.
2: 협상이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린 건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대로 176시간을 고수한 반면 회사는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5: 통상임금 문제 해결 못한 건 결국 뭐 우리 사측이나 노측이나 계속 아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2: 이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면서 노조는 예고했던 전면 파업 카드를 걷어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출 뻔했던 버스 교통 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시도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던 비상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가장 큰 뉴스였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신약 청탁 의혹을 놓고 독약 게이트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0: 김 후보자는 오히려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반박하면서 신약에 대해선 문과라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도 철벽 방어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청문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은 역시 신약 로비 의혹에 가장 많은 화력을 쏟았습니다. 비단 김 후보자뿐 아니라 여권 인사 여럿이 연루된 독약 게이트로 명명하며 핵심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앉는 건 가당치 않다 날을 세웠습니다.
7: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8: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와 땅.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뉴하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아, 오늘 아주 그냥 이슈가 많아요.
9: 네,
8: 바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9: 김지용 일단 보류입니다.
8: 이미 지명까지 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청와대가 다시 검증하고 있다고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9: 일단 능력보다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중수청 사실 검찰에서 수사 기능 떼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검사 시절에 수사랑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또 검수완박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서명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강경파가 보기에는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한테 사실 개혁의 첫 열쇠를 맡기는 건 모순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네. 청와대도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은 채 여론을 살피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9: 일단 답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친윤 검사 아니다.

0: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신임 검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네,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또 특정인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과거에 보안수사 이걸 주장했던 이유가 사실 검찰 권한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국회가 결정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과거의 소신과 다르더라도 법과 제도가 절정이 됐으면 공직자는 뭐 거의 따르는 것은
0: 네.
1: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추미애 지사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믿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추미애 리스크다. 뭐 이런
1: 리스크예요?
0: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추지사 이제 김 후보자를 향해서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란 세력에 엎여서 전전긍긍한다. 대통령 혼자서 괜찮다고 해서 끝날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에서도 선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발언이 세긴 좀 세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이제 황명선 의원도 윤석열에게나 퍼부을 그건을 이 대통령한테 쏟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송영길 의원도 경기지사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1: 김민석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전주가 떠오른다, 황당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그건 이제 이따 뉴스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좀 주제넘게 나섰네요.
0: 아닙니다.
1: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0: 김승원 청문회 디데이입니다.
1: 오늘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꼽아주세요.
0: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제넨시아일 걸 있잖아요.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민원이었냐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는 청탁이었냐 이걸 좀 따져보게 될 거고요. 또 검찰이 김 후보자 겨냥하고 수사했다는 이 민주당의 주장 이게 사실인지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공소취소 있잖아요. 이걸 주장했던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도 과연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목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그거 외에도 어제도 막 위장전입 문제 나오고 김
0: 많죠.
1: 후보자가 사과도 하고 그런 모습 보여졌는데,
0: 네.
1: 오늘 김 후보자의 답변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뭡니까?
0: 사실 이제 청문회 당일까지 뭐 단독 뉴스가 쏟아지는 거 되게
1: 맞아요.
0: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1: 많아요,
0: 했는데
1: 너무.
0: 그래서 핵심은요 기파할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1: 그러니까
0: 겁니다.
1: 일방적인 주장과 질문을 의원이 하고
0: 네.
1: 김수원 후보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은 긴데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0: 검증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쪽 청문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이런 반쪽 청문회가 뉴노멀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게 좀
1: 좋은 건 아닌데요.
0: 네, 너무 안타깝고요. 다만 오늘 지켜볼 점이 하나 더 있는데
1: 뭐예요?
0: 오늘 양 씨랑 제넨셀 창업주의 결심 공판이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된 말이나 자료 또 나오면 야당에서 바로 또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국회 청문회장만 보실 게 아니라 법원에서 어떤 얘기 함께 나오는지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오늘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0: 네.
1: 자,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탄핵 전조 등입니다.
1: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까지 꺼냈어요. 무슨
0: 네.
1: 의미인가요?
0: 앞서 제가 이제 추미애 지사가 대통령이 내란 세력한테 엎여서 전전긍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초반에도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분당이랑 탄핵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서 얘기를 한 건데요.
1: 맞아요.
0: 사실 추지사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던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김 대표가 추지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노무현 탄핵을 꺼낸 건 사실상 과거까지 소환한 이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내부에서 대통령 흔들 거냐 이런 뜻이 담긴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좀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함께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0: 네.
1: 당시에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뭐라고 공격을 했었냐면,
0: 네.
1: 탄핵 사유가 모으면은 책한 권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0: 네.
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 대표의 탄핵 전조 발언이 오히려 이 대통령에게 해가 된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탄핵 움직임도 없는데 계속해서 탄핵 얘기하는 거 국민 머릿속에 없던 이재명 탄핵을 심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좀 하자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 이제

0: 코끼리가 생각나잖아요.
1: 네.
0: 그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지사 발언 과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받아치면서 갈라진 모습만 더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까? 그게
0: 네.
1: 관심 사항인데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에 기자회견 열어서 공소취소 또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 직접 답하는 방안 거론되고
1: 네.
0: 있고요. 아직 물론 확정된 일정은 아닌데
1: 네.
0: 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발언을 좀 보시면
1: 네.
0: 국민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문제를 찌꺼기 없이 털어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과연 기자회견이 열려서 또 강경파 달래는 걸 넘어서 국민 여론을 좀 잠재울 지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1: 기자회견 한다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될 것 같고
0: 네.
1: 윤건영 의원이 어제 한 페이북 메시지에 대단히 좀 의미 있는 게 있어요.
0: 어떤 거죠?
1: 거기서 대통령 연임론이라든지 공소 취소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걸 찌꺼기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 찌꺼기는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0: 네.
1: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민주당보다 미운 한동훈입니다.
1: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같은 김승훈 후보자 그 한동훈 후보가 계속 공격하잖아요.
0: 네.
1: 근데 왜 한동훈 의원을 때려요, 계속?
0: 계속 혼자 챙긴다는 거죠.
1: 혼자?
0: 네.
1: 혼자 한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속내가 좀 복잡했는데
1: 네.
0: 김 후보자가 만약에 여기서 낙마하면 한동훈만 키워주는 꼴이다. 이게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복당 여론까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당권파가 김승원 때리는 거엔 공감하지만 그 공이 한동훈에게 돌아가는 건 상당히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좀스런 정치를 해요. 뭐 이렇게 판단해. 또 오히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도 당권파는 손해볼 게 없다? 뭐
0: 네.
1: 이러한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0: 네. 제가 당권파 의원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1: 네.
0: 김 후보자가 장관되면 한동훈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두 장이 있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네.
0: 하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쥔 이 당원 게시판 의혹이고요. 이게
1: 네.
0: 지금 경찰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 네.
0: 김승원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면 이 문제를 좀 더 압박을 해서 빨리
1: 네.
0: 수사 결과 그러니까 한동훈이 잘못했다 이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내가 지금 입수한 자료는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당권파에서는 이 자료 분명히 법무부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김 후보자가 장관되면 이 문제도 좌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참,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는
0: 네.
1: 분위기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광한 최고위원 저랑 통화해서
1: 네.
0: 한동훈 의원은 일단 합창엔 능하지 않고 독창만 하면
1: 네.
0: 된다.
1: 네.
0: 뭐 사실 설탕물이 처음 먹을 땐 달고 좋지만 나중에는 배 아프고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좀 취재를 해보면
1: 네.
0: 이런 공개 비판이랑 좀 다르게 속내는 좀 더 복잡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신성범 의원이 전체 의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우리가 한동훈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건 좀 공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1: 그렇죠.
0: 글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던
1: 네.
0: 의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7명 모두 취재를 해왔습니다. 안상훈, 최형두, 고동진, 정연욱, 유용원, 한기호, 김승수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제가 좀 주목했던 건 김승수 의원이었어요.
1: 네.
0: 왜냐하면 김승수 의원이 원내수석 부대표라는 걸 맡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좀 공감을 했다는 건데
1: 네.
0: 특히 한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에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을 좀 모아서 20분 동안 되게 잘했다. 그 자료 어디서 났냐. 좀 같이 하자. 이런 응원도 했다고 하고요.
1: 네.
0: 한 초선 의원은 저한테 이제 다들 먼저 나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속으로는 장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동훈을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근데 7명밖에 좋아요를 안 누르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닌가?
0: 그렇죠. 그것도 아무래도
1: 이게
0: 보도로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좀 신중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게 뭐라고 참 좋아요. 뭐 잘했으면 좋아요 누르면 되지. 뭐 그걸 눈치 보면서 그래요 의원들이. 한 의원이 자료를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 움직이는 것도 좀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0: 그렇죠.
1: 이유가 뭐예요?
0: 일단 한 의원 한마디로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1: 그래요?
0: 상황 같아요. 사실 청문회 전국에서는 보통 의원실이랑 기자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기자들한테 주고 단독 보도로 나가고 또 이제 그걸 토대로 기자회견도 열고 하는데 한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혼자 야마 그러니까 주제 잡고 기자회견 기자회견 열고 네. 이렇게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1: 네.
0: 기자도 의원도 못 믿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친한계 의원한테 좀 물어봤는데 제명될 때 반대 목소리 내지 않았던 그런 의원들한테 자료를 모두 맡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또 김승원 후보자랑 연관돼 있을지 누가 아냐 아무도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 의원 일단은 홍준표 전 시장의 말대로 서초동 편집국장이 따로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야권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참 이런 분위기가 실제 한 의원의 복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좀 어려워지나? 뭐 전망이 다르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먼저 손드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당 분위기랑 여론의 흐름 보려면 윤상현 의원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왜요?
0: 왜냐하면 이제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의 또 술친구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여론의 흐름을 읽고 권력 여기 향방을 잘 안다 이거예요.
1: 박근혜 전 대통령 남동생이었어요. 누나 그렇게.
0: 그렇죠. 이제 그런 윤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 의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을
1: 그러더라고요.
0: 좀 주목해 봐야 한다. 네. 이런 얘기
1: 네.
0: 나오고요.
1: 네.
0: 그러면서 친한계 내부에서도 중간지대 의원들이 부담 없이 한 의원은 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친한계 정기 모임이 원래 있거든요. 한
1: 네.
0: 3주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알려졌는데
1: 네.
0: 이것도 지금 일부 멈춰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반대 여전히 강한 상황이고요. 정 원내대표는 한 의원이 대표 시절 자신을 정책위의장 자리에서 교체한 일로 좀 감정이 골이 깊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 복당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승원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친한계 의원 박정은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정윤경 기자님
0: 네.
1: 항상 저 뉴스를 정리 잘해 주시지만 오늘 이 국민의힘 상황 정리는 대한민국 어떠한 기자들보다 아주
2: 이 손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체는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대뇌동맥에 출혈이 생기면 대뇌의 양측에 모두 양쪽 눈과 연결되는 시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 뇌가 잘못되어도 양쪽 눈이 반씩만 영향을 받습니다. 중풍은 추체로 신경계 질환이어서 다행히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미 괴사된 뇌세포 자체는 재생이 안 되지만 어떤 퀄리티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중풍 치료입니다. 또한 그 치료의 여부에 따라서 손상된 뇌 부위에 니오글리알 세포, 즉 니오라는 말은 생성, 탄생 그런 뜻이고요. 글리알은 글루, 즉 접착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생겨나 풀처럼 다른 신경세포들이 연계를 돕는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결뿐만 아니라 다른 뇌세포들을 서포트해주고 방어해주는 역할도 해주는데 이런 니오글리알 세포가 괴사된 뇌세포 주위에서 새로이 생성이 됩니다. 중풍 치료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으로 편마비가 온 경우에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온 것보다 치료 효과가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상체보다는 하체의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중풍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분들 중 30%에서 치매나 파킨슨시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양방에서도 중풍인지 파킨슨시인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 병에 맞는 적합한 약약을 사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0: 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 수련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수란.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수란.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하고 인물의 파워, 가치를 매겨보는 코너죠. 뉴스 명당의 인기 코너 인재영 이연단. 오늘도 인재영입 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네, 영입위원인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3: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세 분과 한 시간 동안 신나게 한번 인사청문회 전국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원기 대변인님께 네.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6: 네.
3: 오늘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하잖아요.
6: 네.
3: 치정, 로비, 주가 조작,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종합 선물 세트다.
6: 네.
3: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6: 네.
3: 오늘 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6: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모습들,
3: 네. 네.
6: 오늘 보여줄 모습들, 뉴스 명당을 포함한 다수 방송들에서 이제 여야 패널들이 나눴던 그런 공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열화된 버전으로,
3: 네.
6: 조금 더 과격하게. 고성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전개될 것 같고요.
3: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 싶어요.
6: 예, 뭐 제 희망사항은 청문위원으로 혹은 증인으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3: 네.
6: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 논점으로 두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 시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건 설명을 드리고 낮은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3: 네.
6: 어제까지 제가 신문 보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전개될 것 같아요.
3: 네.
6: 고성 막 지르면서 막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3: 김종혁 위원장님, 범죄 종합 선물 세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승원 후보자.
4: 당연히 식약처에 대한 그거예요? 부당한 그런 간섭이죠. 근데 오늘 이제 청문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략을 보면
3: 네.
4: 두 가지, 두 사람이에요. 이재명과 한동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야, 김승원이 수사를 받은 것은 애초부터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야. 라는
3: 네.
4: 식의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3: 네.
4: 그러면서 그걸 계속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수사받은 거 그 이재명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 라는 식의 그걸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 김승원 지지 우리가 방어해줘야겠네 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게 하나.
3: 네.
4: 또 하나는 야, 한동훈이 문제잖아. 그러면서 한동훈을 막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김승원 청문회인데 그 자리에서 뭐 당신에 대한 수사 자료 어디서 유출됐다고 보십니까? 뭐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에 대한 어떤 그 증오감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 지지자들 이걸 엮어내는 두 개 이재명과 한동훈이라는 두 키워드로 오늘 아마 청문회는 진행될 것이고
3: 네.
4: 또 그다음에 그 전체를 진행하는 톤앤 매너는 뭐냐면 깽판 만드는 거.
3: 난장판.
4: 네. 난장판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우 지겨워.
3: 네.
4: 아유 꼴보기 싫어. 채널 돌려.
3: 네.
4: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3: 네.
4: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3: 서정욱 변호사님. 뭐 어제도 보도 보면 위장전임 문제가 좀 있어서 직접 이거는 후보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뭐가 제일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랑 오늘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 거로 예상하시는지.
7: 용해인은요.
3: 네.
7: 법을 어긴 건 없죠.
3: 네,
7: 겸직이 되죠. 그런데 네. 김민석 대표가 법 위에 민심이 있다. 그렇잖아요.
3: 그렇구나.
7: 용해인은 법을 어긴 건 없어요. 겸직을 할 수 있어요.
3: 네.
7: 다만 민심 때문에 사퇴했잖아요.
3: 네.
7: 그런데 김성원은요.
3: 네.
7: 법도 어기고 민심도 어긴 거예요.
3: 어떤 거 법을 음주운전, 위장전
7: 기소유예부터
3: 기소유예 법인 거다.
7: 기소유예 유죄입니다.
3: 네.
7: 기소유예 그 뭐
3: 새로 유죄예요. 기소유예 재판받아야 유죄지.
7: 아,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3: 네.
6: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얘기했어요.
7: 아니 기소유예란 자체가 유죄란 뜻입니다.
3: 유죄가 아니라
7: 유죄인데 여러 정상상 기소를 안 하는 거지.
3: 네.
7: 선고유예도 유죄입니다.
3: 네.
7: 그러니까 무죄와 무혐의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구별해야 돼요.
4: 아니, 기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유죄를 판단해요.
3: 재판을
6: 나와야 돼요.
7: 그러니까 제 말은 죄가 없으면 무혐의를 하고
3: 알았어요.
7: 또 무죄를 하는데
3: 네.
7: 그 양모 씨는 선고유예 받았잖아요. 그게 네. 유죄 판결이에요.
3: 네.
7: 기소유예도 죄는 있는데 네. 여러 청상서 기소를 유예하는 거예요.
3: 네.
7: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범죄라 보는 거죠.
3: 네.
7: 저 그다음에 음주
3: 네.
7: 그리고 이게 위장 전입 그다음에 경기도당의 비자금 의혹
3: 네.
7: 그다음에 부인 보조금 편취 여러 가지
3: 의혹,
7: 의혹.
3: 네.
7: 그다음에 정모 판사하고
3: 네.
7: 유착
3: 네.
7: 아들 입법 보조원
3: 네.
7: 한두 개가 아니에요. 법을 어긴 것도 이게 뭐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민심은 여론을 제가 말 안 해도
3: 네.
7: 뭐 용해인보다 약간 나아도 뭐 독인 개긴이죠.
3: 네.
7: 그것도 이게 부정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은 이게 법도 어기고 민심도 어기는 이런 사람을 고집하고 있으니
3: 네.
7: 아마 이게 인명 강행하면요
3: 네.
7: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그 김생 김성으로 살아. 그런데
3: 네.
7: 이재명이 죽어요. 이사.
3: 네.
7: 저는 그래 봅니다. 한번 인명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 더 떨어진다.
7: 바로 이자죠.
3: 오늘
7: 바로 이자예요.
3: 오늘 청문회는 그냥 원만하게 진행될까요?
7: 뭐 원만이 안 되죠. 아니 상대당을 해산하겠다는데
3: 네.
7: 위원정당 네. 아마 그냥 뭐 그게 파국으로 끝날 거예요.
3: 그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뭐 이 부분 살펴보겠다라고 한 것이.
7: 네, 제가 이게 뉘앙스를 다 읽어보면
3: 네.
7: 진짜 해산 한번 검토해보려고 내란 정당 진짜
3: 네.
7: 어떤데요?
3: 네, 하은기 대변인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6: 네.
3: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하는 거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전 이해가 안 가요.
6: 문장을 읽어보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네. 뭐 헌법재판소 결과 나오면은 뭐 검토한다 뭐 이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이 안 어울리죠.
3: 그건 그냥 답변을 거부하는 게 맞아요.
6: 이건 그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네.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울리죠. 물론 맞아요. 그 문장 자체만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거 뭐 그러면 검토 안 한다고 하냐? 뭐 무슨 이 위원정당 심판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가 없다고 하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뭐 하겠다고 하냐?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는 맞는 건데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치까지 다 엮이는 영역이잖아요.
3: 그렇지.
6: 뭐 심지어는 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 됐다고 한들 국민의힘이 사라지겠습니까? 유권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3: 네.
6: 어차피 재창당하면 또 그 사람들 그대로 국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무적으로 대답하는 게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3: 김종혁 최고위원님,
4: 네.
3: 윤상현 의원은 해볼 테면 해봐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 더 그냥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공소취소 제도 필요성이 있다. 뭐 제도 자체 폐지는 좀 신중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읽혀지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김성은 후보자의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아니 뭐 공소취소를 법무장관이 그 제도 자체를 없애고 말고 할 그건 아니잖아요.
3: 아니죠.
4: 그거 아니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다가 내가 누구를 살인범이라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데 진범이 잡혔어. 그럼 그 공소취소 안 할 거예요? 그 재판 계속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법무장관이 할 대답도 아니고
3: 네.
4: 그런데 예를 들면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이건 정말로 심각한 정치적 문제인데
3: 그렇죠.
4: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서 검토해보겠다. 헌법재판소 하는 걸 보고 검토해보겠다라고 이분은 도대체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법무장관을 이 발언 하나만을 가지고도 다른 걸 다 빼놓고도 굉장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3: 네.
4: 지금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다른 게 워낙 크니까. 그런데
3: 네.
4: 이분을 계속 법무장관을 임명하겠다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3: 네.
4: 한동훈이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취소를 해보면 우리가 한동훈한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한동훈 한 명을 못 당하고 대통령도 못 당하고 졌다는 소리 들을 수 없어. 우린 밀어붙여야 돼.
3: 너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에요?
4: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화자찬이 무슨 자화자찬이야? 아니, 그렇게 돼서 야 이거는 완전히 그 스스로 골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 와중에 한번 얘기를 보세요. 김민석 대표가 뭐라 하냐면 이걸 갈수록 잘된 인사래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래.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귀로 의심했고
3: 네.
4: 그다음에 우리 김의겸 이 흑석 김의겸 선생께서는 이슬만 먹는 물을 고를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3: 어떠냐.
4: 탐과 놀이들끼리 모여갖고 낄낄대면서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는 놈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이슬만 먹고 살 수 없는 거잖아 세상은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낄낄다 웃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3: 네.
4: 아니 김승원 씨를 보고서 뭐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고요?
3: 네.
4: 국민을 갖다 장난칩니까? 그...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야, 너... 염장지르네요, 진짜.
3: 너무 즐거워하시는 서정 변호사님.
7: 아니, 김성은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요.
3: 맞아, 맞아.
7: 그 술 먹는 매일 참이슬만 먹고 살아요. 아, 그 소문 다 났어요. 그 참이슬이 진짜 참이슬.
6: 또 사적 관계 풍문으로.
7: 소주, 참이슬.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밥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뭐 음주운전하고 특히 위장전입하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6: 꿈도 못 꿔요, 솔직히.
7: 김의겸 이분에게 동작동에 흑석동에 뭐 관사 재테크 네. 대변인 관사 못 가잖아요. 네. 그러고 이게 부인 탓 돌리고 그때 뭐 팔아가지고 기부한다 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청담동 술자리부터 네. 본인이 워낙 도덕 수준이 낮다 보니까 네. 뭐 김성원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3: 네. 하은기 대변인님, 진짜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예요?
6: 저는 뭐 참이슬을 많이 먹고 살긴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위장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국민들 보기엔 확 나을 것 같아서.
3: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김민석 대표?
6: 실언하신 거죠. 실언이... 방송 과정에서 이제 방어를 하는 하다 보니 음주운전 위장전입 관련해서 이제 앵커가 묻는데 저처럼 얘기하면 되는데
3: 그러니까.
6: 과거에 그런 잘못을 범한 것 같다. 근데 네. 지금 청문회 때 서명을 들어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봐주십사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뭐 좀 그 과잉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민심에 부합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당의 가이드를 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법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위법사항 중에 식약처 관련된 부분들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비판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위법이냐 위법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공익민원은 아니지 않느냐 사적 동기가 더 많이 작동해서 식약처장이 부적절하게 어떤 청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세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국민께 뭐 완전히 납득을 못 시켜드리더라도 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뭐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구나라는 건 본인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국민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3: 하은기 대변인님.
6: 네.
3: 요즘에 힘들죠.
6: 네. 아니 힘들죠. 이거는 네. 우겨야 되는데.
4: 알겠습니다. 근데 우겨야 되는데.
6: 안 우기고 있으니까 지금 힘들죠.
4: 네. 그래. 아니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네.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분을 왜 정의부 장관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분을 왜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니 정상 그러니까 일반 평균적인 국민들의 도덕의식이라든가 평균적인 법감정이라든가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면 그거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공개되고 있는 그런 이분의 살아왔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보다 이분이 나은 게 있습니까 지금? 아니 평균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앉힌다는 거 그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3: 네.
4: 나는 정권이 통째로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과거의 조국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걸 뭐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앉히는 거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앉히는 게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인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3: 결국에는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세요?
4: 그럼요. 강행할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4: 네, 강행할 것 같습니다.
3: 서 변호사님은요?
7: 강행해도 조국 그때 장관이 35일 만에 낙마했거든요. 네. 아마 임명 강행해도 네. 좀 있으면 그 양모 씨하고 강모 씨 또 판결이 나요.
3: 네.
7: 500만 원 약속.
3: 네. 이게 오늘 난다더라고 오늘.
7: 아니 오늘 결심.
3: 결심이구나.
7: 그러니까 네. 곧 선고되잖아요. 그런데
3: 네.
7: 이분들이 유죄가 나왔다.
3: 네.
7: 그럼 이게 5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쪽 당사자는 기소유예고 네. 한쪽은 유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이게 새로 조사들 할 거예요.
3: 네.
7: 거기다가 이제 뭐 그때 재난세례 치료제 93명 살인 미수로 또 이게 고발했거든요. 이런 이제 수사도 하고요.
3: 네.
7: 앞으로 이게 뭐 주가 조작 피해자들도 있고 그래서는 장관 임명해봤자 조국 장관보다 이게 오래 갈 것진 않아요. 한 35일 전에 낙마합니다.
3: 보수 쪽에 계신 두 분은 임명 강행할 거다라고 보시고 하은기 대변인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6: 뭐 강행할 것 같아요.
3: 그래요?
6: 강행할 것 같은데 청문회 때 소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런 것들 중에 실제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이나 문제 제기랑 관계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은 입증도 안 된 얘기고 사실 정황 비슷한 것도 나온 것도 없는데 그 강모 씨라는 분과 양모 씨라는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김승원 후보자한테 쓸어 담아가지고 하고 있으니 그런 것까지 그냥 인정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4: 근데 제가 정치판에 와서 보면 정치라는 건 결국은 결과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 내가 선의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네. 아무리 선의에서 내가 시작을 했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념윤리가 책임윤리를 책임윤리의 잘못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그런 관계에 의해서 부적절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오빠 동생 하면서 개인 청탁을 해줬고 네.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가 피해를 입었어요. 아, 이 사람이 주가 피해까지 의도하면서 그 청탁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 선의에 의해서 그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주가 피해가 봤으면 이 사람 책임져야 돼요. 정치인은. 그런데 네. 네. 그 청탁 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뭐 공적인 관계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내가 무슨 뭐 주가 조작하라고 그랬냐, 내가 무슨 뭐 임상실험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 무슨 독약인지 취약인지 이런 거 주사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뻔뻔하다는 얘기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네. 무슨 정치 논리가 이렇습니까?
7: 오늘 인사청문회 선의가 아니고 네. 저는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 봐요.
3: 어떤 부분에?
7: 예를 들어 이게 그 치료제가 뭐 인도에서 제대로 임상이 안 됐거든요. 허락도 없이. 그럼 이게 조금 확인해 봐야 되잖아. 네. 이 치료제가 진짜 치료제인지 인도에서 임상은 됐는지 효과가 있는지 아무런 확인해 본 게 없어요. 그냥 사랑이 눈이 멀어가지고 양모 씨가 말하니까 그래 다 믿고 아 양모 씨가 오빠 이거 결과가 데이터 좋아. 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해서 이런 게 그 브로커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청탁인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거의 저는 미필적 고의라 봐요.
3: 근데 이제
7: 치료제라는 건 신중하게 몸에 투여하는 겁니다.
3: 그렇죠.
7: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 브로커 여성의 말만 믿고 식약처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확인 의무가 있잖아요. 네. 이걸 어겼잖아요. 네. 저는 미필적 고의.
6: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기된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그 썰인데 우리가 판단 준거로 삼아야 되는 사법부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식약처의 매뉴얼이나 절차를 파괴하는 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1심 판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뭔가 민원이나 청탁을 넣을 때 가부를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경우가 있고 좀 속도를 살펴보라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데 무리하게 되게 해서 실제로 된 경우 이럴 때 이제 하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우가 아닌 것까지 전부 다 이제 교묘하게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명을 해가지고 뭐 분리해낼 건 분리해내야 되는 거죠.
3: 오늘 보시죠. 뭐 네. 오늘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화제를 좀 돌려서 서정 변호사님 네. 이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이 여러 가지 논란 한동훈 의원을 빼놓고는 이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7: 아주 잘하고 있죠.
3: 아주 잘하고
7: 있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국에 고소를 하는데 그
3: 누가 고소?
7: 아니 민주당에서? 뭐 민주당이나 네.
3: 자료
7: 기소 계획서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사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네. 국회의원이 그 중요하니까 이제 내부 보고를 위해서 네. 검찰 네. 이런 기소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야. 네. 이 초안이잖아요. 네.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들이 자꾸 공무상 비밀 누설이 하는데 네. 모든 문서가 다 비밀 누설 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판례는 1급 비밀, 2급 비밀 뭐 형식적으로 비밀 분류된 게 있잖아요.
3: 있어요.
7: 이거 또 감안하지만 그것도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판례는 뭐냐? 네. 누설될 경우에 공공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 네. 이걸 실질 비밀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미 기소유예하고 헌법소원까지 갔죠. 그러면 이미 물 건너간 계획서예요. 이게 무슨 누설될 때서 나라가 무너집니까? 네. 무슨 사법 기능이 무너집니까? 이거는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제도 안 되는 걸 고소해가지고 한동훈을 막 그 김동완과 그 사람도 변호사잖아. 네. 좀 이게 비밀 누설의 비밀이 뭔지 모든 서류가 하나라도 누설되면 다 비밀 누설이 아니에요. 네. 좀 공부를 하고 고소를 해야지 김동완 정말 이게 그 제가 볼 때 한심하더라고요.
3: 상징적인 장면으로 그럼 비교해서 여쭤볼게요. 네. 롯데엔더홀에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 한동훈 의원과 올공에서 북치고 꼬꼬꼬 북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장동혁 대표 누가 더 잘하고 있어요?
7: 저는요. 네. 국민의힘이 리얼미터 41호 민주당보다 6% 앞섰죠. 네. 국민의힘이 지지율 좋죠.
3: 네.
7: 여기에는요. 네. 다 모든 사람이 공이 있는데
3: 네.
7: 이준석의 5.18도 있고 장동익의 북도 있고
3: 그런데
7: 한동훈의 투쟁도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게 모여서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간 거예요. 장동익의 북도 지지율 올린 거예요. 왜? 그 부정선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거든요. 그게 장동익 안 갔으면
3: 네.
7: 황교안 쪽으로 다 갑니다. 자유혁신. 그 20, 30% 국민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왜 떨었냐.
3: 네.
7: 유시민 때문이에요.
3: 아, 그거는 나중에.
7: 그러니까 제 말은 코어 지지층이 극좌가 떨어지 나가니까 올라가죠.
3: 네.
7: 그러면 이게 올림픽 공원에 우리 소위 극우라고 하는 이분들이 떨어지 나가면 국민이 몰라가는 거예요. 그걸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준석, 장동혁, 한동훈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3: 그 어느 덩어리가 더 어느 덩어리가
6: 샘플도 아니고
3: 자, 어느 덩어리가 더 커 보여요? 누가 더 제일 잘해요?
7: 일단 장동익 대표 대표니까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
3: 네.
7: 그다음에 우쪽에 이진수
3: 네.
7: 뭐 중도 쪽으로 한동훈 다 이게 힘이 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3: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평가하시고 좀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5: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잘하는 건 엄청 잘하고 있죠. 여태까지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3: 그 DJ DOC 이한을 씨도 와 그 한동훈 잘한다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5: 근데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 이제 고소고발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3: 자리 어디서 났냐?
5: 80년대 이제 운동권 우리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그 근거 자료로 삼았던 게 뭐냐면 펜타곤 페이퍼예요.
3: 네.
5: 이게 월남전이 났는데 월남에서 미군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 근데
3: 네.
5: 미국 언론에서는 계속 통제를 해서 이게 제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근데 국방부 내부에서 비밀 보고서로 야, 우리가 월남전에서 지고 있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라는 통계 숫자 같은 걸 다 만들어 냈는데 이거를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3: 네.
5: 빼다가 보도를 했어. 그래서 정부가 펄펄 뛰면서 이거는 국가기밀이고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면서 닉슨 행정부가 고소를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근데 거기서 그 대법원이 연방대법원이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고 뉴욕타임즈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판결을 해서 그게 전 세계 언론의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5: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전 의원 지금 저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공익과 관계 없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 공익과 관련된 거잖아요.
3: 네.
5: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공익 1번 대통령 다음 몇 번째 안에 공익의 공익을 대변해야 될 사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여기다 대고서 이거를 고소 고발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과거에 얘기했던 윤석열이 입틀막을 비판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3: 네.
5: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요. 본인들이 진보를 얘기하고 본인들이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따위 짓을 한다고요.
3: 네.
5: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이것은 결국은 한동훈을 키워주는 일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 하은기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게이트라고 프레임 잡아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면은 좀 상황이 나아질까요?
6: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상황이라는 이제 별도의 트랙이죠.
3: 네.
6: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3: 네.
6: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게 뭐 줄어드는 형식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문제 제기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소위 친한계 분들 중에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볼 만한 얘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좌좌절을 하시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한동훈 의원이 앞으로 별로 변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팬덤들은 좋아할 거예요.
3: 네.
6: 이런 양태에 대해서. 근데
5: 팬덤이 아니라 국민이 좋아하죠.
6: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3: 어느 부분이 좀 가장 좀 눈에
6: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 치아 듣보잡 이런 표현을 굳이 써야 됩니까?
5: 아, 언어 표현.
6: 일단 그런 표현 써야 돼요. 듣보잡이 뭔 뜻인지 아세요? 여기서 뭐 방송에서 못 말하는 용어거든요. 듣도 보도 못함. 그래서 그거 뉴스에서 인용할 때 삐 처리시키더라고요. 그 앞에 욕 같은 부분들. 저런 것들 보면 좀 사람이 취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땐 본인 인사자료 관련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뿌리니까 그때부터 개인정보 관련 문제 삼아가지고 막 고소고발해가지고 실제로 약식기소도 났거든요.
3: 아.
6: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세 번째는 공익제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공익제보, 논리적으로 공익제보는 어떤 시스템이 마땅히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것을 시스템 내에서 누군가 권력자가 암장하거나 은폐하는 것, 그것을 내부자가 공익제보하는 것, 이게 공익제보잖아요.
3: 네.
6: 논리적으로는. 근데 용어 때문에 비슷한 양 표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공익제보인 것 같지만 우리 사법 시스템이나 수사 시스템은 한동훈 의원이 지금 대중의 입안에 넣고 있는 폭로하고 있는 저 자료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암정한 적이 없습니다. 시스템대로 다 절차대로 검토를 한 결과 기소유예가 나왔고 뭐 한쪽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해서 뽑아가지고 여론재판적 성격으로 대중에 뿌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초월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이런저런 자료들을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누락하거나 은폐했는데 어떤 공익 제보자가 따로 한동훈 의원한테 말했을 때 그러면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로 결정이 난 경우나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불만 가지면 국회의원이 불만 가지면은 중간에서 수사 자료 같은 거 수사 자료로 보이는 자료들 뽑아가지고 인민재판 한번 해보자 이게 사법부의 판결이 맞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건가요?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으로서 검사장 했던 사람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선과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선을 많이 넘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3: 서정욱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은기 대변인이 하셨으니까 반박을 해주시든지 좀.
7: 뭐 일단 예 뭐 결정난 건 없어요. 네. 예를 들어 강모 교수 어떻게 1심에서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해가 이제 그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있잖아요. 네. 허위 자료, 네. 자본시장법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양모 씨한테 6억을 주고 또 1억을 또 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무죄 1심에 난 걸 아마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네. 그런 저는 수사가 상당히 미진하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중에 있어요. 판결을 더 지켜봐야 돼요.
3: 판결 지켜보고.
7: 그때요.
3: 공익제보와 관련된 거.
7: 그러니까 건. 그때 6억을 줄 때 전환 사채로 해가 구스타에 이어주거든요. 근데 구스타가 그때 계좌가 압류가 돼 있어요. 네. 껍데기 회사야. 네. 그러니까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줄 방법이 없으니까 6억을 전환사채로 주고 근데 현금 1억 주고 또 주식 사가지고 반띵하자. 이런 부분이 제보자 조모 씨가 볼 때는 이게 10억이 로비로 갔다고 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김성원 의원의 청탁 때문에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수사가 아주 미진하고 아직도 이게 1심밖에 안 되니 최종 판결 난 것도 아니고 기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공익신고자는 이분은 김성원의 청탁 전화로 네. 10억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 조작이나 많은 게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제보를 여섯 군데 한 거예요. 이게 공익 제보 아니면 뭐가 공익 제보입니까?
3: 법률적인 용어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맞아요?
7: 그렇죠. 이거는 이게 국회의원의 청탁 부패로 네. 피해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양모 씨가 10억을 받기로 했다. 이거야말로 딱 떨어지는 공익 제보고 제가 이미 공익 제보자라고 한번 결정한 적이 있어요.
6: 있어요.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그분이 뭐 불만을 품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걸 다 공익 제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익 제보라는 건 이를테면은 이명박 정부 때 장진수 주무관 사례 그러니까 사찰 같은 거 막 시켰는데 뭐 파일 같은 거 삭제했다 본인이 가담했다 이거 내부자로서 내가 공익 제보하는 거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 김규현 변호사 같은 거 이런 거 내부자로서 그런 게 공익 제보잖아요. 권력이 암장하려고 했던 것을 양심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수사 기관 다 검토했던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검토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 판단과 수사기관이 내린 판단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대중한테 막 뿌리면서 여론재판하는 게 이게 보수의 가치에 맞습니까? 보수 절차와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재판 지켜보자는 말씀하실 거면 앞에 얘기는 빼야 되는 거예요. 재판 한번 지켜보자 해야 되는 거지 왜 여론재판합니까?
3: 인사청문회 이후에 분명히 네. 또 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고 김종인 최고위원님
5: 아니 저는 진짜 요새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제 재미있는 건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검찰의 수사를 그렇게 존중하고 법원의 판결을 그렇게 존중을 했습니까? 아니 모든 검찰 수사에서 검찰을 악마라면서요. 그리고 무슨 검찰 수사한 걸 다 조작 기소라고 잊지도 않은 그 뭐야 연어회 술 파티 이런 거 조작해내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이쪽에서 기소유예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서 야 검찰에서 기소유예했는데 왜 그걸 문제 삼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가당착.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야 검찰이 그 지난번에 탄핵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그 검찰총장 바뀌고 나서 야 큰일 났다 이제 법사위에서 우리 불려가갖고 다 박살날 텐데 이것까지 문제 삼으면 이제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소유예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뭐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소유예했으니까 그걸 갖고서 기소유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 법원 판결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검찰 수사니까 법원 판결이니까라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말이 안 되고 사법자료 예를 들면 자료를 공개를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도 취재를 할 때 수많은 걸 취재를 해서 기사가 되는 것만 내보냅니다. 그걸 어떻게 다 내보냅니까? 그럼 당연히 누군가가 제보를 하고 뭐 여기저기서 제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 제보 받은 것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만 그런 것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걸 인민재판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 공적인 무대에 있는 사람의 공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게 어떻게 인민재판이 됩니까?
3: 그래도 저 하은기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뭐 단어 선택의 좀 부적절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5: 그거는 뭐 본인 제가 봐도 이건 굉장히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스타일을 얘기했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그 내가 그런 표현들 예를 들어 개수장 마세요 뭐 이런 표현들을 쓰므로 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야 정말 나 카타르시스 느껴 저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롯이 그 한동훈 의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방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료를 어디서 얻어서 이걸 공개하고 있느냐 그 표현이 뭐냐가 아니라 공개하고 있는 내용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네. 당사자가 해명해라 이거잖아요.
6: 방송 진행 때문에 이제 길게는 안 하고 그냥 몇 개만 말하는데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패널분들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으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분리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모류의 전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 그렇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뭐 억지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나 사법부의 뭐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 많죠. 국민의힘도 많을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검찰 수사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다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서 검토했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녹취록에서 앞단을 빼고 뒤에 문자는 뭐 막 넣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래 맥락을 비틀어가면서까지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이걸 옳다고 해주면 앞으로 사법 판결을 했을 때 불만 있으면은 힘만 있으면은 누구든 그런 자료 해가지고 여론재판 해도 되게요. 그래서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뭐 당연히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견 수긍하면서도 그래서 앞단에 제가 반론하기를 본인이 법무부 장관 지명받고 청문회 받을 때는 본인 개인정보 그냥 그 인사청문 자료를 기자들한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소고발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식 기소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이게 너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그 부분에 대해서
5: 반론해도 됩니까?
6: 지적을
3: 아, 그 두 분이 충분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냥 그 전에 나눴던 얘기로 정리하고요. 왜냐하면 또 저희가 출연료 드려야 돼서 광고 듣고 와야 돼가지고요.
5: 뭐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3: 그거라도 챙겨서 드리려고.
5: 참나 진짜. 아이고.
3: 참, 죄송해요.
5: 누가 지금 뭐 엄청나게 사는 줄 알겠어요.
3: 지금 피디님도 되게 좀 부끄러워하세요.
5: 참이 주잖아요.
3: 서정욱 변호사가 언급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연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온도와
9: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0: 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11: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당일 새벽 가까스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끝모를 대치를 거듭하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2시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운전직 종업원의 호봉별 시급을 3.2% 인상하는 합의문에 양측이 서명한 겁니다.
8: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하여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협상은 말 그대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갔던 도중 갑작스레 노조 측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협상 결렬 문턱까지 갔지만 밤늦게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되면서 파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3: 저희들로서는 오늘 합의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타결돼서 그나마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좀 안도감을 느낍니다.
12: 협상이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린 건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대로 176시간을 고수한 반면 회사는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14: 통상임금 문제 해결 못한 건 결국 뭐 우리 사측이나 노측이나 계속 아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12: 이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면서 노조는 예고했던 전면 파업 카드를 걷어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첫차부터 운행을 멈출 뻔했던 버스 교통 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시도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던 비상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0: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출근길에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다 꺼진 건 아닙니다.
11: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뒤로 미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요?
15: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기준 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 시간을 적

0: 말씀을 좀 아쉽게도 또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예, 그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1: 이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2: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노사는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는 뒤로 미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3: 자꾸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아예 그냥 제끼놓고 우리 임금만 했습니다. 그건 법에 따라서 판단만 받으면 됩니다.
1: 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측은 연말 하급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노조는 동화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노사 모두에게 계속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2: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신약 청탁 의혹을 놓고 독약 게이트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4: 김 후보자는 오히려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반박하며 신약에 대해선 문과라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도 철벽 방어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청문정국 최대 격전지로 꼽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은 역시 신약 로비 의혹에 가장 많은 화력을 쏟았습니다. 비단 김 후보자뿐 아니라 여권 인사 여럿이 연루된 독약 게이트로 명명하며 핵심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앉는 건 가당치 않다 날을 세웠습니다.
6: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5: 임상 승인이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될 줄 몰랐던 김 후보자 해명 역시 진정 몰랐다면 부적격 사유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7: 우리 이쁜 돈 수천억 벌게 해주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당한 거다. 자기의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될지도 모르는 후보자께서 주가 조작 세력 근절을 하겠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5: 민주당은 후보자 과거 이력을 앞세워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피해자로 규정하며 보복성 수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8: 과거에 노무현 논두렁 시계가 생각났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과거 검찰에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5: 특히 해당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보자 검증 대신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9: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어떤 그 내용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외부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5: 김승원 후보자도 기소유예는 정치검찰의 쪼개기 기소 결과물이라며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정조준했습니다.
10: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5: 다만 범 여권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자 후회한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문제가 될 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주가 조작 피해자부터 만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10: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4: 김승원 후보자가 적극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일부 민심까지 움직였을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문과라서 코로나19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언론 공지에서 후보자 답변은 의약품 효능과 제출 자료의 진위는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판단할 사안이고 후보자로서는 기업 내부의 시험 자료 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자리가 바뀌면 기준도 달라지는 듯합니다. 어제

0: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신약 로비 의혹의 핵심인 제넨스 관련 자료, 그리고 판사와 변호사 시절의 자료, 개인 자산 관련 자료, 과거 벌금형을 받았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상당수 자료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남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는 매우 민감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후보자가 사생활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고요. 2024년 9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요구한 자료의 70%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안에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했던 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음주운전 변호사들을 솜방망이 징계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물론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투명하게 검증할 자료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핵심 자료도 빠졌고 증인도 없는 청문회, 필연적으로 맹탕 청문회로 끝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 제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라고 합니다.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정의, 그리고 남에게 적용하는 정의가 다르다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중잣대일 뿐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법무부 장관을 맡겨도 될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 네, 김승원 후보자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탁 의혹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마스크를 쓴 여성이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안전처 신약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3: 김승원 후보자한테 성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4: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오빠라고 하신 거죠?
2: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이들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강 씨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사건 재판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된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후보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앞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의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 등의 재판이 늦춰지면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이번 회견은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해 드릴 거라며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안보 위기에 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홍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사우디를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집트와 협력하기로 했다고요?
5: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장악을 시도하면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집트를 찾았습니다.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홍해에서의 항행 안전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LCC 이집트 대통령은 사우디가 걸프 국가들의 안보, 이집트의 안보들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사우디나 항행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홍해로 원유를 수송해온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바브엘 만데브 해협 통제 위협을 받게 되면서 카타르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6: The world is suffering enough with the closure of the Strait of Hormuz, so we cannot also afford to add the bubble Mandeb into that equation. The whole world is going to suffer, and it's going to be catastrophic for the entire world. And we
5: 공세를 확대하고 있는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예멘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해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지만 사우디만을 겨냥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7: نعم نؤكد للجميع بأننا لا نستهدف إلا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التابعة للسعودية لأن السعودية تصر على استهداف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المتوجهة أو المغادرة للموانئ اليمنية.
5: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현지 시간 15일엔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에서도 첫 위협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메카에 공격 경보가 내려진 건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후티 반군이 남부에서 북부 지역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면서 우리 교민 등 한인 5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우디 제다에서도 한때 위협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5: 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이란 어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선을 이용해 미군 무인 수상정 나포를 시도해 미군이 대응에 나섰다는 겁니다. 미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 소형 어선 두 척이 파괴가 됐고 승선자 대부분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란 매체는 선박에 타고 있던 어부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또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서 파나마 선적인 초대형 유조선 엘 가이아호가 기뢰와 충돌해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해군 함정이 승무원 23명을 구조했고 2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이 유조선이 기뢰에 당한 건 거짓이라면서 이란이 지난 주말 오만 연안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을 공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폐쇄에 이어서 리비아에서도 유전 세 곳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오늘 국제유가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2.9% 오른 배럴당 108달러 75센트에 마감을 했고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4.38% 올라 1배럴에 105달러 8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을 놓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충돌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8: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인물이라며 케빈 워시를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놓고 워시 의장이 자신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발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워시 의장은 지난달 30일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9: We must be confident that underlying inflation is moving to our objective clearly and at sufficient speed. Otherwise, we have work to do.
8: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약 94%로 보고 있습니다.
10: The Fed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inflation turned back down. We have a rate hike coming in this week and perhaps another rate hike coming in October and maybe a third one in December.
8: 하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불과 7주 앞둔 금리 인상 단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준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기차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백악관도 금리가 인상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해온 만큼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연준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성을 현박해 된 워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이겨내고 연준의 신뢰도와 물가 안정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AI 속도 조절론이죠. 미국의 AI 기업들이 개발에 브레이크를 걸자면서 뜻을 모은 건데요. 정작 이들은 풀 엑셀을 밟으면서 AI 모델 성능 개선에 나섰다는 걸 동아일보가 짚었습니다. 엔트로픽이 최상위 AI 모델을 공개한 간격, 지난해 평균 210일에서 올해는 47일로 단축됐습니다. 오픈 AI도 지난해 평균 144일에서 올해 67일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최상위 AI 모델 공개 주기가 이렇게 짧아진 건 바로 스케일링 법칙 때문입니다.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 연산량을 키울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법칙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 이번에 속도 조절론을 꺼낸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AI 속도 조절론은 전부 사기라면서 일축했고요. AI 발전 속도를 늦추면 중국만 이롭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도 조절론을 던진 시점을 두고 음모론도 제기됐습니다. 기업 공개를 앞둔 엔트로픽이 후발주자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냐는 거죠. 또 개발비 회수가 급해진 선두 업체끼리의 숨고르기란 해석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는 대출을 조이자 대부업체 신규 이용자가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만 명 이상이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3년 전 이용자의 2.7배 수준이고요. 작년 대비 33.3%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6.27 규제 이후 은행 대출을 못 받은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려든 걸로 보입니다. 또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3고 현상에 따른 생활고와 내수 부진까지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서민금융연구원 조사를 보면 작년보다 최대 9만 명 이상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은 걸로 추정됩니다. 당분간은 대출 규제 기조가 더 이어지고 금리도 오를 걸로 전망되는데요. 우선 상환 능력을 제대로 가릴 수 있도록 신용평가 제도를 개편하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볼 기사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다뤘습니다. 4년 새 2배로 늘었는데 문제는 경찰보다 범행이 더 빨랐다는 점을 서울신문이 짚었습니다. 지난해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21,974건, 올해는 연간 지급량이 역대 가장 많을 전망입니다. 유형별로는 스토킹이 가장 많았고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하고요. 그때 이미 피의자가 눈앞에 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빨리 출동한다 해도 그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송해서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기술 개발과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적용 대상도 스토킹 범죄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볼 조선일보 기사는 한반도가 태풍 공백지대가 돼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3년째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이 영건인데 바로 열돔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은 24개,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건 지난 6월에 발생한 6호 태풍 장미뿐이고요. 그마저도 태풍 자체가 일본으로 향해서 직접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2020년 5개에서 2023년엔 1개, 2024년엔 2개, 그리고 작년엔 제로였습니다. 한반도에 실제로 상륙한 태풍은 2023년 카눈이 마지막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길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만나 만든 강력한 열돔을 태풍이 뚫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국이 완전한 태풍 안전지대가 된 건 아닙니다. 바다가 계속 뜨거운 상태여서 잠재적인 태풍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네요. 9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1: 와이티엔은 숨진 지적장애인 A씨 가족을 지켜봐온 복지단체의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가족 간 갈등으로 비장애인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 이들 가족은 외부로부터 점차 고립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지적장애인 A씨의 가족은 지역복지관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A씨 남동생은 초등학생이던 지난 2013년, 어머니는 2017년부터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YTN은 지역복지관 등이 6년 전 이들 가족을 상담해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모두 중증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와 두 아들에 일용직으로 일하던 비장애인 아버지까지 원래는 네 식구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될 무렵 아버지는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반복된 가정폭력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새 모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성장하고 몸집이 커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습니다.
3: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댔으니까 애들이 반감이, 특히 큰애는 더 반감이 좀 아버지한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숨진 A씨는 아버지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져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남동생은 아버지를 화장실에 가둬두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피해자였던 어머니도 남편이 아닌 두 아들을 거들면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느낀 아버지가 집을 떠났고, 이때부터 고립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복지관 주방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지만 글자를 잘 읽지 못해 일상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4: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어제 연방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 규정을 추진했었습니다만은 시행 딱 하루를 앞두고 어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데니스 세일러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각 교육 관련 단체들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시행되려 했던 이 새 규정의 핵심은 유학생을 비롯해서 교환 방문 그리고 연수 방문자 비자인 J비자 그리고 특파원 비자인 I비자에게 적용해온 체류 자격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라, 중단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학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온 미국 내 대학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은 학부 기간 4년만 딱 주어지게 됩니다. 즉 4년 안에 졸업장을 따던 못 따던 4년간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4년 후에는 돌아가거나 체류기간 특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비자 발급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한 별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학생은 유학생 비자로 왔다면 공부를 계속하는 한, 즉 유학생 비자 그 목적에 맞는 공부라는 것을 계속하는 한 유학 비자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 규정이 시행됐더라면 오늘부터는 유학생 비자인 F비자 그리고 J비자 등등의 소지자는 최대 딱 4년, 그리고 교환 방문 I비자 소지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고정되고 이를 넘겨서 체류하려면 이민국의 연장을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합니다. 특파원으로 언론인으로 미국에 왔는데 최대 체류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240일로 고정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연장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연장 신청을 해도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방법원에서 시행 중단을 명령함으로써 시행을 하루 앞두고 어제 극적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우 이 케이스는 다시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집집마다 가정부 로봇 한 대씩 보유하게 된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9년 후인 2035년에는 전 세계에서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해에 무려 650만 대가 대거 출하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예상치를 올해에는 7만 5천 대가 생산될 것이고 그리고 2030년에는 89만 대, 그리고 2035년에는 한 해만 무려 650만 대가 생산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은 물류, 창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일단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가 되면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도 상당히 대중화될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9년 후인 2035년에는 전 세계에서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해에 650만 대 생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일단 매년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뉴스에 나오는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기업에서 필요한 로봇 외에 우리 집안일을 도와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럼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까?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집에 이 가정부 로봇, 로봇 가정부 한 대 드리는 게 언제부터 가능할까라는 문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안일을 거의 사람처럼 알아서 해주는 그런 정도 수준의 로봇과 아주 기초적인 집안일을 해주는 정도의 소위 초기 제품, 조금 시기를 구분해서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선 올해와 내년까지는 초기 소비자형 제품이 등장하는 원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안 내에서 물건 정리해주기, 물건 옮기기, 간단한 세탁과 청소 등 제한적인 작업 수준을 올해 내년 정도 사이에서는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대량 보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2028년 이래봐야 앞으로 2년 뒤입니다. 이어서 2030년에서 2035년까지는 요리, 설거지, 빨래 등이 가능한 그야말로 집안에 제대로 된 가정부를 한명 들인 정도의 수준까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이어서 앞서 언급한 그 1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무려 650만 대가 생산될 것이다라는 해 2035년, 앞으로 9년 후인 2035년에는 사람의 지시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가정용 로봇 집사를 보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로봇 집사는 단순 가정부와 다릅니다. 단순 가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사에 가까운 그런 로봇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이런 스케줄보다도 훨씬 더 빨리 보급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올해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원엑스라는 기업의 네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원엑스라는 회사는 노르웨이의 로봇 전문 회사인데, 여기서 네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 가정용 제품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 배송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격은 초기 구매형이 2만 달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런 버전이 2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다달이 내가 그냥 돈 내고 쓰겠다 하면 월 구독형은 한 달에 499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오는 단순히 걷는 로봇이 아닙니다. 빨래 개기, 물건 정리, 선반 정리 등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 모르는 작업은 원격으로 이 원엑스라는 회사의 전문가가 원격으로 도와주면서 학습시키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이 로봇이 우리 집에 오면 집에 와서 우리 집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씩 원격으로 기능을 개선시켜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회사는 아이언이라는 로봇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갔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판매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경쟁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빨라지면 로봇의 가격도 급격히 인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집마다 로봇 한 대씩 놓고 도움을 받는 게 그리 이상할 게 없는 시대를 곧 맞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중간선거의 판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반 트럼프 기치를 앞세워서 다수당을 차지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관측이 일단은 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정치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현역인 6개 주를 경합지로 만드는 데에도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 6개 경합주는 알래스카, 아이오와, 오하이오,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텍사스주입니다. 현재 진보 성향의 무소속을 포함해서 47석의 연방 상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그 6곳 중에 만일 4곳을 파란색으로 뒤집으면 즉 민주당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상원에서 51석으로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원 선거는 더 전망이 밝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콜로라도, 아이오와, 미시간,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 버지니아 등에서 총 21개 선거구가 경합지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화당이 현역인 곳이 16곳, 민주당이 현역인 곳이 5곳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16곳 플러스 5곳, 21곳이 경합지로 분류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현역 의원을 갖고 있지만 빼앗길 우려에 놓인 지역이 공화당 쪽이 훨씬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은 현재 214석으로 4석만 더 얻으면 총 435석인 하원의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의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에서도 근소한 과반을 차지할 기회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치전문 패널 6명의 예측을 토대로 지난 7월과 비교해서 패널들의 전망이 많이 바뀌었다. 민주당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달 전에는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패널 6명 가운데 5명이었지만 현재는 패널 6명 가운데 4명이 민주당이 상하원 동시 장악을 할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에도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마음을 절대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자금력이 공화당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못지않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군요. 또 민주당 당내 자체적인 분열 등도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자금력은 얼마나 밀리는 실정이냐. 7월 기준으로 공화당은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쟁여놓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기에 10분의 1 수준인 1,600만 달러가 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슈퍼팩은 무려 4억 3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자금력의 격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공화당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막대한 자금을 TV 광고에 융단 폭격식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은 TV 광고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광고와 유튜브 광고 등 특히 유튜브 광고와 SNS 광고에 정치 광고가 융단 폭격식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금력 못지않게 민주당의 약점은 바로 비호감도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9%는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 58%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1%포인트 더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저조한데도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아직 미국인들 사이에서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헤매고 있는 공화당, 하지만 그런 절호의 기회도 못 살리고 더 헤매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화려한 의상과 특권적인 공개 행보를 두고 북한 청년층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 류성현 씨는 한 방송에 나와 북한 MZ 세대도 김주혜를 주시하고 있다며 그 사람들은 반항심이 엄청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주혜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 처음에는 김정은의 딸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후계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 2022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공개적으로 등장한 이후 군사 정치 행사 등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류 씨는 김주혜의 공개 활동 횟수가 해마다 증가했다며 특히 군 관련 행보가 많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김주혜가 군부대를 방문하고 탱크에 탑승하거나 사격을 하는 모습 등이 공개되는 것을 두고 후계자로서 군에 대한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김주혜의 의상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군사 정치 행사에서 모피 외투와 가죽 의상, 고가의 선글라스 등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차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신의주 온실농장 시찰 당시에는 김주혜가 착용했던 시계가 3천만 원대 까르티에 제품으로 추정됐으며 약 370만 원 상당의 디올 코트를 착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씨는 특히 이런 모습이 북한 청년층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맨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노동에 참여하는데 나이도 비슷한 아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비행장을 다니면 이 동년배 남녀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류 씨는 김주혜가 후계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실제 권력 승계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주혜가 어린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될 경우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실세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김정은 사후 김주혜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할 경우 내부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풀무원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로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풀무원을 비롯해서 배달의 민족, 무신사 등을 포함한 41개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밝힌 대대적인 세무 조사 대상 기업들은 농축산물 유통기업 23곳, 가공식품과 외식 프랜차이즈, 그리고 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전체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무려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풀무원은 국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켰고, 해외 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관계사는 미국에 있는 미국 법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풀무원이 원재료비와 물류비 등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서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풀무원의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회사가 대신 지출하거나, 해외 관계사에, 즉 미국 법인 등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주는 부친으로부터 관계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도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낮추거나 동결해주겠다라면서 가짜 연방 세금 감면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카운티 산정국을 비롯해서 재무징수국, 감사회계국, 소비자 비즈니스 업무국 등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 그리고 전화 등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이 같은 허위 재산세 감면 광고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연방 국세청의 1098SR 이라는 가짜 양식을 제출하면 재산세를 줄이거나 동결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S에는 이 1098SR 이라는 재산세 감면 양식이나 이 같은 연방정부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 당국은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런 허위 정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며, 연방 이런 양식으로 재산세를 동결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은퇴자들이 매년 기다리는 소셜 시큐리티 생활비 조정이 내년에는 최근 몇년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최대 3.6%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망대로 확정될 경우에 2023년 8.7%가 인상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이 됩니다. 다만 이번 인상은 은퇴자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최근까지 이어진 물가 상승을 일부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분석입니다. AARP는 최근 물가 흐름을 반영해서 내년 소셜 시큐리티 생활비 조정이 3.6%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인상치 전망도 대충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이 평균적인 은퇴자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6% 인상 효과는 뭐 적지는 않습니다. 월 평균 소셜연금 수령액이 약 2,085달러인 은퇴자의 경우에 3.6%가 되면 한 달에 약 75달러가 인상된 약 2,16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900달러 가까운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특히 소셜연금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에게는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전기료 등이 필수 생활비 상승 부담을 일부나마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대다수 지역에서 사무용 빌딩의 공실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LA 한인타운 미드윌셔 지역을 포함하는 윌셔 센터의 공실률이 2025년 2분기 36.3%에서 올 2분기에는 38.6%로 2.3%포인트나 또 상승하면서 이제 40%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한인타운의 공실률입니다. 윌셔센터 지역 평균 렌트는 2025년 지난해 2분기 $3.03에서 올해 2분기 $3.05로 2센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렌트 수준과 낮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인타운의 평균 렌트비는 정체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실률의 증가와 함께 오피스 건물 소유주들의 파산 등 부실화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A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 빌딩과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건물주들이 부동산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건물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대한항공은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아시아나 항공 편명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전환하는 항공 편명 변경 작업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OZ로 시작하는 아시아나 항공의 편명을 KEE로 시작하는 대한항공 편명으로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통합 항공사 출범일인 12월 17일 이후에 출발하는 기존 아시아나 항공권 구매 고객입니다. 쉽게 말해서 12월 17일 이후에 출발하는 아시아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비행 편명이 OZ가 아니라 KE로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8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3: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러시아 재벌의 후원을 받아서 결혼식을 치른 미국 대통령의 아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러시아 재벌 인사가 후원해준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주니어와 베니타 앤더슨의 지난 5월 결혼식 후 사흘간 열렸던 피로연 비용 일부인 수십만 달러를 러시아의 신흥재벌 우마르 크렘네프가 부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혼식 및 피로연은 바하마의 초호화 개인 소유 섬에서 열렸는데 크렘네프는 이 섬의 임대료와 불꽃놀이 비용 등을 지불했다라고 프로퍼블리카는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섬은 1박에 약 10만 달러에 대여할 수 있으며 불꽃놀이 비용은 따로 7만 달러입니다. 크렘네프는 푸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발판으로 러시아 국영 복권 사업을 따냈고 또 러시아 최대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경영권도 확보했습니다. 크렘네프는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과 피로연에 당연히 직접 참석을 했고 그 외에 러시아인 여러 명이 함께 더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새 아내인 베티나는 SNS를 통해서 한 친구가 보내준 지극히 관대한 결혼 선물이 있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무척 감사하고 있다라고 적어 올렸습니다. 전직 FBI 고위 당국자인 프랭크 몬토야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당신의 결혼식 비용을 대준다면 언젠가 그에게 무언가를 꼭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들이 결혼식 파티를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재벌의 후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지금 현 정부의 관리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끝도 없는 이해 충돌 논란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70층 규모의 트럼프 타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나라와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인다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아 현지 개발 업체들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트럼프 브랜드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이해 충돌 우려를 의식해서 해외 신규 사업을 당시에는 중단했었지만 이번 두 번째 임기 들어서는 그런 제안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마구잡이로 사업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외 부동산 라이센스 계약으로 신고한 수입은 5,900만 달러였습니다. 단순히 트럼프라는 이름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계약으로 작년 한 해에 5,900만 달러를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인 2024년에는 약 5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2024년에 5천만 달러, 작년에 5,900만 달러, 매년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가족 기업의 해외 수입이 미국 대외 정책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이해 충돌 가능성을 낳고 있다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이해 충돌 논란도 트럼프 패밀리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홍역에 감염된 40대 여성이 숨지면서 최근 확산 중인 홍역과 관련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제퍼슨 카운티 검시관실은 관내에 거주하던 이 40세 여성이 최근 홍역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검시관실은 이 사망한 여성은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망은 지난달 말 랭캐스터 카운티에서 홍역 관련 사망자 2명이 나온 데 이어서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카운티는 현재 홍역 확산의 진원지입니다. 주 내 홍역 환자는 현재 676명, 입원 환자는 124명입니다. 한편 사망한 여성은 가족 중 한 명이 먼저 홍역에 걸린 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에 만성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홍역에 걸릴 경우에 약 5명 중 1명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역에 걸린 어린이 20명 가운데 최대 1명은 폐렴에 걸리게 되며, 폐렴은 어린이 홍역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들은 미국에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세계 각국은 이 분쟁이 끝나면 미국의 비용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국들을 겨냥해서 사실상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할지는 물론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가에게 20%를 통행료로 징수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했었는데,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또 갑자기 이를 철회한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한국을 비롯해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주요국들로서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청구서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캐나다가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캐나다 투자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버크셔 해더웨이 등 미국의 주요 투자 금융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최대 부호인 알리코 단코테를 비롯해서 걸프 지역 주요 투자자들도 초청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를 캐나다가 유치할 것이다 라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 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 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7: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6: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7: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제1동포들이 일본에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건 미국에서 한인들끼리 우리가 정당을 하나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요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뭐 미국 일본 정계에 진출한 제1동포

0: 돌려 사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 지금과 한국군의 대표 でもないし、日本に住んでいる外国人の代表でを、でも、ではないです。我々は、ちゃんと日本で住んでいる人たちが、右、後ろじゃなくて真ん中で行くことを、望んで、
0: 기존 정당에 들어가 정계에 진출한 제1동포는 있었는데 직접 정당을 창당한 건 처음입니다. 정치 입문을 위해 일본 국적은 얻었지만 한국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한글 이름도 그대로 썼습니다. 처음 내디딘 발걸음에 우즈베키스탄 출신 현역 구의원도 힘을 합쳤습니다. 21살 때 일본에 온뒤 3년 전 세타가야구 의회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신주쿠 못지않게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2: 多文化共生の我々の価値観と考え方も一致しました。同じ価値観、そして同じ政策を話し合って実現する仲間が欲しかったです。
0: 신당을 만든 배경에는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정책을 강화한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비자를 얻기 위한 사업비를 한 번에 6배를 올리는가 하면 3년 이상 경력이 없으면 음식점 사장도 석사 이상 학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금과 보험료를 안 내면 영주권까지 취소할 수 있게 법을 강화했습니다.
2: 帰化した日本人のその帰化を取り消すという話も実は、SNS 上では流れて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もありえない話ですね。もう日本国民です。
0: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매달 100에서 200명씩 일본을 떠난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1: いきなり永住権の、費用が20倍とか、経営管理ビザが使用金が500万からいきなり30万とか、こういう極端的な政策は、望ましくないというのは我々の考えです。
0: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국경 장벽에 반대하는 텍사스 국경마을 주민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주에 거대한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현지 목장과 농장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의 시민단체인 빅밴드 보존회와 토지 소유주 6명이 공동으로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해달라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 빅밴드 국립공원 등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 남부에 최고 9m 높이의 철제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목축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지주들이 국경 장벽으로 인해서 사유지가 침해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빅밴드 보존회의에 따르면 국경이 이루어지는 609마일 길이의 구역 가운데 65%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빅밴드 지역에 조성한 대규모 은퇴주택과 휴양단지도 국경 철제 장벽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막히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빅밴드 국립공원은 협곡과 탁 트인 하늘로 명성이 높은 지역입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벽을 짓게 되면 공원 내에서 차량 이동 이 차단 장치와 감시 카메라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특히 높은 장벽으로 인해서 탁 트인 하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텍사스 국경지대가 불법 입국이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국경보호국 집계 결과 지난해 빅밴드 구역에서 발생한 체포 건수는 전체 미입국자 체포 건수의 1.3%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모두 투표를 했지만 이제는 제발 가만히 좀 놔둬달라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위험론을 사기다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젠슨 황 엔비디어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피커폰으로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 CEO와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면서 AI 위험론을 겨냥해서 단언컨대 이건 전부 사기 아니냐라고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통화가 사전에 약속되어 있던 연출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라며 배후에 중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젠슨 황 CEO는 맞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는 업계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를 반박하기 위한 일종의 연출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패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애가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방문을 시작으로 중간선거 유세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를 먼저 찾는 이유는 이곳에서 지난 4일 첫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양당 후보 간의 접전이 이곳에서 벌어질 경우에 우편 투표에서 작은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인사들은 중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유세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접전지 35곳에 내가 모두 가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0: 일본에서는 매년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인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어르신들의 지혜에 감사하고 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노인의 날이 있는데 10월 2일입니다.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 세월을 견디며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만큼은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은 National Senior Citizens Day라고 해서요. 8월 21일이네요. 지난 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실 매년 5월 한달 전체를 어르신들을 위한 달로 기념하고 있답니다. 올해 어머니 날도 있고 뭐가 많은 것 같아서 살짝 잊은 듯한데 Older Americans Month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한달 동안은 연방정부와 각 지자체,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특히 어르신 건강 세미나나 건강 검진, 봉사활동, 문화 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곤 하지요. 노년기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죠. 삶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시기. 그리고 이런 정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이 꼭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노년기 건강의 핵심, 근육량 유지, 사회적 연결,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적인 근력 운동,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죠. 혼자 있는 시간은 가능하면 줄이고, 이웃이나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건강의 핵심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노년기는 현재 진행형이겠고,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가 닿을 시기고요. 결코 과거에 남겨지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9: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10: 99센트부터라고요?
9: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8: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9: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연준이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베팅은 90%를 넘어섰고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도 잇따라 금리 인상 전망으로 돌아섰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90.3%까지 높아졌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도 이 속속 금리 인상 전망에 합류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그리고 HSBC 등은 모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이 물가 지표를 보면 물가 상승이 둔화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라며 금리 인상 발표가 결국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어서 올해 한 차례 더 인상이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결국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일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결국은 높아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가 금리 인상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 러 모두 파병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분석하면서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합류할 것으로 확신이 있다, 확실해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듭 제기한 바 있습니다. 추가 파병 규모가 최대 5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김정은에게 러시아 파병은 도박이었다라며 사상자는 많았지만 이 도박은 빈곤하고 고립된 북한에게 성과를 안겨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부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3,000명 가운데 3,000명이 숨지고 1,500명이 다친 것으로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BC는 북한이 파병을 통해서 얻은 대표적인 성과로 경제적 횡재와 지정학적 전환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병력을 파견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북한 GDP, 즉 북한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BBC는 파병은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가치가 있고 러시아에도 북한군이 절실하다라며 북러 관계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이자 상호 대가가 따르는 관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마이애미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낸 화물 항공사 21 에어를 통한 화물 운송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협력업체인 21 에어 경영진에게 이미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21 에어는 프로야구 이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주인 짐 크레인이 운영하는 화물 항공사입니다. 21 에어는 17대 안팎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대가 아마존 화물 운송에 투입돼 있습니다. 아마존은 약 2년 전부터 이 회사와 협력해 왔습니다. 사고는 지난 6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마존 화물을 운송하던 21 에어 소속 화물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넘어선 뒤에, 즉 활주로를 지나간 뒤에 약 400m를 더 이동한 끝에 힘겹게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의 밴 차량과 충돌해서 밴 탑승자 7명 가운데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중태입니다.
1: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2: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2: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2: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한미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날보다 좀 소리를 질렀죠. 차차차! 왜냐고요? 가끔은요, 아우 차가 막히는데 아니 어떻게 살라고,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 아니 아침부터 왜 난리야, 속에서 천불이 날 때도 있으시죠.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해변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바다를 향한 울부짖음, Guttural Scream at the Sea라는 이벤트인데요. 치솟는 렌트비부터 머리 아픈 인공지능까지 세상 물 불만 다 품은 시민들 나와라, 이래서 100여 명이 태평양 바다를 향해서 일제히 고함을 질러댔답니다. 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분은 무려 121.9dB. 이 정도는요, 정말 락 콘서트에서 혹은 비행기 이륙할 때 나는 대단한 큰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 기록에는 아쉽게 못 미칠 정도의 엄청난 고함으로 1등을 드신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참 뼈가 있습니다.
1: 멀리 있는 가족 생각도 나고, 아 이 자본주의도 밉고, 아 이 지구 환경도 걱정이고, 세상 참 여러모로 복잡하다.
0: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래요. 이 소리 지르는 게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어떤 호르몬 역할도 뭐 이렇게 좋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요, 정말 목구멍까지 어우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오늘 아침 혹시 꽉 막힌 가슴 속에 답답한 응어리가 남아 있으시다면 멀리 해변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시원하게 한번
1: 소리를 한번 질러보자고요.
0: 특히 차 안에서 운전하시는 분은요, 한번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한번 이 노래와 함께 소리를 쳐주세요. 출발!
1: 아, 예, 소리 치려는데 아니 왜 볼륨이 안 나와? 아, 나 진짜 속상하네 이거. 왜 이래? 아침부터.

짜짜짜! 아이고, 아 이렇게 소리를 콘서트 가서 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목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는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소리를 치고 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감소에 좋대요. 꽉 막힌 마음에 고함을 지르면 긴장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심리적인 해방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내어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신체의 이완을 돕는 부교감 신경계의 통을 자극해서 억눌렸던 감정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울고 나시면 하, 시원하다 이런 카타르시스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요, 너무 소리를 그렇게 무리하게 지르면 성대 결절이나 성대 미세 출혈 등 목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본인이 너무 큰 소리를 지르면요, 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귀에 멍멍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답답할 때는 해변가나 방음이 잘 되는 곳 있죠. 노래방, 요즘은 노래방도 비싸가지고 그래도 좀 싸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나 요즘 또 노래교실 뭐 입장료 10불 뭐 15불 이렇게 내고 들어가서 맛있는 거 싸갖고 음료수도 싸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함께 노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풀어줘야지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니까 목을 적절히 보호하시면서 적당히 지르시면서 아니 야 다모여 진짜 세상 이건 뭐야 야 소리 지르기 이런 이벤트를 바닷가에서 샌프란시스코 했다니까 우리도 한번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늘 조용해 밥 먹을 때 무슨 조용해 이러면서 밥 먹을 때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었던 우리 어린 시절도 있었어요. 좀 자유롭게 할 얘기하고 풀 거 푸시고 이러셔야지 몸에도 좋습니다. 아니 풀라고 그랬는데 혼자 다 먹으려고 홍콩에서요 직원 15명이 평소 단톡방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복권을 사곤 했는데요. 근데 이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대표로 구입한 남성이 갑자기 결근을 하면서 이걸 15명이니까 이 미화로 385만 달러에 당첨이 됐거든요. 무려 3천만 홍콩 달러. 응? N분의 1로 나눠야지. 이러면 1인당 25만 6천 달러씩 돌아갈 금액이었지만 복권을 쥐고 있던 이 남자가 돌변을 했습니다. 내가 이 숫자 조합하는데 제일 기열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체 그 3분의 1은 내가 먹어야 돼. 나 128만 달러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언쟁 끝에 그 다음에 회사에 무단 결근을 하면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 동료들이 닷새 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남자는 결국 절도 혐의로 체포되고 계좌까지 동결이 됐습니다. 현지 법률상 복권 당첨금 횡령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네요. 함께 웃으며 나누려던 행운이 결국 욕심 때문에 법의 심판대와 철창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뭐 어찌어찌 나눠가겠지만 야 우리 함께 좀 잘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야 너무 좋다 야 우리 함께 어디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욕심으로 찬물을 쫙 끼얹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받은 복권이 당첨이 100만 달러가 됐다고 했죠. 그 남자는 과연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어떤 사례를 했을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야 복권 사러 갔는데 내 것도 사다 줘 이러고서 돈을 주잖아요. 아 이거 당첨되면 어떡하지 뭘로 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가 하면 복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쪽 미시간주의 78세 동갑내기 부부가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각각 그 복권을 한 장씩 샀어요. 동창회 끝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에 들렸는데 자기 복권을 재주문한다는 게 아니라 이 남편께서 그만 아내의 복권을 잘못 골라 재주문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 잘못했네 할 수 있는 그 대목이었지만 사실 실수가 대박을 치기도 합니다. 우연히 이거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저거 살라고 그랬는데 어떡하다가 이거 샀는데 이게 당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뭐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작은 실수 뜻밖의 상황이 원망스럽고 당황스럽다고 해도요 결국은
아, 전화위복이었더라. 응? 그리고 세옹지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 돼도 막 기뻐할 것도 없이. 그래도 오늘 건강하게 오늘 숨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어제 제가 대박인 그런 레시피를 발견을 했어요. 어찌나 맛있는지. 요즘 마켓에 가니까 늙은 호박이 응? 너무 싸더라고요. 막 2파운드에 99전이에요. 그래서 야, 오이는 왜 이렇게 올랐어요? 오이? 한 파운드에 뭐 2불 얼마 올라가서. 그래서 아무튼 이 늙은 호박을 사다가 이렇게 툭툭툭툭 커요. 이렇게 툭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툭툭툭툭 썰어서 양파 좀 넣고 새우젓 넣고 이렇게 볶았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싼 채소만 좋아해서 상하지도 않아요. 양배추를 총총총총 쓸어서 샐러리 얼마나 싸요. 집이 있는 줄 모르고 또 사온 거예요. 싸다고 생각. 그 총총총총총 쓸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린 과일도 총총총총 뭐 망고 말린 것도 안 먹으니까 그런 때 이렇게 넣으면 설탕 없이도 단맛이 약간 우러나고 향긋해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그리고 레몬이나 식초 쫙 짜가지고 소금 맛있는 소금 넣어서 거기에다가 추미추리 그 제가 담가 먹는 게 있거든요. 파슬리랑 실란트로랑 푸드 그 프로세서에 쫙 갈아요. 마늘도 조금 넣고 양파도 어젠 좀 넣었네요. 그래가지고 레몬 쫙 짜서 소금으로 간을 하면 이게 익을수록 맛있어요. 어제는 양파도 넣었더니 집이 초초초초 이래서 그걸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 호박을 볶은 걸 보니까 국수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국수를 삶아다가 모밀국수 원액 있죠. 그걸 넣고 그리고 계란 지단 성성성성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 그럴 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왕 국수 삶는 김에 좀 많이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잘 헹궈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두구두구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박 볶은 거 뭐 그리고 그 양배추 샐러드 김치 만든 거 거기에다가 추미추리 소스도 넣고 또 그 모밀국수 원액도 넣고 해서 비벼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그렇게 알뜰하면서도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복권에 당첨이 안 되니까 허리도 졸라매야죠. 어떡하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여러분 뭘로 하실 건가요? 요즘 대박인 그런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좋은 시간에 우리가 점심도 맛있게 챙길 수 있고 이렇다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마음이라면요 그렇게 소리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소리쳐! 굿모닝 차차차 1부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 양행의 유한 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위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5: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16: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15: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16: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17: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9: 213-383-3838 213-383-3838 차차차
0: 우리 함께 웃어봐요. 요즘 LA 타운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 내가 눈이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컴컴해 아우 어둡다 어두워 진짜 깜짝 놀라는 그런 스트릿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길이로 치면 약 5마일 2만 7천 피트 미터로는 8천 미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 바로 LADWP의 구리 전선이 도둑맞은 분량이라고 합니다. 아우 야 이 어떻게 훔칠 게 없어서 공공인 시설에 모두의 불을 밝혀주는 그 불의 구리 전선을 그렇게 훔쳐가요. 아우 이러다 보니 LA시 지도부와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고물상들의 불법 매입과 기승을 부리는 금속 절도 범죄 이걸 또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피해액수도 엄청나지만 무엇보다 또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느 쪽인가요? 다운타운 쪽도 그렇고 저쪽 피코 쪽인가? 밤에 깜짝 놀랐어요. 가로등이 없어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좀 조심을 하면서 또 우리 좋은 선량한 시민들이 좀 합세를 해서 이 도둑들을 좀 잡고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나 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사실 이 구리전선 도둑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이민법에 많은 그 긴급 소식이 있어서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20: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아, 늘 우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네. 잘하십니까.
20: 아 네. 일을 열심히 하고 햇빛을 안 보다 보니까
0: 아 햇빛을 안 보는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아니 이번에 또 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20: 요즘, 아, 글쎄 네. 제가 오늘 네. 또 이제 9월 15일 날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 그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유학생들 F1이나 또 이렇게 교환학생, 교환교수 뭐 이런 트레이니 인턴들 많이 쓰는 J1 비자. 네. 그다음에 이게 언론인 중에서 이제 미국에 파견이라기보다는 보도를 위해서 또 취재를 위해서 또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나온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I 비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비자가 이전에는 너 임무가 필요한 만큼 학생들은 공부가 필요한 만큼 J1 같은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것만큼 있어라 이렇게 네. 비자 스테러스 우리가 얘기하는 신분이 미국 입국한 이후로 신분이 duration of status라는 그런 신분으로 있는 이 세 가지 비자를 트럼프 행정부가 몇 달 동안에 거쳐서 대대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고 발표하고 뭐 국무성의 교육을 하고 다 해서 오늘 시행 예정이었어요.
0: 원래 뭐 학생 비자도 4년이면 딱 땡 하고 돌아가라.
20: 네,
0: 뭐
20: 이렇게 보도가 많이 네.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일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바뀐 규정에 따라서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하려고 온고도 다 보내드린 상태였었는데 네. 저도 밤사이에 이게 날마다 제가 요즘에는 이민법이 뭐 바뀐 게 없나 이렇게 네. 체크업을 해야 돼요. 너무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그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있는 연방 법원에서 네. 데니스 세일러라는 담당 판사님이 네. 지금 이민국이 시행하는 하고자 하는 이 법이 네.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고 네. 또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다 그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0: 갑작스럽게
20: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거를 exceptionally weak하게 정부가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거가 너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네. 폐지됐다기보다는 시행을 중지시켰어요.
0: Wait a minute. 뭐 하는 거야? 이거죠, 지금?
2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제 요구하는 대로 인민국도 이제 더 팔로우를 해서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국토안보부에서 하는 얘기는 국가안보나 뭐 이민 사기 방지도 해야 되고 FJI 비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이 너무 오랫동안 있고 하는 것이 다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세일러 판사님이 하는 얘기는 지난 50년 동안의 DS 제도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 통째로 바꾸려면 네. 지금 DHS가 갑자기 마련한 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0: 네.
20: 그러면서 이제 너무 위크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이제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는 프로그램보다는
0: 네.
20: 이제 부담이 작은 대안이 없는지
0: 네.
20: 더 충분히 고려를 해서
0: 네.
20: 그다음에 이제 보완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폐지가 네. 됐다기보다는
0: 네.
20: 임시로 정지를 시킨 거예요.
0: 네.
20: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한밤중에 봤거든요.
0: 네.
20: 뉴스라기보다는 판결이 어제 났으니까
0: 네. 네.
20: 저도 낮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0: 네.
20: 근데 오늘 방송해야 되니까 혹시 또 그 사이에 바뀐 게 없나.
0: 네.
20: 제가 봤더니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0: 네.
20: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같이
0: 네.
20: 온고를 다 이제 바꿨습니다. 지금 이 네. 내용을 위주로 해서
0: 네.
20: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0: 네.
20: 그럼 우리가 주위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0: 네.
20: 서류가 미비해서 계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0: 네.
20: 근데 한국 분들 중에 유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20: 지금 저도 이제 정확한 숫자는 정부가 이렇게 막 업투데이트해서 26년 거를 발표하고 그러진 않아요.
0: 네.
20: 제가 이것도 좀 어제 찾아봤더니 24년도 기준으로
0: 네.
20: 미국의 지금 유학생들은 대략 112만 6,690명이라니까 113만 명 정도가 미국의 유학생으로 있는 거예요.
0: 전체 유학생들.
20: 네네. 미국 안에 있는 유학생들이.
0: 네.
20: 그중에서 한국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신지요?
0: 한국 학생들이 한 뭐 8%, 9%... 12%? 뭐 요사일 것 같은데요? 더 되나요?
20: 지금 한국 학생들이 네. 6만 1,277명 정도 있답니다.
0: 네, 네, 네.
20: 근데 이제 그 우리가 H1비자 전문직 취업비자도 그렇고 주위에
0: 네.
20: 보면은 STEM이라 그래서 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트매틱에 공부한 데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인도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0: 네.
20: 그러니까 저도 이 숫자를 보고
0: 네.
20: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113만 명 중에 인디아에서 온 사람이 무려
0: 네.
20: 42만 2,335명이랍니다.
0: 와, 거의 뭐
20: 전체 그러니까 뭐 한 40%가
0: 네.
20: 넘는다는 얘기죠.
0: 네.
20: 그리고
0: 와.
20: 차이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0: 한
20: 중국
0: 20, 30%?
20: 네. 차이나도 네. 32만 9,541명이니까
0: 와.
20: 한국에 비하면은
0: 네.
20: 5배 이상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와서 공부를 하고
0: 네.
20: 또 본국에 돌아가기도 하고 안 돌아가기도 하고
0: 네.
20: 이제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그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교포나 뭐 여기 사는 사람의 숫자에 비하면은 다른 비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건 사실이에요.
0: 네.
20: 그래서 이 유학생 비자 또 J1으로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0: 네.
20: 이제 J1 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숫자가 그렇게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은
0: 네.
20: 특히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게
0: 네.
20: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나 또 무역을 하는 회사에서
0: 네.
20: 한국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부를 때 인턴 교환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저는
0: 네.
20: 이제 이민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 J1 인턴 또 트레이니 이제 그런 학생들을 회사에서 데려다가 이제 인턴십을 시키면서 또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월급도 주는 그런 비자예요.
0: 네.
2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학력 학생들을 데려다가 임금을
0: 네.
20: 적정 임금을 주라는 규정이 적용을 안 해요.
0: H1하고 그릇이 다르군요.
20: 네, 완전히
0: 네.
20: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J1 해주는 회사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꽤 많은데 보면은 약간 미니멈 웨이지에 가깝게
0: 네.
20: 주고 J1을 꾸준히 쓰는 회사들이 이제 좀 많이 있거든요. 좋게 생각하면 한국인
0: 네.
20: 학생 데려다가 인턴십 시키고 1년, 1년 반 있고 또 돌아가고 다른 학생이 와서 또 계속 인턴하면은
0: 네.
20: 트레이닝도 되고 또 회사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 임금을 많이 안 줘도
0: 되고.
20: 이제 고급 인력을 좀 잘 쓸 수 있고 이런
0: 네.
20: 게 현재도 한인타운에 되게 많이 있어요.
0: 네.
20: 관련이 없으시고 이제 들어본 적이 없으면은 J1이 뭐야 막 이런데
0: 네.
20: 그래서 이제 그런 J1도 입국할 때는 이렇게 duration of status로 돼 있어요. 근데 비자 자체가 인턴 같은 경우는 맥시멈 1년밖에 어차피 있을 수가 없어요.
0: 네.
20: 근데 트레이니 같은 걸로 들어오면은 맥시멈 18개월 있을 수 있는데 처음서부터 18개월 받아갖고 온 트레이니도 있지만 보통은 12개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8개월까지 있기도 하기는 네. 해요. 그러니까 유학생은 아카데믹 스터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목적으로 정규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가 F1 비자예요.
0: 네.
20: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칼리지를 간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대학을 간다, 대학원에 가서 뭐 석사학위를 한다, 또 박사학위를 한다,
0: 네.
20: 치과대학교를 간다, 뭐 의과대학교를 간다, 이런 것들은 다 아카데믹한 거를 이제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네. 해서 어떤 수료증 내지는 뭐 이렇게 학위증을 따러 오는 게 유학생 F1 비자예요.
0: 네.
20: 근데 모든 비자는 직계 가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혼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유학생들 제1
0: 네.
20: 비자는
0: 네.
20: 나이가 좀 들어서도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근데 제2원은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인턴하는 기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0: 네.
20: 학교 졸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은 자격이
0: 없죠.
20: 없어서 못 와요.
0: 네.
20: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2원 비자 제가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0: 네.
20: 뭐 이제 좀 약간 젊은 나이에 결혼을
0: 네.
20: 하고 이런 거는 되기는 하지만
0: 네.
20: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언론인이 뭐 미디어가 언론인은 사실 아니고
0: 네.
20: 그 언론인이 이제 I 비자거든요.
0: 네.
20: 근데 이 I 비자는 이민국의 청원서가 필요 없이 처음서부터 영사한 때 신청해서 약간 E2 비자, 이렇게 투자자 비자 비슷하게 청원서 없는 비자를 여권에 받아가지고 들어올 때 네가 취재하고 싶을 때까지 있어 이렇게
0: 네.
20: 듀레이션 오브 스테러스를 현재까지 받고 있었어요. 사실
0: 네.
20: 바뀌려고 했던 법은
0: 네.
20: 지금 사회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I 비자는 너는 앞으로는 240일 이상은 있을 수 없어. 그럼 240일은 8개월이잖아요.
0: 네.
20: 이전에는 제가 I 비자 있으신 분이 저희 손님도 간혹 있는데
0: 네.
20: 있을 때까지 있으래니까
0: 네.
20: I 비자로 들어와서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0: 네.
20: 그거를 확 줄여가지고
0: 네.
20: 너는 이제 8개월 정도죠. 왜냐면 우리가 몇 개월로 안 하는 이유가 뭐 1월은 31일이고 2월은 28일이고
0: 아,
20: 뭐
0: 네.
20: 이제 뭐 4월은 30일이고
0: 네.
20: 이러니까 개월수로 하면은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0: 네.
20: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월 수가 아닌 것들은 며칠 이렇게 돼 있거든요.
0: 네.
20: 그러니까 이제 I 비자는 240일이 되려고 그래서 제가 이미 이런 소식을 몇 달 전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0: 네.
20: 저희가 언론인으로 있는 I 비자를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법 회사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언론 회사인데
0: 네. 네,
20: 저희가 이미 L1 비자로 바꿔 드렸어요. 왜냐하면
0: 네.
20: 9월 15일 날 시행한다고 누누이 보도가 됐었기
0: 네.
20: 때문에 두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0: 뭘로 바꿔 드렸다고요?
20: L1A라는 주재원 비자로 바꿔드렸어요.
0: 주재원 비자.
20: 네, 그분은
0: 주재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20: 주재원 비자는 이렇게 특별히 많이 바뀌는 거는 별로 없는데
0: 네.
20: 보이지 않는 심사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0: 네.
20: 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대기업들 손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0: 네.
20: 그래서 이제 그 간부급 직원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센셜 워커라 그래서 이센셜 워커는 회사가 꼭 필요한데
0: 네.
20: 미국에서 대체가 가능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0: 네.
20: 약간 전문직에 가깝지만 뭐 대학 전공이나 이런 게 좀 안 맞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전문학교만 나왔든지 하더라도 본사에서
0: 네.
20: 경력을 많이 쌓아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단기간은 대략 뭐 1년 미만에
0: 네.
20: 쉽게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센셜 워커들이거든요.
0: 네.
20: 그래서 우리가 주재원들은 주로 L1A 간부급 비자 또 L1B 이런 그 스페셜라이즈 나리지가 있는 비자 타입도 좀 하고
0: 네.
20: 그다음에는 투자들을 한국 회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0: 네.
20: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 회사의 직원들은 뭐 투자를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본사 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이 미국에 잘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0: 네.
20: 이제 그 일을 수행할 간부급 직원이나 그런 이센셜
0: 네.
20: 워커들이 나오는 거예요.
0: 네.
20: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E2 비자라 그래서 E2 비자는 트리디 인베스터 비자예요. 트리디는
0: 네.
20: 한국하고 미국이 트리디 무역 협정을 맺었다 그 말이고
0: 네.
20: 한국은
0: 네.
20: 6.25 전쟁 끝나고 몇 년 후에 옛날 옛적에 이제
0: 네.
20: 트리디 어그리먼을 맺었어요.
0: 아, 네.
20: 중국이랑은 트리디 어그리먼을 맺었겠어요? 맺어 있지 않아요.
0: 아.
20: 네. 그래서 트리디 어그리먼이 맺어 있지 않은 나라 사람들은
0: 네.
20: 뭐 수천만 불을 투자를 해도
0: 네.
20: 이투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투자자 비자를
0: 네.
20: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0: 아.
20: 그러니까 국가가 트리디가 먼저 맺어져 있어야
0: 네,
20: 되는
0: 네,
20: 거예요.
0: 네.
20: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가 만약에 저도 몇 개국인지는 모르겠어요. 200개국이다. 네. 그럼 트리디가 맺어 있는 나라는 아마도 뭐 한 70개, 80개 정도 나라. 그러니까 네. 트리디가 맺어 있지 않은 나라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미국하고 약간 적대국이거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나라들은 뭐 머저리티가 트리디 어그리먼이 네. 맺어 있지가 않아서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1억 불이고 수억 불 투자해도 아무도 이런 투자자 네.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트리디가 맺어져 있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심사 기준들을 제가 보면 영사가 이제 이투비자 같은 경우도 영사가 바로 심사해서 여권에다 스탬프로 꽉 찍어주는 거 아까 아이비자처럼 네. 그러니까 이민국의 청원서가 필요도 없어요. 네. 청원서가 필요 없이 받는 그런 이투비자를 저희도 가장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인터뷰 결과 같은 거를 쭉 지켜보면은 저희가 네. 매달 여러 건씩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회사를 도와주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 투자를 일단 많이 하고 네. 본사 경력이 뭐 최소한 뭐 2년 이상 넘고 네. 안 그러면은 이제 식품 계통 이런 게 뭐 K푸드 이런 게 막 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누들 공장이든 뭐 예를 들어서 만두 공장이든 두부 공장이든 그러니까 한인들이 퍼퓰러하게 뭐 이런 코스코니 뭐 크로그니 월마트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진짜 이렇게 승승장구 뭐 농심서부터 포함해서 많이 이제 회사가 이렇게 빨리 그로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그로잉 하는데 다 미국에 있는 로컬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런 특별한 기술로 제조하고 막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본사 또는 계열사 말고 타 회사에서 이제 유능한 인력을 뽑아다가 미국으로 막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비자에 이제 적합한 게 저희가 E2 Essential 비자도 상당히 그래서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쉬워졌냐 어쩌냐 이거 질문에 네. 대한 답은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자격이 네. 확실한 사람을 데려다가 네. 이제 인터뷰를 우리가 잘 준비를 시켜서 하면은 네. 아, 이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바뀐 이후로도 저희가 비자 거절받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이렇게 네. 그 비이민 비자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학생들 이런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막 환율도 오르고 뭐 경제 사정도 별로 안 좋고 유학 와서 또 졸업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취업면이 굉장히 진짜 바늘구멍처럼 막 좁아지고 한국에 돌아가도 경쟁이 치열하고 또 실업률도 높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확 줄지는 않았어도 유학생 비자도 아무래도 좀 받기가 어려워지고 좀 그런 상황에서 법도 이렇게 너무 까다롭게 바뀐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 아, 앞으로 유학생은 엄청 줄겠구나 이제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네. 네. 이게 폐지가 된 게 아까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잠시 네.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죠.
2: 그렇죠.
20: 유학생 같은 네.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 duration of status를 근본적으로 많은 걸 바꾸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바꾸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있고 싶은 만큼 있는 건 안 된다.
2: 네.
20: 그래서 유학생들은 일단은 맥시멈 4년을 있을 수 있다.
2: 네.
20: 앞으로 이렇게 또 궁극적으로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아니 매사추세츠의 법원에서 임시로 중지하라는 얘기는 시행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임시 중지여서 네. 아마 시행이 조금 늦어지고 어떤 네. 변동상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first circuit 그러니까 항소 법원에 이민국이 항소할 가능성이 현재는 제일 높고
2: 네.
20: 그다음에 항소 법원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항소 법원에서 혹시 또 국토안보국이 진다고 해도 그다음에 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스프링 콜트 연방의 네. 스프링 콜트까지 갈 수도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어쩌면
2: 네.
20: 미국에 출생하면 시민권 박탈한다 그래서

0: 네. 디스트릭트 콜트 결정에 따라서 연방이니까 미국 50개 주에서 뭐 매사추세츠는 그럼 시행하지 말고 나머지 49개는 시행하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떨 때는 다른 디스트릭트에서도 연방이 결정하면 그게 연방에 딱 동시에 이제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지금 이민국이 이제 어제 결정이니까 오늘 이민국이 파일을 못 하겠죠. 근데 아마 수일 내로 제 생각에 스테이 펜딩 어필을 파일 할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럼 어떻게 되냐? 정부가 네. 이렇게 항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행 보류 효력을 또 중지해 달라고 하는 법적 소송이에요.
1: 네.
0: 그럼 보류가 됐던 거를 상급 법원이 이제 결정을 할 때까지 일단은 시행을 하고 파이널 디시전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시행하게 해달라 이런 거를 이제 법적 절차로 또 어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네. 앞으로 며칠 이내는 정부가 어떻게 나오나 정부라는 건 지금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국토안보국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지금 바뀌려고 했던 게 나랑 영원히 상관이 없이 없어진 게 절대 아니고
1: 네.
0: 이렇게 앞으로 바뀌어 조금 네. 더 바뀌고 보완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좀 축소된 범위 안에서 언젠가는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1: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럼?
0: 그러니까 지금은 네. 현재 법을 잘 이해를 하고
1: 네.
0: 그다음에 법이 언제 바뀌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미 시행령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세세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서 내가 더 오래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1: 네.
0: 현재 법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1: 네.
0: 그러면 이제 바뀌려고 했던 법을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1: 네.
0: 무관하게 하면은 준비를 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1: 네.
0: 시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바뀔 수 있다는 편에 더 가깝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유학생이 뭐 4년밖에 네. 스테이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박사학위 공부하다가 내가 1년 더 남았는데
1: 그러니까.
0: 한국말로 짐 싸갖고 본국 가란 말이냐 이 많은 네. 돈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런 이슈들이 네.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민국이 이제 바뀌려고 했던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더 있고 싶고 졸업한 다음에 OPT도 하고 싶고 그러면 뭐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갖고 옛날처럼 듀레이션 오브 스테러스 네 목표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민일을 많이 하면서 유학생으로 20년 있었던 사람도 본 적이 있어. 10년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
1: 아니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
0: 그러니까 랭귀지 스쿨도 이제 뭐 네. 이것저것 듣다 보면 솔직히 1년 반, 2년 들으면 들을 게 없어요.
1: 네.
0: 근데 랭귀지 스쿨도 막 3년, 4년 다니고 또 뭐 한국말로 하는 뭐 네. 신학교 이제
1: 네,
0: 약간
1: 네,
0: 네임밸류가
1: 네.
0: 없고 누구나 받아주는 학교
1: 네.
0: 주말에만 수업하는 학교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1: 네.
0: 이 신학교 가서 학사학위 했다가 또 저 신학교 가서 또 석사학위 했다가
1: 네.
0: 교회도 열심히 다니라 그러면 교회도 잘 안 다니신다 그러고
1: 아 그렇게 FN 비자를 저렴한 가격에 또 해주는 그런 그
0: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1: 네.
0: 이 전략이나 계획을 세운다는 게 바뀔
1: 네.
0: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약간 제약을 해다 보니까 법을 바뀌지 않으면 제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뭐 공부하는 동안 있으라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바뀌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합법인 사람도 꼭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4년이 딱 끝나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더 해야 되는데 못 끝냈어요. 그러면 이민국에다가 연장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연장 신청을 하는데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I-21이라는 양식에 너가 프로그램 끝나려면 예를 들어 2년 더 남았어. 그러면 2년에 대한 그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되고 여권도 그 내가 프로그램 마칠 만큼 기간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민국에다가 연장을 해서 사유도 쓰고 그동안 법 잘 지킨 서류도 집어넣고 그럼 이민국이 심사를 해가지고 아 그래 우리가 보니까 너는 2년 더 있어도 돼.
1: 네, 네.
0: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기간을 정해서 주고 그 끝나는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본국 돌아가라는 식이에요.
1: 네.
0: 그렇게 시행을 오늘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어제부로 일단은 임시 중지가 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알아야 되고
1: 네.
0: 또 바뀌려고 했던 법 중에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랭귀지 스쿨은 너 평생의 랭귀지 스쿨 다닌 기간은 맥시멈 2년 이상은 절대로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수도 없다.
1: 2년으로 정했어요. 랭귀지 스쿨.
0: 네, 랭귀지 스쿨은 그러니까 제가 랭귀지 스쿨 3년 4년 달린 사람은 사실은 그 전에도
1: 네.
0: 이민국에서 너 이거 스테이
1: 네.
0: 페이언 스테이 한 거다. 너 돈 내고 신분 유지용으로 했지. 무슨 그리고 인터뷰 가면 그런 분들 영어를 잘하면 좀 나은데 영어로
1: 네.
0: 한국말로 버벅거리고 이민국 직원 말하는 거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역
1: 네.
0: 데리고 가서
1: 네.
0: 랭귀지 스쿨을 4년이나 다녔다고 하는데
1: 네.
0: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럼 이민국 직원들이 상식적으로 너 페이언 스테이

0: 학교다. 네. 저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손님 중에 시민권자의 배우자인데 제가 도와주기 이전에 딴 사무실에서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갔는데 이민국이 너 페이언스데이를 해서 내가 우리가 볼 때는 너 이민 사기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인데도 영주권을 거절을 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바뀌려고 하는 이민국이 문제를 삼는 거를 너무 제약을 해서 지금 이게 제동이 걸린 건데 네.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보면 조정은 될 것 같아요. 네. 왜? 아니 법이 바뀌기 전에도 네. 이유 없이 학교를 너무 많이 다닌 거를 문제를 삼아서 그게 진짜로 어드밴스된 공부를 쌓아서 학위를 따는 목적이 아니라 신분 네. 유지용으로 학교 다녔다는 사실로 이미 이민국은 이전에도 이민 사기라고 영주권자 네. 시민권자 배우자도 영주권을 거절하고 그럼 제가 뭘 도와주고 있겠어요? 이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이게 사면이거든요. 네. 사면은 아무나 받을 수도 없어요. 네. 배우자가 익스트림 할십이 있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네. 영주권 못 받으면 익스트림 할십이냐. 아니에요. 네.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네. 정신적 고통 뭐 이런 메디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네.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바뀌려고 한 게 또 뭐냐면 요즘 유학생들도 이 기계 얼마 오래 갈지 모르겠잖아. 근데 아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잖아.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대학원생이 이 전체 유학생의 55%나 되는데 네. 대학원은 1년 이상을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전공을 바꿀 수가 없고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한번 마치고 나면 내가 예를 들어서 MBA를 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통계학도 또 공부하고 싶어. 그럼 과거에 메스터 한 사람 메스터 또 하고 이게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너가 한 번에 메스터를 한번 땄으면 평생에 다른 같은 레벨의 공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좀 부당한 요번 이제 교육기관 이런 애들이 소송을 한 거거든요. 네, 네. 너무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한 레벨 그러니까 전문학교를 한번 했으면 딴 전공 못해. 네. 위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배철러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했으면 배철러로 가야 되고 배철러 네. 했으면 마스터로 가야 되고 마스터 끝난 사람은 내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비즈니스 하고 싶어.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바뀌는 법이. 네, 네.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뭔 전공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려고 했던 거 오늘 제가 이런 주제로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네. 바뀌어서 네. 무관한 게 아니라 다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뭐 랭귀지 2년밖에 안 돼. 배철러 디그리 뭐 전문학교 디그리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너네는 이제 업으로 위로만 가야지 밑으로는 못 간다. 이런 네. 것들이 다 바뀌려고 했던 내용이고 4년 이상이 지나면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이런 모든 세부 규정이 다 나왔었어요. 네. 근데 약간 시행이 보류되어 있으니까 저도 더 자세한 것은 네. 조금 보류를 하고 지금 네. 제가 유학생 또 J비자 그다음에 이런 I비자로 계신 분들은 네. 당분간은 그냥 네. 기존의 법이 지금 적용하지만 조만간에 또 네.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네. 다른 이런 대안이나 내가 불법이 네. 안 되게 있을 방법을 잘 강구를 네. 하셔야 돼요.
1: 우리 럭키비키님이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제 H1 비자도 해주시고 한인가정상담소 보드멤버도 하셨고 또 다른 건 모르지만 사무장님들 말씀에 따르면 타운 내에서 이민법 변호사로서는 1등이신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요즘 같은 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명쾌한 답과 함께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제인정 종합 법률 사무소 3435 윌셔 블루바드 수임 넘버 3050이고요. 전화번호 213-738-0928 213-738-0928 구글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렇게 치시면 자세한 정보를 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0: 네네.
1: 정말 그렇네요. 정말 빡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계속 그 스테이터스 잘 관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네요. 네.
0: 그리고 이제
1: 네.
0: 방송은 이제 이렇게 잠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에어니까 이렇게 네. 못 들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인품이 너무 많이 바뀌고 중요한 네. 분들도 많아서 네. 또 여기 또 라디오 서울 사장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네. 칼럼을 좀 짧게 네. 한 페이지 반, 두 페이지 정도로 써서 네. 지금 이제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지금 네.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방송한 내용도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방송 원고 말고도 웹사이트에 정리해서 Q&A식으로 네. 이제 바로바로 올려드리려고 네.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인정 변호사님,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네.
1: 23738-0928 지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굿모닝 차차차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0: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9: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0: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9: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0: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1: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12: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1: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12: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1: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12: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4: 진짜 감쪽 같네.
15: 역시 벤트웨이야.
1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최근 발표된 글로벌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무려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대요. 쓰레기로 거리 채우던 골칫거리 이 플라스틱이 이제는 튼튼한 다리를 바치는 든든한 건자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MIT 연구진이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강철보다 튼튼한 고강도 건축자재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화제라고 부르는군요. 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유한건강생활 금강환경검안과 헬스코리아 브라이언주 이용자 권도환 박사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 우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10: 건강의 시작은 워싱턴 건강한 바디샵.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즈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주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주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어린이 흔히 탱자님 오늘은 네. 어린이 탱자로 오셨어요. 후드티에다가 아, 후드티 때문에? 스포티에서
1: 이게 근데 옷이 네. 굉장히 좀
0: 네.
1: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0: 뭐 어떻게 보여?
1: 뭐라 그러지? 새 건데
0: 없어 보여?
1: 네, 빛바래 보이. 뭔가 좀 없어 보이는.
0: 통했구나. 나도 없어 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도 좋아.
1: 왜요?
0: 너무 있어 보이면. 나는 없어 보이는 게 좋더라.
1: 이거 돌려깎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사람이 있어 보여도 안 좋다고. 아니, 없어 보이는 게.
0: 그냥 소박한 거가 좋아.
1: 오늘 이따가 사람 만나러 가도 일부러 제가 좀. 어려 네. 보이게 입어야 될 필요해서 약간
0: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뭘 하길래 무슨 미팅이길래 어려 보여야 돼.
1: 아, 왜냐면 제가 이게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0: 네.
1: 조금 너무 없어 보여요?
0: 없어 보이는 유학생 분위기로 오셨.
1: 아 그래요? 또 가난한 네. 유학생 느낌이에요? 아,
0: 원래 유학 비자로 오셨나요? 아니면 저요? 가족 이민으로 오셨죠?
1: 저 초창기 때는 네. 유학 혼자 저 기숙사 들어왔었고
0: 아.
1: 그 다음에 바꿨죠 나중에
0: 네. 이제. 저도 유학 비자로 와서 네. 1년 만에 방송국에 취업이 됐지만 학생 비자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다가 취업 비자를 했는데 그게 뭐 통보가 분실이 돼서 뭐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 들어가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만고생을 그쵸. 저도 많이 했는데
1: 근데 그때는 진짜 막 분실된 것도 너무 다반사였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또 사실 득본 것도 있어요.
0: 왜요?
1: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네. 게 있었는데
0: 못 받았다.
1: 저는 심지어 시민권 시험 볼 때 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0: 네.
1: 제가 이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막 티켓도 많이 땄고 옛날에 뭐 이런 네. 좀 많단 말이에요.
0: 네.
1: 와, 그걸 다 영주권 제가 영주권 10년 15년 있다가 시민권 신청을 한 건데
0: 네.
1: 저는 그때 외국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0: 네.
1: 이걸 다 못 적었어요.
0: 네.
1: 출장 하도 많이 이걸 다 못 적게 그래서 제가 영사관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0: 네.
1: 이거 다 적으라고 하는데 네. 좀 띄워주세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다 기억해?
1: 그때 그분이 네. 띌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0: 그래서 출입국 기록을?
1: 네, 출입국 기록을. 아, 출입국 당신이 있지 않냐.
0: 네, 네.
1: 본인은 왜 모르냐. 나 출장 너무 많이 가서 여권도 두세 개를 제가 막 쓰다 보니까 도저히 너무 많이 찍어갖고
0: 네.
1: 그분들은 또 한 장 한 장 안 찍잖아요. 자기 맘대로 막 콩콩 찍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나갈 때는 첫 장에 찍었는데 나고 들어올 때는 막
0: 뒷장에
1: 찍어. 32장 찍어. 자기 맘대로 찍으니까 이걸 못 맞추겠는 네. 거예요. 쓰다 말았어요.
0: 네.
1: 도저히 안 돼서
0: 에.
1: 나 이거 걸릴 거다 100% 걸린다
0: 에.
1: 근데 제가 시민권 인터뷰하는 날 시스템 다운 컴퓨터 시스템 다운 그래갖고 모든 걸 수기로 이만큼을 프린트해가지고
0: 네.
1: 히스패닉 여성분이 아주머니가 깐깐해 보이는 아줌마가 너 오늘 나랑 매뉴얼로 해야 돼 들어와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그 많은 걸 어떻게 봐 제가 거기서
0: 지치셨겠죠,
1: 까불기 우리. 시작했죠 앉자마자 막 까불 농담하고 막
0: 에.
1: 그랬더니 막 깔깔대 웃으면서 얘기하다 또 K-드라마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게 된 거야. 한 20분 네, 수다를 떨었어요 둘이서.
0: 네.
1: 그때 그분이 너 일단 영어는 잘하네 해서 아유 내가 네. 미국 사람 난 미국 사람인데
0: 네, 네.
1: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때로 왔지 했더니 너 그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정말 그리고 저는 다 넘어갔어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0: 그러니까 그게 참
1: 그러니까 이런 운이 것도 운이 있어야 돼요.
0: 네, 네.
1: 그걸 봤으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
0: 영주권을 얘기를 왜냐면 일부에 제인정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네, 네, 네. 우리 아이비님도 라서 방송 듣고 상담하러 변호사님 윌쇼 사무실 찾아가서 직접 뵙고 상담한 적이 있어요.
1: 네.
0: 하시면서 오랫동안 방송에 계속 나오셔서 그 방송 듣고 갔는데 정확하고 친절하고 설명도 너무 잘해주셔서 라디오 방송 우리 라서 정직하고 믿을 만한
1: 변호사님,
0: 제인정 변호사님.
1: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커뮤니티에 이런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든든합니다.
1: 또 저희 라디오 서울은 또 네. 항상 좋고 믿을 만한 분들만 네. 모신다는 점.
0: 우리 비키님도 한인타운에 여러 가지 상권 불경기와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새로 기울어진 이 경기장에서 라디오 서울을 응원합니다.
1: 아 이렇게 비키님 늘 먼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죠.
0: 그러니까 네. 진짜 힘내다.
1: 이런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0: 자 오늘은
1: 아니 근데 네. 제가 이거 그러면 시작할 때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야 돼요.
0: 뭐요?
1: 제가 너무 웃긴 얘기를 봤어요.
0: 뭐요?
1: 재밌는 유머를
0: 네,
1: 봤는데
0: 네,
1: 그러니까 약간 미국 유머 깔깔깔인데
0: 네.
1: 정말 짧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 너무 웃어갖고 아침에
0: 웃겨주세요.
1: 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데이브라는 교수님이에요. 수학 교수님입니다. 이 수학 교수님인 데이브가 싱크대에 문제가 생긴 거야 집에.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배관공을 부른 거죠. 배관공이 와서 막 뚝딱뚝딱 하더니 한 시간 만에 고친 거예요. 그리고는 청구서를 딱 내밀었습니다. 깜짝 놀래요 교수님이.
0: 너무 많이 쳐냈어?
1: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이건 내 월급의 절반인데? 한 시간 일해놓고? 그러니까 배관공이 이러는 거예요.
0: 뭐라고요?
1: 이것 보시오. 우리는 항상 사람이 부족해요. 당신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막 많겠지만 우리 집 기술자가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억울하면 당신도 배관공 대봐요. 대신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다녔다고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 고학력자 채용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데이브가 수학 교수가 네. 안 되겠다 해서 배관광이 되기로 마음먹고 공부해서 배관광이 돼요.
0: 네.
1: 월급이 교수 때보다 몇 배가 많아진 거예요. 신났습니다. 그래서 배관광 일을 해요. 어느 날 회사 정책이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배관광들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0: 네.
1: 라고 공지가 내려온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브랑 동료 배관광들이 야간 수업을 받으러 가요. 갔는데 첫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를 냈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 원주율을 구하는 공식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딱 낸 거예요. 데이브가 불려 나갔어요. 데이브가 7, 8학년 수학 교수였잖아. 갔는데 공식을 쓰려는데 너무 오랜만에 까먹은 거예요.
0: 진짜로?
1: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0: 3.14
1: 뭐 자기가 생각 안 나니까 막 자기가 비웠던 계획이 나니까 막 복잡한 수식으로 공식을 막 유도해 낸 거예요. 7, 8학년 빽빽하게 막 공식을 쓰면서 근데 나온 값이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막 반지름 곱하기 막 이게 나오는 거야. 데이브 교수한테서 멍하니 칠판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뭐였지?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동료 배관관이 툭 치면서 하는 말. 적분 범위를 바꿔봐. 안 웃겨요?
0: 적분 범위를 바꿔봐?
1: 배관공이었던 사람들이 다 교수였던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 선배들이 다 교수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라 거짓말하고 배관공 돈 벌려 하고 있는데 얘가 막 헤매니까 툭 치면서 야 적분 범위를 바꿔봐.
0: 그러니까
1: 말도 안 되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사회를 풍자하는 조크입니다.
0: 그러네요. 네. 진짜 야 미국에는 진짜 기술이 최고라고.
1: 전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갖고
0: 플러밍 또 지붕하시는
1: 그러니까 기술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근데 그게 좋은 게 미국은 인정을 받잖아요. 한국은 또 그렇지 않잖아.
0: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
1: 근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0: 아니 저 아시는 친한 뉴욕의 오빠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캘리포니아 오신 거야. 이제 뉴욕은 언제 가요? 그랬더니 내년 2월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1: 진짜요?
0: 네. 그러니까 어디 이제 지금 텍사스 가신대요. 벌써 지금 텍사스 가셨을 거야. 거기서 이제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내년 2월에. 근데 좋대요. 이제 3년만 더 하고 이제 은퇴하실 거라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래도 제일 지금 벌 수 있는 거다. 자기 트럭 갖고.
1: 와, 근데 그게 하니까. 아무나 못 하겠더라고요.
0: 못해요.
1: 진짜.
0: 체력도 밥도 체력인데,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 먹고.
1: 그러니까 체력도 체력이고 또 운전하는 것도 즐기셔야 되고. 그거 진짜 힘들어요.
0: 견디는 거지 이제 3년만 더 하자. 근데 그분이요 늘 그렇게 300불씩 저쪽
1: 또 어려운 그 분들 도와주시고
0: 아프리카 수단 그 어린이네 한 명이 30분이래요 서포트하는 게 그 10명을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계세요. 그런 또 동기가 있는 거야.
1: 그치.
0: 그러니까 딱 내가 오늘 트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보내면 우리 어린이들 10명이
1: 그치,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런 박수 쳐줘야
0: 직업에 귀천 없어요. 뭐든 써주시면 감사하죠.
1: 트럭 돌아보니까 갑자기 영화 그 오버 더 톱이 생각이 나네요.
0: 왜요?
1: 그 영화 오버 더 톱 봤어요? 오버 더 톱 한국말로 오버 더 톱. 실버스타 셀론 80년 하는 영화 모르세요? 옛날
0: 80년대.
1: 아 모르세요?
0: 트럭 왜? 그게 왜?
1: 그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찾는데 옛날 여친이 굉장히 부잣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뺏겨 양육권을 뺏긴 거예요.
0: 그래서
1: 그 실버스타 혼자서 트럭 몰면서 다니는 사람인데 트럭이 너무 낡았어. 근데 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대륙 횡단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얘랑 같이 부모 부자 집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만드는 영화예요. 근데 이 사람이 팔씨름을 잘해. 그러니까는 어느 날 봤는데 대회가 열리는데 팔씨름 대회가 1등이 볼보 뉴트럭을 주는 거야.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해보라고. 그래서 막 연습하면서 둘이서 이제 연습을 하고 나갔는데 막 쟁쟁한 사람들이 하니까 막. 근데 이 사람 특기가 질 때쯤에 오버렸다 하면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가락 펴서 잡아서 팍 꺾는 기술이 있어요. 어릴 때 그거 보고 애들은 맨날 팔씨름인데 그거 오버렸다. 결국. 이 우승을 하면서 뉴트럭을 받고 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영화입니다. 아주 훈훈한
0: 나도 영화. 조금만 젊었으면 트럭 드라이버.
1: 근데 어울리시는 것 같아.
0: 아니 그런 거 좋아해. 왠지 나 트럭 일종 땄어요. 한국에서도.
1: 진짜요?
0: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1: 이거 하실 줄 아세요? 그럼 이거
0: 별나다고.
1: 이렇게 할 줄 아세요?
0: 왜냐면 일종하고 이종이 다른 게 일종은 승용차도 하고 트럭도 한다는 거야.
1: 그렇죠. 둘 다 하죠.
0: 그러면 일단 큰 거 따지 뭐 해서 갔더니 저밖에 없더라고요. 여자가. 일종
1: 그거 만약 하셔 갖고 했으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와 무슨 뭐 최초의 여자 무슨 트럭커 이러면서
0: 지금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으면
0: 옛날에
1: 나왔 좋았을 텐데.
0: 아니 우리 훈이 씨는 팔씨름 챔피언 정도 할 것 같은데 저, 옛날에 한인타운에서 네. 팔씨름 대회 있고 그랬대요.
1: 저 팔씨름 되게 못해요.
0: 못해요 오히려?
1: 아, 참고로 되게 못해요. 이게 팔씨름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기술이
0: 배우면
1: 1도
0: 되잖아.
1: 아, 그러니까 배우면 되겠는데 뭐 네. 굳이 이제 와서 제 네. 옛날에 네.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남자분이 술 네. 먹다가 네. 2차를 가자요. 그래서 집에 가게 됐더니 네. 아 2차 가자면서 자기가 지인을 부른 거예요. 네. 근데 딱 봐도 땅땅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군대를 나왔는데 한 번도 자기 접은 적이 없대요. 팔씨름을 군대에서 1등에서 포상 휴가 나올 정도로 네, 네. 자기는 최고였대. 그 저분이 잘할 것 같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 술 네, 먹고 있는데
0: 진짜 잘할 것 같아요.
1: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친구 진짜 센 거예요. 저는 안 세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센 거야. 근데 사람이 네. 승부욕이 술이 취하니까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0: 아유.
1: 남자 셋이 노래방을 들어갔는데 노래 하나도 안 하고 술 먹으면서 팔씨름만 한 시간을 했는데
0: 네.
1: 제가 계속 쳤어요. 근데 지니까 열받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안 되니까 왼팔 하자서 또 치고 근데 제가 저는 양팔이 비슷해요. 다른 사람도 웬만하면은 왼손이 약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놈은 센 거야 왼손이.
0: 어머.
1: 근데 왼손은 제가 좀 삐까삐까 하는데 오른손은 막 계속 지는 거예요. 한 시간을 둘이 했어요. 마지막에 그 친구가 피가 쏠려갖고 토를 냈어요.
0: 어머.
1: 힘쓰다가 아유, 토를 냈어요. 그 친구가
0: 무리하면 안 돼 뭐든지.
1: 그 제가 그때서야 이겼다. 야 너 토했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그리고 신나서 이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0: 네.
1: 다음 날 저 병원 갔어요. 손목 나가갖고.
0: 어머, 손목이
1: 회사를
0: 나갔어?
1: 갔는데
0: 탈장이 안 되고 너무 용쓰면 탈장 될 것 같아.
1: 마우스를 못 잡는 거예요. 팔이 돌돌려갖고.
0: 어머나.
1: 법인 형이 지나가다 너 왜 그래? 해서 어저께 얘기했더니 야 병원 가. 그래서 병원 갔는데 침 맞고 여기다 돌돌돌 양쪽에 붕대 갖고 저 그때 유도할 때인데
0: 어머나
1: 손이 돌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0: 진짜.
1: 근데 그 친구는 구토를 했잖아요.
0: 그죠 그죠 그죠.
1: 그 내가 승자지.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며칠 있다가 같이 새벽에 또 만났는데 네. 나는 양쪽 팔에 붕대하고 걔는 토했다고 다시 술 안 먹는다고 막. 아 미련한 놈들이라고.
0: 그 미련한 거예요. 네. 특히 막 먹는 거.
1: 그 저는 남자들 팔씬 시키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꼭 이렇게
0: 그래.
1: 미역처럼 만약 미역처럼 네. 여자친구잖아 예를 들어서 네. 괜히 옆에서
0: 붙어봐
1: 오빠 해봐 오빠 이거 해봐
0: 해봐
1: 해봐 그러잖아
0: 남자 자존심에
1: 그럼 괜히 지면 얼마나 망신이니까 그럼 남자끼리
0: 근육 한번 다치면요 이게 데미지가
1: 오래가 오래가요 삐걱하면 오래가요
0: 이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야 돼
1: 남자 그런 거 마야 아퍼 20대 지나면 하지 마요
0: 힘 빼야 돼 이제 힘 빼고 살아야 돼
1: 골프도 힘 빼고 치라고 그러잖아요
0: 아니 어제 너무 안 맞아서 나 관두고 싶더라고요
1: 아니 근데 뭐 치셨어요 드라이버 치신 거야?
0: 다 안 맞아.
1: 다 안 맞아? 보통 드라이버 안 맞으면 우드.
0: 아 드라이버는 잘 맞았어.
1: 드라이버 잘 맞았어요?
0: 나는 그저께는 잘 맞았거든요.
1: 그저께는
0: 갑자기
1: 잘
0: 제가 무슨 모티베이션 생겨서.
1: 잘 맞고 어제 안 맞았어요?
0: 아 진짜요. 어제는 너무 안 맞았어. 이거 뭔
1: 일이야? 아이언이요?
0: 아니 다 특히 아이언.
1: 야 아이언이 안 맞으면은.
0: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야. 땅볼로 뭔가 문제가 힘이 빠져서 계속 연습하니까. 그저께 그 더운 날 치고 어제. 그저께 잘해본자고 연습하고 또 어제 하고 이러니까 몸에 무리가 간 거예요.
1: 근데 골프
0: 하니까.
1: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존중하는 게 그 더운 날에도 나가시고
0: 어머나 얼마 전에 백두 일 때 치신 분 봤어요.
1: 그러니까 그런 날 나가시더라고.
0: 야,
1: 야, 난 진짜 대단하지. 그런 네, 분들이 네. 나가서 그 시간에 뭐 축구라면 하겠어요? 안 하지?
0: 네.
1: 야 골프를 하시대 그러고 또 참 대단한 것 같아.
0: 아 진짜 무서워 진짜.
1: 네.
0: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 못 이겨요.
1: 네. 아 그럼 즐기는 네, 사람들은 네. 못 이기죠.
0: 네. 네. 네.
1: 하여튼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네. 제가 여성분들하고 팔씨름 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두 손가락을 이렇게
0: 어머 저랑 한번 해봐요. 음악 듣는 사이에
1: 제가 미옥 씨는 두 손가락 못 이길 것 같다.
0: 아 한번 해봐요.
1: 보통 여성은 두 손가락을 이겨요.
0: 해봐. 누르고 되게 좋아요. 무슨 해봐요. 내기 할까요? 점심 내기? 이 노래 들으면서
1: 사드릴게요. 사드릴게요. 야 손가락 부러뜨리려고 진짜
0: 네. 오늘 우리 사실은 네. 신화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이어서 우리 오늘 딴 수다 떨다가
1: 나 오늘 신화 재밌는 거 준비했는데
0: 그러니까 어제도 너무 재미난 거 준비했는데
1: 나 신화 오늘 재밌는 거 했는데
0: 다음 주를 미뤄야겠어요. 근데 뭐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1: 다음 시간에 목요일? 없어 목요일 되겠다. 네.
0: 오늘 날씨 분위기에
1: 갑자기 팔씨름 얘기하셔가지고
0: 뭐 내가 언제 팔씨름 얘기했어
1: 그럼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0: 누가 있지?
1: 미혹자한테 갑자기 잘하게 생겼어 이렇게 해갖고 맨날 내가 지는 거야.
0: 지금도 밖에 흐린 날씨인가요?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한 노래
1: 잠깐만요. 럭키비키님이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미혹탱자님 잘못 없어요.
0: 네.
1: 볼이 지가 알아서 홀에 들어가야지.
0: 볼이 알아서
1: 홀에 들어가야 된대.
0: 그러니까
1: 내 말이

0: 이 노래를 들으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1: 왜요?
0: 저희 언니가 네. 언니를 좋아하는 어떤 다방 DJ 오빠가 테이프에다가 노래를 그렇게 쫙 앞뒤로 녹음을 해줬는데
1: 그때 그랬죠.
0: 거기에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1: 이 노래 너무 멋있어요.
0: 이게 1967년에 나온 노래예요.
1: 그래요?
0: 이렇게 오랜된 노래예요.
1: 아, 근데 바에 무슨
0: 응? 클래식 좋아. 그게 들어있잖아요. 이 노래
1: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 잠깐 음악 나가는 동안에 네, 네. 우리 미옥씨가 자꾸 저뭐 해보자고 그래갖고 잠깐 팔씨름을 해봤어요. 네. 제 두 손가락 잡고 하셨는데 뭐 힘이 세신 편이에요. 근데 제가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우 자기 힘 세다. 그러더니 나 힘 안 줬어? 야 본인이 줬으면서
0: 몸 아끼려고 힘 안 줘요.
1: 그러니까 본인은 힘 안 쓰고 나는 힘 쓰기라고 저만 쓰레기를 만드시네.
0: 근데 훈이 씨 진짜 힘 세다.
1: 안 세다니까요 진짜.
0: 아 세다니까?
1: 이렇게 하면 남들이 또 챌린지 들어오면
0: 아 나
1: 세다니까. 아니요. 이름 진짜 또 저.
0: 아 여러분. 좋겠다. 힘세서.
1: 네?
0: 힘세서 좋겠어.
1: 모든 힘이 셉니다.
0: 아 네.
1: 메가맨.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0: 네.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겔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진짜 나이가 없어요?
1: 아 맞아요.
0: 아,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 양행의 유한 건강 생활.
1: 근데 이거 진짜 네. 셀리온 유한 양행 가보시면요, 네. 진짜 좋은 제품이 많고요.
0: 오.
1: 제가 여기는 정말 믿고 추천할 수 있는.
0: 유한 양행은 정말 좋은 최고의
1: 우리 역사적으로
0: 기업이잖아요.
1: 사실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0: 아,
1: 아시죠?
0: 훌륭한 기업. 유한 네. 건강 생활.
1: 그 스킨케어 관련된 모든 제품이 셀리온 네. 가시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네. 피부에 딱 맞는 최고급
0: 아, 네,
1: 스킨케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셀리온 유한 건강 생활.
1: 네. 파이팅입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6: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5: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6: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213-388-7979 213-388-7979
11: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굿모닝 차차차. 우리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 너무 희망적인 말 아닙니까?
1: 그럼요.
0: 네, 이번 9월에 재정 세미나 이런 멋진 주제로 함께하는 재정 전문가 문선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문선영 대표님 오늘 아주 화사하게 시선을 잘 사로잡는 또 이렇게 아주 멋진 자켓을 입고 하셨습니다.
0: 오렌지, 상큼한 네. 오렌지
2: 잘 어울리나요?
1: 너무 잘 어울리시고
2: 괜찮나요?
1: 대표님을 뵌지가 언제 오렌지 얼마나 오렌지
0: 아 그래서 오렌지야.
1: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확 잡네요.
2: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대표님이 시선만 네. 확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이 부모님들의 마음도 확 잡을 수 있는 오늘 네. 어마어마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0: 그렇죠. 네. 아니 우리 한인 사회에 재정과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1: 그럼요.
0: 우리 문선영 대표님은 바로 저희 방송국에서도 방송을 하고 계시죠, 문선영의.
2: 네, 요즘은 사실 좀 네. 소홀하긴 한데 네. 너무 죄송하게도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시는 방송이 좀 나가는데 네. 요즘 제가 이제 좀 몸 상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쉬었는데요. 네. 이게 제 방송 나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네. 새로운 또 코너 구성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9월의 세미나가 아주 뭐 아주 알찹니다.
1: 네.
2: 어제 저희 세미나 있어요, LA에서.
1: 어제도 성공적으로 끝나셨죠.
2: 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녁 7시에 네. LA 오피스에서 저희 롱텀 케어에 대해서 네. 요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게 롱텀
0: 그렇죠.
2: 케어잖아요. 네. 장수하는데 이제 아프니까 걱정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나도 네. 좋지만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꼭 롱텀 네. 케어 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저희들이 어제 소개해드리는 세미나를 했거든요.
1: 네.
2: 네. 반응도 너무 좋으셨고 약속도 많이 잡혀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0: 좋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이번 또 목요일에는 네. 샌디에고에서
2: 네.
0: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1: 너무
2: 가능합니다.
1: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0: 어떻게 해야 돼요? 네.
2: 일단은
1: 세미나 들어오셔요.
2: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세미나 들어오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1: 조금만.
2: 이게 뭐냐면요. 유태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재정관하고 똑같아요. 일단 부모의 재정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재정관이 중요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네. 부모가 행동하는 것, 살아오는 것,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사실은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먼저 재정관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시간의 복리예요. 어렸을 적부터 조금이라도 그게 뭐 단돈 10불이든 아니면 50불이든 100불이건 간에 저축해주는 습관을 부모님들이 먼저 씨앗을 좀 심어주시면 네. 그 나무가 이제 크게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정말 사과를 매년 수확하시는 그런 나무로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가르쳐 드리고 또 네.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1: 네.
2: 뭐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이들 저축 같은 경우에 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네.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유태인들이 딱 아이가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해주는 그런 유태인들의 습관들 그리고 지혜들을 이제 이날 세미나에서 하는데 다행인지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0: 네.
2: 이번 주 목요일 세미나는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해요.
1: 네. 네.
2: 그러니까 LA 계신 분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거기까지 네. 내려오라고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0: 네.
2: 대신에
1: 네.
2: 9월 30일이죠.
1: 수요일.
2: 네. 네, 수요일에 저희가 또 줌으로
0: 네.
2: 전국에 계시는 분들 또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줌으로. 그래서
0: 네.
2: 저 이제 유튜브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들어가시면 이런 세미나 일정들이 나오니까
1: 네.
2: 조금 보시고요.
0: 네.
2: 그리고 또 나한테 맞는 주제나 나한테 맞는 그 장소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인지 LA 오피스인지 샌디에고 오피스인지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 구글에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도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616-827-9599 616-827-9599 번호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네. 말씀한 17일 날 지금 아침 10시 반에 그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이제 세미나 있으시고 21일 날은 또 쪽 나팔마 오셔갖고 4% CD에 묶여 계시나 이런 것도 있고요.
2: 네, 맞아요.
1: 지금
2: 네.
1: 여러 가지 정말 너무 좋은 토픽들이 21일, 24일, 26일, 30일 날은 그 말씀하신 100만장자 가능하기 만들기 프로젝트.
2: 네.
1: 그게 이제 8시 저녁 때 줌에서
2: 그러니까
1: 하니까
2: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1: 네.
2: 워낙에 한 달에 세미나를 6번씩 돌리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오피스도 많고 또 지역별로 실제로 그냥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제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1: 예.
2: 그 지역의 손님들에게 맞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세미나가 많으니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시면은 흘려나가기 쉽죠. 신문을 한번 보시거나 어쨌든 문선영의 유튜브, 문선영의 네. 머니토크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또 그 스케줄을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1: 아, 네.
2: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잊어버리시거든요.
1: 예, 예.
2: 네,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좋습니다.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여러분 네. 조사해보시면 정말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일단 주제 토픽이 그 401K, 401K라고 하죠.
2: 네.
1: 401K 이제 이거를 자녀분들이 상속받을 때의 세금 문제 요 얘기가 있거든요.
2: 네.
1: 근데 은퇴하시는 분들 부모님이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
2: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조금. 부모님이 이제 생각보다 뭐 장수하실기를 바랬는데
1: 네.
2: 401K를 조금 쓰시다가 네. 혹은 쓰시기 전에 이렇게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좀 생기죠.
1: 네네.
2: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베네피셜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돼요. 이제 이런
1: 그렇죠.
2: 401K를 인헤리티드 401K 혹은 IRA도 마찬가지예요.
1: 네.
2: IRA도 자녀가 이제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내가 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찾아 써야 되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1: 네.
2: 그리고 혹시라도 안 찾아 쓰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상담도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부모님의 401K에 뭐 예를 들어 50만 정도 달러 갖고 계시다가
2: 네.
1: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2: 네.
1: 이제 아들분에게 자녀분에게 세금을 자연스럽게 뚝 남아요. 그 세금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네네.
1: 이게 상속세로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2: 상속세가 아니고 네. 소득세예요.
1: 소득세예요?
2: 오, 네. 이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401K가 워낙에 부모님들 401K나 IRA를
1: 네.
2: 소득을 벌어들였을 때 소득에서 떼어서 낸 돈이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이 401K나 IRA가 탄생 자체가 어떤 돈이냐면 부모님의 월급에서 나간 돈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소득이죠.
1: 소득이죠.
2: 근데 다만 그때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0: 네.
2: 세금을 미루어서 이제 네. 나중에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내시겠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1: 네네.
2: 이게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로 잡혀서 자녀분들이 이걸 받게 되면 소득세를 내게 되시는 거예요.
0: 이게 세금 유예계좌잖아요. 그러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야, 그러면은
0: 내야지 이거.
2: 네네, 소득세 네. 내셔야 되고.
1: 상속세가 아니구나. 난 상속이니까 당연히 상속세를 내었어요.
2: 네, 상속세도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한 부모당 지금은 이제
1: 네, 500만 분인가요?
2: 더 하시는 넘죠.
1: 500 밀리언이야.
2: 네,
1: 뭐.
2: 그렇게 되기 때문에
1: 네.
2: 실제로 그 상속세 이제 401K를 조금 받았다 그러면은 상속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상속세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1: 네, 소득세다.
2: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자녀분이 이거를 안 찾으면요?
2: 안 찾으면
1: 네.
2: 안 찾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죠.
1: 네.
2: 그걸 찾아 썼을 때 그 해에 그 자녀의 소득으로 합산이 돼서 소득세를 내는 건데 안 찾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1: 예.
2: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찾을 수는 없어요. 유예 네. 기간이 있어요.
0: 언제죠?
2: 부모로부터 이전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은 안 찾으셔도 돼요.
1: 10년 동안.
2: 네. 네. 하지만 네.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1: 아.
2: 네. 그래서 그때부터 네. 찾아 쓰셔야 되거나
0: 네.
2: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내가 당장에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 돈을 401K를 내가 쓸
1: 네.
2: 목적이 없다
1: 네네.
2: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시면 그 돈을 좀 이제 굴려 놓으시면 좋겠죠.
1: 그렇죠.
2: 그런데 10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점 이제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0: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 네네.
0: 연봉이 6만 달러인 자녀가 50만 달러 상속받았어요.
2: 그
0: 숫자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1: 같아요.
2: 예를 들어서 인출을 하지 않으면
1: 네.
2: 당연히 옮겨놓기만 하는 거죠. 어카운트를.
1: 그렇죠.
2: 그럼 그 어카운트 이름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름에서 이 자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숫자라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50만 달러를 그에 만약에 다 전체를 찾아버리시면
1: 예.
2: 부모님이 남겨주신 401K를 그러면 자녀가 연봉이 만약에 6만 달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 6만 달러 플러스 부모님한테 받은 50만 달러가 56만 달러가 전체 소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0: 네.
2: 그러면 그해 소득세를 얼마를 내셔야겠어요?
1: 어마어마할 텐데.
0: 네.
2: 거의 21만 불 정도를 내게 돼요.
1: 와.
2: 근데 이제 그럼 어쩔 수 없지 50만 불 받았으니까 그 정도 낸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는데
1: 네.
2: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보통은 한 번에 다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지는 않죠.
0: 아, 좀 나눠서 하면 좀
2: 맞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10년 동안에
1: 10년 동안 네, 5만 불씩 나눴다.
2: 현명한 방법.
1: 네.
2: 이제 이 방법이 좀 더 현명하겠죠.
0: 네.
2: 5만 불씩을 찾게 되면
1: 예.
2: 이 6만 불의 연봉에 이제 5만 불을 찾는 거잖아요.
1: 그러면 11만, 불.
2: 11만 네. 불이 되겠네요.
0: 네.
2: 자녀가 세금 보고할 때.
1: 그렇죠.
2: 산수를 너무 잘하시네요.
0: 아, 예.
1: 5더하기 6 정도는 아니다.
2: 제가 지금 넘버를 말로 막 드리니까 제가 정신이 네. 없어가지고.
1: 네. 네.
2: 듣고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 지금 조금 네. 아우 넘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50만 불을 한 번에 찾아서 56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느니 네. 네. 5만 불씩 나눠 내는 게 그러면은 11만 불에 대한 그의 소득세를 내니까 좀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을 50만 불을 그만 그대로 놔두고 예. 5만 불씩 이자를 안 받고 그냥 꺼내서 10년이면 다 꺼낸다라고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네. 이 50만 불이 이자를 받는 곳에다가 넣어서
0: 이자죠 당연히
2: 5만 불씩 꺼내 쓰면서도 이자 남는 돈에 이자가 더 받아서 늘어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당연히
1: 아니,
0: 이자
1: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2: 그런데 너무 놀랍게 돼요. 어떤 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 중에서 네. 이자가 늘어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너는 그냥 이자 안 받을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아니.
2: 이제 이게 네. 바로 우리의 재정관이라면 네. 우리 자녀들의 재정관도 이제 이렇게 네.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무조건 이자를 받으셔야 돼요.
1: 그럼요.
2: 이자를 받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네. 세금을 물론 더 낼 수밖에 없죠. 자라는 네. 이자가 있기 때문에 네.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그게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네. 넘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튜브로 네네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유튜브로 올렸어요.
1: 오, 네.
2: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내용은 아마 아니실 겁니다. 네, 네. 다만 내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401k를 받았다거나 IRA를 받았거나 혹은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걸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면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가셔서 오늘 네. 올라간 비디오하고 쇼츠가 바로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50만 불을 찾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
0: 네.
2: 세금도 다 내야 되니까요. 네. 이자도 못 받고. 네. 두 번째 네.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그냥 5만 불씩 꺼내 쓰는 방법도 두 번째 어리석은 방법.
0: 진짜.
2: 네, 그런데 네. 이자를 받는 곳에 옮기면서 당연히 그런 걸 저희가 네. 도와드리는 거죠. 네.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이자를 받는 곳에 옮겨드리면서 5만 불씩 조금씩 빼서 쓰시더라도 네. 나중에 불어난 돈에 대해서 전체를 합산해 보면 네. 내 부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한테 그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고 세금은 덜 내는 효과가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제가 넘버로 하나씩 쪼개서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말씀하셔서 네. 찾아보니까 오늘 네. 3시간 전에 올리신 게 있네요.
2: 3시간 전에.
1: 5분 57절이 제가 영상이 있는데.
0: 지러내세요.
1: 그런데 네. 전문가 이렇게 대표님께 여쭤보면 그거를 정말 시뮬레이션에서 딱 보여주실 거
2: 맞아요.
1: 아니에요.
2: 맞아요.
1: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2: 네. 이제 뭐 예는 네. 50만 불을 예를 들었지만 손님들에 따라 30만 불 그리고 또 그 손님의 소득이 네네네. 지금은 6만 불인 경우 있지만 손님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12만 불이다. 네네네. 15만 불이다. 그럼 또 계산은 달라지겠죠.
1: 그렇죠, 그렇죠.
2: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도와드리고 또 CPA님도 도와드리지만 원칙만 말씀드리면 세금 많이 낼 것 같아서 돈을 안 불립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0: 아, 네, 진짜. 네. 그런 분이 계세요?
2: 그런 분이 계세요.
0: 내 소득은 늘어나고 네. 그리고 세금도 그만큼 더 내면 공공재산으로 좋고.
2: 그런데 그렇지가 네. 않으시더라고요.
0: 그래요.
2: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돈 많이 벌어봤자 세금 많이 벌니까 돈 조금 벌자.
0: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2: 그러니까 이게 참... 네.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을 네. 가지고
1: 이해는 갑니다 또 네.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2: 저는 심정은 네. 이해가요. 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네. 논리적으로는 네. 절대로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제 돈에 네.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하고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시켜 보면 네.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린 아이들 이제 아이들의 그런 재정 세미나가 좀 필요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네. 이번에 그 영락교회에서 네. 네. 또 세미나를 하는데 영락교회에서 오전 네. 10시에요.
0: 네.
2: 그 부모님의 재정관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의 재정관과 자녀의 재정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세미나를 또 하는데
1: 네.
2: 영락교회 혹시라도 뭐 다니시는 분들이시거나 혹은 네.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또 오시면은 네. 그 가족들의 그런 재정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니까 또 그게 와. 있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망거가 21일 날이죠.
1: 네.
2: 21일 다음 주 월요일에 라팔마 오피스에서
0: 네.
2: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택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자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0: 네.
2: 지금도 아직도 CD에 돈을 맡겨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그게 제일 안전하다 이런
2: 그렇죠.
0: 분 계세요.
2: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오늘 전화 오신 어떤 손님께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전화 오셨는데 연준의 이자가 올라갈 거라고 오늘 뉴스페이퍼 신문에 그게 났대요. 네네. 그래서 아유 CD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올라봤자 여러분 네. 아무리 올라봤자 그쵸. 결국에는 네. 우리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주식의 이자만큼은 오르지는 않아요.
1: 그렇죠. 네.
2: 은행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이제 CD와 그리고 또 어뉴이티에다가 돈을 넣어놓으셨을 때 어떻게 돈이 자라는지 비교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희가 저녁 7시에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 이제 이런 것도 좀 와서 좀 들어보시면 또 단리하고 복리 효과가 있거든요. 네. CD는 무조건 단리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찾고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1: 네네.
2: 반면에 어뉴이티는 복리예요.
0: 네.
2: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그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0: 이게 네. 은행에 그냥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걸로 네. 계속 어뉴이티나 투자 네. 상품에 넣어서
2: 그럼요.
0: 이자를 받으면서 복리로 늘리는
2: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은행에 돈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머전시 상황 같은 경우 있잖아요. 1년 네네. 있다가 돈을 써야 되거나
1: 네.
2: 아니면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좀 넉넉하게 이제 좀 재정이 네.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돈이 있어야 돼. 이자는 그 돈은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0: 네.
2: 그 돈은 이자를 받고 굴리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은 내가 이머전시 상황에서 나의 공궁을 해결할 수 있는 돈, 이용할 수 있는 돈이
1: 네.
2: 되겠죠. 반면에 1년 동안 쓰지 않을 돈이거나 혹은 내가 저축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돈

0: 반면에 내가 쓰지 않는 돈, 이런 돈들은 당연히 이자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돈들은 어뉴이티, 그리고 또 어뉴이티도 그냥 광고만 보시고 선택하시지 마시고 네. 본인의 재정 플랜과 계획 목표에 맞춰서 디자인을 좀 하셔야 돼요.
1: 그렇죠.
0: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좀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2: 네. 네. 문선영의 모니터크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 전화번호 626-827-9599 네. 너무 유익한 세미나를 자주 하시니까요. 문선영의 머니터크 들어가 보셔서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9월의 세미나 아주 알찹니다. 한번 네. 자녀분들과 또 함께 가서 네.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1: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도 알짜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저는 일단 동그라미 친게 30일 날 줌 세미나 요거 네. 샌디에고까지 제가 가기 좀 힘드니까 네. 30일 날 줌 세미나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100만 장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우리 아들 100만 장자 가능합니다. 요런 거 꼭 네. 8시 저녁 때 듣고 싶은데 네. 지금 럭키비키님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댓글에 우리 네. 대표님께서 네. 아래쪽 동네 샌디에고 너무 열일하시는 바람에 LA 쪽이 좀 소홀하시나 했는데 다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최고라고 엄지척을 네. 해주셨습니다.
0: 네. 10월에는 네. 좀 더 그 이제 LA 쪽하고 오렌지 카운티 쪽 이게 세미나가 또 벌써 6개 기획 나왔거든요. 네. 근데 10월에는 이제 또 LA 쪽에 네. 이제 손님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동안 제가 샌디에고 오피스 문 연기 5월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5월 전까지는 샌디에고 분들 많이 못 도와드리고 그렇죠. 여기까지 네. 올라오시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는 이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세요. 허용해 네. 주시고요. 네. 저희 또 9월에 10월에 또 초에 왜 네. 장터 있잖아요. 한인 장터. 네. 네. 네. 네. 저희 그때도 부스 만들어서 항상 해마다 나가는데 저희 에이전트분들 진짜 막강한 팀들 왕창 나가서 손님들을 네. 또 도와드리고 기념품도 나눠드리고 하니까 혹시 네. 장터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네. 그 장터에 혹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문선영의 머니토크 부스를 저 방문해 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2: 와. 네.
1: 그 부스 방문하면 미리 좀 이렇게 세미나 달력 같은 거 주시나요?
0: 그런 것도 드리고요. 일정도 네. 드리고 일정,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기념의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얼굴 뵙고 네. 인사드리고 그러는 거죠.
1: 은행분들 네. 조심하십시오, 대표님.
0: 은행분들 많이 오세요.
2: 뭐든 전문가랑 상의해야 돼요.
1: 맞아요.
2: 네. 자, 셀렌디온이 굉장히 아픔을 딛고 최근 파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파워 오브 러브 준비했어요. 네. 이 파워 오브 복리.
0: 네, 좋습니다.
2: 본인의 파워를 느끼면서 네. 문선영 재정 전문가랑 상의하시면서
1: 네, 전화번호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626-827-9599번 626-827-959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0: 몇 해 동안 희귀병과 외로운 싸움 끝에 드디어 파리에 무대를 쓴 셀렌디언. 화려한 귀환을 했다고 그래요. 아픔 속에서도 노래를 멋있게 불렀어.
1: 저는 이번 콘서트도 응. 갔었어요 예전에.
0: 아 그랬어요?
1: 네,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0: 아 멋진 분이야 진짜.
1: 진짜 멋있어.
0: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파워 오브 러브. 굿모닝 차차차 2부.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1: 이게 뭐 더 파워 오브 셀리온이죠. 아. 셀리온 디온.
0: 어 그러네.
1: 셀리온 디온.
0: 어, 맞다.
1: 어 그러네.
0: 맞다.
1: 어, 약간 어떻게 이게 맞지? 셀리온 디온입니다. 여러분.
0: 셀리온.
1: 네.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러유스의 정인수 코치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 제이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제가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1: 오빠USA.com.
2: 일단 와보시라니까요.
0: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2: 오빠 USA.com.
3: 네, 네. 감사합니다.
2: 아니 어떤 오빠가요 세계 기록을 또 세웠어요.
3: 또
2: 이분은 밥만 먹으면 세계 기록 깨우는 거야. 이번에는 한 시간 안에 종이 비행기를 몇 개를
3: 한 시간 안에요?
2: 네, 몇 개 접을 수 있어요.
3: 한 시간에 종이 비행기?
2: 네, 접어봤어요?
3: 잘 저 잘 못 접는데요.
2: 그게 룰이 딱 있대요. 딱,
3: 아니 그러니까 그 종이 비행기 여러 가지 있는데 딱 있겠죠. 뭐.
2: 딱 그 기네스북에서 원하는 그게 있대요.
3: 그거를 몇 개 접은 거예요?
2: 이분요?
3: 한 시간에?
2: 한 시간에
3: 60분에
2: 415대.
3: 60분에 415대면 66에 1분에 60대를 접었다는 얘긴데?
2: 그러니까 한 대당
3: 거의 1초에
2: 8.67초래요.
3: 그런가요? 계산 못 잘못했구나.
2: 나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나 계산 못해.
3: 아 근데 8초에 접는다고?
2: 어떻게 다다다다다. 아니 그거를 어떻게 400개를?
3: 로봇
2: 근데 옆에
3: 로봇.
2: 스태프들이 진짜 대단한 거야. 그것도
3: 왜요?
2: 기록 옆에서 종이 재주고 이렇게 건네주고.
3: 아 이게 팀이에요?
2: 응.
3: 아 혼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2: 혼자 접지만 옆에서 그래도 접으면 또 챙겨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3: 400 몇 대?
2: 대단하다.
3: 한 시간에. 아니 한 시간 또 이거만 하는 것도 대단하다.
2: 응.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음에는 접고 날리는 것까지 기록을 세우겠다 이러고 있네.
3: 근데 그러네요. 대충 날로 접으면 어떡해요?
2: 아 그러니까 그게 규격이 딱 있어요.
3: 아 그러면
2: 딱 그 단계가 일곱 단계
3: 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2: 그럼요. 기네스 공식 기록을 해야 되니까.
3: 야.
2: 근데 우리 현대인이 너무 휴대폰만 보고 뭐 AI 의존하니까 이게 브레인 롯 그 머리가 썩는 거죠.
3: 네.
2: 그래서 책을 읽어라 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책 읽으면 돈을 준다네요.
3: 싱가포르 가야겠다. 여권이 어디다?
2: 근데 너무 돈이 적어.
3: 얼마인데요?
2: 가상 코인을 주는데.
3: 가상 코인요?
2: 하루에 15분씩 한 달을 하면
3: 하루 15분씩
2: 코인을 주는데 그 돈으로 바꾸니까 1불도 안 돼. 그럼 누가 해?
3: 아니 근데 그 하루에 그만 한 시간 읽으면
2: 15분씩 해서 이렇게.
3: 아, 근데 꼭 15분
2: 지금은
3: 정해져
2: 이제
3: 시작 단계라
2: 그렇게 그냥 있지만 모티베이션이죠.
3: 근데 그걸 어떻게 기록해요? 15분 읽는
2: 거를?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나 봐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3: 별걸 당한다.
2: 두뇌가 썩는다. 돈 돈 줄게 책 읽어라 이거죠.
3: 그 유명한 영화 AI라는 영화 중에 그 윌 스미스 나온 영화 있어요. 아세요?
2: 네. 본 것 같아.
3: 거기
2: AI?
3: 되게 사람이 그걸 팍 찌르는 대사가 그 로봇 AI한테 윌 스미스가 형사거든요. 질문을 해요. AI가 막 자기가 인간 대신에 우리가 다 너네 편하게 해주겠다 했더니 네가 모짜르트처럼 노래를 만들 수 있고 누구 반고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누구처럼 소설 쓸 수 있어? 딱 그게 인간이
2: 있지.
3: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AI가 Can you? 딱 이래요. 넌 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AI가 그걸 딱 집어서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 못하니까. 저는 그 영화에서 그거 보고 되게 빡 했어요.
2: 네. 그래서
3: AI가
2: 큰일이야. 이제 AI에
3: 우리가 AI를 뭘 할 수가 없구나.
2: 어머 얘기하면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
3: 어이구야.
2: 끝으로 세상에 22년 만에 냉동 보관돼 있던 배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커플 그리스 커플 얘기도 있네요. 22년 만에 그게 살아있는 거야. 배아가
3: 그게 뭐야 그
2: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3: 그러면
2: 된 냉동 보관했던 걸로 애를 낳았다고요.
3: 22년이면 너무 오래됐는데.
2: 그러니까 안 상했나. 아 대단하다.
3: 같은 부모한테요?
2: 그렇죠. 아, 근데 21살 된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삶의 그 목적이 없는 거야.
3: 아니,
2: 그래서
3: 그래도 이해가 되네요.
2: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3: 아, 축하드립니다.
2: 대단하잖아요. 과학이 21년 전에.
3: 그건 과학 플러스 기적이다 솔직히.
2: 진짜.
3: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2: 뭔가 삶의 목표 목적이 있다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3: 한 시간
2: 거기에 가려고 하는 힘.
3: 400개 쳐봐야지.
2: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네 저는 내일 수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또 뵙겠습니다.
2: 좋은 하루 되세요.
3: 안녕.
4: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6: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6: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7: 부에나팍 로스코 호텔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6: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7: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6: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6: 골프도 즐기고
7: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7: 888-847-3098 888-847-3098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1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9: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0: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0: 그럴까?
2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문득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혹시 나만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문득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따뜻한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흔히 아인슈타인 하면 어렵고 복잡한 상대성 이론을 떠올리곤 하죠. 절대적일 것만 같았던 시간과 공간도 바라보는 사람의 속도와 위치에 따라 흐름이 달라진다는 그 근사한 법칙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이 상대성 이론과 닮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 혼자 멈춰있는 듯 불안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흐르는 시간의 속도는 모두 다를 뿐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이 페달을 아주 조금씩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쓰러지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아름다운 균형을 맞춰가는 비결이니까요.

0: 네, Take My Breath Away. 베를린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뭐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물리학자입니다. 예, 상대성 이론을 통해 현대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또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인물이죠.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아들 에드와르트에게 쓴 편지에서 비롯된 이 명언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열정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였다고 하네요. 생각이 막힐 때마다 이 모차르트와 바흐의 곡을 연주하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곤 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물리학자입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우리 해피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Keep going. 나만의 속도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로라제이님,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예, 선미씨 안녕하세요. 프레이어, 예,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링디옹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너무 아름다워서 해피투게더 애청자분들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예,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셨네요. 선미님 반가 반가요. 디님,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로라제이님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일부러 들어와 주셨네요. 인사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Happy Together. 자, 오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좋은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시면 함께 듣는 즐거움 배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단톡방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거만과.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지만 가끔은 잊고 지내는 거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네,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또는 디바 여신이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원정 씨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디바 여신.
1: 제가 항상 디바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항상 이 스타일이 디바 여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디바 마사지 제가 생각나요.
1: 가깝게 지내면 닮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런가요?
1: 좀 조심스러워지고 디바 얘기가 나오면 네. 디바 덕분에 제가 좀 그런 얘기도 듣지만 아, 디바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구나. 헬스코리아 이미지를 생각해서 내 건강도 좀 더 잘 챙기면서 항상 건강한 이런 기운 네. 에너자이저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네. 책임감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기분 좋은 책임감이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여러분도 이런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헬스코리아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늘 건강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0: 그렇죠.
1: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게 있습니다.
0: 아, 솔직히 김원정 씨 이렇게 보면 항상 네.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에너자이저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건데요. 자, 오늘은 내 몸에 꼭 맞는 안마의자 마사지 체어.
1: 네.
0: 뭐 여기에 대한 꿀팁 정보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바 얘기하셨지만 이제 네. 디바는 넘사벽이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최고의 마사지 체어.
0: 네, 네,
1: 럭셔리의
0: 네, 네.
1: 끝판왕이고
0: 네.
1: 모두의 이제 드림 체어다. 뭐 안마 의자의 혁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0: 네.
1: 물론 최고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마사지 체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0: 네.
1: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딱 그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는 가성비를 따지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뭔가 좀 합리적인 가격에
0: 네.
1: 내가 또 처음 시도하는 건데 거기서 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0: 네.
1: 그런 건강을 위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했을 때 그라비티죠.
0: 그라비티. 맞아요.
1: 네.
0: 가성비 최고의 마사지 의자입니다.
1: 네. 가성비죠.
0: 가성비.
1: 그 헬스코리아의
0: 악센트를 줘야겠네요.
1: 네, 마사지 체어가 이제 8가지가 있죠. 8가지가 네. 있는데 그 첫 번째 1호가 그라비티고
0: 네.
1: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마사지 체어 세계에 이제 딱 발을 들여놓으시는 분들
0: 네.
1: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 그라비티예요. 그러니까
0: 네.
1: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격 대비 여러분들의 몸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마사지로 관리를 해주면서 그리고 가격은 내가 처음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0: 네.
1: 그래서 거두는 효과는 제가 6년째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벌써 그 드린 가격의 뭐 몇 배는
0: 그쵸.
1: 저만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0: 네,
1: 우리
0: 네,
1: 온 가족이
0: 네.
1: 사용을
0: 온 가족이 사용하니까
1: 네. 에너자이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걸 지킬 수 있는 네. 원천이 되는 애가 그라비티입니다.
0: 그렇죠. 네. 남편분은 뭐라고 해요?
1: 처음에는 이제 마사지 체어 들여놓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사지 받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제가 그라비티 만났을 때도 40대 후반 벌써 6년 전이니까
0: 오,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제 막 50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0: 네.
1: 그때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순환도 잘 안 되고 뭐든지 이제 노화가 이게 진행이
0: 오죠.
1: 되다 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0: 네.
1: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아, 야, 좀 우리 아끼자 아껴 쓰자 이래도 마사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했어요. 좀 비싼 데 가더라도
0: 네.
1: 제대로 된 프로 지압살 찾아가서 받으라고 오히려 이사를 하면 그 근처에 마사지 샵을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제가 마사지를 받았을 때랑 안 받았을 때 다른 거죠.
0: 그쵸.
1: 가족에게 대하는 거나 집안일 가사일을 하는
0: 네.
1: 거나 뭐 애를 챙기는 거나 그리고 뭐 반찬을 해도 다르게 나오겠죠.
0: 네.
1: 몸의 컨디션이 제가 좋아야 뭔가 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현명한 거죠. 그걸 아니까
0: 네.
1: 마사지를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했어요. 근데
0: 네.
1: 그게 꽤 가격이 되잖아요. 팁도 있고 또 예약하고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분한테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마사지 체어를 한번 받았었는데 애아빠가 예전에 마사지 체어를 사자고 넌 이 정도면 사는 게 낫다 해서 다녔는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프기만 하고
0: 네.
1: 그냥 그때는 너무 두드리는 막 이런 마사지 체어였고
0: 옛날에 그랬었죠.
1: 네. 그리고 만불이 넘어가는데도 그닥 딱 저한테 안 맞았어요.
0: 네.
1: 10년이 더 됐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한 번 그런 선입견이 생기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마사지 체어는 아니다 하고 마사지 체어 또 다른 모델 보자 그래도 안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또 꾸준히 찾으시는 분들은 그 유목민이라고 표현할 만큼 네. 열심히 찾아다니시더라고요.
0: 그쵸.
1: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나한테 맞는 마사지 또 가격 디자인 따지다 보면은 망설이시고 뭐 몇 년 그냥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라비티를 만나면 찾았다.
0: 아,
1: 드디어
0: 바로 이거야.
1: 종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0: 예.
1: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많이 해보신 분이 와이프를 제일 잘 만난다. 물론 첫사랑이 잘 그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네. 우스갯소리로 네. 많이 만나본 사람이 선택도 잘해
0: 그러니까.
1: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0: 잘 가. 그런 말 많이 하죠.
1: 마사지 체어도 뭐 이렇게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그냥 그라비티 딱 맞는 바로 정하세요. 근데 그라비티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 좋은 건 알고 괜찮은데 하면서도 다른 걸 좀 볼까 하다가 바로 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저희가 오히려 딴 것도 만나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처음 마사지 체어를
0: 비유가
1: 선택하시는
0: 너무 재밌어요.
1: 아니, 제가 얘기한 게
0: 남자를 많이
1: 하는데,
0: 만나본 여자들이 시집을 잘 간다. 좋은 남자.
1: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사지 체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신 분들이 네. 선택하는 게 그라비티야 그랬더니
0: 네.
1: 그래 연애도 쭉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찾아 이러면서
0: 제가
1: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0: 맞아요. 아니, 그런 말 많이 우리가 네. 흔히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마사지 체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체험해보고 둘러봐야
1: 마사지 체어도
0: 진짜
1: 결혼도 평생 가는 것처럼
0: 만나죠.
1: 마사지 체어도
0: 예.
1: 사용하면 10년은 이상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뭐 1~2년 사용하고는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긴 좀 힘들잖아요.
0: 맞아요. 네. 예,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뭐 여기 구입하신 분들 또 해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라는 평을 많이들
1: 그쵸.
0: 합니다. 예, 자, 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가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도
1: 네.
0: 뭐 48개월 무이자라는 거, 이 할부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싶어요.
1: 지로입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월 94불 플러스 택스잖아요.
1: 네.
0: 아직도 이 가격입니다. 94불 플러스
1: 유지하고
0: 택스
1: 있습니다.
0: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한 달에 100불이 안 되는 가격이구나라는
1: 네.
0: 거 기억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거 렌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0: 네. 오 진짜 그거 저도 그런 질문 받았어요.
1: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0: 예예예. 예, 예.
1: 본인 것이 돼 있고 이제
0: 네.
1: 페이먼트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끊겨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0: 네,
1: 왜냐하면
0: 네, 네, 네.
1: 정수기의 비유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얼음 나오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한 정수기는 70불
0: 네.
1: 넘어가더라고요.
0: 그쵸.
1: 매달 지불하는 게. 그러면 근데 그건 렌탈이에요. 딱 그 계약 기간이 6년인가 뭐 그랬는데 그건 또 48개월도 아니에요. 6년이었는데 끝나면
0: 네.
1: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져가요, 걔를.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 가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라비티로 와서 만나보시고 해보시면
0: 네. 그러니까
1: 여러분들 매장 가셔서 직접 좀 해보시고 체험해보시고 그리고 얘 만나보시면 사진보다 훨씬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고급스럽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0: 그쵸,
1: 이 가격 많이 하고 얘기하십니다.
0: 럭셔리하더라고요.
1: 네.
0: 컬러도 너무 예쁘고
1: 네네.
0: 인테리어 효과도
1: 네.
0: 좋고요. 리빙룸에다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자, 가족 건강을 위해서 소개해 주신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1: 네.
0: 무료 배송이고요. 3년 워런티. 이 3년 워런티라는 것도 참
1: 워런티.
0: 풀 워런티.
1: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합니다.
0: 네, 여기에 또 선물 주시잖아요.
1: 아, 저희가
0: 여전히
1: 또,
0: 주시죠?
1: 그렇죠. 또
0: 안 주시면 섭섭합니다.
1: 그래서 저희가 예. 지금 이제 이지바이크.
0: 이지바이크.
1: 이지바이크.
0: 아,
1: 근데
0: 최고예요.
1: 이것도 단독 상품으로 베스트셀러예요.
0: 어허.
1: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베스트셀러를
0: 네.
1: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사은품도 항상 저희가 시너지 효과가 좀 나고 본품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0: 네.
1: 사은품으로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마사지를 받으면서 건강관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면
0: 네.
1: 딱 떠올리시는 게 운동이에요.
0: 맞습니다.
1: 운동은 필수죠. 근데 운동을 이제 알죠. 뭐 걷기만 해도 모든 병이 낫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도 걷는 거 싫어하시고 날씨가 더워서 이제 좀 있으면 날씨가 추워서 그때 핑계가 생겨요. 시간이 없어서 그 모든 이제 변명거리들을 싹 날려버릴 그리고 너무나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동 그 근력 강화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 이지바이크입니다. 이것도 단독 상품이고 250불인데 그냥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면서 보내드려요.
0: 그러니까 함께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지바이크까지 하체 근력 강화 운동기 이지바이크입니다. 이게 사실은 꽤 고가인데 이걸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혈당 스파이크 팍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이지바이크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밥 먹고 나면은 저 이지바이크에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여기도 좀 그런데요. 항상 그 갈등이 있대요. 근데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뭐 15분이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좀 운동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 낮출 수 있고.
1: 그러니까 뭐 너무 올라간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발만 얹으시면
0: 발만
1: 돼요.
0: 얹으시는
1: 그냥 그러네, 본인이 발만 앉은 곳에 딱 놓고 발만 얹으시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는데 뭐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빨리 갔다 늦게 갔다 리드미컬하게 재밌게 하기 때문에 아마 15분이 언제 갔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자동 프로그램에는 이제 30분이 금방 가요. 그러면 그렇군요. 혈당이 뚝 떨어지는 요즘 바로바로 체크하잖아요. 뚝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 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내릴 수 있습니다.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 그라비티 마사지처는 이름 그대로 그 무중력 마사지처잖아요.
1: 지로 그라비티 상태에서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게점들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마사지 받을 때도 마사지 샵을 가도 누워서 받잖아요. 뭐 가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앉아서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젖혀진 상태에서 누워서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마사지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게 안 미끄러진 방식이기 때문에 뒤쪽 공간도 그렇게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컴팩트한 사이즈고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 않지만 사이즈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도 높아서 나는 집에 놀 공간이 없어 그러시는데 그라비티는 집에 놨을 때 그렇게까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그것도 좋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0: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사지 해주는 거잖아요. 발 마사지도 가능하고 발 마사지.
1: 발 바닥 그리고 발 등까지 그리고 종아리까지 아주 시원하게 제대로 좋습니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정말 두툼한 손으로 이렇게 꽉꽉 누르면서 종아리 관리까지 해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은 가격에 놀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얘를 이제서야 만났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0: 어깨 뭉친 건 어때요?
1: 어깨
0: 요즘에 어깨가 자꾸 이렇게 뭉쳐서
1: 목 어깨 맞아요. 이런데. 근데 우리가 목 어깨 부분 이렇게 막 심해지면 막 담 걸린다 그러잖아요.
0: 그쵸.
1: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사지를 여러분들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피로는 쌓이고 목 어깨는 항상 여기 뻣뻣해져요.
0: 목 어깨
1: 스트레스만 받아도
0: 맞아요. 뭉치고
1: 근데 그거를 그냥 그라비티에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시간 날 때마다 맡기시면 그 저희가 이제 자동 프로그램에도 상체에 집중을 하시면 목 어깨 부분을 확실하게 풀어주기도 하고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고개에만 마사지 볼이 딱 그 머물러서 하게끔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풀어줍니다. 야들야들해지면서 이게 굳을 틈이 없어요.
0: 혈액순환도 잘 되죠.
1: 너무 잘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혈색까지도 좋아지고 이게 가뿐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곰 두 마리가 이렇게 내가 얹어놓고 있다가 얘네가 어디 갔지?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라비티 덕분인 거죠.
0: 그러니까 뭉친 근육을 싹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1: 그 깊이 있게 수면을 취하면 거기서 또 힐링하고 치유가 되는 시간을 또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죠.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루 일상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 하시고 마사지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너무 좋죠.
0: 잠도 잘 오고.
1: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뿐하죠. 그리고
0: 그걸 확실하게 느낍니까?
1: 우리가 몸이 찌뿌둥하고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청하면 깊이 있게도 못 자고 아침에도 이렇게 바로 못 일어나고 그냥 뭔가가 몸이 무거워서 이렇게 이렇게 막 하면서 뒤척이다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바로 네. 바로 본인이 느끼게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 체어를 들여놓으시고 제일 큰 후회는 내가 얘를 왜 하루라도 빨리 안 들여놨을까. 그라비티를 들여놓고 나서 후회하는 건 딱 그거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0: 그
1: 그거를 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0: 높대는 거.
1: 그러니까 매장 가서 한번 거. 체험을 해보시고 30분 프로그램 딱 해보시고 그날 저희가 뭐 구매하시라고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뭐 다른 모델이 마음에 드시면 다른 매장 가셔서 그거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라비티는 다른 거 다 받아보셨어도 결정하시기 전에 오셔서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주무신 다음에 다음날 몸의 변화를 느끼시고 근데 뭐 나 모르겠어 그러면 그분은 아닌 거예요. 그런 아닌 분들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라비티 선택하실 이유가
0: 그라비티가
1: 없는 거죠.
0: 그라비티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다른 걸 찾으시는 게 맞고 아닌 마사지어가 안 맞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거죠.
0: 이름도 좋아요. 그라비티. 무중력 마사지 체어 그라비티. 아까 뭐 디바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 참 여신.
0: 예, 여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또 트로이 마사지 체어도 또 새로 나온 신제품이잖아요.
1: 저희 트로이도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고 계시는데 트로이는 좀 달라요. 마사지 볼이 이제 위 아래 두 군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 나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마사지사가 두 명이냐 한 명이냐 뭐 이 차이로 느끼셔도 되고 위아래 따로 좀 관리하는데 그게 동시에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트로이 매력에 또 반하신 분들은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사지 볼 사이즈는 디바보다는 살짝 좀 작지만 더 뭐 야무지게 들어가는 그런 깊이 있는 맛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보시고 비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차별화된 왜냐면 저희가 짬뽕 좋아하는 사람 있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0: 그러네요. 쉽게 얘기해서
1: 그러니까 그거는 갈등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취향이 그러니까
0: 짜장면이냐,
1: 가서 받아 보세요.
0: 짬뽕이냐.
1: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택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 장소에서 이렇게 다른 입맛을
0: 그러니까
1: 정말 손맛을 충족시키는 와 고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모델 말고도 그라비티 있죠, 카이로스 있죠, 여덟 가지 모델 H 솔루션의 여덟 가지 모델을 다 만나볼 수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라비티 생각하고 가셨다가 좀 더 왜냐면 저희 무이자 해부가 되다 보니까 나는 한번 들여놓는 거 최고로 할래 디바 선택하시는
0: 최고로
1: 분이고
0: 좋은 걸로.
1: 근데 나는 좀 아담하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가 좋아하면 카이로스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대중적이면서 그냥 대세에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 그런 분들은 그라비티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0: 아 좋습니다. 네. 자 헬스코리아 쇼룸에 가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다양한 H 솔루션 마사지 체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시고 아 이건 내 거야 딱 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헬스코리아의 매장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1: 저희 이지바이크도 매장 가시면 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코리아 매장은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마켓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그 한남체인을 등지고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라보시면 그 코코우도 바로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거기 인마학관 떡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까운 매장을 가보세요. 가보시면 저희 또 다 직영이기 때문에 다 조건도 똑같고 그 매니저님들이 다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또 요즘 눈 건강 생각해서 누리아이도 같이 마사지 체어에서 누리아이 같이 하고 계시면 저는 그 이상의 힐링 타임이 없다라고
0: 진짜.
1: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마사지 받으면서 누리아이 눈에다 얹어놓고 이야 진짜?
1: 안구건조증까지 치료하시면서
0: 좋습니다. 자 헬스코리아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릴게요.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지바이크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이지바이크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면서요.
1: 이게 자동 프로그램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동으로 속도 조절인가 스피드가 5단계로 조절이 돼요. 근데 이제 뭐 1, 2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가요. 근데 이게 똑같은 그 속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재활치료를 물론 그런 재활의료센터 같은 데 가서 받으시기도 하지만 네. 집에서도 수시로 하라고 뭐 선생님들도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이런 인공관절 수술 받고 이러신 분들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럴 때 더 해야 되는데 네. 굳으면 안 되니까 네. 해야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막 억지로 하다 보면 똑같은 속도나 이런 거 똑같은 동작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그걸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오십경 걸리신 분들은 이걸 테이블에 놓고 손을 이렇게 딱 팔을 얹으면 똑같이 가니까
0: 진짜요?
1: 그 도움받는다고 한 1, 2단계에서 하시면 정말 도움받아요.
0: 그러니까 네. 관절에도 좋겠습니다. 이 운동이.
1: 네네, 너무 좋아요. 네.
0: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의 최고라는 이지바이크 소개를 네. 해주셨고요. 이 이지바이크를 이 마사지 최고로 하비티를 구입하시면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전화번호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7: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1: 213-381-2424 213-381-2424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아,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 안경 공원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난주에 해피토크라는 노래를 들으시고서 깜짝 놀라셨다고요? 런창님 반갑습니다. 예, 대한극장에서 80mm 영상으로 봤던 그런 감동이 살아났어요 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Once there was a love deeper than 오,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Any ocean. Once there was a love filled with such devotion.

네, 호세 펠리치아노 노래였습니다. Once There Was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예,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꼬마 신랑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아, 철없는 꼬마 신랑이 너무 한심해 보였던 아내는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신랑을 번쩍 들어서 이 초가 지붕 위로 던져버렸대요. 거기 이제 벌을 세웠다고 합니다. 소가지 부위를 올려서 벌을 세웠는데,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일찍 귀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때 꼬마 신랑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엄마.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고자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이에요, 이 꼬마 신랑 하는 말, 여보 호박 큰걸 딸까요 작은 걸 딸까요 이렇게 어머니가 엄마가 오시는 걸 보고서 세상에 그렇게 능청스럽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보 호박 큰거 딸까요 작은 거 딸까요. 아우 기특해라. 그 후로 아내는 꼬마 신랑을 잘 섬기고 잘 키워서 장원급제 이르기까지 훌륭히 내조했다는 뭐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 아 얼마나 재밌던지 이거 읽으면서 제가 아주 빵 터졌잖아요. 아유 그래도 신랑은 신랑이에요. 꼬마 신랑. 나이는 어려도 속마음이 깊었던 꼬마 신랑. 최고예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그렇네요. 아, 참 재밌어요. 또아님께서 올려주신 이 재밌는 이야기인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LA에 땡땡 뭐 횟집에 갔었는데, 대기 줄이 있고 이름을 적고 이제 기다리게 되었대요. 본인의 경험담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쭉 이제 이렇게 줄서 있는데 한참을 기다린 후에 이제 직원분이 이름이라고 쓰신 분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이름 쓰라니까 이름이라고 쓰신 분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렇게 적은 건데 이름 쓰라는 글안에다가 그냥 이름 쓰라고 했다고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뭐 주변이 빵 터졌다라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어주셨나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아주 빵 터졌다라는 그런 얘기 적으셨습니다. 이름을 쓰라니까 그냥 이름이라고 쓴 거잖아요. 네. 아, 참, 재밌습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아, 이 노래가 아니고요. 오늘, 아, 화요일이잖아요?

네,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코너예요.

네, 원곡과 번안곡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Return to me. 오늘 준비한 곡은요, 바브 웰치 노래 준비했습니다. Ebony Eyes 들어볼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 밥 웰치는 파라마운트의 영화 제작자이자 극작가인 아버지와 이 영화 시민 케인의 감독인 오슨 웰스가 운영하는 머큐리 극장의 전속 배우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명문 UCLA의 프랑스 어학과에서 수학하며 밤에는 재즈 클럽을 전전하다가 파리의 소르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지만 아주 30동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플레이드우드맥의 기타리스트와 보컬을 거쳐서 파리스의 멤버로 활동합니다. 마침내 1977년 9월 밥 웰치는 자신의 솔로 데뷔 음반 프렌치 키스를 제작하죠. 톤이 높은 기타 소리에 귀가 좀 청긋해지기도 해요. 밥 웰치를 아는 사람은 드물어도 최현과 혜은이가 부른 검은 눈동자라는 곡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밥 웰치의 에브니 아이즈를 번안한 곡이에요.

네, 파우엘치가 불러준 에보니 아이즈 들어봤습니다. 자, 최한의 검은 눈동자 이어집니다.

0: 네, 추억의 팝송이나 깡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코너로 오늘 시간은 이 바브일치의 에보니 아이즈, 최연의 검은 눈동자까지 들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6: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7: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로라님께서 청해주신 곡입니다. 아, 참 좋아하는 음악인데 네, 덕분에 잘 듣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옹의 노래예요. The Prayer.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알의 사과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땅의 영양분, 햇볕, 산소, 질소, 비, 또 농부의 땀이 들어있죠. 온 우주가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럼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감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드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감사하노라면 욕심부리지 않게 되고 자족함을 주는 것 같아요. 바쁜 생활 속에 짬을 내서 하늘도 좀 쳐다보시고 또 스쳐가는 바람도 좀 느껴보시고요.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생각의 우물도 길어보시면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이쁜 미소, 예, 배어나오게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좋은 노래죠. 가사도 너무 좋고, 예, 막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노래예요. 조장혁이 불러준 러브라는 노래였습니다. 소피아님도 이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다음에는 중독된 사랑 청해볼게요 하셨어요. 내일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조장혁 씨참 좋아하는데 노래가 다 좋아요. 내일은 중독된 사랑, 어떤 분위기일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금사과 먹었어요. 오늘도 사과 하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씨도 좀 선선해지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그러게요. 조금 덥기는 더워도 그래도 약간 가을 바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네? 기분 좋은 바람이 부네? 이런 분위기도 느껴보면서 자, 여름을 보낼 준비, 그리고 가을을 맞이할 준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자람 없이 행복으로 꽉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0: 미술 문화재 톡톡. 자, LA 이수 갤러리의 데이빌리 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1: 그러게 말이에요. 뭐 계속 빨리 오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까? 네.
1: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 시간이 빨리 가나 봐.
0: 예, 좋습니다.
1: 빨리 가면 안 되는데.
0: 빨리 가면 안 된다고요?
1: 천천히 가야죠. 할 거 많은데.
0: 몇 마일로 갑니까 지금? 속도가?
1: 지금 뭐 이제 거의 70마일로 가려고 그래요.
0: 빠르긴 빠르네요.
1: 빨라요. 예,
0: 저는 한 템포 늦습니다.
1: 저는 이제 그 마음은 아직도 예. 40대인데 네. 30대 후반.
0: 아, 30대 후반으로 사신다고요? 그게 그렇죠. 좋은 거죠. 맞아요. 아, 지금은 이제 노화 속도도 그렇고 슬로우 에이징 해가지고 뭐 옛날에 비하면
1: 있죠.
0: 한 15년 정도 젊게
1: 그런가 봐요.
0: 예,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 저도 이제 바디샵에서 이렇게 손님 오시면은 네네. 그 아이들을 깔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보면 제 네. 나이 보고 깜짝 놀래더라고. 며칠 전에도 후배 손님인데 그 트위터에서 트라이드에서 보고 이제 오셨는데 네네네. 보니까 얘기하니까 대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번을 얘기하는 건 깜짝 놀래는 거야. 자기 아버지 뻘이거든. 선배님 그래서
0: 학번으로 따져볼까요? 몇 학번이세요?
1: 저는 두 개 합하면 13이에요. 그러니까는 70번대 학번이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그
0: 뭐 나이가 중요합니까?
1: 근데 그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림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면은 네. 안 늙는 것 같더라. 마음에 그 낭만이 있어서 그쵸. 그런지 세월을 좀 비껴가는 것 같다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0: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한 달에 한 적어도 한 번은 제가 놀튼 사이먼이든 게티 센터를 가거든요. 네. 그림을 꼭 가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그 어떤 그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게티 뮤지엄도 자주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그림을 보시면서 에너지를 네. 받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취미네요.
1: 그게 그걸 보면서 어떤 그 네. 시대
0: 힐링이고.
1: 그렇죠. 그 시대 역사적인 사회성이나 이런 네. 걸 보면서 네, 네.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의식을 갖고 그렸는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그 화가들을 제가 존경을 하게 돼요. 네. 약 어느 정도의 그 의식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존경을 하게 되고 또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네. 마음은 많이 정결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0: 좋습니다. 네. 저 오리온 바디샵 잘 되죠?
1: 요즘 뭐 잘 되는 바디샵 많지 않을걸요.
0: 워낙에 꼼꼼하시니까
1: 열심히 하죠. 네. 열심히 하죠.
0: 예예예. 예, 예. 제가 전혀 이제 매칭이 안 된다라는 말씀들 진짜 많이 듣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1: 예, 그렇죠.
0: 왜 미술 이 관장님하고 바디샵 네. 사장님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 근데 일치한 거 하나 있어요.
0: 네.
1: 섬세해야 돼요.
0: 아,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1: 그런 면은 저도 이렇게 차를 이렇게 수리할 때 그 네. 아트 볼 때 제 눈은 아주 날카롭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차를 고칠 때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한 거를 볼 때 그 날카로움은 정말 필요해요.
0: 굉장히 섬세하시고
1: 섬세해져요. 예.
0: 꼼꼼하시고
1: 꼼꼼하고 또 칼라에 대한 칼라에 대한
0: 민감하실
1: 그
0: 것 같아요.
1: 아주 민감하죠.
0: 예.
1: 그래서 저희 샵은 칼라 매치는 저희가 자랑하죠. 칼라가 거의 틀리게 나오질 않죠.
0: 예술적인 감각으로.
1: 그렇죠.
0: 예, 컬러 배합도 하시고.
1: 그거 완전히 제 본능인 것 같아요.
0: 그
1: 컬러에 대한 것.
0: 네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1: 우리가 이제 인상주의 얘기하면서 항상 네네. 우리가 인상주의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는 모네를 얘기를 하고
0: 네.
1: 또 후기에서는 세잔을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사이에 드가라는 인물이 있어요.
0: 드가.
1: 에드가 드가.
0: 네, 에드가 드가.
1: 그
0: 네.
1: 우리가 인상주의를 얘기할 때 모네, 세잔, 에드가 드가 얘기를 하면 인상주의는 다 얘기 다 했다고 그러죠.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에드가 드가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모네는 시간적으로 흐르는 빛의 흐름에 대한 데 많은 신경을 써서 그 색채에 대한 변화가 많잖아요.
0: 네네.
1: 근데 에드가드가는 그의 스승인 앵그르의 영향으로 형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에드가드가는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앵그르한테 사사도 받고 앵그르 제자한테도 사사를 받으면서 에클데보자를 거기서 학교에서 하면서도 항상 대생에 대한 중점을 많이 두었어요.
0: 아.
1: 대생을 위해서 가장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 대생을 가장 잘 그린 화가가 아니었나. 대생에서 중요한 건 선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 선은 바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가는 형태의 어떤 변화를 주었던 인상주의 화가고
0: 아.
1: 그리고 그 모네는 형태가 아닌 그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빛의 변화를
0: 자연적
1: 해서
0: 내추럴한
1: 그렇죠. 그래서 모네는 예. 인상주의 작품을 보면 대개가 이제 광활한 편이죠. 그래서 전체를 봐야만 돼요. 근데 에드가드가는
0: 실제적인 거
1: 이 피사체만 보면 돼요.
0: 예.
1: 그리고 에드가드가는 사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에드가드가는 사진기로 사진을 찍은 그 피사체를 찍은 다음에
0: 네.
1: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경우가 많았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좀 모네하고는 다른 개념의 인상주의 화가죠.
0: 네. 네. 본인 스스로는 뭐 인상주의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실제주의자다.
1: 그렇죠.
0: 뭐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랬습니다.
1: 그렇죠. 왜냐면은 그 재밌어요. 이게
0: 네.
1: 드가는 부잣집
0: 환경이 좋았나요?
1: 환경이 좋았죠.
0: 아.
1: 금수저였죠. 그래서 대개 그 당시에 금수저들이 할 수 있는 그 정식적인 코스는 법학도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법학도의 길을 가지 않고 그림을 워낙 좋아하게 되니까 그림 공부를 하죠. 그림 공부를 하다가 무슨 어떤 계기로 1855년도에
0: 네.
1: 그 앵그르를 만나게 돼요.
0: 아.
1: 앵그르는 그 바로 전에 신고전주의의 대가거든요. 근데 드가의 친구가 그 이름이 뭐다 폴 발팽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폴 발팽송의 아버지가 에드와르 발팽송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컬렉터예요.
0: 네.
1: 근데 185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파리 망국 전람회에서 그 앵그르의 그 회고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0: 네, 네, 네.
1: 근데 그 에드와르 그 발팽송에 갖고 있는 발팽송의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작품이 워낙 그 신고전주의 앵그르의 대표작 중에 하나거든요.
0: 오,
1: 그래서 그 파리 박물관 그 망국 박람회 주최하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좀 전시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 발팽송이 노했죠.
0: 그렇군요.
1: 그 노한 거를 그 어떻게 드가한테 연락이 와서 드가가 그 앵그르를 만나서
0: 네.
1: 그 에드와드 발팽송을 만나서 자기의 친구 아버지니까 간곡하게 사정을 해서 아버지를 에드와드 발팽송으로부터 그 작품을 후원을 받게 돼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기쁜 마음에 이제 앵그르 아트리에 같이 가서 이제 그 기쁜 마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만나자마자 그 당시에 앵그르가 쓰러져요.
0: 세상에.
1: 쓰러질 때
0: 예,
1: 그
0: 예.
1: 드가가 이제 도와주죠. 예를 들어서 뭐 응급처치 같은 걸 해준
0: 네,
1: 거죠.
0: 네, 네,
1: 그러니까 앵그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드가를 관심 있게 보면서 앵그르가 아 드가가 그림을 워낙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0: 네.
1: 그거로 인해서 그 드가는 에콜데 보자르 미술학교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 루이 라모트라는 사람한테 사사를 하게 되죠. 루이 라모트는 앵그르의 제자였어요.
0: 네.
1: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마네도 그렇고 모든 그 이전의 그 화가들은 다 신고전주의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0: 네, 네.
1: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드가가 왜 인상주의 화가로 변화가 됐는가. 그 과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전주의 공부를 했는데 그 네, 그림을 네, 그렸는데 네, 네. 결국 1855년도에 그 학교를 들어가서 신고전주의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태리를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면서 이제 그 르네상스나 고전주의 시대 때 작품들을 보면서 더 굳건하게 그 고전주의적인 작품을 그리게 되죠.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0: 그러니까 바뀌는 거군요, 이제.
1: 그렇죠. 아하. 그게 화풍이 바뀐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0: 여행을 가서 이제 모든 게 바뀐 거네요.
1: 아, 뭐 아니요, 이태리 여행 가서 이제 이제 고전주의 화풍을 확고하게 했는데 예. 공부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네를 만나게 돼.
0: 아, 거기서 마네를 만났군요. 아,
1: 마네를 어디서 만났냐면 그 그 예. 뮤지엄에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당시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네. 그 대생을 하고 거기서 모사를 하는 미술학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모사를 하려면 그 박물관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허락받고 모사를 하면서 거기서 마네를 만나게 돼요. 1862년에.
0: 네네네.
1: 그래서 마네는 그 당시에 어땠어요? 사실주의 화가였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나이 차는 별 세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 마네는 사실주의 화가로서 또 58년도에 그 보를레르에 만나면서 네네네네. 그 화가는 현실 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현실 사회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주의인데 그 마네도 드거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0: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집안이 좋았잖아요.
1: 그렇죠.
0: 마네도 집안이 그렇죠.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법학도 출신이고 그렇죠. 그렇죠. 둘 다 공통점이 좀 많네요.
1: 있죠. 그래서 아. 그렇게 하다가 마네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 또 그 당시에 마네는 1868년도인가 그 풀바디의 식사라는 점심 식사라는 그림이 살롱전에서 낙선을 하게 되잖아요. 낙선을 하게 되는데 그 낙선할 때 그 모네나 뭐 피사로, 바지우, 시슬리 같은 인상주의 그 나중에 인상주의 작가들이 네네. 그 마네 그 작품을 보면서 감명을 받고 마네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모이면서 마네가 자연스럽게 드가를 그 모임에 합류를 시키죠.
0: 아, 근데 이제 친구가 됐잖아요.
1: 그렇죠.
0: 친구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1: 스토리가 뭐냐면요. 그건 예. 좀
0: 마네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가지고서 예, 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포인트만 좀 말씀해
1: 그게 뭐냐면 예. 마네는 그 와이프가 수잔 마네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냥 수잔 마네는 옛날에 어렸을 때 마네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마네의 피아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마네 아버지와 네. 수잔 마네가 썸띵이 있었죠. 스캔들이 있었죠.
0: 네네네네.
1: 그래서 흔한 얘기로
0: 그것 때문에
1: 수잔 마네와 마네 사이에 난 아이가 네. 과연 누구의 아이인가? 마네 아이인가 아니면 마네 아버지 아이인가에 대한 많이 회자가 됐었죠.
0: 그런 스토리가 근데 있었군요.
1: 이 드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둘이 워낙 친하니까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0: 네.
1: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마네가 심드렁하게 이게 소파에 앉아 있고 그 등지면서 그 수잔 마네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 등지고 있는 거, 척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하.
1: 그러니까는 마네가 볼 때는 어떤 뜨끔했던 거예요. 아,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얘가 이 그림으로 표시한 건가? 그래서 괜히 마음이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마네가 그 그림의 와이프의 그 그린 거를 찢어버려요. 찢어버린 거를 드가가 나중에 알게 되죠.
0: 네.
1: 알게 되니까 드가가 화가 나서 마네가 드가한테 줬던 정물화를 주고 그 그림을 가져와요.
0: 어허.
1: 그러면서 절교를 하는데 결국은 그 그림에 대한 그 뉘앙스가
0: 네.
1: 그 마네는 어떤 사람들은 마네의 자기의 개인적인 그 사생활
0: 네,
1: 가족
0: 네.
1: 그 자기 부부의 관계에 대한 그 문제점을 얘기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그림을 그 드가의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마네가 자기 부인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그림을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작품에 드가가 그렸던 그 작품에 자기 와이프의 모습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0: 아,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1: 있었죠. 예,
0: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마네와 드가의 관계는 그렇고. 예. 또 한 사람과의 인연이 굉장히 부각이 되던데 메리 커셋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1: 이 드가는
0: 이 여자잖아요.
1: 그 메리 커셋은 쉽게 얘기하면 메리 커셋은 예. 필라델피아 출생인데 메리 커셋은 미국의 인상주의의 최고봉에 올라 있는 화가죠. 지금도.
0: 아.
1: 그래서 미국의 인상주의를 전파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래 때부터 프랑스 1874년에 인상주의 전람회를 할 때 그 전시회를 할 때 메리 커셋은 드가가 초청을 해서 네. 출품도 해요. 근데 메리 커셋은 메리 커셋과 드가는 둘 다 독신이에요. 둘 다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0: 둘 다
1: 평생 결혼은 안 했어.
0: 근데 아니 근데 뮤즈 아니에요? 드가의 뮤즈가 커셋 아니에요?
1: 뮤즈고 드가도 메리 커셋의 작품을 보고
0: 네.
1: 젊었을 때 메리 커셋 작품을 보고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드가가 10살이 많죠. 근데 메리 커셋의 작품을 보고 드가가 깜짝 놀라요. 오, 저 내가 좋아하는 풍이다. 저건 나 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여류 네. 화가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류 화가는 흔치를 않았거든요.
0: 흔치
1: 여류 화가가 되려면 네. 부잣집 자제분이던가 이래야 됐고 또 그 당시에 살롱전에 출품해서 입선한 작가는 마네의 모델이면서 썸씽 있었던 모리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고 드가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가가 그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그 꼽초화가 있어요.
0: 네.
1: 아, 로트렉.
0: 아.
1: 로트렉은 아주 그 당시만 해도 그 다방면으로 그 사교성이 많은 친구 그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로트렉의 소개로 그 메리 커셋을 만나게 되죠.
0: 그럼 메리 커셋도 독신이었고
1: 독신이죠.
0: 드가도 독신이었는데
1: 네.
0: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잖아요. 뮤즈였잖아요.
1: 그거는 왜냐면
0: 예술적인 동반자로서만
1: 에드가 드가는 그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0: 뭘까요?
1: 하나는 앵그르를 만나면서 신고준주의 대가인 앵그르가
0: 네.
1: 드가의 그 작품을 보고 작품성을 천재성을 발견해서 티칭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예술성에 뛰어난 너의 작품을 만들고 싶고 네가 예술 이런 신청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0: 네.
1: 결혼을 하지 마라.
0: 어이구야.
1: 그래서
0: 네.
1: 드가는 결혼을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0: 예.
1: 드가의 엄마가 어렸을 때 드가의 엄마가 자기 아버지의 남동생하고의 불륜이 일어나요. 그거를 드가가 어렸을 때 알게 돼서
0: 네.
1: 일종의 그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여성을 어떤 그 평론가들은 혐오했다고 그러는데 혐오한
0: 아하.
1: 것 같지는 않아요.
0: 네.
1: 근데 아주 그 절제를 완벽하게 했죠. 근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수잔 발라동이라는 화가가 여자분이 있어요. 수잔 발라동은 그 당시에 뭐 르누아르 뭐 드가 뭐 이런 사람들의 많은 그 모델을 역할도 했고 또 화가였고 근데
0: 네네.
1: 수잔 발라동이 아이를 낳은 거야.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 아이냐?
0: 누구 아이냐?
1: 그러니까는 저 드가가
0: 네.
1: 르누아르한테 야 너 아니야 네 아이 아니야?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야 색상이 나하고 틀려. 르누아르는 색상이 화사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또 르나르가 드가 네 아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 나는 나고 형태가 틀려. 형태면은 그 선에 대한 형태 그러니까 야 형태가 틀려. 그거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그 당시만 해도 그 모르겠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 보면 드가도 뭐 완전하게 금욕적인 생활은 안 했던 것 같은 건 느낌은 들지만
0: 네.
1: 그 메리 카세트하고 드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리 카세트는 드가가 죽고 난 후에 드가하고 나눴던 모든 서신 모든 자료를 다 없애버려요.
0: 어머나.
1: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 뭔가가 있었을 거다.
0: 아니 근데 멘토이기도 하고 뮤즈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술적인 동반자 네. 뭐 그런 관계인데 네.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서로 둘 다 다 이제 독신이고 싱글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느냐?
1: 에드가 얘기로는 에드가드가의 그 예. 여성에 대한 그 절 우리가 예. 좋게 미닝하는 절제한다는 그런 미닝은 네. 너무 투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메리카셋도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어렵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에드가드가의 인물에 대해서 지금 조명하고 계시는데 네. 그 에드가드가의 그 작품? 네. 작품의 그런 시각적인 포인트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1: 완전 우리가 작품을 보면 요즘의 작품들을 네. 보면 그 당시의 작품을 보면 되게 정면에서 바라본 그 피사체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단 네. 말이에요. 근데 에드가드가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진 기술을 접목을 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면 옆에서 옆모습으로 찍고 네. 뭐 이렇게 에드가드가의 작품 활동을 보면서 시각에 대한 그 접점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드가드가의 그 발레리나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 꼭 숨어서 사진을 이렇게 숨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네, 네, 그러니까는 네. 측면적인 시각에서 보러 바라본 그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네. 어떤 그 측면에서 바라는 것 몰래 이렇게
0: 맞아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1: 빵꾸내서 이제 예, 숨어서 보는 듯한 그런 류의 작품을 많이 그리게 돼요. 그리고 네. 그 드가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평론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사회의 그 여인들을 하류계층의 여인들의 삶을 알려면은 드가의 작품을 봐야 되고 또 그 당시에 프랑스의 사회나 이렇게 경제 모든 전반에 대한 걸 알려면은 마네의 작품을 보면 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네는 전체적인 그 사회의 어떤 그 남자들의 그 뭐라 그러나 귀족들의 그 부패적인 거는 삶을 묘사를 많이 했다. 뭐 예를 들면 올랭팽어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드가는 하류 계층들 네. 발레리나 아니면
0: 고된 삶의
1: 세탁소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런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발레리나는 가장 하층 계층의 여성들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 대신에 그 작품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네. 스폰서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려한 무대 뒤에 무용수들의 발레리나들의 그렇죠. 그런 고된 삶을 작품에 담았는데
1: 거기에 이제 성놀이계 역할로 해서 스폰서라는 시비란 요즘에 영화에 보면 우리 연예계 보면 스폰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드가의 작품에서 그 스폰서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0: 뭐예요?
1: 그 얘기, 요 얘기는 아마 시간 다음 주에 한번 예. 이런 얘기를 왜냐면 드가는 할 얘기가 제법 있어요.
0: 그러면 다음 주
1: 연장하죠.
0: 좀 계속 연장을
1: 나가죠.
0: 할까요?
1: 그렇죠.
0: 야, 오늘은 시간이 다 됐어요.
1: 빨리 갔네.
0: 끝이 없으시잖아요.
1: 그렇죠.
0: 한 시간을 드려도 그냥 모자랄 정도로.
1: 많이 하고 나면 항상 아쉽죠.
0: 아쉬우시죠.
1: 아, 이런 얘기를 좀 했어야 됐는데 아쉬움이 많죠.
0: 이 분위기를 타고서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데 네. 다음 시간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네.
0: 자 화려한 무대 뒤에 무용수들의 고된 순간을 예리하게 포착했던 드가 네네. 예 그리고 여성의 삶을 주체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이런 카사처럼 예 우리도 오늘 하루를 이런 스쳐 지나가는 보통의 순간들이지만 나만의 소중한 의미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1: 그렇죠.
0: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0: 끝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해주세요.
1: 다음 시간에는 네네. 드가의 작품을 정말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네. 드가가 왜 그런 작품을 그리게 되었는가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메리카셋과 수잔 발라돈과의 관계에 네. 대한 거 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는 인상주의가 나오게 된 그 시대 인상주의가 나오게 된 원인들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0: 재밌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7: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6: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2: 213-388-5600 융자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자신은 민주당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뉴섬이 해리스의 이 출마 여부를 사실상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8년 민주당 경선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는 두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0: LA 카운티 여러 기관이 재산세 감면을 미끼로 한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동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기범들은 소셜 미디어와 전화를 통해 연방 국세청 양식인 1098SR을 제출하면 재산세를 낮추거나 동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는 이런 양식도 이런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주법에 따라 각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이 연방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동결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LA 카운티 오피스 부동산 시장이 수요 감소와 이 경기 침체 등으로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렌트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인력 감축까지 겹치면서 오피스 렌트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부동산 대출 페이먼트를 내기가 어려운 이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디폴트와 압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확산으로 촉발된 데이터 센터 열풍을 감당하기 위해 미국이 앞으로 5년간 1,07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 인프라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자로 45기 분량과 맞먹는 45기가와트 규모의 이 신규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 CPT가 대대적으로 단속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USC, UCLA 등 비상에 학생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미국 내 유학생 체류 자동 연장 폐지 규정 시행이 초읽에 들어가면서 유학생이 많은 USC와 또 UCLA 등 LA 지역 대학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또 한 명 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던 40세 여성이 홍역 합병증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홍역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었고 예방접종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홍역 관련 이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만 670명이 감염됐고 이 12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잘 때 켜둔 조명이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불빛이 단순히 잠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밤에 이 빛에 많이 노출될수록 심장 벽이 두꺼워지고 피를 내보내는 기능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제학술지 유럽 심장저널 최신호에는 미국 툴레인대 이 연구팀이 밤시간대 빛 노출과 심장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4: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4: 수영도?
5: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네, 징기스칸의 마추 피추 듣고 계십니다. 해피투게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0: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2: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 나라
3: 좋은 나라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3: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분들 하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까 벌써 와 햇살이 짙어지는 오후 3시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 월요일이 주는 긴장감이라는 것,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겨우 어제 넘겼는데 아직은 불금 주말이 척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한숨이 먼저 나오는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올림픽, 웨스턴, 벌먼, 낯익은 거리들이죠. 자, 여기를 바쁘게 달리는 차들, 또 묵묵히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 그런 우리 친구분들, 분주한 손길마다 오늘 하루도 참 치열하게 흘러갔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잠시 어깨에 숨을 좀 고르고 힘을 좀 톡 빼십시오. 골프 칠 때 어깨에 힘 빠져야 잘 친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남은 시간 잘 버틸 수 있도록 저 고니와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조용남의 사랑이란으로 오늘 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장희 씨, 그건 너의 주인공이죠. 이장희 씨가 작사 작곡해서 조용남 씨에게 선물해 준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우리 샌디님이 오늘은 개근상 타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 그리피스 파악인데 인터넷이 집보다 더 잘 터진다고. 아, 이거 더운데 가셨네. 아, 순철님 어서 오세요. 먼저 본 금호자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H님 파란 육각모자 멋지다고요. 또 와리와리 좋습니다. 다 모두들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2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요, 점심 먹고 나서 좀 깜빡깜빡 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방송하면서 저도 어떤 때는 깜빡 졸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서 덥게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조금 시원하다 보니까 저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눈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도 하죠. 지금 어쩌면 뭐 LA 로카를 다니시던 아니면 프리웨이를 다니시던, 아, 나른한 책상, 사무실 책상에 앉아 계시던 아니면 가게에 앉아 계시던 지금 딱 필요한 게 바로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들려주는 음악들, 바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아닌가 이런 욕심도 부립니다. 자, 지친 일상에 시원한 바람을 좀 오늘도 불러드리겠습니다. 5시까지는요 함께 하시면서 도심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은숙이네요. 나에겐 당신밖에.

네, 나에게 당신밖에 우리 개운숙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 그러니까 지금 시절 말고 저희가 70년대로 돌아가 보면 대표적으로 정주영 그 회장님 작고하신 현대건설이라는 어떤 거대한 그룹을 이끌고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정주영 회장님도 그 자서전이나 전기를 보면 어렸을 시절에 집안이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중학교를 채 졸업을 못하고 우리 요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룬혜 씨 같은 경우도 13남매에 완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남짓 가는 그런 작은 섬에 살아서 국민학교 때 전기가 들어오고 13매 중에서 본인하고 자기 누나만 중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또 그 당시에 순철님 어서 오세요. 미국 건너오기 전에 낮이고 밤이고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었다고. 아,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미국을 이민을 오는 경우에 대부분이 자식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95%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7전 8기라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역경을 딛고 성공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모들이 잘 형편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자식에게 공부만 시키려고 때로는 그게 좀 부작용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있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곳 미국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보아라고 넘버원 아시아의 진주죠. 우리 보아씨가 중학교를 자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영화배우 멋진 정우성 씨도 고등학교로 자퇴했지만 탑배우로 성공을 했죠. 자, 그런가 하면 난 알아요의 주인공 우리 서태지 씨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우리 그 어떤 서편제를 만들었던 임권택 감독 김두환 시리즈를 만들었던 장군의 아들 그 임권택 감독도 중학교 중퇴를 했는데 칸 감독상까지 받은 그런 거장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장구의 신이라고 정말 한층 주가를 올리는 우리 박서진 씨도 안타깝게도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뱃일을 하다가 가수가 돼서 지금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해서 엄마무시한 인기를 얻고 있죠. 자, 이렇듯 꼭 학교와 관계없이 그렇다고 뭐 학교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학교와 무관하게 인생에 나와서 사업이나 각자의 길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 중에서도 형편상 학교는 많이 나오지 못했어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그런 성공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와,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겁니다. 박서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진아야.

0: 아이고,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성공했던 우리 박서진 씨의 노래 함께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오늘은 전 경산한의과 대학 교수이며 학장이셨던 경산한의과병원의 우리 류재구 원장님. 특히나 다른 것보다 제가 기억하는 건 이 한약을 발효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이고, 그 내용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요새 철도 더위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사는 게 힘들 때일수록 몸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을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의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0: Air.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2: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경산한의과병원의 류재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무더위가 진짜 지난주까지 조금 힘들었어요.
13: 아, 진짜 힘들었죠. 네,
0: 근데 네. 특히 이제 새벽이 되면 네. 어디 사시건 간에 그 지열이 내려와가지고 네. 아주 새벽에 좀 고생을 좀 했어요.
13: 아, 그러세요? 예. 네.
0: 자, 뭐 말씀 전에 제가 한 가지 돌발 질문.
13: 네.
0: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사실 저도 바깥에서 막 덥게 있다가 스튜디오 안에 오면 춥다가
13: 네.
0: 왜냐면 에어컨이 있으니까 한 2시간 앉아있으면 좀 쌀쌀해요.
13: 맞습니다.
0: 그러다 나가면 또 헛거리고
13: 네.
0: 꽤 가끔 코가 맹맹할 때가 있어요. 잠시나마
13: 네.
0: 이럴 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민간요법, 혹시 뭐 뜨거운 차를 마신다는 거 어떤 거 좋은 거 있을까요?
13: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온차로 온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가장 좋은 민간요법은 아무래도 그 도라지라고 아시죠?
0: 아, 우리 예, 도라지.
13: 네,
0: 예, 예.
13: 도라지차 같은 경우 좀 마시면은 폐기능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런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 네네.
13: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예. 기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신
0: 아,
13: 분들
0: 예.
13: 그래서는 거기에서 그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예, 상당히 예. 많으세요.
0: 예, 예.
13: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려고 했거든요.
0: 예, 예.
13: 그 우리 에너지도 떨어질 때 완전히 바닥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0: 아, 그렇죠.
13: 네,
0: 예, 예.
13: 그렇게 떨어질 때 회복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0: 아.
13: 중간에 조금만 더 보충을 해주시고 나면은
0: 네.
13: 그 보충 그 회복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것
0: 아.
13: 하나 말씀드리고요.
0: 네.
13: 먼저 제가 이제 침례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0: 네.
13: 요즘 병원에 그 침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0: 아 그러세요.
13: 네.
0: 네.
13: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도 이
0: 네.
13: 방송 오기 전에도
0: 네네.
13: 여기 이제 455 유니온이라고
0: 네.
13: 거기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0: 아, 예,
13: 어르신들
0: 예.
13: 계신데
0: 네네.
13: 그 아파트에서 오신 그 권사님이세요. 예약도 안 하고 갑자기 오셨어요.
0: 네.
13: 아니 지금 좀 있다가 방송 일정 있거든 환자
0: 예, 예.
13: 안 잡았는데
0: 예, 예, 예.
13: 내가 지금 못 움직여서 허리를 아예 그러면서 그냥 뭐 하나 이게 같이 밀고 오셨더라고요.
0: 네네.
13: 그러면 잠깐 빨리 합시다 해가지고
0: 네네.
13: 급히 치료를 해드렸는데
0: 네네.
13: 치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시간 조금 늦었지만요
0: 아, 예, 예, 예.
13: 이렇게 좋아요 하면서 그냥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질 못하셨거든요. 근데 치료하시고 나서 그냥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설설설 하다가 일어나시네.
0: 아이고
13: 안 아프네.
0: 아이고 반가워라. 예,
13: 하시면서
0: 예.
13: 날아갈
0: 예.
13: 것 같다고
0: 네네.
13: 이렇게 통증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 하면서 그걸 직접 느끼셨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서 가셨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3: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왔는데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시든,
0: 네.
13: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시든, 무릎이 아프시든.
0: 네.
13: 근데 특히 이제 허리 아픈 환자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오셨다 하더라도
0: 네.
13: 나가실 때는 완전히 효과를 보셔가지고 혼자 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침치료와 부항치료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사실 뭐 이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미국에 이민 오시는 게 자녀들 좀 교육시키려고
13: 네.
0: 그렇게 해서 왔는데 오고 보니까 뭐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하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떼어서 일하는 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13: 네네.
0: 그러다 보면 우리 저기 원장님 아시다시피 한 몇십 년 그러면 몸이 어떻게 성하겠어요.
13: 그렇죠.
0: 나만 하진 않죠.
13: 네.
0: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고 중년이 되고 시니어가 돼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무릎이고 어깨고 아마 일 끝나시고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누우시면 아주 사지가 아주 다 힘드실 거예요.
13: 힘드시고 특히 또 우리 이제 1세대의 이런 어르신들은 보면은 그 시간도 없고
0: 네.
13: 또 참느라고 또
0: 그렇죠.
13: 돈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0: 예. 물론이죠.
13: 참고 하시다 보니까 병은 상당히 깊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0: 네네네.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침 지금 말씀하셨는데 침 치료하고 그 다음에 부항 치료하고 그 다음에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겉보기 멀쩡하는데 골병 드는 거거든요.
13: 그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와서 환자들 특히 느끼는 게 특히 많이 아프신 분 여쭤보면은 제가 5년 전에 교통사고 있었는데요.
0: 예, 예.
13: 10년 전에 교통사고 있었는데요 하면은 꼭 그 부분이 다치셨던 부분이 5년, 10년, 15년 후에는 보니까 꼭 그 아픈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경향이
0: 재발하는
13: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3: 네.
0: 자 교통사고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겉보기 멀쩡해도 그게 수년 후에 그렇게 나오고.
13: 네.
0: 자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방송 처음에 얘기했는데 우리 경산 한의원 그러면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게. 발효한약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강력 기억에 남거든요.
13: 맞습니다.
0: 예.
13: 일단은 오늘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게 침향산삼 발효공진단인데요. 이게 이제 기력을 보충하고
0: 네네.
13: 노화를 방지하고
0: 네네.
13: 다음에 에너지를 갑자기 보충하는 데는 아마 최고의 제품입니다.
0: 네네네.
13: 그러면 한약을 발효했을 때 보면은 일단 약성이 다섯 배가 높아요.
0: 네.
13: 그러면 우리가 보약을 먹어야겠다, 뭘 보충하겠다 할 때는 내가 에너지가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찾게 되잖아요.
0: 네네.
13: 거기에 대한 효과도 발효한약에는 한약을 발효했을 경우는 효과가 몇 배가 높았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보통 공진단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접해 왔는데,
13: 그렇죠.
0: 그 앞에 발효가 붙음으로써 네. 그 효과가 증폭된단 말이죠.
13: 네, 증폭되고 일단은 효과가 빠르다는 얘기는 발효를 했을 경우에 우리 체내 흡수력이 높아져요.
0: 와.
13: 흡수력이 팍 높아지다 보면은 네. 효과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0: 그렇죠, 당연하죠.
13: 예. 그래서 이 공진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 금액 상당히 비싼데 네. 좋은데는 아는 좋은지는 알지만은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0: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좀 되겠죠.
13: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리는 것이 침향, 산삼, 침향이 들어가 있고요.
0: 네네.
13: 산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발효를 한 네. 그리고 공진단의 모든 재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0: 네네.
13: 이 제품 한 박스가 1200불인데
0: 네.
13: 오늘 다섯 분께 390불에 제가 드립니다.
0: 아, 예.
13: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0: 네네.
13: 그러면은 이걸 구입 다섯 분한테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제품을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께
0: 네.
13: 제가 열알을 추가로 드립니다.
0: 아, 그러면 20알이 아니고 30알이
13: 네, 30알이 되는 거죠.
0: 아.
13: 30알이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일단 너무 에너지가 빠져 있고 힘이 없으시니까
0: 네, 네, 네, 네.
13: 5일은 일주일간은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세요.
0: 아, 아침 저녁
13: 5일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오전 오후
0: 네, 네.
13: 이렇게 드시고 일주일 드셔보고 나한테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
0: 네네.
13: 그럼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제가 250불 리턴해 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13: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그렇구나.
13: 네.
0: 지금 쿠키 모찌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성격이 강해서 일명 말을 잘 안 듣는데 우연히 원장님 공진단 먹고 진짜 강추한다고.
13: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러시고 트럭 운전하는 큰오빠 장거리 트럭에서 내리다가 다쳤는데 침 두 방 맞고 아직도 건강하게 일하신대요.
13: 네.
0: 아주 이분이 그냥 성공 사례를
13: 네네.
0: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야, 그랬구나. 자, 그러면 또 소개해 드릴 제품 있으면
13: 네 맞습니다. 일단 발효 한약에 대한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0: 네네네.
13: 그럼 우리가 이제 위장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예,
13: 위장에
0: 그렇죠. 예, 예.
13: 그럼 위장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자주 취하는 사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13: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0: 네.
13: 속이 더부룩한 사람도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0: 네.
13: 그다음에 또 이제 위에 염증이 잘 생긴다 하는 분도 전부
0: 그렇죠.
13: 다 위장에 문제가 다
0: 그렇죠.
13: 있는 겁니다.
0: 예, 예.
13: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발효 위장 건강환이라고 했습니다.
0: 아, 발효 위장 건강환.
13: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네. 그 소화제 아니야? 네, 그것도 맞고
0: 네.
13: 말 그대로 위장을 건강하게 하는 발효 위장 건강환입니다.
0: 네네네.
13: 이 위장 건강환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장병이 다 좋습니다. 잘 취한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 드시면은 얼마 안 돼서 바로 느끼세요.
0: 아.
13: 그럼 이 위장 건강환을
0: 예.
13: 2개월분 두통을 제가 120불에 드릴 거거든요. 5분한테.
0: 예.
13: 그러면은 이제 2개월분 두통이잖아요. 한 통을 드셨어요.
0: 네.
13: 근데 효과가 안 되는 별로인 것 같아.
0: 효과 없다 그러면?
13: 아니 이건 이제 100% 다 돌려드릴게요. 한 통을 다 드셨잖아요.
0: 그런데도
13: 드신 것까지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0: 참 얼마만큼 자신 있으시면 대단한 거죠.
13: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0: 네.
13: 바로 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3: 일반 우리 케미칼 양방약 진통제도 머리맥에 넣는 경우 없잖아요.
0: 그렇죠. 예.
13: 네.
0: 근데 사실 발효라는 게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 맞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0: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분들이 위장이 성할 수가 없는 게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13: 네.
0: 점심 대강 먹고
13: 네.
0: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대강 먹고
13: 네.
0: 저녁엔 집에 와서 배고프니까 밥 두 공기씩 먹고
13: 네.
0: 그 바로 잠자고 아 위장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어요?
13: 그렇죠.
0: 멀쩡 못한 거예요.
13: 네 그건. 맞습니다.
0: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13: 네.
0: 자, 또 뭐 다른 거 있으면 또
13: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이제 가끔 미팅을 한다든가 같이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이제 술 한 잔 먹고 할
0: 뭐
13: 경우도 있잖아요.
0: 또 하루의 네. 피로를 풀어야
13: 그렇죠.
0: 되니까.
13: 이제 그러면서도 술 드시는 분들이 이제 간에 대한 걱정은 참 많이 하십니다.
0: 그렇죠.
13: 술 드시는 분들이 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발효 복환 환이라고 있는데요.
0: 아,
13: 이건 역시도 며칠이면은 효과를 즉각 느낄 수 있는 보관입니다.
0: 아,
13: 뭐 알코올 해독이라든가 주독 제거라든가 간 보호 작용까지 있는데요.
0: 네네.
13: 우리가 그냥 어깨나무 잘 아시잖아요.
0: 네, 어깨나무.
13: 어깨나무라든가 치기라든가 그다음에 인진 쑥이라든가 울금이라든가 이런 간 해독 및 알코올 제거, 그다음에 주독 제거하는 이런 약재들만 만들어졌는데요. 그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3일 정도 술 드신 분 같은 기준으로 한 달 이상 드실 수 있는 한 통을 오늘 제가 70불에 드리는데 이 제품까지도요. 한 2주 뭐 한 6번 10번 이거 드셔보고 효과 없으면은 가져오시면은 100% 돌려드리겠습니다.
0: 아, 참 약마다 그만큼 발효에 대한 확신감도 있으시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임상실험을 해서 사람들이 복용을 하고 효과를 보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않나.
13: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원장님 그 위장 안 하고 몇 개 제품 뭐 머니 몇 개 이런 데 하신다는데 치료에 대해서는 안 하세요? 그러시면 그분한테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저 오늘 치료하시고 변화된 것이 없다면은 그 뭐 캐시면 안 내셔도 되고 또 그 저 만약에 보험을 하신다 할 경우에는 그냥 사인 안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 거 하면 또 구심청혈단이라고 있다는데
13: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심장 걱정, 중풍 걱정이에요.
0: 그렇죠. 예.
13: 가장 급하게. 근데 한국에는 전에 보는 우리 어렸을 때 보는 구심이라는 게 약국에서 참 많이 팔았습니다.
0: 아, 구심이 있어요.
13: 네, 구심이요. 그렇듯이 심장 걱정, 그다음에 중풍 걱정 하시는 분들 이 구심청혈단은 그 우리 한방에 천왕 보심단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하늘천자 임금왕자거든요. 보심단 심장이 가장 좋은 보약인데 이 재료에다가 혈액을 맑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것, 혈전을 없애는 약재들, 뭐 강황이라든가 산사라든가 단삼이라든가 이런 약재를 발효해서 만든 그런 구심청혈단인데요. 심장 걱정을 한다든가, 다음에 중풍 걱정, 또 혈압 이 고혈압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혈압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참 조절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 많으신데요.
0: 네네.
13: 그게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구심청혈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장기간 드시고서 혈액 검사 하신 분들 보면은 수치가 변화가 있네요. 그 얘기를 항상 듣는 구심청혈단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3: 네, 이거 역시 2개월분 두 통을 180불에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박기환이란 분이 선생님 허리가 아파서 침 치료 받았는데 너무나 효과가 좋다고.
13: 아, 그래요?
0: 예, 예.
13: 아,
0: 네. 그러시네.
13: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SK 사장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까 교통사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13: 맞습니다.
0: 뼈를 다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도 좋은 약이 있다고.
13: 그런 분들 상당히 저 많이 보는 경우는 아니지만 넘어지셔가지고 뼈가 골절이 됐던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접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은 일단 뼈의 연골이라든가 뼈가
0: 그렇지.
13: 약해지고 또 이제 무릎이 아프셔갖고 층계를 못 올라가신다든가 아니면
0: 그렇죠.
13: 관절염이 있어갖고 그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발효 연골환은 닭발 아시잖아요.
0: 네.
13: 닭발을 9시간 동안 저희 고농책에 달이면은 그 뼈도 없어집니다.
0: 네네.
13: 뼈도 그냥 물이 돼요.
0: 네네.
13: 닭발 뼈가요. 그걸 어르신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닭발은 무릎 관절통 및 신경통에 좋다. 관절염에도 좋다.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닭발만 달여 드신 분도 상당히 계세요. 근데 이 닭발 거기에다가 저희는 이제 홍화시라든가 보수열리아 그다음에 우슬구척 뼈에 좋은 약재는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보수열리아라는 한약재는요 우리 연골의 재생 및 무릎 통증에 상당히 좋다. 연골을 재생시키면서 통증을 제어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골밀도를 높인다. 뼈를 강하게 해준다 하는 효과가 있는 보수혈염입니다. 그 이런 게 들어가지길 발효를 해서 만든 연골환.
0: 연골환.
13: 그동안 만드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품이 있는데요.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SK 그 에어컨이라고 SK 냉동 대표님께서 공진단이 최고랍니다. 공진단.
13: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그 소변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13: 네, 나이 드셔가면서 보면은 소변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은 요실금이 있다든가 다음에 방광염이 잘 걸린다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남성분들도 화장실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장에 좋은 약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팔메토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첨가되어서 만든 방광환인데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걸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런가 하면 요새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모기한테 물리고 막 가렵고 그렇거든요.
13: 아, 네.
0: 예, 그래서

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분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오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모든 보험이 되고 또 OTC 카드로도 모든 제품이 구매 가능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요통, 좌골신경통, 무릎통증,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사례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방치료 해드리니까 침은 물론 보항, 뜸치료,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서 경산 한의원을 검색하시면 되고 위치는 올림픽하고 놀만디 조그니까
0: 네,
1: VIP 플라자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213-335-8855. 제가 기억으로 팔팔하게 오래 산다. 뭐
0: 335 모여서
1: 예.
0: 팔팔하게
1: 예.
0: 오래오래
1: 제가 그거는
0: 삽시다.
1: 기억을 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0: 네, 우리가 이제 그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됐을 때 그걸 회복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1: 그렇죠.
0: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1: 네.
0: 그래서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없고 힘이 없다 보면은 밥맛도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럴 때이 오늘 소개해드린 치명 33공진단 드셨을 경우에는
1: 네.
0: 에너지가 빠른 시간 내 회복이 되는 걸 직접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35-8855. 335-8855.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 살자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1: 네.
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4: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 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3: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4: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순철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 미국에 오시기 전에 밤낮으로 들었다는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0: 네,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과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처음 와주신 쿠키 모찌님, 또 박규환님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가끔 시간 되실 때 이렇게 들러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즐거운 시간 가지겠습니다. 바쁘셔서 저희 게시판에 들리지 못하시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좀 많이 애청해 주시고 오후의 시간을 좀 편안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순철님, 너무 애절하다고요? 네, 가끔 들린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사천점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2: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2: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4: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3: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4: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3: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4: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렌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만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샌디님, 아, 그리피스 팍 중턱에서 시원한 바람 쐬며 노래 들으신다고.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이제 4시가 다가가고 있다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출출할 시간이고 나른한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좀 힘을 내시고 올해 오늘 마무리 잘하시면 내일은 어쨌든 수요일 우리가 반환점을 도는 날이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 주말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드리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색소폰 연주 남은 시간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1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2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보니 씨를 우리 저 비니 씨를 오늘 좀 일찍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들어오자마자 하고 저갖고
0: 아 괜찮아요. 이게 생방송의 매력은
1: 마이크 켜진 줄 알았어요.
0: 아니 아니야. 이런 데 있어요. 네, 생방송은 네. 제가 네네. 수년 전에 네. 다른 방송국에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스튜디오가 있고 옥상이 있어서
1: 네네네. 제가 여기 LA에서요?
0: 네. 네. 타 방송국에서
1: 아, 네네.
0: 막간을 이용해서 네. 좀 시간이 길어가지고 네. 옥상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올라갔다가
1: 그 네.
0: 아뿔싸 문이 잠겨서
1: 못 들어오셨네.
0: 바깥에서 못 들어갑니다.
1: 어머머머머. 네.
0: 발을 동동 구리다가 네. 주말 방송인데 아무도 없고
1: 어머머머 좀
0: 네. 그랬던 적도
1: 그때
0: 있습니다.
1: 그때 셀폰 없었어요?
0: 셀폰이나마나 다 놔두고 몸만 나갔다가
1: 얼른 피고 와야지.
0: 예, 근데 스튜디오 안에는 아무도 없고
1: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 밑에 그 시큐리티 아저씨 아니, 불러서
1: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0: 네. 먹통으로 한 6분을 갔습니다. 방송이
1: 방송
0: 아무도
1: 사고지
0: 없기 때문에.
1: 완전 방송 사고
0: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방법이 없지.
1: 뭐라고 담배 피다가 문장께서 못 담배 왔다고요?
0: 담배 피다 왔다고 다음에는 네. 절대 담배 안 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아 뭐 있죠. 살아보니까
1: 아,
0: 저는 이제 그 무대에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돌발 상황이 많아요.
1: 그렇죠. 대체 능력이 뛰어나시겠어요. 그럼
0: 사실 지금 여기서도 가끔 우리 쓰는 그 음원이
1: 네.
0: 얘가 투정을 부려요. 가끔 끊길 때도 있고
1: 맞아요.
0: 뭐 어떤
1: 심술부려.
0: 때는 로그인이 안 돼서
1: 네.
0: 뭐 이럴 때가 있는데
1: 네.
0: 우리 저 일하는 동아 씨도 알지만
1: 네.
0: 저는 뭐 그러려니 해요. 내가 그래서 걱정 마. 없으면 유튜브 틀게.
1: 어쩌겠어.
0: 아무 걱정하지 마.
1: 네.
0: 그리고 이제 중간에 뜨끊기면 여러분들한테 아유 더운데 이 친구도 저한테 투정 좀 부리나 봐요. 우리 받아줍시다. 이렇게
1: 귀여우시다.
0: 얘기도 하고
1: 네. 네.
0: 속은 어쨌든 타든 말든
1: 너무 속 타죠.
0: 이게 네. 아 그래도 명색이 남자인데 폼생 폼사 나는 네. 멀쩡한 척을 해야 될 거
1: 속으로 막 그럼. 그럴지라도
0: 네.
1: 맞아요.
0: 네.
1: 아.
0: 자 이야기가 제대로 또 흘렀는데 자 주말은 네.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오늘이 화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잠깐 화요일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네. 바쁘네요. 요새 왜 이렇게 바쁠까요? 뭐 딱히 뭐 했어 이러면은
0: 네.
1: 뭐 이거 했어 해는 아닌데 아유 감사해야죠. 바쁘게 지내는 거 감사해야죠.
0: 그만큼 지루하지 않다는 거고
1: 네.
0: 나한테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1: 좋아요. 좋아요 진짜.
0: 네. 자 오늘은 네. 또 어떤 보따리를
1: 오늘은요,
0: 풀어볼까요? 예.
1: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진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얘기하다 보면 레퍼토리가 동날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신기해요.
0: 아, 우리 10년에도 동 안 나요. 그 걱정하지
1: 매주 얘기할 게 생기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연애하는 것처럼 아, 요 얘기 이렇게 좀 추려갖고
0: 네.
1: 우리 라디오 내 친구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요거 이렇게 음악이 있으면 아, 요거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0: 그럼.
1: 자꾸 여러분 저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니길 바랍니다.
0: 네. 아니 근데 저도 여기 게시판을 보면
1: 네.
0: 지금도 우리 순철님이 바쁘면 살면서 땡크라고
1: 맞아요. 네.
0: 이제 노래 신청할 때
1: 네.
0: 이게 제가 지나고 보니까 꼭 노래 신청보다는
1: 네.
0: 제가 어떤 노래를 틀어요.
1: 네.
0: 그러면 어떤 분이 아, 이 노래 나올 때 나 이런 노래도 많이
1: 그냥
0: 들었는데
1: 소통인 거지. 네.
0: 그러면 이 노래 생각나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들려드리면
1: 네.
0: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1: 그러니까
0: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어느새 우리가 그 시절로 가 있는 거야.
1: 요새 뭐 솔직히 음악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서로 소통하고
0: 그렇지.
1: 서로 이야기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교류하고 그러니까 뭐 노래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노래 신 신청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0: 그래.
1: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저께 같은 경우도
1: 네.
0: 우리 저 제시카님이라고 저 세크라멘토에 계시는데
1: 네.
0: 어떤 노래 신청하시면서 이거 우리 첫사랑 오빠가 불러주던 노래라고
1: 첫사랑 오빠
0: 생각난다고
1: 아련하셨겠다.
0: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1: 네.
0: 추억은 많은데 그걸 꺼내볼 시간이 없는
1: 여유가
0: 거예요.
1: 없지.
0: 네.
1: 네,
0: 그래서
1: 맞아요.
0: 이 오후 시간이나마
1: 네.
0: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지난 우리가 얘기들도 하고
1: 네네네.
0: 깔깔거리기도 하고
1: 네.
0: 그러면서 같이 사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1: 네.
0: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1: 맞아요,
0: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요. 요새 신조어가 너무 많고
0: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1: 거의 외계어예요. 알아들을 근데, 수가 없어요.
0: 알아들을 수가 알아, 없어.
1: 예, 이거 보세요.
0: 딱 하나 있어.
1: 뭐야?
0: 내로남불.
1: 내로남불.
0: 네. 그거는 말 되는 것 같아서.
1: 네네. 근데 요새 그렇게 또 신조어도 많기도 하지만 갑자기 그 각종 SNS에서나 뭐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거 좋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새 쇼츠가 있어요.
0: 그래요?
1: 그게 뭐
0: 저도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좀 알려줘봐요.
1: 늘크크라는 거예요.
0: 늘크크?
1: 늘크크. 이게 영크크가 원래 있었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쓰는 언어, 영크크가 있었고, 그거의 반대가 이제 늘크크가 있었는데,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딱 주고서, 이 중에서 당신이 몇 개나 해당되시오. 저는 뭐 퍼펙트 다 해당돼.
0: 어떤 걸 늘크크라고 하는 거예요?
1: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립스틱을 좀 빨갛게 발랐어요. 쥐잡아 먹었어? 뭐 이런 말. 그리고 뭐 미스코리아 나갈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별로 안 웃기잖아요.
0: 그렇죠,
1: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게 좀 웃기나 봐요. 그리고 우선 우리가 뭐 얘기하다가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면은 완전히 세대 차이를 느끼나 봐요. 갭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기분 좋으면 막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0: 서로 못 알아듣는
1: 거죠. 이게 도대체 뭐라던 거야? 어디서 웃어야 되는 거야?
0: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뭐 아싸가오리 뭐 이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뭐 좋으면 쿵따라닥딱 삐약삐약
1: 쿵따르샤바라까지 했었어요. 우리
0: 그런 노래 했었고
1: 쿵따르샤바라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 또 뭐였어? 왜 이렇게 또 우리 아는 단어가 나오니까 신나나요?
0: 저희 어렸을 때는 아싸 뭐 이런 얘기.
1: 네.
0: 그런
1: 뭐 그런 것도
0: 많았었죠.
1: 있었고 뭐 따봉.
0: 따봉.
1: 따봉 쌍따봉까지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주 뭐 너무 웃기는 좀 뭐 누가 말을 안 되는 말을 해. 그럼 막 you had bing bing 뭐 이런 말도 하고 우리 그때 너무 웃겨갖고 막 자지러지고 웃고 막 난리쳤는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0: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쿠키 모찌님이 어려서 그런 말 많이 했었고 기똥차 이런
1: 그러니까요.
0: 말.
1: 그러니까요.
0: 기똥차다는 말이 있었죠.
1: 캡틴 큐도 많이 했어요. 우리.
0: 캡틴 큐.
1: 네. 그리고 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까 했죠. 그럼 뭐 감동의 도가니탕이야 뭐 이런 말도 하고 웃기는 짬뽕 뭐 이런 것도 하고 진짜 그리고 막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거 지방 방송 끄라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우린 다 알아듣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다.
0: 전혀
1: 거죠?
0: 달라요.
1: 그러니까요.
0: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지.
1: 그러면 요새 신조어 중에서 뭐 하나 해볼까요?
0: 예.
1: 요새 신조어 중에서 저는 이게 욕인 줄 알았어요. 사실 욕하고 약간 좀 비슷해서 근데 혹시 욕인데 제가 늘크크라서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는데 샤갈. 샤갈 그
0: 샤갈. 샤갈은 뭐예요?
1: 약간 어이없거나 짜증낼 때 내가 이제 줄을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어느 이제 무슨 웨이링 식당 같은 데 이제 서 있었어요. 기껏해서 줄 서 있는데 내 앞에서 딱 이제 오늘 오던 여기까지입니다. 이때 완전히 막 뚜껑 열리고 이런 뚜껑 열려 이런 것도 늘 크큰 거지.
0: 그렇구나.
1: 네. 그러니까 뚜껑 열리고 이럴 때 샤갈 뭐 이런데요.
0: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 거야?
1: 네네네. 표현 맞아요. 딱 그거예요.
0: 우리 저희 쿠키모찌님처럼 영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말이 많죠. 그렇죠?
1: 영어도 어려워. 그 다음에 밤티. 밤티를 들으니까 저는 왜 갑자기 그 옛날 전용록 씨 그 노래가 있었죠. 나의 뜨거운 마음에 그거 그죠? 그거 뭐였을까요?
0: 불티. 불티.
1: 그러니까 이 제 세대는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밤티 이거는요 아주 촌스럽다. 못생겼다. 구리다. 아니면 뭐 옷을 입고 나왔는데 친구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뭐 위아래 막 자기 맘대로 입고 나왔다. 이상하다. 그럴 때 야 너 밤티냐? 좀 뭐 그런데요.
0: 저희 때는 그 남자들끼리는 이런 사람 보고 폭탄이라고 그랬어요.
1: 아, 네. 폭탄은 귀엽죠.
0: 아니, 귀여운 게 아니고
1: 네.
0: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저희가 이제 남자 쪽에서 야, 살살 그 당시에 이제 여자를 꼬신다고 그러지.
1: 미팅할 때?
0: 네. 네. 미팅해서 우리 어디 놀러 가자.
1: 네.
0: 네.
1: 그런데 디스코텍 가자. 이런 것도 늘 크크.
0: 디스코텍 가자.
1: 네.
0: 어디 뭐 남이섬 놀러 가자.
1: 남이섬.
0: 개수작 떨라고.
1: 네.
0: 그러면 꼭 폭탄이
1: 네.
0: 제일 안 이쁘고
1: 네네네.
0: 어, 훌륭하지 않은 친구가 꼭 브레이크를 걸어요. 야,
1: 브레이키?
0: 안 돼.
1: 네.
0: 거기 가면 문제 생겨. 나 우리는 온가.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폭탄 처리반이라고 그래서
1: 어 있었죠, 네.
0: 아, 저 잘난 척 조금 하면
1: 아, 네.
0: 저같이 조금 잘난 놈이
1: 네.
0: 그쪽 가서 파트너인 척 하는 거야.
1: 네.
0: 아이고.
1: 누구한테 폭탄한테?
0: 폭탄 제거반이죠.
1: 폭탄 제거반.
0: 그러니까 폭탄한테 마음에 들게 해서
1: 네.
0: 의견을 일치시키는 일을 폭탄 제거라고 그러는데
1: 네, 네, 네.
0: 그것도 남자가 조금 빠지는 사람은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
1: 아,
0: 그래서
1: 네.
0: 제가 그 역할을 좀 했었어요.
1: 네, 네.
0: 그럼 가서 이제 느끼하게.
1: 느끼하게.
0: 와, 근데 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아, 뭐 이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1: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0: 어. 뭐 그
1: 어쩌라고?
0: 처음에는 왜요? 그러면
1: 네.
0: 아니. 오,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어디를 칭찬해야 되나 막 관찰하는 거죠.
0: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관심 끌어서 얘기한
1: 네,
0: 다음에
1: 네.
0: 그건 거고 나온 김에 같이 놀러 갑시다. 뭐 큰일 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1: 뭐 큰일 나겠어요.
0: 오케이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얘기에 좀 반대로 갔지만
1: 네,
0: 그런
1: 네.
0: 것 같아요.
1: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막 신날 때 막 우리 쓰던 뭐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뭐 이렇게 쓰던 네, 것처럼 네. 야르라는 말이 있대요. 야르 기분 아. 좋고 신날 때 어. 야르 이거 좀 혓바닥에 혀를 좀 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0: 야르 어, 또 굴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1: 아니 왠지 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맛깔스럽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0: 어,
1: 또
0: 그렇구나.
1: 이런 게 있고
0: 네.
1: 야자스.
0: 아 야자스는 뭐예요?
1: 야자스 고맙다. 땡큐. 어,
0: 저희 때 야자는 말 트자는 게 야자였었는데.
1: 그 야자 타임 할 때 야자고.
0: 예.
1: 네.
0: 어.
1: 그렇대요.
0: 어.
1: 근데 왜 고마운데 야자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설명하는 거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저를 올바른 글로 알려 주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0: 우리 서운해 님이
1: 네. 어,
0: 두 분이서 최고라고 이렇게 또 그림도 보내주시고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야르
0: 야르 그러네.
1: 네 어. 이럴 때 바로 야르
0: 어 그러네요. 바로
1: 네.
0: 바로 써야 되는
1: 네,
0: 말이네.
1: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또 재밌어요.
0: 어.
1: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우리 고니 씨는 모를걸요.
0: 뭐요?
1: 동엽이 우리가 아는 그 국민의 씨 신동엽 아니에요.
0: 어, 그건 뭐예요?
1: 우리 동엽이라고 딱 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국민 MC 신동엽 씨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취향만 고집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 음악만 하셔. 음악만 좋아해. 야, 너 진짜 동엽이다. 뭐 그런데요. 한동안 혜자스럽다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뭐 가격이 좋다거나 뭐 가격에 비해서 음식량이 많다거나 그러면 아 진짜 이거 혜자스럽다 뭐 이랬는데 그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입에 달라붙진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죠.
0: 네네.
1: 근데 이게 동엽이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싹 입에 막 와닿지는 않는데
0: 동엽이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서
1: 네.
0: 작곡가신데
1: 네네네.
0: 요새 굉장히 유명해요.
1: 네.
0: 윤명선 씨라고 어머나 작곡한 사람이에요.
1: 어머나 그거요? 네. 오.
0: 그것도 작곡하고
1: 네.
0: 이승철의 서쪽 하늘 이런 노래도
1: 진짜?
0: 만들고 아주 유명한
1: 유명하신
0: 사람인데
1: 분이네요.
0: 한국에서 만났는데
1: 네.
0: 이 사람은 오직 산에만 올라가요.
1: 왜요?
0: 산에서 모든 악상을 떠올리고 작곡도
1: 아~
0: 하고 이 사람은 일주일에 5일은 산에 올라가 있어요.
1: 본인의 그 루틴이구나.
0: 그렇다고 뭐 굳이 막 멀리 가진 않고
1: 네 근처
0: 그 서울에 있는 청계산 아침은 거기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내려와요.
1: 거기서 이제 명상도
0: 모든
1: 하고
0: 악상도
1: 영감도
0: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동엽이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1: 근데 멋있는데요.
0: 산 이외에는 가질 않아요.
1: 약간 기인 같기도
0: 음악만 하고,
1: 네.
0: 근데 어쨌든 명작이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맑아지나 보네요.
0: 네, 그렇죠.
1: 본인만의 그런 방식으로.
0: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웬만한 차리도 항상 등산화 신고 간편한
1: 차림으로 밤티?
0: 밤티지.
1: 네.
0: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1: 네.
0: 어.
1: 아 재밌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막나기라는 게 있대요. 막나기.
0: 막나기 그건
1: 막나기.
0: 뭐예요? 막나기 그건
1: 저는
0: 뭐야?
1: 이게 막기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0: 네.
1: 뭐 이렇게 좋은 거 못 알아듣고 막긴가 그게 아니라 막상 나가려고 하면 귀찮아지는 상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0: 아.
1: 예를 들어서 뭐 몇 시인지 약속이 있어요.
0: 네.
1: 오케이 준비 다 해서 갑자기 너무 나가기 싫어. 그게 뭐 막나기래요.
0: 막나기.
1: 그렇대요. 그다음에 잼미니.
0: 젠미니? 젠미니
1: 잼,
0: 뭐예요?
1: 잼. 잼잼할 때 잼미니. 어. 이게 또 저도 그 BTS의 지민이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결정을 AI에게 맡기는 사람.
0: 생각보다 많아요.
1: 많아요, 많죠.
0: 어떤 분은요?
1: 네.
0: 어, AI 보고 박 변호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1: 이름도 지어주고.
0: 네, 이름도 지어주고.
1: 저도...
0: 아, 자기 항상 변호사님이래. 그래서 뭘 하면 네. 변호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대.
1: 어, 그건 너무 맹목적 아니에요, 그거는?
0: 어, 근데 굉장히 절대 신처럼 모셔요.
1: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있어요. 엠비스찬.
0: 어, 그건 뭐예요?
1: 크리스찬 있잖아요. 네. 크리스찬이 아니고 엠비스. 아, 이건 또 다른 거네.
0: 어,
1: 네네네.
0: 어.
1: 어, 엠비스찬 이거는 MBTI를 종교처럼 믿는 사람.
0: 어.
1: 이것도 사실 요새 유행이긴 하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만나면 뭐 무슨 형이에요? 뭐 어. 그랬잖아요. 근데 어. 요새는 뭐 MBTI가 뭐예요? 뭐 I예요? F예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 A형, B형, O형. O형 무조건 뭐 사람 좋고 성품 좋고.
0: 저도 한 가지는 알아요. 오노추라고 있어요. 오노추.
1: 뭘까?
0: 오늘의 노래 추천.
1: 아, 네. 오노추.
0: 오노추. 오노추.
1: 그 줄임말이잖아요.
0: 예, 네. 오노추.
1: 그거는 신조어가 아니고 줄임말이잖아요.
0: 뭐 어쨌든간에 그렇게들 쓰나 봐요. 우리 야. 때는 상상을 못하는 말들.
1: 그러니까 그 줄임말 하는 것도 네. 자꾸 버릇이 되니까요. 조금만 단어가 몇 개가 길어져도 그걸 확 줄이게 되더라고요, 자꾸.
0: 어.
1: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세종대왕이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어. 그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 근데 또 신기하게 또 다들 어. 알아들어요.
0: 어.
1: 말을 줄여도.
0: 어. 그래서 네. 뭐 그러면 뭐 말은 만들면 되니까.
1: 네.
0: 그러면 뭐 어, 예를 들어서 만든다면 비맘.
1: 비맘?
0: 예.
1: 뭘까요?
0: 비니 씨 마음에 들어요. 뭘 멀리서
1: 그럼 비맘 유를 해야죠.
0: 어,
1: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말이 되게는 해야지.
0: 어.
1: 비맘유, 그러니까 어. 비니씨 마음에 들어유
0: 어,
1: 이렇게.
0: 그렇지. 비맘유.
1: 네, 비맘유.
0: 어, 어. 그렇지.
1: 그런 식으로.
0: 어, 그러니까.
1: 네. 하다 보면 또 재밌다니까요. 그것도.
0: 아, 이렇게 네. 사실은 일상 용어에서.
1: 네.
0: 이것도 만들면 돼요. 뭐 그냥 뭐 우리가 쓰면 만들면 우리 용어가 되는 거지 뭐.
1: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조금 과하게 하면은.
0: 아, 그렇지.
1: 조금 그렇기는 하겠지만. 뭐 재밌어요.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뉴강라.
0: 근데 제가 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1: 네.
0: 이렇게 줄임말이나 이게 나오는 이유가 카톡 때문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카톡으로 예리하시다. 전하다 보니까
1: 네.
0: 자꾸 줄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1: 네, 네. 이게
0: 예를
1: 자꾸
0: 들어서
1: 타입하기가
0: 뭐 반가 반가도 사실 줄임말이잖아요.
1: 반가 반가도 늘크 그래요.
0: 아. 반가 반가도
1: 반가 반가도 늘크크
0: 어.
1: 요새 애들은 뭐라고 하지?
0: 어.
1: 반가 반가 아니에요. 근데 어. 다른 말이 있더라고요. 네.
0: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다음에 보삼 뭐 이런 식으로 네. 자꾸 줄이잖아.
1: 맞아요.
0: 그게 카톡으로 내용을 하다 보니까
1: 네네.
0: 자꾸 줄여서 해서 그냥 네. 그렇게 알아듣지 않나.
1: 그러니까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은.
0: 어, 어.
1: 그리고 늘크크에서 주로 이제 카톡 얘기 나왔으니까 카톡에서 네, 이렇게 네. 눈웃음 치는 이렇게 세모 모양. 네,
0: 그럼요. 세모 모양 항상 있고.
1: 이것도 늘크크.
0: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거지만 히읗자 많이 써요.
1: 흐흐.
0: 네. 근데 그거를
1: 네.
0: 어떤 사람은 하하로 아는 사람도 있고
1: 네.
0: 나는 이제 주로 흐흐.
1: 그렇죠. 그죠. 웃음 표현.
0: 웃는데 그 이렇게 좀 그
1: 환하게?
0: 어, 아니 뭐 좀 알아. 느끼하게 우리가 웃을 때 하하하가 아니고
1: 네. 어. 드라큘라야?
0: 뭐 드라큘라 같지?
1: 네.
0: 뭐 이렇게 그 서영춘이란 분이 옛날에
1: 네.
0: 시골 영감 점타는 기차놀이에
1: 네.
0: 뭐 그런 식으로
1: 바로 웃으시네. 네. 네.
0: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좀 느끼하게 드라큘라 웃음이라고 해서 웃을 때 그런 식으로
1: 오페라의 유령인 줄.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 네.
0: 그래서 그런 뭐 어, 재미난 그런 표현도 있었고.
1: 네.
0: 어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하여튼 근데 재밌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말을 요새 젊은 친구들 못 알아듣고 또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우리는 쟤네는 도대체 저런 말을 어디서 알았던 걸까?
0: 어,
1: 저런 말을 왜 쓰는 걸까?
0: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20대 시절로 돌아가서
1: 네.
0: 20대 초반에 저 그때는 그 다방이라는 문화가
1: 네.
0: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1: 네, 네.
0: 어느 다방을 가나 DJ 박스가 있었고
1: 네, 네, 네.
0: 그 안에는 이제 그 LP판이 쫙 네. 있었고
1: 네.
0: 어, 헤드폰 멋있게 낀 센터의 중간에 DJ 네. 오빠들이 있었는데
1: 네.
0: 저도 이제 그 어, 서울에 가면 남과자동이라고 그 명지대학교라는 대학 앞에 있는 동네
1: 네.
0: 그 다방도 있고 뭐 식당도 있는데 제가 정다방이라는 데서 네. 그 당시에 이제 DJ로 알바를 네. 처음으로 했어요.
1: 네.
0: 그 이제 지하실인데 계단에 내려가면 네. 그때는 그 훈자 나오는 이름이 되게 유행할 때.
1: 네, 네.
0: 그래서 이름도 제가 동훈이로 바꿨어요.
1: 네, 네.
0: 응?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그 사인펜으로 몇 시부터 몇 시는 동훈이와 함께 네, 이렇게 네. 해놓고
1: 네.
0: 그 시간에 이제 그 이 헤드폰
1: 네,
0: 꽂고
1: 네.
0: 명동 가면 그 당시에 그 인류 가수 같이 특급 DJ들이
1: 네.
0: 거기서 이제 DJ를 봅니다.
1: 네.
0: 그럼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네. 배우려고
1: 네.
0: 멘트를 어떻게 하나.
1: 멘트 배우려고. 네.
0: 사실은 서세원 씨가
1: 네.
0: 방송에 나와서 뭐 오늘은 왠지 뭐 네. 이런 게 네. 있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그 멘트들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1: 네. 네.
0: 집에서 혼자 목욕탕 보고 네. 목욕탕에서 거울 보고
1: 네.
0: 느끼한만 연습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끝자를 좀 굉장히 느끼하게 됐으니까.
1: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요?
0: 어쨌든 또 빠졌어요.
1: 내가 못 살아.
0: 그러니까 보통 말할 때 아이고 반갑습니다 비니 씨가 아니고
1: 네.
0: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니 씨.
1: 신조 얘기하다가
0: 신조 얘기하다가 또 빠졌어.
1: 아 웃겨. 네.
0: 뭐 그랬던 그 말 얘기하다
1: 네네.
0: 보니까
1: 네.
0: 그랬던 추억도 나오고.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도 아직 그런 버릇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1: 네. 어떤 버릇이요?
0: 아니 멘트를 하다 보면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한자 한자를 좀 분명히 하는 거예요.
1: 아, 또박또박.
0: 제가 보통 말할 때보다
1: 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마이크에는 그 소리가 조금 깨끗하지 않아요. 안 나와요. 여러분 쉬었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들릴 때
1: 네.
0: 우리 애청자분들이도 확실하게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하고 뉴스하는 거하고 또 방송하고는 또 멘트가 다른 거예요.
1: 맞아요. 네.
0: 예.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는 네. 내 친구를 이런 식으로
1: 강조
0: 끊어서 해야 그러니까 억양을 좀 더 줘야 들을 때
1: 편안하게 들리는군요.
0: 좀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
1: 네.
0: 근데 이제 옛날에 다방 할 때는 여기다가
1: 네.
0: 굉장히 진한 버터를 칠합니다.
1: 네.
0: 네.
1: 혀 이게 막 목을 끌어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
1: 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1: 네, 네. 네.
0: 요즘 따라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1: 네.
0: 정말 새벽에는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1: 우리 옛날 라디오 들을 때 네. DJ분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0: 다 그랬었어요. 네. 이문세 시절도 그랬고.
1: 이종환 선생님.
0: 옛날 네. 그 시절에는 그게 이제 가수 제가 지난주에 노래 네. 막 좀
1: 네.
0: 트렌드가 다르듯이
1: 네.
0: DJ도 트렌드가 다른 거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맞아요.
0: 사실 노래도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1: 네.
0: 그 뒤에 그 바이브레이션이
1: 네, 네, 네.
0: 이걸 넣어야 잘하는
1: 그렇죠.
0: 가수였는데
1: 네, 네.
0: 그게 이제 없어지고 바뀌다가
1: 네.
0: 요새는 어떠냐면요. 요새 장윤정 이후에 지금까지의 트로트 트렌드는 이게 50년대 60년대고 그냥 하면 발라드고 요새 트렌드는
1: 네.
0: 뒤에만 약간 나오는 거예요.
1: 그거는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차릴 네, 것 같기도 해요.
0: 예를 들어서 안동역을 부르면
1: 이번엔 또 노래야.
0: 네, 잠깐 네. 딴 데로 가는 거지 뭐.
1: 아, 너무 가잖아요. 네.
0: 네. 바람에
1: 네.
0: 뒤에만 살짝 가는 거야. 유행이.
1: 네.
0: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사실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거고
1: 네,
0: 그렇다는
1: 네.
0: 거죠.
1: 네.
0: 얘기가 어쩌다 보니까 또 노래까지 왔어. 다시 원론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신조.
1: 네, 무슨 얘기할까? 아이 지방 방송을 꺼세요, 권희 씨. 왜 자꾸 세냐고요, 진짜 아주 난리 부르스야.
0: 그러니까. 자,
1: 난리 부르스도 옛날 말 늘크크.
0: 그렇죠.
1: 요새는 난리 부르스가 아니라 난리자베스.
0: 난리자베스? 그건
1: 네.
0: 또 뭐예요? 난리.
1: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 난리 부르스야 진짜 왜 이래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난리 부르스가 아니고 난리자베스. 네.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상황. 그래서 난리자베스.
0: 자,
1: 이거 자꾸 해야 돼요.
0: 제가 아는 거 하나 또 망나귀도 있대요.
1: 망나귀 아까 우리 했잖아요.
0: 했나요?
1: 네, 막상 나가기 귀찮은 상태.
0: 그랬구나.
1: 다른 뜻인가요, 혹시?
0: 아니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
1: 자꾸 딴 데로 세니까 했던 거 못 알아듣는
0: 말이야. 이거 뭐 DJ로 갔다가 뭐
1: 노래했다가 진짜
0: 우리 쿠키 모찌님이 네. 생방의 매력이지요.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쿠키 모찌님은 처음 들어오셨거든 오늘.
1: 그러신
0: 그러니까
1: 것
0: 너무
1: 같아요.
0: 감사하지.
1: 네. 아 근데 자주 자주 오세요.
0: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1: 쿠키 모찌.
0: 네. 과자와 모찌.
1: 뭐 해주린 말일까?
0: 아 모찌는 제가 알기로
1: 말랑말랑
0: 그
1: 모찌.
0: 모찌 떡 아닌가?
1: 네.
0: 쿠키는 과자.
1: 쿠키 모찌 아우 맛있겠는데요? 바삭하면서 말랑하고.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쿠키보다 모찌를 더 좋아해요. 그 하얀 그 팥 들어간
1: 네, 맞아요.
0: 하얀 모찌.
1: 약간 애기 궁뎅이 같잖아요.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0: 옛날에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 꼭 모찌떡 하나씩
1: 맞아요.
0: 주잖아요.
1: 네,
0: 그거 무지하게 좋아하죠. 팥 좋아하는 거.
1: 아 진짜 재밌네요. 재밌어.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는 또 이거는 야 진짜 늘크크라고 하기는 너무 이거는 아까운 말이에요.
0: 아,
1: 궁금하면 500원.
0: 우리 두 냥이 이름이랍니다. 쿠키 모찌님이 그 이름이 이유가 있대요.
1: 아, 고양이. 어우 아, 너무 예쁘네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혹시 그 애완동물 가지고 계세요?
1: 저 있었어요. 저 18년 키웠는데 보냈어요.
0: 아이고.
1: 네, 저희는 아롱이었어요.
0: 아 그랬구나. 그렇지 않아도
1: 네.
0: 저희 그 둘째 딸이.
1: 네.
0: 그 마르티스 강아지를 수년 동안 데리고
1: 저희도
0: 있다가
1: 저희도 마르티스였어요.
0: 얼마 전에 보냈어요.
1: 네,
0: 제가
1: 너무 슬퍼요.
0: 야, 아빠가 저기 훈련 잘 된 거 이쁜 거 사줄 거라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안 한대요.
1: 못해. 너무 마음이
0: 그
1: 아파가지고
0: 보내는 게 너무 싫어서.
1: 네, 진짜 저는 그래서.
0: 근데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저는 한 상당했다고 그러고 표현하고 다녔어요. 나 상당했다.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18년을 같이 있었는데 매일 내 품에서 같이 먹고 자고 막 그랬던 애긴데 어느 날 너무 처음에는 잘 실감도 안 가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진짜 현타가 오는 거죠. 막 갑자기 너무 슬프고 어디선가 얘가 나올 것 같고 그 꼬랑꼬랑 발냄새가 너무 맡고 싶고 그랬죠.
0: 우리 네. 세인트님,
1: 네.
0: 우리 세인트님은
1: 네.
0: 대한민국 서울에 계시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1: 아, 네.
0: 매일 들어와줘요.
1: 안녕하세요.
0: 네, 즐거운 노래 재밌는 방송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신조어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1: 네.
0: 사실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좀 그 좌충우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긴 해요.
1: 우리 쇼 이름은 그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좌충우돌.
0: 아, 좌충우돌 좋다.
1: 좋다. 오, 나이스.
0: 당첨. 이제 금요일서부터는 권희와 비니의 좌충우돌.
1: 예.
0: 우리는 진짜 좌충우돌이야.
1: 네.
0: 아침 멋대로 하니까. 근데
1: 너무 좋아요. 네.
0: 저는 그 평소에도 추구하는 방송이
1: 네.
0: 이렇게 그 좀 틀에 짜여진 것보다
1: 자연스럽게.
0: 아 단점은 조금 투박해요 그 대신.
1: 네.
0: 하지만 좀 살아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고.
1: 네네네.
0: 그 저는 말일 되면 여러분들한테 렌트빈 내셨습니까? 못 내셨으면 미리 전화하시고 연계하세요.
1: 아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0: 아니,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못 낼 것 같은데
1: 네.
0: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미리 전화해서
1: 익스큐즈를 해라.
0: 익스큐즈를 여유 있게 하란 말이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갚을 것 같으면 열흘이라고 해놓고 일주일에 갚으면 아파트 매니저가 기분 좋아해. 근데 일주일이라고 해놓고 네. 아니 일주일에 준다고 그러고 8일째 주면
1: 네.
0: 별로 안 이뻐해요.
1: 신용도도 떨어지고.
0: 그렇지. 그러니까 넉넉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1: 네.
0: 아니 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1: 네.
0: 누가 한드는 것보다 뭐 왜냐하면 정해진 그 살림이 있으니까
1: 그치, 그치. 네.
0: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가
1: 그럼요.
0: 구멍이 나게 돼 있어.
1: 네.
0: 그러면 얘가 미뤄지고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살이야.
1: 좌충우돌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0: 너무 좋아. 그걸 또 막아가는 게 인생이고.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헷갈리실
0: 네.
1: 것 같아.
0: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서부터
1: 네.
0: 이제 저희 고니와 비니의 좌충우돌입니다.
1: 좌충우돌.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쁜 이름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하고.
1: 네네.
0: 자, 그럼 오늘의 좌충우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1: 네.
0: 마무리 인사 좀 하고 끝내죠.
1: 여러분, 저희게 이게 또 저희 매력이죠.
0: 그러니까요.
1: 네. 네. 항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요새 밤에는 날씨가 차가워졌어요.
0: 감기 조심하세요.
1: 네, 환절기 되는 것 같아요. 감기
0: 네.
1: 특별히 조심하시고
0: 네.
1: 매일 조금 생활이 지루하다, 재미없다
0: 네.
1: 저희 생각하시면서
0: 네.
1: 조금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내일 행복하세요.
0: 금요일날 또 뵐게요.
1: 네, 금요일날 뵐게요.
0: 네.
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0: Air.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네, 외로운 술잔 배철수 씨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배철수 씨 노래 중에서 조금 묻혀졌던 배철수 씨 하면 빗물이란 노래라든가 뭐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아, 모두 다 사랑하리 이런 노래들이 유행인데, 아, 근데 미스트롯에서 미스터 트롯에서 우리 최윤아 씨가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재조명되고 역주행해서 지금은 많은 가수들이 불러주는 그런 좋은 노래 덕분에 함께했습니다. 자, 아, 쿠키모찌님이 아, 김세돈의 오직 그대만을 부탁하셨는데, 아, 안타깝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에는 김세돈 씨 노래는 몇 곡 있는데 오직 그대만이 준비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 김세돈 씨가 아, 불렀던 오류동 연가라는 노래로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김세돈의 오류동 연가였습니다. 우리 쿠키모찌님 처음 오셨는데 너무 재밌게 놀다 가신다고 퇴근 마무리 하시느라 너무 즐거웠다고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가끔이라도 찾아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7: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6: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7: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네, 내일이면 간단해 지다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2: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3: 99센트부터라고요?
2: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4: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2: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5: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6: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5: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6: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5: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6: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0: 샌디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쿠키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깊은 감사드리면서 고니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제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9: 일본에서는 매년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인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어르신들의 지혜에 감사하고 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노인의 날이 있는데 10월 2일입니다.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 세월을 견디며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만큼은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은 National Senior Citizens Day라고 해서요. 8월 21일이네요. 지난 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실 매년 5월 한 달 전체를 어르신들을 위한 달로 기념하고 있답니다. 올해 뭐 어머니 날도 있고 뭐가 많은 것 같아서 살짝 잊은 듯한데 Older Americans Month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연방정부와 각 지자체,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특히 어르신 건강 세미나나 건강검진,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곤 하죠. 노년기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죠. 삶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시기. 그리고 이런 정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이 꼭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노년기 건강의 핵심, 근육량 유지, 사회적 연결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적인 근력운동, 특히 하체 근력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죠. 혼자 있는 시간은 가능하면 줄이고 이웃이나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건강의 핵심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노년기는 현재 진행형이겠고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가 닿을 시기고요. 결코 과거에 남겨지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1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5: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4: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창조했다. 아멘. 그 복이 세 가지 복인데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를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복을 주기 위해서, 즉 주일 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창조한다?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여서 생명이 됐고, 생명이 된 사람은,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깥에 있지 않고 바로 안식일 날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복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요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에 복을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천국을 주는 약속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고기에서 너를 건지며 팬팔과 건자와 너를 구속한다. 즉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7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묵은 짐에서 너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아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반드시 기르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6장 8절입니다. 시작.
5: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4: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주기로 약속한 땅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8, 9, 10절에 보게 되면 새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피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시작.
5: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
4: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짓는 성은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한 장면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 가로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합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만세 전부터 택한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겠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중단, 즉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혜터가 주겠다, 즉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 이 첫 번째 약속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거의 대부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 함께 반응심으로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경 하나님입니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우니 음부의 간세가 다음에 발로 심으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륵이 아니고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첫 번째 고백의 축복은 정말 받았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만세부터 택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만세부터 택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다. 이 복은 여러분과 내가 거의 대부분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인데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땅에 살아갈 때 받는 복이다.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다. 아멘. 다시 6장 7절입니다. 시작.
5: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4: 아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백성이다. 자, 시편 95편 5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시편 95편 5절 시작.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의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게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죠. 개가 다섯 마리 낳았는데 두 마리는 다른 교회로 왔습니다. 두 마리는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다섯 마리 낳은 중에서 세 마리는 저희 교회에 안 오고 두 마리만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 두 마리는 제가 기릅니다. 제가 기르기 때문에 그 두 마리는 미국에 입히고 재주고 보여주지만 똑같은 배에서 난 새끼라도 세 마리는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나는 그를 기르고 미기고 입히고 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다. 아멘. 즉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이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호해준다. 바로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그가 나를 보는 전념이 있으며 실마한 물가를 인도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와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되 아멘. 원수의 목적에 상을 베푸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랐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한 시가 인자심이 점점 나를 따른다. 아멘. 바로 10편 23편의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복을 받아봤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10편 23편의 복을 준다는데 왜 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랬다고.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10편 23편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10편 23편에 주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10편 23편에 복을 못 주게 하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과연 이분이 나를 기를 수 있는 분이냐? 내게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냐? 조금 더 설명하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열 가지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일으켰고 마지막에는 전쟁을 일으켰어. 맞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기 위해서 우리 인내했다. 그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하게 믿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호할 수 있는 분 맞죠? 그런데 이러면 나는 왜 10편 23편에 복을 못 받을까? 나는 이게 나올 걸 있다는 거예요. 다시 6장 7절입니다. 시작.
5: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4: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기적과 예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전쟁을 이길 수 인도했다면 그 정도 능력이면 자기 백성을 믿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있죠. 그런데 왜 그걸 복을 받지 못했을까? 바로 두 번째 복은 이런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복은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받지만 두 번째 복은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 다시 10편 23편 시작.
5: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목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다시 10편 95편 5절부터입니다. 원래 1절부터 읽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5절부터입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의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갱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리시는 백성이여 그의 소의 양이라.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백성이고 그분 앞에 양이다. 아멘. 다시 7절에 시작.
5: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4: 오늘날 누구의 음성?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다. 복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며 너희가 내게 보았느니라. 세계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머리를 지키면 열국지에서 누구의 소유?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내가 기르는 개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 입히고 지어주고 보아야 되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됐어. 미국을 입히고 지어주고 보여주겠다. 그래. 또 하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복을 줍니까? 이 땅의 모든 복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받기 원한다? 복자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 이 땅의 복도 받기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시작.
5: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4: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 복은 여러분과 내가 택해서 되는 것이냐, 하나님 일방적으로 고백했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고백하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은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준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게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나 아담을 설명할 때나 가인의 아벨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드려야 된다. 아멘. 어때요? 우리는 예수를 무조건 고백하면 구원받고, 예수를 무조건 고백하면 10편 23편을 복받고, 예수를 무조건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봐야 알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복을 받는 그 사건 하나로 봐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아멘. 근데 말씀에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을 준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총틀어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 지키면 이 땅에 복 받고,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이 땅에 저주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려본 역사가 없다는 사실. 어때요? 이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나간 세월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일평생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일평생 저주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주받을 때 있잖아요.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저주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복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복도 받았다가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다가 복받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복만 계속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해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지 않고,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왜 못 삽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5: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4: 있으 아멘.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땅에 복도 주겠다, 아멘.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시간이 없어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에 내 토지에 내 짐승에 내 우양의 새끼가 내 강줄이야 떡반죽이듯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14절부터 시작.
5: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4: 들에서도 강주로 떡반죽이시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에서 내 우양의 새끼가 들어와도 나가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복받고 이 땅에 복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다른 말로 심은 대로 거듭난다. 뭐 대로 거듭난다? 그래요. 여러분 복을 심으면 복을 받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받는다. 복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멘. 그리고 신명기 29장입니다.

0: 14절입니다. 시작.
1: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0: 자, 이 말씀은 자기 조상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아멘. 오늘날 우리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아멘.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거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가 되나니 그대로 적용되나니 내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면 신앙의 초보자들은 무조건 복만 생각한다. 고백하는 복, 이 땅의 최고의 복, 천국의 복을 준다고 한다. 물론 예,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새끼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에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절대 쳐주지 않아. 절대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통을 안 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자, 19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입니다. 시작.
1: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0: 아멘.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주는데도 에 아니야. 우리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거 준다. 무조건 우리에게 축복만 준다. 저주는 절대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 내가 감에 두지 않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들어붙게 만들어주겠다. 내 말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2절입니다. 시작.
1: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0: 오늘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와서 물어도 그의 후손들이 물어도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복 준다고 했는데 왜 그들이 복을 받지 않고 저렇게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열조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신앙은 보인다.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 2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영적 양식을 나누어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어린 영혼들은 거기 맞춰서 돌봐주고 또 성숙한 사람은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반대가 악한 종이에요.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뜻 반대로 하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사람은 하나님 뜻 반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오시긴 못 오셔. 오신다 그러고 2000년 됐어. 무슨 오시기는 어이가. 오실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뭐 평균 나이보다 아직 20년 남았다. 이러고 이제 평균 나이 계산해가지고 아직 살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건강해. 우리 집안은 오래 살아서 내가 평균 나이보다 10년은 더 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평균 나이대로 살아요? 잘 몰라요. 평균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갈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2: 아멘.
1: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 주인이 예수님 늦게 오시겠지? 아니면 나는 뭐 금방 갈 것 같지가 않아?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다 금방 갈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안 갈 것 같아. 예수님 천천히 오실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동무들을 때린다.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말을 해. 되는 대로 행동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안 가. 나 저 꼴배기 싫어서 안 가. 나한테 말을 막 해. 진짜 기분 나빠 죽겠네. 막 사람들을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술 친구들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다가 생각하지 않는 그날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만나고 우리가 가도 만나요. 다 같이 예수님이 오셔도 만나고
2: 예수님이 오셔도
1: 내가
2: 만나고,
1: 가도 만나고
2: 내가 가도 만나고
1: 그 졸지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어미 때리고 예수님이 때리신대요. 예수님이 때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때리신대. 근데 영어로 보면 더 끔찍해요. 밑에서 둘째 줄 중간에 보면 He will cut him to pieces. 쪼개버리신대. 그거 끔찍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 사람 때문에 딴 사람이 시험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교회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너는 너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딴 사람 영혼을 망겼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네가 망겼어. 그래가지고 엄하게 때리시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천국을 안 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지옥인데 지옥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간대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미치고 환장 정도가 아니라 까무러치는 거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충성된 종은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권세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2: 아멘.
1: 악한 종은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요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해요. 나도 솔직히 술은 먹는데나 예수님 믿는데 맥주는 내가 가끔 마시지만 나 예수님 믿는데 나도 지옥 가나? 오잉? 여기 술취들과 술 마시고 오잉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그게 조금 애매모호해.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도 지옥 가나?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있나? 그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추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추가 설명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예요. 시작.
2: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상급받고 칭찬받고 권세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받고 천국 들어갈 그때에 심판받을 그때에 악한 자들은 지옥 가는 그때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보충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대요. 신랑은 하나인데 처녀가 열이야. 그딴 결혼식이 어딨어? 그런 거 봤어요?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나는 못 봤어요. 그런 결혼식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의미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 아멘.
1: 그런데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 숫자예요. 모든 성도를 다 얘기하는 것.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다섯 사람은 미련하고 다섯 사람은 슬기로웠다는 얘기는 지혜로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가져서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왜냐하면은 그 등에 옛날 등은 그렇게 막 등이 큰 게 아니라 조그만 그릇이에요. 옛날엔 그게 조그매서 거기 기름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그게 좀 켜면 조금 있다가 꺼져요. 그러니까 그릇에서 기름을 자꾸 부어야 계속 타는 거예요. 등은 불이 들어와야 등이지 불 안 들어오면 그게 무슨 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오늘날로 바꿔서 전화기가 배터리가 충전돼야지 전화기지 배터리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배터리 죽으면 똑같아. 등은 다시
2: 등은
1: 기름이 있어야 한다.
2: 기름이 있어야 한다.
1: 등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야지 불을 붙여야 불이 나야 그게 기름이지 불이 없으면 그게 무슨 기름이. 우리도 똑같아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 만날 준비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열 명의 처녀들이 나갔는데 그래서 5절 말씀 시작.
2: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 졸면서 잤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그 말이야. 그 이제 뭐 잘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졸고 자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그 시간에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니까 열 처녀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8절 시작.
2: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 근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에 있는 기름이 얼마 안 되니까 등불이 꺼져가는데 다른 엑스트라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가져온 사람에게 야 기름 좀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써. 그래 같이 쓰자. 아, 그래야 되잖아요. 안 줘. 너 줬다가 나도 부족해. 나 안 줘. 안 준다는 거예요. 야박하게. 가서 쓸 거 사. 가 사면 되잖아. 왜 우리 보고 달라고 그래. 안 줘. 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나는 우리 마누라가 천국 갈 때요 치마 붙잡고 갈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어디 치마 붙잡고 어딜 가. 그렇게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기 상담하는데, 목사님, 제 친구가 목사입니다. So what? 근데 친구가 목사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요? 엄마가 권사면 뭐해? 내가 믿어야지. 아무 아멘. 의미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2: 아멘.
1: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도 예수 믿어. 너도 기도해. 그럼 성령충만 받을 수 있어. 달라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가야 여기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 친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나눠줄 수가 없어. 너네 건 너네가 사. 이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네가 그냥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쓸 걸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2: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 사러 갔어요. 사러 갈 때 야 가긴 어딜 가냐 우리 못 가 좀 줘. 그렇게 안 했어요. 사러 갈 수 있는 거를 알았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를 알았어요. 기도하면 성령 받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신랑이 와가지고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문 닫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문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섭섭한 소리예요. 난 교회 다녔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그러세요? 나 신랑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그러세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주님이 모른다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럼 나는 성령 받았나? 어떤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나는 성령 받은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좀 긴가민가 해요. 나 성령 받았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더해 주세요. 그 얘기까지 다 들어야지 얘기가 종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2: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 있어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언제 주님 오실지 네가 언제 갈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연결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언젠가 다시 오시는 거죠. 타국 가실 때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누구 소유라고요? 자기 소유. 어떤 사람이 자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거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기셨는데 다 같이 재능대로.
2: 재능대로.
1: 재능대로.
2: 재능대로.
1: 그 재능이 많은 사람은 금 다섯 달란트. 뭐 재능이 일반적인 사람은 두 달란트. 재능이 좀 없는 사람은 한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가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0: 재능대로
1: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재능대로 그냥 주신 거예요.
0: 아멘.
1: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그냥 맡긴 거예요.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16절 시작.
0: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대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대요. 이건 장사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하면 내가 투자한 게 500만 불이면 딱 500만 불 봅니까? 장사 안 해봤어요? 내가 투자한 대로 버는 게 아니에요. 200만 불 투자하면 200만 불 딱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투자한 거하고 상관없이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덜 벌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장사는 그런 건데 이 장사는 희한하게 한 대로 그대로 남은 거예요. 투자한 대로. 그냥 투자한 대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냥 투자한 대로 다 이익을 본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대. 아무도 못 가져가게 잘 숨겨놨대. 한참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것. 그때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고백해요. 저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0: 아멘.
1: 다섯 달란트는 500만 불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 할렐루야.
0: 아멘.
1: 500만 불이 적은 돈이래. 와, 하늘나라 가고 싶지요? 500만 불이 적은 돈이래. 할렐루야. 적은 일이래. 적은 일. 천국 가면 그게 뭐예요? 끈값이야. 아, 여기서는 큰 건데 그냥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많은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너에게 맡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달란트 받았던 자가, 예, 저도 두 달란트 남겼는데요. 아, 그랬더니 동일한 칭찬을 해 주십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려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다 같이 잘하였도다.
0: 잘하였도다.
1: 착하고,
0: 착하고
1: 충성된 종아.
0: 충성된 종아.
1: 내가
0: 내가
1: 적은 일에
0: 적은 일에
1: 충성하였음에
0: 충성하였음에
1: 내가
0: 내가
1: 많은 것을
0: 많은 것을
1: 내게 맡기리니
0: 내게 맡기리니
1: 내 주인의
0: 내 주인의
1: 즐거움에
0: 즐거움에
1: 참여할지어다.
0: 참여할지어다.
1: 아멘.
0: 아멘.
1: 다 이 칭찬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이제 문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4절 같이 읽죠. 시작.
0: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영어로 보니까 hard man, 엄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고도 거두고, 해친다는 말은 씨앗을 뿌릴 때는 해쳐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씨앗은 이렇게 해쳐서 뿌리는데 해쳐서 뿌리지 않고서 모으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조금 주고 많이 거둬가려고 하는 인색한 분, 나는 당신을 인색한 분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장사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이건 핑계대는 거예요.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봐라, 여기 그대로 다 있다. 여기 있습니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당신 것을 내가 돌려드린

0: 입니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먹은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26절 시작.
1: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0: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았다 그 말이야. 선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 거고 너는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았다. 너는 게으르다.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다 죄예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해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랑 원금을 같이 받게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보관만 한 게 문제예요. 사용을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밖에서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나는 집에 음식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 밑에 있는 음식은 쥐들이 먹고 썩어서 나가 버리고 그런데도 가득 쌓여 있는데 음식을 안 나눠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음식만 나눠주면 살 수 있는데 음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는데 나는 썩어지는데도 안 나눠주는 거예요. 또 쉽게 예를 들어서 내 우리 집에 코로나 약이 있어요. 코로나 약이 있어 이것만 먹으면 사는데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는데 내가 그 약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걸 안 나눠주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혼들이 지옥 가는데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 사람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28절 시작.
1: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0: 한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용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더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기는 이유가 뭐냐? 없는 사람은 쓰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 아무 쓸데없는 종, 보관만 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은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여기는 지옥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나요? 천국 가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사용을 안 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은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냐?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거는 네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네가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재능이 있잖아. 재능 가지고 봉사를 하나도 안 해. 시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아무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이 물질 맡겨주셨는데 많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도 한 번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네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받은 재능을 사용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얘기.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성령 충만은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기도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 아멘.
0: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성령 충만해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2: 아멘.
0: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줘야 돼요.
2: 아멘.
0: 영적인 양식이 뭐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왜? 지옥 가는데. 영원히 지옥에 사는데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기도도 하고 예수님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서 어린아이는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 양적 양식을 주고 성숙한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주님 그러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아이를 어린 양을 좀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양을 좀 먹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양식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일터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0: 아멘. 우리는 다 받은 재능이 있어요. 사람마다 재능이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율동을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재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재능을 다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도 주셨어요. 우리 그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2: 아멘.
0: 재능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시간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얼마를 주셨는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언제 갈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2: 아멘.
0: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지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99까지만 살지 뭐 그냥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가 그냥 나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야.
2: 아멘.
0: 그게 뭐 그냥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2: 아멘.
0: 재능도. 나는 뭐 이런 재능은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난 이런 거나 받지 뭐.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2: 아멘.
0: 내가 이름은 신승훈이지만 노래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재능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 아멘.
0: 그 재능대로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야.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야.
2: 아멘.
0: 내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 아멘.
0: 아멘. 그런데 재능을 시간을 물질을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전혀 사용을 안 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 무덤만 두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낮에 성령 충만하면 주님 만날 준비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성령 충만하면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2: 아멘.
0: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시간, 내가 받은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성령 충만이 열쇠라 그 말이에요.
2: 아멘.
0: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그런데 재능과 시간과 물질은 비교 금지예요. 비교하면 안 돼. 왜?
2: 아멘.
0: 재능 따라 다르게 주셨기고 그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를 주신 거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2: 아멘.
0: 저 사람은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냐? 난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돼.
2: 아멘.
0: 저 사람 율동을 되게 잘하네.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돼. 할렐루야.
2: 아멘.
0: 저 사람은 잘 가르치네. 야, 잘 가르치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2: 아멘.
0: 아멘.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2: 아멘.
0: 하나님이 다른 재능을 다른 분량으로 주셨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기 때문에 비교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2: 아멘. 아멘.
0: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재능, 받은 시간, 받은 물질을 충성되게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사용하는 거예요.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2: 아멘.
0: 보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2: 아멘.
0: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2: 아멘.
0: 칭찬 받고
2: 아멘.
0: 할렐루야
2: 아멘.
0: 한 거울 다스리고 열 거울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3: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시편 19편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욱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죄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뜨거운 태양의 여름, 최고의 열을 바라는 뜨거운 여름에 2024년 참으로 이렇게 뜨거운 날이 무더위가 없었는데 무더위가 이거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무더기 후에 무더위 후에 시원한 바람뿐만 아니라 소나무뼈가 쏟아지는 우리 심령에 성령의 임재하시마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 여기 있는 대로 참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시편 19편에 하늘 7절부터 9절까지 되겠죠. 거기 참으로 좋은 귀한 우리 영혼은 정말 소생이 되고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실 줄 믿고 소생되는 은혜로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 율법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이르러 애굽에서 왔을 때 애굽을 벗어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이르렀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3일 걸려 바다 건너 왔고 넘어왔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구름 속으로 이끄시고 40일간 두 차례나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그 율법을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성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새 출발에도 그 십계명을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마음 하트에다 새기고 그 말씀 모든 규례와 윤례를 지키며 유월절로 성구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라고 3년 전에 제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The last greatest awakening of the world for God's will to dear children of God. 마지막 경고의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곧 애굽을 벗어나 홍해바다에서 건너 3일 걸려서 건너와서 그 큰 역사를 이루신 십계명 두 번이나 40일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그리고 새 아침에 우리의 먹을 양식은 밀로 된 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밭의 곡식, 밀보리, 콩옥수수, 귀리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 선과악의 대중투가 진짜와 가짜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길을 걷는 우리 출애굽 시기에 진정으로 예수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 이 성전된 몸이 회복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출애굽기 거기 있듯이 우리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모로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하고 질병이 와서 오늘날 이렇게 큰 죄와 후회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이 본심으로 돌아가 원래 주신 밭의 곡식 밀, 보리, 콩, 옥수, 귀리, 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나오고 출애굽기 내기 민수기 신명기 잘 성과하면 그 본연의 자체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들을 본심으로 돌이켜 옛적 고토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지만 에덴 회복인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성전된 몸이 주식을 빵으로 먹고 그 출애굽에 나오는 있는 그대로 주식 그리고 이 몸이 성전이 회복되면 새 예루살렘 회복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과악의 대중투 나는 생명의 길로 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잘 선고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좁은 길과 넓은 길로 가르쳐 주셨고 생명의 길은 좁은 길로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일 같이 물어나 사망의 길은 넓고 편해서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구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The last greatest 큰 마지막 큰 외침의 나팔소리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지금까지 십계명이 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정말 처음에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십계명이 다시 언급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 10장 1절에 1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 물론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새 나라엔 십계명을 보여주신 그 출애굽시기 신명기 민석이 그 잘 보시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에 다 같이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새 아침에 빛이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땡큐로 오늘 여기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래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또 리필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가 소생케 돼야 새 아침에 빛으로 또 새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소생케 하고 모두 다 소생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 모두가 눈이 밝아져 여호와를 경외하며 도를 그 도는 정결하며 영까지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 십계명을 우리 각자가 가슴에다 새기고 잘 상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선과악의 대등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상고하는 감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새 생활에 밑받침이 되는 이 십계명을 잘 선거하시면서 예정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 하나님은 좀 무엇을 통해서 그 주신 그 십계명이 여전히 천대까지 이르는 거 지금도 오늘도 그 십계명으로 하여금 남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계명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잘 듣고 깨달으시고 그 애굽에서 먹던 모든 것들은 다 분토처럼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 몸이 회복될 때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 시민으로 인침받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은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새 출발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커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자기 일을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인 것을 어떤 분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참으로 귀한 일을 행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이분은 사마리아인으로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은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돌아와 올때갚으려라하시니내의뇌는이세사람중에누가강도만난자의요시되겠느냐가로되자피를베푼자입니다예수께서이르시되가서너도이와같이하라하시니라선생님내가무엇을하여영생얻으릴까여기에대한대답이그강도만난문의스토리와영중에그를도와준그스토리가이렇게이어져있습니다다제사장도레위인도다지나갔지만사마리아는여행하는중에거기로그를보고불쌍히여겨여기마지막날에살고있는특히이예레에홈레스를많이씁니다그가운데정말이분처럼강도를만나마약에찌들고술에끼들고잠에끼들고모든잡신들에게얽매인고통당하는그들이많이주위에있고특별히메가드공원에많이있습니다정말너무너무도기막힌일입니다거기서악의꽃을피우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제가거길지나가다가그들에게들어가하나님의말씀을전하고귀신을내쫓고기도하는중에나쁜사람이저에게달려와서정말어려운순간을지냈지만하나님은저를살리셔서이렇게또오늘도이렇게말씀을전하게 된것을주님께감사드리며선과악의대등치에이악한약물중독이라그럴까그들이그냥아주때려져가지고아주인산인해를만들듯이메가드공원이그렇게나빠진것을보고제가가만히있을수가없어서호랭이새끼를구하려면호랭이굴에들어가야된다는말이생각나고주님께기도하고그냥쳐들어가서제가막기도했습니다그리고나오는데누가달려와서제가그사람을무섭게달려와가지고제가얼떨거리고막피하다가정말로거기서위험한순간을제가지냈습니다넘어지고거기서앰뷸런스차가와가지고저를응급실을데려가고제가정말어려운거부를겪었지만저는거기서정말그들영혼이너무불쌍하고그냥그나쁜향기나쁜것에물들어가지고너무심한그모습을보고견딜수가없어서제가그렇게주님의이름으로거기가서기도하고귀신을내쫓고그런기도를막하고그러고나오는데그런일이벌어졌었습니다그러나하나님께서저를그위험한순간에도저를지켜주시고때밀어서넘어져가지고그냥머리도좀다치고그랬지만지나고보니까정말하나님께감사하고우리가사는것이순간순간살고그러다가잘못하면갈수있죠그런데하나님은저를지켜보호해주시고살게해주셔서오늘이렇게이것에또간증할수있는또좋은말씀을전할수있는기회정말크리스천비전신문우리이정은목사님감사드리며또하나님께감사드리고여기기관에감사드리고우리가잠시왔다가는나가는인생길에최악의경우를이렇게실행하고있는우리로스앤젤레스그한영혼한영혼불쌍히여기는마음으로그들을위해서기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내마음다하고목숨다하고뜻을다하여주너의하나님을사랑하고네이웃을내몸같이사랑하라하신말씀은십계명을가르쳐주셨지만내이웃이누구입니까바로가까이우리에레에살고있는그들그영혼이우리이웃이아닐까요우리주님오늘도내이웃을내몸같이사랑하라십계명이높이들리고하나님사랑이웃사랑이실천되는땅끝에부터정말그들을사랑할수있는그사단에게사로잡혀서낮은지밤은지모르고저렇게헤매며저렇게물들은그악령의정체를다뿌리채뽑아주시고저들을구원할수있는능력의생사로관여하는하나님께기도하며저들영혼을위해서모두가다합심해서기도해주고저들살아나는큰은혜의새아침의빛이우리로스앤젤레스를아름답게회복시키는그런모두가다되시기를기도하며부탁드리며말씀을전합니다자비를그때에 어떤 사람이 여륙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는데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며 레위는 누구며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는 그를 보는 순간 측은히 여겨 그 바쁜 중에도 그를 찾아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고 치료해주고 저기 그 치료하는 데까지 데려가고 여관이라고 했지만 그런 데로 가서 밤새도록 돌봐준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지구 종말의 마지막 사는 우리 혼탁하고 세계 종말을 우리는 모든 악한 영들이 만행하는 이 지구 종말에 무대다 정신을 차리고 내 위치는 어디고 나는 어디까지 가며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정말 주님은 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슬기 있는 다섯천년처럼 슬기 없는 다섯천년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두 그룹의 비율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슬기 있는 처녀들로 처녀들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때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또한 이웃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충분한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의 돌들이 될지 믿습니다. 나더러 주어주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에 강도 만난 자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갈 바 모르고 혼미한 자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저렇게 지새우는 그 충족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로스앤젤레스가 말 그대로 환원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는 우리 로스앤젤레스가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며 부탁드리며 메가도 고원이 정말 메가도 장군 시절에 어떤 일을 행하셨으면 우리 전쟁 때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분의 이름이 세계에 뛰어난 것처럼 그 메가도 고원이 아주 지금 너무너무 정말 아주 나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주위를 좀 깨끗하게 하고 또 그때 당시 메가도 장군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메가도 공원이 좀 회복되는 변화로 우리도 회복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의 큰 은혜의 새 아침에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또 그날에 상급받으며 주님의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가정에 또 교회에 또 모든 나라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도드리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분량대로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야곱은 지금부터 약 한 3,800년 정도, 3,900년 정도 그 전의 사람인데 그때는 얼마나 많은 자녀들 일찍 죽었겠습니까?
6: Jacob is actually from 3,800 to 900 years ago. Imagine how many babies would have died back then.
5: 감사하게도 야곱이 예언한 열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이 보존되어서 크게 번성해서 각자가 민족을 이룹니다.
6: Thankfully, by the grace of God, each of Jacob's sons prospered by blessings of God.
5: 야곱의 열두 아들은 각기 수만 명의 민족을 번성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구성하는 것이죠.
6: The sons of Israel becam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hey each formed tribes.
5: 내 후손이 하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6: The promises which Abraham received were not in vain.
5: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야곱 시대에 3대째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God said to Abraham, your sons will be like the sand of the seashore and stars in the sky, and it took place in third generation.
5: 여러분, 아브라함이 함께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6: The promises which Abraham received were not fulfilled in the times of Abraham.
5: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 빛나는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한 명만 그 나이 100세 겨우 낳았습니다.
6: Although God promised Abraham that he will have many descendants, throughout his lifetime Abraham had only one son, Isaac.
5: 하지만 3대가 지나니 야곱 때는 열두 아들로 번성하고 이제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6: But within three generations, one multiplied to 12 and 12 multiplied to tens of thousands.
5: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애굽에 내려올 때는 70명의 일가가 되었습니다.
6: Jacob's family was consist of 70 people when they came to Egypt.
5: 야곱은 각 지파의 조상이 되는 열두 아들들에게 차례로 예언을 하고 그들 축복하죠.
6: Jacob blessed each of his sons appropriately to each person.
5: 야곱은 열두 지파가 되는 그 열두 아들에게 막연하게 예언하지 않아요.
6: Jacob did not just babble on with his blessings.
5: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축복하지 않고요. 그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그들의 행적을 참고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6: Jacob did not bless them according to his thoughts, but according to what he observed and also through the inspiration of the Spirit.
5: 하나님은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게 하였습니다.
6: The Lord made Jacob bless each of his sons appropriately to each person.
5: 여러분, 사람마다 그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6: Each person has each blessings.
5: 사람마다 타고난 재주가 다르고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 다 달라요.
6: Everyone is born with different skills and blessings.
5: 우리는 때로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팔자라고도 말하죠.
6: Sometimes we call it fate or destiny.
5: 사람마다 팔자가 있고 다 운명이 다릅니다.
6: Everybody has different destiny and fate.
5: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삶이 타고난 이 그릇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6: Everyone's vessels are built differently and they have certain sizes of faith.
5: 태어날 때부터요. 그 사람의 성격이 조그만 간장장 종지같이 조그만 삶 있고 반면에 큰 대야와 같이 큰 그릇의 사람이 있습니다.
6: Some people are born with small plate of faith whereas some people are born with big plate of faith.
5: 여러분, 간장종지같이 작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부어 줄 수 없어요.
6: Just as we cannot pour a lot of water into a small plate, it is likewise.
5: 여러분, 간장종지에 많은 걸 부으면 차고 넘쳐서 주변을 다 얼룩지게 하고 주변을 다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6: If we pour too much into a small bowl, then it will overflow and ruin everything.
5: 간장종지니까 조금 붓는 것이 최고입니다.
6: Small amount of water is adequate for small bowls.
5: 야곱은 자신의 열두 아들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그릇의 크기대로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6: Jacob blessed his sons according to each vessels.
5: 야곱은 그 아들 축복할 때 신중하게 그 모든 성격과 기질과 상황을 고려해서 축복기도를 부어줍니다.
6: Jacob considered all of the circumstances and characters of each sons.
5: 야곱의 예언 기도가 각 자녀를 향하여 너무 다른 것을 발견하죠.
6: And we see the differences in Jacob's blessing towards his son.
5: 예를 들자면 스불론은 배를 메는 해변에 거주하며 그 지경이 시돈에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6: In the blessing for Zebulun, it says that they will reach the shorelines of Sidon.
5: 스불론은 배를 타고 무역하면서 그 영향력을 시돈까지 뻗치는 것이죠.
6: It means that Zebulun will reach his influences through trades all the way up to the shorelines of Sidon.
5: 반면에 그 아들 아셀은요, 기름진 땅에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 자가 됩니다.
6: Whereas Asher is blessed with the blessing of preparing a table for kings.
5: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 노래하는 암삭슴 같은 자가 또한 됩니다.
6: And then Naphtali becomes a singer like a female deer.
5: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지경을 넘어서까지 열매를 맺는 아주 풍성한 가지가 됩니다.
6: Joseph became an abundant branch which bore many fruits expanding his borders.
5: 이처럼 야곱은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6: Likewise, Jacob blessed his sons 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5: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각 사람의 어떤 분량을 가지고 태어나죠.
6: Each of us are born with certain capabilities.
5: 여러분, 작은 의왕에서 자라는 작은 물고기 같은 사람이 있고 큰 바다에서 자라야 하는 고래같이 큰 그릇의 사람도 있습니다.
6: There are people who are like small fishes who are supposed to live in small tank, whereas some people are born like whales.
5: 이 각 사람은 피라미같이 작은 물고기가 있고 고래같은 큰 물고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6: There are people like small fish, people like big whales.
5: 여러분, 작은 물고기가 고래같은 큰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A small fish should not try to become like a whale.
5: 큰 물고기가 작은 피라미 같은 물고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6: A whale cannot try to live a small fish's life.
5: 여러분, 큰 고래를 작은 어항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What would happen if you put a whale into a small tank?
5: 당장에 그 아쿠아리움이죠. 어항이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고래가 죽을 것입니다.
6: That aquarium tank will break and the whale would die.
5: 작은 물고기를 바다에 또 집어던지면 큰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사라질 것입니다.
6: If you throw a small fish into the ocean, it will become a fish food.
5: 우리 각 사람은 각기 다른 분량을 갖고 태어납니다.
6: Each of us has capabilities.
5: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의 분량대로 그 그릇의 크기대로 예언하고 축복을 하죠.
6: That is why Jacob blessed each of his sons 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5: 여러분, 여러분 자신 어떤 분량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6: Think about your own capabilities.
5: 작은 분량의 사람입니까?
6: Are you a small portion?
5: 아, 내가 그릇이 작다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6: Do not feel small just because you are given small capabilities.
5: 왜 그렇습니까?
6: What is the reason?
5: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때로는 가장 요긴하게 쓰시기 때문이죠.
6: It is because God can use the smallest people for His purpose.
5: 문제는 우리 분량의 크기가 아닙니다.
6: The importance is not about the size of our capabilities.
5: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 In 2 Timothy chapter 2 verse 20 to 21 God said
5: 큰 짐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6: In a wealthy home some utensils are used for special occasions while the cheap ones are for everyday use.
5: 하여 누구든지 이런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합니다.
6: But if you keep yourself pure, you will be a special utensil for honorable use. Your life will be clean, and you will be ready for the master to use you for every good work.
5: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것으로 만들어지고 또 큰 그릇이 되어도 거기에 똥이 묻어 있고 더러운 오물이 발라져 있으면 주는 그런 것을 결코 쓸 수 없어요.
6: even if you're a golden vessel, if you are tainted with dungs and other unclean stuff, then God can never use you.
5: 여러분, 누가 똥이 묻은 금그릇에,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똥이 묻은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6: Who would use a corrupted vessel even if it's gold?
5: 여러분, 작은 종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거룩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크게 쓰십니다.
6: Even if you are a small vessel, if you are clean, then God will use it for an honorable use.
5: 하나님은 그 작은 종지에 간장이나 소스를 담아 쓸 수 있죠.
6: God can use it to pour sauces or water.
5: 또 그것이 너무도 청결하고 깨끗하고 빛이 나면 그 작은 종지 같은 상자나 그릇에 다이아몬드 반지나 이 목걸이를 담아 보배함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6: And if it is so clean, then God can use it to place golden rings or diamonds to keep these important objects.
5: 여러분, 여러분 가진 금이나 은이나 결혼 반지나 또 진주나 이런 오리지널 귀한 것들 큰 그릇에 그냥 담아둡니까?
6: Do you keep your diamond rings or engagement rings in big bowls?
5: 아니 아주 조그만 데 담아 가지고 숨겨 두지 않습니까?
6: No, you keep it in a small container and you hide it.
5: 자, 오래전에 1990년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에 선교 가는데 그때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6: About 1990, when I went to China for a mission trip, there was a big problem in my family.
5: 저희 어머님이 조그만 이 보배함에다가 다이아몬드, 또 반지, 금, 은, 지금은 치면 적어도 한 3천만, 5천만 되겠죠. 그런 걸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장롱 밑에 숨겨놨는데 그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6: My mother kept all of her valuables like diamond rings, gold, silver in a small vessel and she hid it, but she lost it and it was worth about $20,000 to $30,000 in today's currency.
5: 그 장롱을 옮기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그걸 까먹고 함께 버린 바람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6: As she moved her closet, she forgot about that small vessel and she threw it away.
5: 그러니까 여러분,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6: Size is not everything.
5: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졌는지가 그 재료가 중요하지 않아요.
6: It is not about material either.
5: 그것이 얼마나 큰지, 조그만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6: It doesn't matter whether it is big or small.
5: 그 주인은 이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하고 보배롭고 빛나는 거룩한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6: The master will check whether the vessel is clean or not.
5: 야곱도 그 아들을 축복할 때 큰 분량을 가진 아들이 있었죠.
6: When Jacob blessed his sons, some sons were more capable than the others.
5: 야곱에게 탁월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고 위풍이 당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6: There were sons who had great capabilities.
5: 그는 권능이 뛰어나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6: He had capable authority.
5: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너무도 더러워져서 야곱은 그를 서지 못합니다.
6: But he defiled the marriage bed of his father and he became corrupted so Jacob could not use him.
5: 야곱은 이 정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장자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하고 동생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6: He took away the firstborn's right from Reuben whose lust was burning so much and he gave it to his younger brother.
5: 르우벤은 집안의 첫째 아들, 큰 아들, 장자로 태어나서 능력이 탁월함에도 그 사람이 더러우니 죄악에 사로잡혀 있으니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6: Even though Reuben was the firstborn and he was capable, he was corrupted by sin, so he did not receive his father's blessing.
5: 르우벤은 아주 큰 금그릇으로 태어났는데도 백이 된 그릇이 된 것이죠.
6: Even though he was born as a gold vessel, large golden vessel, he was thrown away.
5: 그릇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는지 또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6: It is not about the size or the material of the vessel.
5: 하나님은 그 그릇의 청결함과 거룩함을 보십니다.
6: The Lord looks at the holiness and the purity.
5: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를 분량대로 축복하지만 반드시 그 자녀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6: The Lord looks at Jacob looked at their capabilities but also saw their purity.
5: 그 자녀들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더럽게 사는지 거룩하게 사는지 먼저 보는 것입니다.
6: Are they captured by lust? Are they holy or are they unholy?
5: 야곱은 그들의 거룩함을 살펴본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 비로소 축복을 합니다.
6: After examining the holiness of his sons, he blessed his sons.
5: 여러분 어떤 분량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6: What kind of capabilities do you have?
5: 여러분 어떤 팔자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6: What kind of fate and destiny do you have?
5: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나운 팔자로 태어나고 큰 고생을 해도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하면 거룩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생을 축복하고 여러분 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6: No matter how terrible your fate or your destiny is, if you keep yourself pure, then God will use you for honorable purposes.
5: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면 우리의 팔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 If we keep ourselves pure, the Lord can change our capabilities.
5: 여러분이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엄청나게 축복할 것입니다.
6: If you stay away from sin and live in purity, the Lord will greatly bless the nations through you.
5: 오늘 어떤 분량의 삶인지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6: There's no need for us to think about our capabilities.
5: 오늘 오직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해요.
6: Let us check our faith.
5: 오늘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는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사는지

0: 큰 무대에서 활동하다 그 사람은 가늠으로 무너지고 재정으로 무너지고 엉망으로 망가져 깨뜨려질 것입니다.
1: People who lack holiness and purity will do big businesses and ministry, but they will be broken down by lust and adultery and other sorts of sins.
0: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 거룩한 믿음의 분량이 없어요.
1: A lot of people don't understand their proper faith.
0: 자신의 타고난 재능의 크기만 생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거룩의 문제에 부딪혀서 패가 망신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1: So many people only think about their capabilities but never about their holiness.
0: 우리는 내가 똑똑하냐, 내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근거 체크하지 말고 내 거룩함을 체크해야 합니다.
1: Am I smart or dumb? Am I a big vessel or small vessel? Let us not think about these things but only check our holiness.
0: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빛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눈으로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거룩하고 청결하며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까?
1: When God looks at you with his holy light, are you blameless? Are you pure?
0: 그럼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 인생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1: Then God will freely bless your lives.
0: 그동안 우리는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내 수완은 좋은지 이것만 살펴보았습니다.
1: So far we only thought about this question. Am I gold or silver? Am I bronze or wood?
0: 여러분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기질 성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1: The size of your vessels are already determined when you were born.
0: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진 기질과 성격의 크기를 바꾸게 할 수 없습니다.
1: It's impossible to change your own capabilities.
0: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 But we can keep ourselves pure.
0: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세속의 때를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1: In this crooked and perverted world, if we keep ourselves pure, God will use us.
0: 내가 아무리 작은 간장종지같이 요만한 작은 그릇이어도 내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귀한 빛난 삶을 살면 하나님 다이아몬드를 담는 보배함으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1: Even if we are this small vessel, if we keep ourselves pure, the Lord will keep diamonds in us.
0: 더 이상 나의 잘나고 못난 것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지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1: Let us stop focusing on the size of our vessels, or rather how pure we are in Christ.
0: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갑시다.
1: Let us not become tainted with the world, but keep ourselves holy.
0: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성질을 죽여서 우리 자신의 성품의 변화와 성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갑시다.
1: Let us grow in faith, doing away with all the things of the world.
0: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사모하며 정금같이 빛난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아주 요긴하게 쓰실 것입니다.
1: If you keep yourselves pure in Christ, then God will make a great usage of you.
0: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하기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1: Only if you keep yourselves pure, God will use you better than you could ever use yourself.
0: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빛난 그 그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1: Are you living in the vision of God?
0: 아니면 우리가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림을 지워버리고 내 육신을 쫓아서 정욕대로 망가진 채로 살고 있습니까?
1: Or are we living according to our fleshly desires, breaking ourselves?
0: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Let us live according to the plans and blessings of God.
0: 우리는 야곱이 그 열두 아들을 분량대로 축복한 걸 보고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We must be able to read the heart of God as we read this scripture.
0: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죽였습니다.
1: God loved you so much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Jesus.
0: 예수의 십자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명백히 증거합니다.
1: This is

0: accountable amount of love which the Lord showed us.
1: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갈기하기 찢기고 채찍이 맞고 머리에 수많은 가시가 박혀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0: The Lord's heart was broken when he saw his only son being torn apart, nailed and whipped and killed on that cross.
1: 예수의 비참한 죽음으로 그 피 흘림으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0: Through the death of Christ, we live in abundance and prosperity, but because of the death of Christ, our Father's heart is torn apart.
1: 하나님 그 아들의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는 것을 하늘에 보았을 때 피눈물을 흘립니다.
0: He shed tears of blood when he saw his son on that cross.
1: 하나님 그 외아들의 죽음에 통곡하고 애통하며 우는 것이죠.
0: He wept and mourned over the death of his son.
1: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일 만큼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0: This is how much he loves you, to kill his only son.
1: 하나님 우리가 뜻께서라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0: In whatever we do, the Lord wants us to come to him and be prosperous.
1: 하나님 그 아들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무한하게 축복하셨습니다.
0: Through the death of Christ, he infinitely blessed us.
1: 여러분, 여러분을 한량없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까?
0: Do you believe the grace, the infinite grace of the Lord which blesses us?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받아서 승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0: Through the compassion and the death of Christ, we must be victorious.
1: 오늘도 우리 각 삶을 향한 하나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0: Today, the love of God and the blessing of God is overflowing.
1: 우리의 분량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사는 것입니다.
0: We have received more than what we are capable of.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 없는 한 해의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0: In Christ Jesus, we received all of the blessings.
1: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0: I am
1: 그리스도 안에서
0: In Christ
1: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0: Forgiven.
1: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0: Authority of Satan is broken.
1: 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생할 것입니다.
0: I will defeat death and live everlasting life.
1: 믿습니까?
0: Amen.
1: 하나님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0: The Lord poured over His everlasting blessing.
1: 여러분, 여러분 앞날은 밝고 소망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0: Your futures are filled with joy and peace.
1: 하나님 모든 축복으로 지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0: With all of His blessings, He bless you.
1: 아멘.
0: Amen.
1: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0: Let us conclude.
1: 오늘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분량대로 축복한 것을 보았죠.
0: Today we saw how Jacob blessed each of his sons 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1: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분량을 갖고 태어나죠.
0: Everyone is born with different capabilities.
1: 하지만 내가 분량이 큰 사람인지 분량이 작은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0: But it doesn't matter whether we have big capabilities or small.
1: 아무리 큰 분량을 갖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라도 르우벤처럼 정력이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0: Even though you are born with great capabilities like Reuben, if you don't keep yourself holy, then God will not use you.
1: 반면 우리가 능력이 별로 없고 그릇도 작고 그 작은 종지 같은 삶이라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룩하게 빛이나면 하나님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0: But even though we are a small vessel, if we keep ourselves pure, then the Lord can use us for great purposes.
1: 여러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불량 사람 되길 주면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 그로브 블러버드 갈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지역 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3: 크리스천 비전 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약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 두 당사자는 혼인 서약을 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언약에는 두 당사자의 자녀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들은 그 언약의 산물이거나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른 족장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관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의 위험한 점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그의 부르심과 생득권보다 아래에 두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복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임을 아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소유하며 신성한 탁월함 가운데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가 모든 선한 일에서 아주 풍성하게 공급하고 탁월하게 열매를 맺으며 생산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 풍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고시은의 모닝 리포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입니다. 클래리티 법이 무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어제 연방 상원에서는요. 클래리티 법의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통과 기준선인 60표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클래리티 법은 미국 내 가상자산의 규제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 구조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이 법안 통과 여부, 특히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해온 상황입니다. 네, 사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안의 연내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회의론이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측에서는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염원해왔던 만큼 법안 통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이렇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간밤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락하는 등 시장에 충격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오늘은 FOMC 회의 이틀째를 맞고 몇 시간 후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에 대한 발표를 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위험자산 회피 심리도 강해지면서 이래저래 가상자산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5%를 넘겼죠. 그리고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를 돌파하면서 임기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또 역시 이 부분은 가상자산 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가상자산 시장에도 그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51점입니다. 전날에는 탐욕에서 중립단계로 내려선 것인데요.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공포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수치가 100에 가까우면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지수입니다. 자, 한편 네, 오늘 케빈 워시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인지 인하를 결정할 것인지 하지만 인상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90% 이상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이 훔친 가상자산 일부가 흘러간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래소 코인엑스가 결국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란 연계자금 오간 거래소로 밝혀지면서요. 이 관련 의혹을 다룬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업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시장 침체와 규제 대응 비용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자 양 하이포는 이란 관련 거래를 축소한 결과로 폐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 하이포는 중국 텐센트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홍콩에서 이 코인엑스를 설립했고요. 한때 이란 이용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월 이란 정권과 연계된 이용자들이 이 거래소를 주요 자금 이동 통로로 활용했다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이란 이용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결국 거래소 자체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는 29일 현물 거래를 끝내고 출금 서비스는 12월 22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란 중앙은행이 확보한 불법 가상 자산의 도착지 가운데 하나가 이 코인엑스였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했고요. 조사 관계자들은 그 출처를 추적하다 북한 해커들이 이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훔친 15억 달러와 연결했습니다. 북한이 탈취한 자금 일부를 이란 중앙은행이 확보했고 이와 연결된 가상자산이 코인엑스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한편 이란과 코인엑스 사이의 거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019년부터 이란 연계 지갑들이 코인엑스를 통해서 이동시킨 자금은 38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벌써 1년 전이군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의 체포와 구금은 불법적이었고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라고 소장에 적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4일이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습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당시 노동자 475명이 체포됐고 구금됐는데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무장을 한 이민당국 요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수갑과 족쇄로 묶어서 체포하는 영상 전 세계에 공개가 됐죠. 인권 침해 논란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연방소송의 전 단계 절차, 행정 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미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 연방수사국, 법무부 등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행정 청구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청구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당시 불법 고용 관행과 심각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세관국경보호국은 체류자격 조건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자료를 참조하라 이런 답변만 남겼습니다. 네, 결국 연방기관들은 일단 잘못한 게 없다라는 취지로 그 대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는 2028년 대선에 민주당 유력 주자로 꼽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재도전한다면 자신은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한다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지만 패배했고 이번에 또 재도전한다는 게 글쎄 최선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요. 이에 대해 게빈 뉴섬은 뭐 객관적으로 타당할 수 있겠다라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발언에서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친다. 그래서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한다면 당내 경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라는 뜻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네, 뉴섬 주지사와 해리스 전 부통령 모두 캘리포니아를 정치적 기반으로 둔 정치인이죠. 또 지지층과 정치적 인맥 상당 부분이 역시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 모두 출마하는 것은 결국 각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판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의 대권 잠룡군 가운데서도 꽤 유력한 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국립공연장인 존 F. 케네디 예술센터가 앞으로 2년 동안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조만간 회의를 열고 본관을 즉시 폐쇄한 뒤 최소 2년 동안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이 다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이 같은 안건은 가결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이 국립공연장에서 무대를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명분은 건물 노후화이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센터에 다시 남기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건물 외벽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이름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무산이 됐죠. 그래서 다시 지웠습니다. 의회가 법률로 정한 케네디 센터의 명칭을 이사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사회는 또 이런 꼼수를 둔 거죠. 대규모 개보수 작업을 마친 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기념하는 방식으로 그의 이름을 건물에 다시 새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사회가 검토한 문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보수 감독 지원이 이루어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건물이 노후화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하죠. 누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인 후원을 끊고 또 이름 있는 예술가들은 그 무대에 서지 않기로 하면서 공연이 취소되고 관객들은 네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개보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면 그렇게 케네디 센터를 되살리는 사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남게 된다는 거죠. 명분으로 이름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고요. 케네디 센터 앞 광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광장으로 명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참 좋은 말인 듯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죽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정말 그 이름을 여기저기에 남기고 싶어하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0: 요즘 실리콘밸리의 최대 화두, 아니 실리콘밸리라고 딱 지역을 좁힐 필요도 없죠. 지금 현재 최고의 화두는 바로 AI 속도 조절론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를 제기한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가 AI 안전을 자동차 안전 관리하듯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AI 안전을 위해서는 자체 점검, 업계 표준 정립, 국제 공조라는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문제나 제조 과정상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라면서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록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AI 속도 조절론은 기술을 동결하자는 뜻이 아니다. AI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I가 빠르게 대학가에도 파고들면서 이 학생들이 AI에 의존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이른바 인지적 항복을 촉발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MIT 대학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인데요. 최근에 학생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곧바로 AI에 의존해서 답을 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렇게 AI를 통해서 구한 답이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수의 상담 시간을 찾아가거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장면은 이제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지고요. 대신 챗봇에서 답을 구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결국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AI를 활용하면 에세이 정도도 30분 안에 그럴싸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제출하고 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학생들은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인지적인 항복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런 부분을 봐서도 AI 속도 조절론, AI 업계들이 이례적으로 손을 잡고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같이 손을 잡았네요. 바로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등 스트리밍 업계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들은 로비 단체를 공동으로 창립한 것인데요. 일단은 과거에는 지상파 TV에서 스포츠 생중계를 무료로 볼수 있었지만 점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이른바 OTT가 중계권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무료가 아니고 구독을 해야만 경기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뭐 미식 축구, 농구, 야구 다 미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요. 그런데 각각 경기가 중계되는 플랫폼 서비스가 달라서 2중, 3중으로 구독해야 하는 상황에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자 정치권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OTT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스트리밍 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잡은 것입니다. 스트리밍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스포츠 중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OTT를 통한 중계가 고품질의 풍부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좀더 합법적이고 파워풀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경쟁 업체 3사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가 로비 단체를 공동으로 창립했습니다. TD 브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트레디셔널 캐주얼 브랜드를 일컫습니다. 뭐 랄프 로렌, 폴로, 빈폴 이런 브랜드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종류의 옷들, 뭐 액세서리도 그렇고요. 네, 사실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는 꽤 고가의 브랜드였지만 약간 구식 같은 너무 이렇게 전형적인 아버지 옷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것이 요즘 다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TD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잠시 후에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1: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2: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2: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1: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 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2: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1: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2: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3: 클레버 케어 들어보셨나요?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일상의 웰니스 루틴. 클레버 케어는 당신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고루담아 당신의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4: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플래닝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TSMP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해치한가에 오셔서 추석 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 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7: 엄마, 별일 없죠?
8: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9: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이른바 아저씨 옷 이렇게 불리던 트레디셔널 캐주얼 브랜드. 명품 아니면 다량으로 바로바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의류, 이렇게 양극화되는 패션 시장에서 유행을 덜 타는 디자인, 오랜 브랜드 역사가 결국 다시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아시아, 한국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이는데요. 랄프 로렌의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6,1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년보다 무려 15% 가까이 늘어났고요. 네, 트레디셔널 캐주얼 브랜드, 말씀드렸던 랄프 로렌, 폴로, 빈폴, 타밀 피거, 이런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종류의 옷들인지 느껴지시죠? 올드 머니 룩이라고도 하고요, 프레피 룩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트렌드 유행을 크게 타지 않고 클래식하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스타일,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MZ세대 그리고 신흥 중산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캐주얼 의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조금 하이엔드 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브랜드를 고급화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 전용 라인과 현지화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 소비자 체형에 맞춘 아시안 핏을 조금 더 내놓고 있고요. 또 중국, 한국, 일본 등 각국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 매출 비중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랄프 로렌은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브랜드죠. 승마와 폴로 등 미국 상류층의 생활 양식을 옷과 광고에 담아서 아메리칸 클래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에는 1982년에 들어갔으니까 꽤 빨리 들어간 셈이죠. 1990년대 수입 패션을 즐기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2000년대 들면서 특히 10년대 이후에는 시들해졌습니다. 저렴하면서 유행에 민감한 그런 브랜드들이 쏟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객은 명품적으로 오히려 눈을 돌렸고요. 특히 셔츠와 면바지 중심의 단정한 옷차림, 낡고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결국 랄프 로렌은 유통과 가격 전략을 바꿨습니다. 2020년을 전후해서 특히 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할인 판매를 줄이고 정가 판매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요. 그렇게 낡아보였던 이미지를 오히려 조금 현대적으로 바꾸면서 오래된 디자인을 자기 방식으로 다시 조합해서 입는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한편 미국 현지 시장에서도 랄프 로렌을 비롯한 TD, 트레디셔널 캐주얼 브랜드들의 입지와 인기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를 넘어서는 어떤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매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MZ세대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테니스복 스타일을 일상복에 접목하는 이른바 테니스 코어 트렌드가 정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랄프 로렌, 라코스테 같은 브랜드는 특히 US 오픈 경기장 내의 심판, 볼키즈 의상 공식 후원뿐만 아니라요, 백화점 팝업 스토어와 럭셔리 라운지 운영을 통해서 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찾는 상류층 그리고 젊은 팬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브랜딩이 미국 내 소비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울렛 등에 의존하면서 흔한 브랜드처럼 소비됐지만 최근 몇 년간 네, 아시아를 공략한 것도 그렇고요. 고급화 전략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인 판매는 이제 많이 일부러 안 하고요. 정가 판매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랄프스 커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춤 제작 서비스 같은 것도 하면서 현지 매장 방문 경험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본토에서도요, 매출 증대와 실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US 오픈 얘기했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US 오픈은 단순한 체육 행사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뉴욕에서 열리는 만큼 글로벌 자본이 모이고 셀러브리티라든가 상류층 문화가 집결하는 초대형 문화 패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랄프 로렌이 대거 후원을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그 이미지를 계속 높여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미국 대표팀 단복을 후원하고 있고요. 윔블던 경기도 장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클래식 브랜드다 이런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시아 시장에서 신규 고객과 중산층을 타깃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편다면 본토 미국에서는 US 오픈 같은 대형 이벤트를 활용해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키고 G세대와 신규 부유층을 흡수하는 고도화 전략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젊은 소비자들은 어떤 브랜드의 역사와 스토리를 중요시한다 이런 흐름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식상해 보이기만 했던 포니, 자전거, 사냥개, 악어 로고가 20, 30대에게는 오랜 역사를 지닌 그야말로 헤리티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유행을 쫓아서 매년 옷을 바꾸기보다는 검증된 디자인을 오래 입으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국방부 감찰관실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미국 시설의 손실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은 이 보고서에서 전쟁이 발발했던 2월 28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그리고 요르단의 미군 기지 내 건물과 구조물 수백 곳이 파손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전쟁 동안 F-15 전투기 4대, KC 공중급유기 7대, 아파치 헬기 4대, 공격형 드론 최소 30대를 포함해서 50대 이상의 미군 항공기가 손상을 입거나 파괴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페이트리엇 미사일 등 핵심 요격 미사일의 비축량이 심각하게 소모됐다라는 사실도 이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고갈된 주요 탄약 재고를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에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는 지적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중동 내 군사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주재하는 대사관 등 외교시설도 약 1억 8천만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또 UAE의 미국 외교시설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또 중동 내 외교 공관 인력도 약 3,500명이 본국으로 철수했다라고 보고서는 기재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과 자국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로이 메인크 공군장관은 이 무기가 우주 통제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이나 미국 위성을 타격하려는 적의 위성을 미군이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다 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줄곧 경고해왔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수년 전부터 궤도형 시험 위성을 발사해서 미국 정찰 위성과 같은 궤도에서 밀착 추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6: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5: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6: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7: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 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진다며 이후 재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신 중지 약물 관련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단계적 도입 방침에 따라 일각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 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총리는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지난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서 44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서 이번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다.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지는 기자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네, 피고인 북한 측에 서류 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이 멈춰 있었고요. 지난 2024년 12월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공시송달이라는 것은요, 소송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서 같은 해 14일 개성공단에 세워졌죠. 하지만 북한은 2년 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이 해당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정부는 사무소 건물과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손해액을 더해서 모두 447억여 원을 청구했고 대부분 인정이 된 것입니다. 네, 앞서 선고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지 기자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재판정이 얘기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당장 실효성 있는 금전 회수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국가 자산 파괴 행위에 대해서 시효를 넘기지 않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기록으로나마 남겼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 재개나 자산 정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대한민국 정부로서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대북 채권을 확보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와 외국인 입국 심사 범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요. 공개된 지 2주도 되지 않았는데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이미 충족했고요.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청원 동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현재 제주에서는요,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국인 개별 그리고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해 최장 3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입국 조치, 원래는 올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12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고요. 청원인인 김모 씨는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어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가 3만 5,300여 명으로 전년에 비교해서 6.8% 증가했다라는 통계를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을 다녀가는 관광객 많이 늘었잖아요. 그 많이 늘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중국인 관광객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뭐 중국인뿐이 아니라요. 그만큼 많이 늘어난 외국인으로 인해서 정말 작은 시비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네, 외국인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추납이라는 게 추후 납부의 줄임말입니다. 이 국민연금 추납은요, 실직이나 경력 단절 또 전업주부 생활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추후에 한꺼번에 내서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그런 제도죠. 한국의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을 채워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돈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단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연금을 받아가는 사례. 네, 솔직히 말하면 미주 한인들이 이런 사례에 많이 부합이 됐었죠. 그렇게 시작된 외국인 문제에서 이제는 내국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시했는데요. 연금 당국은 이 문제를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적 허점으로 보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게 됩니다. 거론되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보험료를 1년, 3년, 5년 이상 낸 사람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또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만 인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둘째는 최대 119개월인 상한 자체를 대폭 줄이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셋째, 은퇴 직전에 연금 수급을 노리고 몰아서 신청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 신청 시점 또 사유를 제한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쉽게 말해서 한 달 내고 10년치 사는 방식은 막힐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다만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노년기 얘기하다가요, 근력운동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 오늘 이 근력운동, 특히 하체 근력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근감소증은 몸 전체에서 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허벅지 앞쪽, 엉덩이 근육,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결국 하체 근육의 퇴화 속도가 상체에 비하면 최대 두세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바로 서게 만드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체에 힘이 빠지면 발을 헛디뎠을 때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해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겠죠. 골형측의 낙상사고는 특히 골절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주요 원인

0: 당뇨병,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또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근력이 튼튼해야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부종이나 정맥질환, 심혈관계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체 근력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하체 근력 중요합니다.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4: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5: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4: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5: 쫄깃한 산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4: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한국에서 개발한 고추장 버터 소스를 활용한 맥도날드 버거가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13개 나라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를 개시합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맥크리스피 고추장 버터, 맥스파이시 고추장 버터 등 버거 두 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개발한 고추장 버터 소스를 활용한 버거로 매콤한 고추장에 버터의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를 더한 게 특징입니다. 이 고추장 버터 소스는 맥너겟이나 프렌치 프라이 등 다양한 메뉴에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별도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맥도날드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 12곳에서도 고추장 버터 소스를 모티브로 현지인의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변주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품 이름에 고추장이 직접 들어갑니다. 고추장은 해외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소스로 자리를

0: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13개 나라에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 모델로 전 세계의 폭넓은 팬을 확보한 G-드래곤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관계자는 한국 맥도날드가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캠페인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함께 진행된다며 다양한 메뉴와 컨텐츠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발을 통해 각종 박테리아와 유해 물질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도 집 안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관련 연구 내용을 인용하며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습관이 집안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애리조나대 연구진이 3개월 동안 야외에서 신은 신발 26켤레를 조사한 결과 신발 안팎에서 3,600개에서 최대 800만 개의 세균 집락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흔하게 검출된 것은 대변에서 유래할 수 있는 대장균이었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교수는 신발 밑창의 약 80%에서 대변 박테리아가 검출됐다며 대부분 공중 화장실 바닥에서 묻은 것이지만 개나 새 등이 있는 야외에서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카펫 등 바닥 재질에 따라 오염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신발을 통해 오염 물질이 실내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신발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세균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고 있는 과불화 화합물 PFAS와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난먼지, 농장과 정원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등도 신발에 묻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집안에서는 현관 주변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특히 기어다니거나 바닥에서 노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미국에서도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집에 돌아오면 정기적으로 신발을 벗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손님에게도 신발을 벗어달라고 요청한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손님에게 신발을 벗도록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해당 비율은 65세 이상에서는 7%였지만 30세 미만에서는 44%에 달했습니다. 한편 인디애나주 보건당국은 올해 집안에서 신발을 벗도록 권장하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1: 미주 한인 이성진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원제목 비프 시즌2가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다만 작품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의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LA에서 있었던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프 시즌2, 성난 사람들2는 14개 부문에 걸쳐서 총 16명이 후보로 올랐지만 우수 음향상, 음향 편집상, 그리고 의상상 등 3개 부문에서만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시즌1으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포함해서 8관왕을 휩쓸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입니다. 성난 사람들 2는 부자들이 모이는 컨트리 클럽을 배경으로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받을 정도로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자신의 목표는 AI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동시에 중국과 다른 경쟁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가 조만간 AI 관련 규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뭐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하원은 이제 내일 워싱턴을 떠난 뒤에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야 복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0: 9월 16일 오늘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된 날입니다. 24나라가 서명한 이 약속은 1989년 1월부터 발효가 됐고요. 한국도 1992년에 가입했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에 쓰이던 냉매를 바꾸는 일이었는데요. 당시 꿈의 물질이었던 프리온가스,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모든 곳에 냉매로 쓰이던 것이었는데요. 화학적으로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대륙권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성층권에 도달한 프리온가스는요,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되면서 염소 원자가 튀어나옵니다.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원자 하나당 무려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오존 분자가 파괴되면서 오존층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냉매를 바꾸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각 나라의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지금은 인류가 함께 손을 대서 실제로 되돌린 거의 유일한 환경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존층은 지금 많이 복원이 되고 있고요. 198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점을 21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쓰이는 제3세대 냉매는요, 오존층은 지키는데 또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는 점 때문에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신소재 냉매로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9월 16일은 국제 오존층 보호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모닝 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쁩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브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잘하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구를 위해서 뭔가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세계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을 미국을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국가들을 위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렇게 해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을 배치해 유조선이 자유롭게 통항하도록 돕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미국의 재정적, 군사적 부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들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전쟁에 엄청난 돈이 투입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무기도 대량 쏟아부으면서 앞으로 수년간 재고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런 우려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 미국 의회 예산국은 8월 1일 기준으로 이란 전쟁에 투입된 비용이 380억 달러, 우리 돈 52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가 밝힌 비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 Do you have a new estimate about what the war has cost us so far in this, the fifth month of the first year of this war in Iran?
3: Senator, the estimate we have as of today is $37.5 billion.
1: 의회 예산국이 추산한 비용은 탄약과 전투 중 손실된 장비 교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란 공격으로 파손된 중동 내 미군 기지 복구비 등은 빠졌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계속되면 매달 최대 4조 원 이상이 추가되고 상황에 따라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또 이번 전쟁으로 앞으로 수년간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보도된 요격 미사일 사용량과 국방부 누적 구매량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이란 공습 작전 이후 미국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신규 발주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재고 복구에는 최소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의회 예산국은 특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중국 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비용과 유가 급등 등으로 이란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 공화당 의원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위법하게 이란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4: Secretary Hegseth directed and caused United States armed forces to be introduced into hostilities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notwithstanding that, one, Congress had not declared war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1: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 강요에 대한 탄핵안을 들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민주당 세스 몰튼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의 미국이나 동맹국 기지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병력은 철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몰턴 의원은 이란과 전쟁이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7명도 가세했습니다. 특히 지금껏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제안에 반대했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참전 용사 출신인 넌 의원 협상의 창이 닫힌 상태에서 전투작전을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탐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조치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점검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담은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CBS는 현역 군인들이 제보한 중동 지역 미군 기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란의 공습으로 군용기와 장갑차, 건물이 광범위한 피해를 본 미군 기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파병 군인은 CBS와 인터뷰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미군 기지 실상이 미국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눈을 감은 채 서서 얼굴을 두드려 맞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프린스 술탄 미 공군 기지 사진에는 고가의 E3 센츄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파손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군용기는 후미 부분이 직격탄을 맞아 심하게 그을린 동체에서 분리된 채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또 내부가 텅 빈 건물과 막사 모습을 담은 해당 기지 다른 사진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미 육군 지상군과 장갑차, 일부 전투기의 주요 집결지인 쿠웨이트의 뷰어링 캠프 사진에도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막사와 군용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뷰어링 캠프는 쿠웨이트 수도인 쿠웨이트 시티에서 북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사막지대에 있습니다. CBS는 쿠웨이트의 또 다른 미군 기지인 아리프잔의 파손된 건물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감찰관실은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의 손실 규모를 처음으로 공식 집계한 특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란의 공격으로 미 군용기 60대를 포함해 37억 달러 상당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이란의 외교 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중동 정세와 이란의 전략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아라그치 장관으로부터 중동 및 걸프 지역의 최신 상황과 이란의 향후 고려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왕 부장은 현재 중동 형세의 지속적인 불안정은 국제평화와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중국과 이란은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 중국 역시 이란과 대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란의 정당한 권익을 잘 지킬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이어지는 것은 당사국과 국제사회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란과 미국이 이성과 절제력을 유지해 조속히 양해각서 MOU로 복귀하고 현재까지 달성한 합의에 따라 협상 메커니즘을 재건하며 각자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상을 할 것을 독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라카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맺은 휴전 MOU가 아직 유효하다며 미국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라카치 장관은 왕 부장에게 이란은 충돌이 지속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 채널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며 동시에 자신의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며 이란은 미국 이란 MOU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이미 오만과 호르무즈협 개방 방안에 합의한 만큼 미국은 각 항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지역 국가들과 대화 협상을 전개하고 선린 우호 관계를 수립해 발전시키며 지역이 조기에 평화 안녕을 회복하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의 공세로 안보 위기에 처한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이집트와 홍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후티는 봉쇄가 풀릴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국제유가는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YTN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지원 거절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달려간 곳은 이집트입니다.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홍해의 항행 안전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대 안보 우방이었던 미국의 거리 두기에 영내 국가와의 연대를 꾀하고 있는 겁니다. 카타르도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폐쇄된다면 재앙이 될 거라며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6: Qatar is pushing for diplomacy, dialogue and pushing into the direction of a peaceful resolution for this conflict through dialogue. It is not an impossible task.
5: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대한 봉쇄를 풀 때까지 군사작전은 계속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군이 무인 수상정 나포를 시도한 이란 어선 두 척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기뢰에 부딪혀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어도 거의 매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리비아에서도 유전 세 곳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는 약 4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란의 미사일 전술이 진화하면서 미군이 고가의 방공무기들을 빠른 속도로 소모하며 고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이란의 요르단에 대한 미사일 공격 당시 미군이 첨단 방공무기를 최대 70발 이상 발사했다고 영내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군은 약 20발의 탄도미사일로 이뤄진 이번 공격에 대응해 요격미사일 패트리엇을 60~70발가량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드 요격미사일도 10여 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의 요격 무기 소모량은 이번 이란 전쟁의 다른 국면에서 미 군이 일주일간 사용한 양을 단 하루에 사용한 것과 맞먹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의 특성 때문에 요격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표적에 접근하면서 여러 개 탄체로 분리되는 다탄두 방식의 미사일로 미군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이란의 미사일 전술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자폭 드론 샤헤드를 동원해 페르시아만 일대 도시와 인프라를 맹폭하면서 중동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드론 방어망 구축에 쏟아붓고 있고 4년간 드론 전쟁의 경험을 축적한 우크라이나까지 대중동 드론 수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 드론 공습에 전전긍긍하던 중동 국가들의 대응을 전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드론 방어망 수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안드릴 인더스트리스, RTX, 독일의 라인메탈, 호주의 EOS 등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체결한 중동 수출 계약 규모는 벌써 50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카타르 군사 고문을 겸하는 런던 킹스 칼리지 안드레아스 크리악 안보학 교수는 걸프 국가들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걸프 방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지출 붐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십 년간 방공망 구축에 500억 달러 넘게 투입했지만 대부분 RTX의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라키드 마틴의 사드 등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경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방공 시스템을 생산하는 서구 방산업체들에게는 또 이번 전쟁이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란 드론과 미사일 위협, 테러, 무력 충돌에 대해 경고하면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민방위국은 메카를 비롯해 제다, 타이프 지역의 공습 가능성을 알리는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성지 메카에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사우디군은 메카를 향해 발사된 예멘 반군 후티의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슬람의 발상지이자 최고 성지인 메카에 대한 공격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슬람권 전체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미국은 예멘 국경지대에 대한 여행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는 중동의 군사강국 사우디아라비아. 정규군도 없는 후티 반군에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중입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지만 기형적인 지휘구조와 훈련 부족이 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갖다 놨는데 사용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YTN입니다.
8: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의 1.7배에 달하는 112조 원을 썼습니다. 199조 원 규모 미국산 방산 패키지를 계약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도 대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선 병사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쳐 최신 무기를 후티 반군에게 고스란히 헌납할 정도로 심각한 훈련 부족을 노출했습니다. 사우디군의 무능을 조롱하듯 후티 반군은 이제 국제 물류의 대동맥인 홍해를 통째로 틀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후티의 공언대로 핵심 대체 수송로가 막히면서 사우디 국가 경제와 글로벌 물류망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9: Now with the Houthi attacks, this sort of leeway is blocked as well or coming under additional strain, so that is obviously a very serious hit for Saudi Arabia.
8: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부 쿠데타 방지에만 혈안이 된 사우디의 기형적인 군 지휘 구조를 꼽습니다. 전제 군주국의 권력 분산을 위해 정규군과 국가방위군, 국경수비대 등으로 군 조직을 쪼개놓아 유사시 합동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실전 경험보다 왕실 혈통이 진급을 좌우하는 부패한 인사 시스템은 사우디군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었습니다. 자국군 사상자 발생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용병에게 지상전을 전적으로 떠맡긴 꼼수도 뼈아픈 패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가 올해 예멘 용병 투입에만 4조 원을 쏟아부었고 그 여파로 정규군의 전투 의지와 애국심은 완전히 실종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우디군을 수십 년간 훈련시킨 미군 장성조차 기초 전술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수준이라며 참담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뼈를 깎는 내부의 구조적 쇄신 없이는 사우디가 지금의 벼랑 끝 안보 위기를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1: Air. 엄마, 별일 없죠?
1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1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1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19: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20: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19: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20: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일대의 지하 안반 구조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정밀 지도가 공개돼 대형 지진 발생 시 지역별 피해를 예측하는 데 새로운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LA 한인타운과 인접한 다운타운 지하에는 최대 6.2마일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층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지진 발생 때 지반 흔들림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연방지질조사국 연구진이 참여해 LA 분지의 지하 구조를 기존보다 훨씬 세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JGR Solid Earth에 게재됐습니다. 연구진은 LA 지역에 임시로 설치한 273개 지진 관측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관측소들은 사람이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약한 원거리 지진파까지 기록했으며 지진파가 지하를 통과하는 경로와 속도를 분석해 지표 아래 암석과 퇴적층의 구조를 3차원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LA 분지 전체를 하나의 입체적인 구조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조사에서는 LA 분지를 가로지르는 일부 단면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지의 깊이와 가장자리 형태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LA는 약 1500만 년 동안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거대한 분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은 바다였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에는 해양성 퇴적층이 존재합니다. 이후 지각변동으로 육지가 올라오면서 주변 산에서 흘러내린 퇴적물이 추가로 쌓인 것입니다. 특히 다운타운 아래쪽이 가장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는 최대 10km 두께의 퇴적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두꺼운 퇴적층이 지진파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단한 안반보다 부드러운 퇴적층에서는 지진파가 증폭될 수 있어 지표에서 흔들리는 느껴짐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분지의 가장자리입니다. 지진학자 엘리자베스 코크라는 분지 가장자리의 불규칙한 지형이 지진파를 특정 지역으로 집중시키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94년 규모 6.7의 노스리치 지진 당시 산타모니카에서는 예상보다 큰 흔들림과 피해가 나타났는데 분지 가장자리를 따라 지진파가 이동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3D 지도가 곧바로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진 피해는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의 위치와 규모, 지진파의 방향, 지반 특성, 건물의 구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진은 이 지도를 활용해 앞으로 다양한 대형 지진 시나리오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피해를 키울 수 있는 공진 현상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인공지능 위험을 막기 위한 규조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개빈 뉴상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13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성 기능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과 AI 챗봇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아담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B1709입니다. 이 AB1709 법안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이용자 이력과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피드 등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법안 AB2는 소셜미디어 업체가 아동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이 정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민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피해 아동 한 명당 최대 100만 달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아담법으로 불리는 SB1119는 아동이 챗봇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살이나 자해 위험 신호를 보일 경우 위기 대응 절차와 부모 통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기업의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와 위험 평가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조치는 소셜미디어와 AI 사용이 일상화된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질 전망입니다. LA 다운타운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에서 콘도미니엄의 약 3분의 1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가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백 채 고급 콘도가 장기간 비어있어 이른바 유령 콘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다운타운 메트로폴리스 단지 내 이 두 콘도타워, 프란치스코에 있는 두 콘도타워에는 총 844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5년 주택 소유자 세금 공제를 신청한 주택은 71채에 불과했습니다. 877 프란치스코는 신청률 6%, 889 프란치스코는 13%로 인근 다른 콘도 건물의 5, 60% 수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스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개발업체 그린랜드 홀딩그룹의 미국 법인 그린랜드 USA가 개발했습니다. 그린랜드 홀딩은 상하이 시정부가 46% 지분을 보유한 중국계 기업입니다. 개발사는 2013년 다운타운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형 복합 개발 사업을 발표했고 7년 전 단지가 완공된 이후에도 콘도 수백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업체가 낮은 가격의 물량을 매각해 기존의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피하거나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자산을 보유하는 등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어있지만 매물로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가주에서 이바이크, 이 전기자전거와 전기모터사이클로 인한 안전사고, 불법운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당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바이크 보상 수거 행사에 무려 1,000대에 달하는 바이크가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에서의 이 시선도 있었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지난 13일 지난 주말에 실시했던 이바이크 보상 수거 행사에는 수많은 주민이 몰려서 준비된 예산이 순식간에 소진됐습니다. 총기 보상 수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이번 행사는 이바이크, 전동 스쿠터, 전기 모터사이클을 반납하면 종류에 따라 2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1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여 인원으로 기프트카드가 일찍 떨어졌다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행사장에는 새벽 0시부터 첫 대기자가 등장했으며 행사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선 상태였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라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훔친 자전거를 처분하려는 이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바이크를 처분한 후 그 돈으로 업그레이드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반론도 많았습니다. 신분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무료 검진과 의료 상담을 한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의료 건강 박람회가 열립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와 연세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동문회가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의료 건강 박람회를 마련합니다. 오는 10월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LA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2026 연세의료 건강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연세의료 건강박람회는 연세대 동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참여해 무료 진료와 건강검진, 상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와 재작년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데 이어서 올해는 LA에서 개최됩니다. 10월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LA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박람회에는 내과, 외과, 심장내과, 소아과, 소아정신과, 치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척추신경과, 한의과와 물리치료 등 25개 분야 의료진이 참가합니다. 연세대 동문의사와 간호사 약 50명을 비롯해 전체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검사와 상담은 치매 조기 진단, 예방, 우울증 불안증 검사, 혈당 혈압 검사, 체지방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아동 발달 컨설팅, 사회복지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제한된 무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는 낮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독감 예방 주사는 오후 1시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아동병원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2026-27 최우수 어린이 병원 평가에서 전국 탑10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18년 연속 아너롤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LA 아동병원은 소아암과 소아기, 소아기 내외과에서 전국 4위에 오르는 등 7개 전문 분야가 탑10에 포함됐습니다. 정형외과와 비뇨기과가 7위, 당뇨 내분비 8위, 신생아학 9위, 신경과와 신경외과 11위를 기록했으며 행동건강 분야도 탑50 안에 들었습니다. 1901년에 설립돼 올해 125주년을 맞은 LA 아동병원은 연간 75만 건 이상의 환자 방문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의 소아과 병원입니다. 요새 바다 낚시 가시는 분들 희귀한 일을 자주 겪는다고 합니다. 이 뉴포트 비치에서요 바다 낚시를 하던 한 이 낚시꾼이 희귀 고래를 포착했습니다. 고래 상어입니다. 약 20피트 길이의 고래 상어가 배 옆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이 낚시꾼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낚시꾼들은 옐로테일 이 방어를 잡기 위해서 방어 낚시를 나갔다가 인생에서 가장 본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다라며 낚시꾼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봉고스 스포츠 피싱을 통해서 SNS에 공유됐고 인터뷰에서 회사 전세를 냈던 배가 고래 상어와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어이자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 상어는 주로 프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해합니다. 이를 알고 있던 낚시꾼들은 낚시를 다 포기하고 바다로 뛰어들고 싶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상어가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훨씬 더 남쪽에서 서식하는 고래 상어, 귀상어, 대왕 만타가스 이 같은 종들이 만타가우리라고 하죠. 이 평균을 웃도는 현재 남가주 해수 온도와 엘니뇨 현상의 발달로 인해서 남가주 해역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즐겁기도 하죠. 그런데 올겨울 엄청난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으니까 천천히 겨울이 오기 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가 올해 53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3일 올림픽 블루보드에서 뭐 역시 53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52년과 마찬가지로 올림픽 블루보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퍼레이드의 상징인 그랜드 마셜에는 이현옥 국제 라이언스클럽 총재 그리고 주류사회 우호와 화합을 대표할 명예 그랜드 마셜에는 헤드허트 LA 시의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제53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이민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성취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다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은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랜드 마샬 이현옥 총재는 국제 라이온스 클럽 77대 총재로서 LA 카운티 지역 라이온스 클럽을 총괄 지휘하며 총 70여 개 라이온스 클럽과 리오 클럽 소속 2천여 명 회원들을 대표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또 헤드허트 십지구 시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한인타운을 포함한 십지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한인사회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올해 53회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과 각계 리더들을 비롯해 주요 기관 그리고 단체와 기업, 차세대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해 함께 행진하고 특히 중국, 일본, 티벳, 멕시코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퍼레이드에 동참해 역동적인 문화 교류의 장을 펼치며 다문화 커뮤니티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과 화합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이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이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가을맞이 특별한 쇼핑 찬스. 김수전기 화장품 코너에서 $50 이상 구입하시면 공짜 선물에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더블 보너스.
5: 오휘 에이지 리커버리 크림 스페셜 기획 세트 140불을 구매하시면 6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4: 175불 상당의 에이지 리커버리 스페셜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총 11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5: 여성 남성 속옷 특별 세일. 50불 이상 구입 시 쇼핑 가격에 따라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4: 풍성한 가을 쇼핑도 김수전기에서. 선물까지 두 배로 챙기세요.
6: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7: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 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6: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7: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6: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0: 우와, 싸다. 정말 싸다.
9: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0: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9: 진짜 감쪽 같네.
10: 역시 벤트웨이야.
9: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를 놓고 고민해왔던 한국 정부가 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외에도 미국 측이 물밑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계속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반대 여론과 여당 일각의 반발을 고려할 때 함정을 포함한 수백 명 규모의 파병은 곤란하다는 점에서 해상 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무인 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현지 실사단 파견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했던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다음 절차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지만 내일 열리는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 추이와 곧 있을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고려해 이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장관 없이 파병이라는 중대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관계 여러 현안과 궤를 같이 하면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파병 외에 한국의 대미 투자 확정, 핵 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연료 농축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협의, 북미 대화 추동 등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합니다. 한때 현안으로 부각됐던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종교 이슈 등은 상대적으로 잠잠해 보일 뿐 똑부러지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조윤 외교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만나자고 약속했을 때만 해도 화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북핵 용인 우려 등이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의제에 대해서 한미 현안이 안보부터 시작해 여러 경제 현안도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특히 아무래도 한미 동맹 관계를 진전시키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파병 결정은 대외 외교, 안보 환경의 국내 정치 지형까지 더해 세밀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여권에서도 파병 반대 기류가 심상찮은 만큼 국내적 설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속도 조절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파병 옵션이 아니라 장비 지원을 일컫는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파병 지원이 됐든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호르무즈 평화 안정 기여를 통한 국익 수호라는 명분에 부합하는지,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안건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빠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NSC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정치권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는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며 임명 절차에 나서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청문회에 이어서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1: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2: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1: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3: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1: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5: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위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1: 홀로 장외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범 여권에서도 연임과 공소 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전환이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0: 길까요?
1: 글쎄요, 담겨야 될것 같고, 뭐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2: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신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대전환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4: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뜯어고 치고 대법원장 재측근을 비롯한 삼권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2: 장동혁 대표는 한발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 확률이 불확실하다는 산업부 보고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사업을 밀어붙였고 임기 안에 추가 시추를 마치라고 압박했던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YTN입니다.
6: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국정 브리핑을 통해 대대적으로 수치까지 공개했는데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습니다.
7: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6: 1년 3개월 뒤 석유공사는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진행한 1차 시추 끝에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140억 배럴,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40억 배럴은 유망구조 7곳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최대치로 성공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값이었던 겁니다. 그 가능성은 0.0002%,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산업부는 과도한 기대를 우려해 대외 홍보를 자제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자원량을 공개하는 대신 유망구조의 면적만 알리자는 대안조차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추가 시추 일정을 임기 안으로 앞당기라고 요구하면서 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우려를 나타내자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질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최종 사업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 시추를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관련자 두 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만남은 있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혐의를 협의를

0: 부인했던 바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3: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3: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2: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3: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2: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3: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의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부터 중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불임, 알레르기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외부의 바람을 맞아서 생기는 병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도 스트로크, 한방 맞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옛부터 중국에서는 중풍이 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흔적들이 여러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돼지나 원숭이 등 동물들을 살아있는 채로 머리를 열어 뇌의 여기저기를 건드려 보면서 뇌의 어느 부위를 건드렸을 때 몸이나 팔 혹은 다리의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면서 뇌와 근육에 관련이 있는 침자리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중풍을 더 정확히 알아가게 되었고 진단과 치료에서도 더 발전하고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중풍은 허혈성으로 오는 뇌혈전증, 뇌색전증 그리고 두 가지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중 영어로 애니리즘이라고 하는 유전성이 강한 뇌출혈이 있는데 예후는 가장 나빠 대략 50% 정도에서 사망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중풍 증상인 급성 국소적 중추신경장애인 TIA, 트랜지언트 이스키믹 어태크가 있는데 면밀히 따지면 수출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혈액 공급 부족으로 뇌 혈관 벽이 내부에서 부어오르거나 협착이 생겨 발생을 합니다. 보통 24시간 내에 부었던 혈관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혹은 협착되었던 혈관이 서서히 다시 열리면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쪽 팔 혹은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감각이 이상했는데 오후나 저녁이 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중풍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중풍이 올 때는 좀 크게 심하게 오시는 분들을 임상에서 보게 됩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3: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2: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3: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2: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3: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4: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2-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A 일대의 지하 안반 구조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정밀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이 지진 발생 시 지역별 피해를 예측하는 데 새로운 자료로 활용될 전망인데요. 특히 LA 한인타운과 인접한 다운타운 지하에는 최대 10km, 6.2마일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층이 자리잡고 있어 지진 발생 때 지반 흔들림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단한 땅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모여 쌓인 퇴적층이기 때문에 지진파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연방지질조사국 연구진이 참여해 LA 분지 지하 구조를 지하 기존보다 훨씬 세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다운타운 아래쪽에 퇴적층이 가장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적층의 두께가 약 4km 정도로 얕아지고 그 아래는 분지 지역은 4km 정도로 얕아지고 그 아래에는 단단한 결정질 암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두꺼운 퇴적층이 지진파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단한 안반보다 부드러운 퇴적층에서 지진파가 증폭될 수 있어 지표에서 느끼는 흔들림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3D 지도가 곧바로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진 피해는 지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 지도를 활용해 앞으로 다양한 대형 지진 시나리오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피해를 키울 수 있는 공진 현상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인공지능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13개 법안에 최근 서명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성 기능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AI 챗봇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아담법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B1709 법안은 이 눈에 띄는 법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AB1709는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이용자 이력과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피드 등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AB2 법안은 소셜미디어 업체가 아동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아동 한 명당 최대 100만 달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담법으로 불리는 SB1119 법안은 아동이 체폭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살이나 자해 위험 신호를 보일 경우 위기 대응 절차, 부모 통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기업의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와 위험 평가도 요구합니다. 남가주에서 전기자전거와 전기모터사이클로 인한 안전사고, 불법운행,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또 미니바이크도 그렇습니다. 미니바이크 이렇게 쬐끄만 바이크인데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차량이 좀 높은 차에서는 이 미니바이크가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당국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이바이크 보상수거 행사에 무려 1,000대에 달하는 바이크가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바이크나 전동 스쿠터, 전기 모터사이클을 반납하면 종류에 따라 2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조기에 이 기프트카드가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 예산 낭비라는 불만이 제기됐는데 훔친 자전거를 처벌하는 애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자전거나 이바이크, 이 모터사이클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헬리콥터가 상공위를 떠다니죠. 경찰 출동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방송국의 헬리콥터 그리고 경찰 헬리콥터 등이 상공위에 사고 현장 위에 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4: 어제 화요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체스워스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비극적인 대형 참사와 관련해 취재 중이던 방송용 헬기 추락 사고와 메트로버스 충돌 사고의 전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화요일 오후 5시 무렵 체스워스위 웨스트 노드오프 가와 데소토 에비뉴 교차로에서 포드 SUV 차량이 LA 메트로 버스의 측면을 들이받는 대형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LA 수색구조팀이 출동해 버스 안에 갇힌 승객들과 차량 아래에 깔린 부상자를 구조했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 인근 상공에는 여러 대의 경찰 및 보도 헬기가 떠올라 공중 취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버스 사고 현장 불과 4마일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두고 MBC 방송과 텔레문도의 뉴스를 지원하던 엔젤시티 에어 소속 뉴스 초퍼포 헬기가 저녁 7시 직전 메이슨가의 두 상업용 건물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이 헬기에는 남가주 출신의 베테랑 리포터 엘리아나 모레노와 조종사 조지 마르치니오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헬기 추락 직후 발생한 거대한 폭발로 인근 차량 4대와 보관 컨테이너 2대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소방관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장 수색 결과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을 포함해 총 3명이 숨졌고 생존자 1명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은 탑승자가 아닌 추락 현장 주변에 있던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는 방송을 통해 추락한 기체가 자사 뉴스 헬기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체스워스에서 잇따라 발생한 참혹한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NBC4 방송국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밤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체스워스 지역 사회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관들을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헬기 추락 원인과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한 고급 아파트를 마약 밀가루 은신처로 사용한 혐의로 당국이 두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형사 고소장에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지난 10일 해당 아파트를 압수수색하여 27세의 마르빈 안젤리토와 26세의 수전 곤잘레스를 체포하고 펜타닐 유통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수색 과정에서 당국은 약 93.9파운드의 펜타닐 알약과 가루, 2.2파운드의 헤로인, 그리고 약 16파운드에 달하는 코카인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진술서에 따르면 비커, 믹서, 교환기, 토치 등의 실험실 장비와 유압프레스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사법당국은 복도 옷장에서 AR-15 소총과 탄약을, 주방 카운터에서는 금장 도색된 데저트 이글 59경 권총과 탄약을 압수했으며 경찰 무전기도 함께 회수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내부에서는 소형 악어가 발견되어 미국 어류와 생동물국 요원들이 압수 조치했습니다. 안젤리토와 곤잘레스는 월요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연방법원에서 첫 심문을 가졌으며 판사는 안젤리토를 구속하고 곤잘레스는 1만 5천 달러의 보석금으로 석방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연방교도소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풀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풀러튼 캠퍼스에 재학 중이던 18세 대학생 앤서니 조셉 플라스가 일요일 대학 비공인 남학생 사교 모임 행사에 참석한 뒤 숨졌습니다. 블라스는 지난 13일 자정이 지난 시각인 오전 12시 7분경 세인트 주드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 도착했으며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시도했으나 끝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풀러튼 경찰국은 예비조사 결과 알코올 섭취가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가혹행위나 타살 혐의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은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검시국에서 아직 조사 중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 도난 범행을 공유하며 이른바 기아보이즈 또는 기아 챌린지로 불리는 자동차 절도범들로 인한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 16년 이상 더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범죄 유행은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생산된 특정 기아 및 현대 차량들이 엔진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자식 도난 방지 장치를 탑재하지 않아 USB 케이블이나 일자 드라이버 같은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쉽게 훔칠 수 있다는 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2020년경부터 전국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키 이모빌라이저 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는 수년 전부터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절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자 기아와 현대는 2023년 5월 약 900만 명이 차주를 대상으로 한 2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실 보상을 위해 최대 1.45억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해당 취약 차량 운전자들은 앞으로 15년 이상 소셜미디어 기반의 차량 도난 위험에 시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연구진은 이러한 장기화 원인으로 해당 모델들의 도난 방지 장비 부족,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비정형적 시간 증가, 모방 범죄를 부추긴 전통 매체들의 보도, 그리고 절도 방법을 쉽게 보여주며 폭주를 미화한 바이럴 영상들을 꼽았습니다. 국제 예측 저널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LA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취약한 현대 기아 모델의 도난 건수가 적어도 2042년까지는 기본 수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한 주택가에서 소형견이 코요테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바에 거주하는 다이아나 아레발로는 지난 11일 밤 11시 무렵 잠자리에 들기 전 소형 포메라니안 믹스견인 반려견 토비를 잠시 뒷마당에 내보냈습니다. 그때 담벼락을 타고 내려온 코요테가 토비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공격하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아레발로는 토비의 비명 소리를 듣고 즉시 경적을 울렸으며 소음 깜짝 놀란 코요테가 담벼락을 넘어 도망치면서 토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40년 이상 거주해온 아레발로는 최근 코요테 출몰이 잦아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불과 몇 피트 떨어져 있어도 소형견을 공격할 만큼 코요테들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밤에는 반려동물을 실외에 방치하지 말고 목줄을 착용시킬 것과 코요테를 마주쳤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흔들어 덩치를 크게 보이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한인축제 하이라이트인 코리안 퍼레이드가 올해 53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3일 올림픽 블루보드에서 펼쳐집니다. 그랜드마샬의 이현호 국제라이언스클럽 4L3 지구 총재 그리고 주류사회 우호와 화합을 대표할 명예 그랜드마샬에는 헤드허트 LA 시의원이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과 각계 리더들을 비롯해 주요 기관, 단체와 기업, 차세대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해서 함께 행진할 예정이고 특히 중국과 일본, 티벳, 멕시코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퍼레이드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많이 본 기사 한번 살펴볼까요? 많이 본 기사 탑50 가운데 주요 상위 몇 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지진 가장 우려스럽죠. LA 강진시 한인타운이 흔들릴 증폭 가능성, 퇴적층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식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LA 코리안 퍼레이드, 한인축제에서 할 코리안 퍼레이드 그랜드 마샬에 이현옥 청재와 그리고 헤더트 시의원이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고급 콘도 수백 채가 비어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성난 사람들 2, 비프 2가 에미상 3관왕을 받았다는 소식, 이바이크 반납 최대 $1,000,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소식, 그리고 아동 SNS 중독 방치 시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이 몇 가지 아동 보호 법안에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9: 213-383-3838 213-383-3838.
20: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21: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0: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21: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22: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2: 장례비는요?
2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FOMC에 눈과 귀가 쏠려 있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시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놓고 캐비넛이 연준 의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후부터 충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인물이라며 케빈 워시를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놓고 워시 의장이 자신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발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워시 의장은 지난달 30일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2: We must be confident that underlying inflation is moving to our objective clearly and at sufficient speed. Otherwise, we have work to do.
1: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약 94%로 보고 있습니다.
3: The Fed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inflation turned back down. We have a rate hike coming in this week and perhaps another rate hike coming in October and maybe a third one in December.
1: 하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불과 7주 앞둔 금리 인상 단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준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기차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백악관도 금리가 인상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해온 만큼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연준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성을 시험받게 된 워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이겨내고 연준의 신뢰도와 물가 안정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지만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무산됐습니다. 하원은 민주당 엘그린 의원이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한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47명은 찬반 어느 쪽에도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보류 동의안은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자는 내용으로 가결되면 해당 안건은 사실상 폐기됩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은 폐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그린 의원이 탄핵을 추진했다가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린 의원은 이민 당국 요원들에 의해 발생한 사망 사건에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지지를 얻지 못해서 역시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부각하려는 선거 메시지가 탄핵안 때문에 흐려질 수 있다라는 이유가 이 탄핵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데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1%가 오늘 선거를 한다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3%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로 신뢰를 잃어 민주당이 공화당에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8%로 저조했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최초로 응답자 과반인 52%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역시 경제, 이민, 전쟁 등 모두 주요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시 파텔 FBI 연방수사국 국장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전국 투표소에 FBI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텔 국장은 상원 법사위 청문회 출석해 투표소에 연방요원 파견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피터 웰치 상원의원이 당신이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자 파텔 국장은 그 말을 언제 들었냐 또 다른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웰치 의원이 그러면 FBI 요원을 투표소에 보내겠다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파텔은 FBI의 56개 전 지부에 선거 위기 조정관이 배치돼 있다라고 말하고 선거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FBI는 이런 노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테 국장은 처음에는 법을 따르겠다라고 했다가 곧 입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는 법 위반이 발생해 우리가 현장에 갈 이유가 있다면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지 않을 것이라며 요원과 정보 분석관들은 현장 사무소에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테 국장이 이 발언은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에 관여한 일부 현지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남아공에서 보상 없는 토지 몰수와 인종에 기반한 차별, 소수민족 인종에 대한 폭력 선동의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남아공에서 소수 집단을 겨냥한 인종적 동기의 범죄와 정부 주도의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남아공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앞서 제기한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행위가 방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남아공 정부에 촉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비자 제한 대상이 될 구체적인 인물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공의 토지 개혁 정책을 문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여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남아공이 도입한 토지 수용법을 백인 소유 토지를 강탈하기 위한 차별이라고 비판했고 백인 농부가 박해, 살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던 바 있습니다.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아무 설명 없이 불법 구금됐다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지난해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당국 요원들의 기습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475명이 체포됐는데 317명은 한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양팔과 다리를 수갑 등으로 묶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5: 팔 수갑 차고 구속될 때는 아래에서 허리까지 수갑 봐서 그래서 제인처럼
4: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1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 등 9개의 연방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절차인 행정청구를 시작한 겁니다. 첫 청구인인 김모 씨는 단속요원들로부터 불법 감금과 절차 남용,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압수된 소지품과 근로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들도 체포 당시 설명이나 통역 없이 불법으로 체포됐고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한인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엄청나고 부당한 실수를 인식해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대응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단속 이후 한국인들이 배터리 생산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투입된 인력이었다며 이들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6: To make batteries and to teach people how to do it. Well, they wanted them to get out of the country. You're going to need that, Laura.
4: 미 국토안보부는 당시 단속이 불법 고용 관행과 다른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일환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 정부가 행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낼 수 있어 미 당국의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뭐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긴 하죠. 중국과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직면한 진정한 위협, 양국 학생들의 학습 격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학생들이 미국 아이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실패한 교육 시스템이 중국과 혁신 경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암담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국 평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ISA입니다. 이 국제 평가는 전 세계 15살의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을 국제적으로 평가 비교하기 위한 조사로 3, 4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올해는 91개국 학생 약 7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018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학업 성취도가 하락한 가운데 중국의 수학 점수는 21점이 상승했습니다. 이를 학습 기간으로 환산하면 약 1년치 학습량 진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수학 평균 점수에서도 612점으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수학 점수는 같은 기간 15점 떨어지면서 약 9개월치 학습량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간의 최종적인 수학 실력 격차는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수학에서 최상위 성취 수준으로 평가된 학생 비율도 미국은 8%에 그친 반면 중국은 54%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과학 평균 점수에서도 597점으로 참가국 중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502점으로 점수 격차가 100점 가까이 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들이 왜 해외에서 고숙련 인력을 채용하려 하는지 궁금한가? 라고 반문하면서 미국 학교들은 고급 공학과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수를 봐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교육 경쟁력 약화가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서 미국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 역시 단순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1인당 지출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높은 학업 성취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성과가 부진한 학교에 계속 예산을 늘려주는 방식으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의 양대 핵 보유국 미국과 러시아의 핵 안보 여건이 이전보다 크게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싱크탱크 핵 위협 방지 구상이 발표한 2026 핵 안보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핵 안보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직전 조사보다 10점이 하락했습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모든 조사 대상국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러시아의 핵 안보 점수는 직전 조사보다 7점이 떨어진 4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월 이란 전쟁 시작 이래 유가 상승으로 미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연료비가 1,07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추가 부담 금액을 연료별로 나눠서 보면 개솔린 590억 달러, 디젤 480억 달러입니다. 브라운 대학교 기후 해결책 연구실이 내놓은 추산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전쟁이 시작된 이래 하루당 5억 달러가 넘는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원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앞으로 몇 주간은 연료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는 날짜별 소매 가격과 역사적 수요 패턴을 분석한 모델을 활용해 전쟁이 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한 연료비 추가분을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넘어서면서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좀처럼 전쟁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성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합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어부들이 껑충 뛴 기름값에 항의하기 위해 유류 창고 앞을 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기름값 인상에 반발하는 운전자들이 이른바 느림보 운전으로 항의에 나섰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남미 과테말라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유가 상승에 항의하며 고속도로를 봉쇄했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택시기사와 차량 공유 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항의 시위는 중동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석유 제품 가격을 4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에다 홍해 상황까지 악화하면서 원유 공급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8: It's the global oil markets. There is obviously everything that's going on with Iran and the Strait of Hormuz. But we also see that there's another conflict in the Middle East between Saudi Arabia and Houthi rebels in Yemen.
7: 기름값 고공 행진에도 트럼프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8%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0: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11: 99센트부터라고요?
10: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9: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0: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12: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13: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 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12: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 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13: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12: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5: 진짜 감쪽 같네.
16: 역시 벤트웨이야.
1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8: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9: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8: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19: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18: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 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19: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18: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9: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8: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미국 국채금리의 최근 급등세에 대해서 글로벌 이슈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앞서서 블룸버그 통신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청문회에서 국채금리 상승이 다른 요인들과 함께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결할 필요성을 반영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란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AI 투자로 촉발된 자금 확보 경쟁, 40조 달러를 돌파한 재정적자 규모가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약속했던 성인 1인당 5,000달러 지급 구상은 옹호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국민의 호주머니에 돈을 더 많이 넣어주는 게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방법들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가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두 차례 실시한 바이백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채권시장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일본의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7월 말 일본과 함께 단행했던 시장 개입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했으며 미국이 투입한 금액은 명목상에 불과한 수준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AI 인공지능 관련 소식 요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AI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던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CEO가 AI 안전을 자동차 회사가 안전을 관리하듯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AI 안전을 위해서는 자체 점검, 업계 표준 정립, 국제 공조라는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문제나 제조 과정상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록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기록을 살펴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재확인하며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AI 안전을 위해 제시한 계획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속도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고 있다. AI 발전이 너무 빠른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AI 속도 조절로는 기술을 동결하자는 뜻이 아니라며 AI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배넌이 한 목소리로 AI,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미래생명연구소가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친인간 총회에서 무소속 샌더스 의원은 AI가 잠재적으로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AI 위협 앞에서는 당파성을 넘어서야 한다며 AI 개발 감속을 위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AI 감속으로 방향을 선회하더라도 중국의 AI 기술 수준이 미국의 턱무위까지 추격한 현실에 대한 해법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중간선거까지 5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인공지능 AI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해서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수개월간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AI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AI와 관련해 내리는 결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질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 AI와 관련해 형법을 위반하면 수사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AI 관련 사건으로 개인을 기소한 사례 상당히 많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탈취해온 것을 미중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에는 그런 악의적 행위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리프탄 인텔 CEO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이 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품귀와 가격 폭등이 내년에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AI 인프라 서밋 무대에서 진행한 대담을 통해 탄 CEO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초 메모리가 병목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당시엔 깨닫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말이 맞았다며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메모리 생산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다며 현재 7배까지 메모리 가격은 올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가형 스마트폰, 노트북의 경우 전체 비용의 80%가 메모리 비용으로 나가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메모리 가격 폭등에 따른 기업들의 원가 압박이 심각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이르면 대형 센터 신규 건설로 인한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 법안을 오늘쯤 표결할 수 있을까요? 어제 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C 오철 뉴욕 주지사가 뉴욕 주 안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 개발사들로부터 메가와트당 100만 달러의 지역사회 투자 기금을 받도록 지방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지역사회가 데이터 센터의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개발업체가 전력 수요 1메가와트당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호철 주지사는 5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 시 환경허가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50메가와트면 5천만 달러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 전역에서 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가 수자원과 전기에너지를 막대하게 사용하고 지역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다며 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대미 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해왔던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큰 성과지만 한국 정부는 기술적인 민감성 때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인텔이 280억 달러를 들여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4세대 반도체 공장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유지를 상징하는 시설이지만 자금난 때문에 가동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 시설의 일부를 임대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인텔이나 주요 고객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인텔의 숨통이 트이고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도 큰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한국 제조사들을 압박해왔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인디애나와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각각 후공정과 위탁 생산을 맡은 기지입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대가 양측의 협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첨단

0: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을 배치해 유조선이 자유롭게 통항하도록 돕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미국의 재정적, 군사적 부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들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한 가운데 미국이 이번 전쟁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 무기도 대량 쏟아부으면서 앞으로 수년간 재고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와이튼입니다.
1: 미국 의회 예산국은 8월 1일 기준으로 이란 전쟁에 투입된 비용이 380억 달러, 우리 돈 52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가 밝힌 비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 Do you have a new estimate about what the war has cost us so far in this, the fifth month of the first year of this war in Iran?
3: Senator, the estimate we have as of today is $37.5 billion.
1: 의회 예산국이 추산한 비용은 탄약과 전투 중 손실된 장비 교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란 공격으로 파손된 중동 내 미군 기지 복구비 등은 빠졌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계속되면 매달 최대 4조 원 이상이 추가되고 상황에 따라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또 이번 전쟁으로 앞으로 수년간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보도된 요격미사일 사용량과 국방부 누적 구매량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이란 공습작전 이후 미국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신규 발주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재고 복구에는 최소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의회 예산국은 특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중국 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비용과 유가 급등 등으로 이란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 공화당 의원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위법하게 이란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4: Secretary Hegseth directed and caused United States armed forces to be introduced into hostilities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notwithstanding that, one, Congress had not declared war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1: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 강요에 대한 탄핵안을 들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9: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1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0: 봐. 자세한 내용은 야마브닷컴.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모닝 스포츠 소식,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죠. 메이저리그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4-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마모토 선수가 7이닝 무실점으로 뭐 역시 사이영상 후보자다운 그런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얼마나 꾸준한지요. 야마모토 선수 정말 꾸준히 잘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배 아프죠. 한국 선수들도 좀 꾸준히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저스는 이제 매직 넘버가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매직 넘버가 아직 남아있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매직 넘버는 이제 2로 줄어들었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늘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 목요일 이번 주말 안에는 뭐 매직 넘버를 확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직 넘버 이후에도 중요한 것은 1번 시드냐 2번 시드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와일드카드 경기를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률 좋은 거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가장 내셔널리그에서 승률이 좋은 팀은 미러키브로스 그리고 그 다음이 LA 다저스입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플레이오프에 가게 된다면 미러키와 LA는 바로 디비전 시리즈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와 애틀란타,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컵스가 와일드카드 경기를 치르고 각각 LA 다저스와 승자가 LA 다저스와 미러키의 상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오늘 만약에 경기가 플레이오프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대진표는 나와 있습니다. 자, 샌디에고의 송성문 선수 지금 시즌 막판 거의 출전하지 못하고 있죠.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성문 선수가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지금 현재 샌디에고는 28인 28명 로스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시즌에 가게 되면 26명 로스터로 운영을 해야 돼요. 과연 송성문 선수 데려갈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2: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6: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3: 카페보넨?
1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후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작년에 조지아주에서 연방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 구금됐던 이 한국인 노동자 사건 기억하시죠? 그들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해 LG와 현대 이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소송의 전 단계 절차인 행정청구, Administrative Claim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말까지 국토안보부, 이민단속국 ICE, 또 관세국경보호국 CBP,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법무부 등을 포함한 이 9개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라고 CNN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좀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행정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 마구잡이 이민단속으로 얼마나 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고, 그 손해배상을 다 해주려면 연방정부 예산이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dministrative Claim, 즉 행정청구라는 것은 미국에서 연방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연방정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서 정부의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청구가 거부되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현대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정청구, Administrative Claim에는 청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청구인으로는 한인 김모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 김모 씨와 관련된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청구서에 이들이 어떤 내용을 기재해 올렸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모 씨는 단속 요원들로부터 불법 감금, 절차 남용, 또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라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청구서에서 아이스 시설에 7일간 불법 구금된 기간 동안에 모욕적인 생활 조건을 강요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몇몇 노동자들은 체포될 때 설명이나 통역 없이 불법으로 체포 및 구금됐고, 마치 사형수가 끌려가듯이 족쇄에 채워졌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끌려간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4명의 노동자는 유효한 비자로 일하고 있었다. 체포 당시 우리는 체포 사유를 전혀 설명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한국인은 완전히 구금된 후에도 우리는 왜 연양돼 왔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아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 모두가 그저 당황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들의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서 범죄자처럼 끌고 다니면서 한국 기업이, 한국 사람들이 마치 미국 노동시장을 침범한 것처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노동시장을 침범한 게 아니라 미국의 공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왔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하던 일은 현지에 있는 다른 미국인들을 시켜도 그들은 할 줄도 모르는 고급 기술들이었다 라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 청구서에 들어간 내용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청구서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현 정부가 이민 단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해 있는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민 정책과 단속을 둘러싸고 수백 건의 규모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페어라는 단체의 최신 집계를 보면 행정부의 조치를 다투는 사건이 현재 약 333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절반이 넘는 200건 이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겨냥해서 제기한 소송만 그렇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정부를 겨냥한 건 아니고, 그냥 나에 관련된 이민 정보가 또는 나에 관련된 이민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는 이 개인적인 소송은 무려 9,911건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도 많은데요. 그런 손해배상을 모두 해주게 되면 연방 예산이 크게 휘청거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손해배상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 맞습니다. 연방 예산,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법원이 배상을 명령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이 낸 연방 세금과 연방정부 재원에서 그 돈이 지급됩니다. 그럼 그 재원은 어디에서 이따가 나오느냐? 네, Judgment Fund라는 기금입니다. 번역하자면 판결 기금이라는 예산에서 나옵니다. 연방정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재무부에 이 Judgment Fund라는 판결 기금이라는 기금을 항상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번 한국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얼마냐? 네, 2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적죠? 네, 그런데 이 200만 달러라는 액수는 상당히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요건 상징적인 액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아니면 단돈 1불이든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금액은 거액의 재정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체포와 과잉 진압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고 법적인 책임을 공식화하기 위한 첫 단계. 앞서 말씀드렸죠? 이 행정청구, Administrative Claim. 그것으로 제기되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방기관에 이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은 액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정부의 답변이나 협상, 그리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조정되거나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카톡이 외교부를 만났을 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한국의 카카오라는 회사가 미국 등 북미 지역 카톡에 한인 생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소식 탭을 출시했습니다. 이 북미 한인 지역 소식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용자가 지역별 한인 업소 카톡 채널과 또 제외 공관의 공지, 또 현지 오픈 채팅방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톡이 지역별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카톡의 상업적인 광고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카톡이 외교부와 협업을 맺고 외교부의 각종 공지사항도 해당 화면에 게재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카톡 이용자는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카카오톡 화면 맨 아랫부분 왼쪽에서 세 번째 탭을 눌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톡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탭, 그게 바로 왼쪽에서 두 번째인데요. 그 왼쪽에서 두 번째보다는 하나 더 오른쪽, 그 탭을 누르면 카카오의 New Local Service라고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LA 화면이, LA 지역 화면이 우선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LA와 뉴욕 등 각 지역별 한인 업소 채널에서 상품 정보를 비롯해서 각종 할인 행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채널에 따라서 톡 메시지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와 채널 소식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업소 정보와 프로모션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추천 채널로 선정이 되면 지역 소식 메인 화면에도 노출됩니다.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공짜가 아니죠.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와 북미 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북미 제외 공관이 제공하는 해외 안전 정보와 또 영사 업무 공지 등도 카카오톡 지역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육아, 취미 등 각 주제별로 오픈 채팅방도 제공해서 미국 한인 이용자들이 생활 정보를 나누고 또 소통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카톡이 외교부를 만났을 때 스토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케이스 스토리 들려드립니다. 워싱턴 DC의 국립공연장 존 F. 케네디 예술센터가 앞으로 2년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조만간 회의를 열고 본관을 즉시 폐쇄한 뒤에 최소한 2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이 현재로서는 다수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이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네디 센터 폐쇄 추진의 직접적인 명분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재정난이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케네디 센터가 너무 오래돼서 안전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이 센터에 다시 남기려는 움직임과 현재 맞물려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건물 외벽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했었습니다만은 지난 5월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결국 벽에 붙였던 이름을 다시 떼내는 그런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의회가 법률로 정한 케네디 센터의 명칭을 이사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대규모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뒤에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기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의 이름을 건물에 다시 새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검토한 문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 건물은 보수, 감독, 지원이 이루어짐이라는 문구를 써넣겠다라는 것입니다. 향후 2년간의 개보수 작업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케네디 센터를 되살린 사업을 잘 일으켰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를 명분으로 해서 트럼프의 이름을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케네디 센터 앞 광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광장으로 명명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0: 신발을 통해 각종 박테리아와 유해 물질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도 집 안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관련 연구 내용을 인용하며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습관이 집안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애리조나대 연구진이 3개월 동안 야외에서 신은 신발 26켤레를 조사한 결과 신발 안팎에서 3,600개에서 최대 800만 개의 세균 집락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흔하게 검출된 것은 대변에서 유래할 수 있는 대장균이었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교수는 신발 밑창의 약 80%에서 대변 박테리아가 검출됐다며 대부분 공중 화장실 바닥에서 묻은 것이지만 개나 새 등이 있는 야외에서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카펫 등 바닥 재질에 따라 오염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신발을 통해 오염 물질이 실내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신발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세균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리고 있는 과불화 화합물 PFAS와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난먼지, 농장과 정원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등도 신발에 묻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집안에서는 현관 주변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특히 기어 다니거나 바닥에서 노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미국에서도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집에 돌아오면 정기적으로 신발을 벗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손님에게도 신발을 벗어달라고 요청한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손님에게 신발을 벗도록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해당 비율은 65세 이상에서는 7%였지만 30세 미만에서는 44%에 달했습니다. 한편 인디애나주 보건당국은 올해 집안에서 신발을 벗도록 권장하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1: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관련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오는 12월 17일부터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일괄 자동 적립됩니다. 별도로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 잔여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이관된 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 운영됩니다. 탑승 적립 마일리지의 전환 비율은 1:1로 정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는 합산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일리지를 하나로 모아서 사용하려면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전환 시에 전환 비율이 적용되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 우수 회원 등급은 통합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대한항공 우수 회원 등급으로 자동 매칭되며 기존의 우수 회원 기간은 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항공권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시아나 항공 운항 노선과 양사의 중복 운항 노선에 대해서 대한항공 단독 운항 노선까지 추가되면서 이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스케줄은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에서 콘도미니엄의 약 3분의 1이 텅텅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가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백 채의 고급 콘도가 장기간 비어있어서 이른바 유령 콘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메트로폴리스 단지 내 877 프란시스코와 889 프란시스코 등 이 두 콘도 타워에는 총 844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주택 소유자 세금 공제를 신청한 주택은 불과 71채에 머물렀습니다. 메트로폴리스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개발업체 그린랜드 홀딩 그룹의 미국 법인 그린랜드 USA가 개발한 곳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업체가 낮은 가격에 물량을 매각해서 기존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거나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자산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텅텅 빈 유령 콘도, 텅텅 장기간 비어있는 유령 콘도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가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의료 그리고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는 다음 달 1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LA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2026 연세 의료 박람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세 의료 박람회는 연세대 동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무료 진료와 건강 검진, 상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과, 외과, 심장내과, 소아과, 소아정신과, 치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척추신경과, 한의과, 물리치료 등 25개 분야의 의료진이 참여합니다. 대부분의 진료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랩으로 보내야만 하는 일부 검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는 유료지만 실제 검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또 신장과 간 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혈당 및 전해질 검사, 당화혈색소, 그리고 일반 혈액 검사는 $30, B형 간염 검사는 $20만 부과됩니다.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요청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6,501건에서 올해 상반기 11,3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배나 증가하는 등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부터 재외국민이 한국의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 휴대전화와 전자여권만으로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서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에는 903건에서 2025년 지난해 12,938건,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6개월 동안 이미 11,390건의 인증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US 메트로 은행이 가든 그로브 본점 20주년을 맞아서 어제 직원과 고객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메트로 은행은 어제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케이크와 다과를 제공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든 그로브 본점은 US 메트로 은행이 지난 2006년 9월 15일 출범하면서 오픈한 이첫 지점이며 현재까지도 이 본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한가위를 맞아서 오는 26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센터 2층 강당에서 2026 추석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타운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서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강당 입장은 사전에 배포된 초대권 소지자에 한해서 30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한인사회 최대 잔치인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가 올해 53주년을 맞아서 다음 달 3일 토요일 LA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퍼레이드의 상징인 그랜드 마셜에는 이현우 국제 라이온스 클럽 거버너, 그리고 주류사회의 우호와 화합을 대표할 명예 그랜드 마셜에는 헤더 허트 LA 시의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한 LA시와 카운티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소속 자랑스러운 한인 경관들이 참여해서 축제의 의미와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한층 더 빛낼 예정입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다음 달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의 중심부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8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트럼프 탄핵안이 나왔다가 바로 들어갔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지만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민주당의 엘 그린 의원이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지 말고 보류하자라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32표, 반대 147표로 가결됐는데 47명은 찬반 어느 쪽에도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특정 안건이 나왔을 때 이를 표결에 붙이지 말고 심의를 아예 중단하자라는 소위 표결 보류안이라는 것을 어떤 맞대응 개념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 표결 보류안이 가결이 되면 해당 안건은 투표에 붙여지지도 못하고 곧바로 폐기되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다가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탄핵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엘 그린 의원은 이민당국 요원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관한 책임을 물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분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 측은 두 가지 이유로 당 차원에서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고 일단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엘 그린 의원이 당 차원이 아닌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선거 메시지가 그 탄핵안 때문에 흐려질 수 있다라는 이유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표결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보류안에 찬성을 던졌습니다. 네, 꿈틀거리는 민주당의 대선 잠룡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2028년 대선에 민주당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재도전을 한다면 자신은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한다면 나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모두의 시간을 다 같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한 만큼 재도전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다라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친다라며 해리스 전 부통령 출마 시에 당내 경선에 나는 나서지 않겠다 라는 뜻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와 해리스 전 부통령은 모두 캘리포니아를 정치적 기반으로 둔 정치인입니다. 지지층과 정치적인 인맥 상당 부분이 겹치는 두 사람이 당내 경선에 모두 출마하는 것은 각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의 대권 잠룡군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 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관문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올해에만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섰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팟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대중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한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그리고 유튜브 등 스트리밍 업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경쟁사임에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등 소위 영상 스트리밍 경쟁 업체 3사는 로비 단체를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손을 잡았는지 현재의 지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지상파 TV에서 스포츠 생중계를 무료로 볼 수 있었죠. 뭐 ABC 또는 NBC, Fox TV 등에서 무료로 스포츠 생중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소위 OTT가 중계권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무료가 아닌 구독을 해야만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식축구와 농구, 야구 등 모두 좋아하는 e스포츠 팬이라면 각각 경기가 중계되는 플랫폼 서비스를 2중, 3중으로 구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됐습니다. 내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는 넷플릭스에서 중계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넷플릭스 구독하고 또 야구도 좋아하는데 야구는 또 유튜브에서 중계한다 그래서 유튜브 TV 돈을 내고 구독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최근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를 중심으로 이 OTT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이 스트리밍 업체들이 그 의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비단체를 공동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스트리밍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스포츠 중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며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OTT를 통한 중계가 고품질의 풍부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공동으로 창립하는 이 로비 단체가 의회를 상대로 어떻게 로비를 펼쳐 나갈지 주목됩니다. 이 AI 분야 규제에 대해서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구속력 있는 법안들을 연방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앤디 김 의원은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위험을 고려하면 AI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서 자신들의 기술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추월당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위 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앤데기 무연은 AI 규제를 하는 것이 중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다라며 중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우위로 유지하면서도 AI 안전 규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13: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11: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13: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11: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13: 213-382-3311, 213-382-3311.
1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213-388-7979, 213-388-7979.
14: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1: 213-383-3838, 213-383-3838.
2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은 마이웨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에 주정부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를 샅샅이 조사하면서 비시민권자 색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비시민권자가 선거에 참여했다라는 이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행정부가 실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미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문제 삼으면서 최근 선거에서 널리 사용되는 투표 집계 기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 이 FEMA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테러 예방기금 지원을 무기 삼아서 각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선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비시민권자 투표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고 출처가 불투명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내부 고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너무 무리하게 조사를 하면서 출처도 불분명한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데이터에 무조건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현직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상원 지도부에 따르면 이들 내부 고발자는 연방 요원들이 검토 과정에 쓰이는 데이터의 출처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상부로부터 받긴 받았는데 이 데이터도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믿을 수 있는 건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라라고 지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방 헌법은 선거 관리의 주된 권한을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에게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각 주정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대량 투표가 이루어졌다라는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선거 관여를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연방우정청 USPS가 우편투표를 통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 같은 USPS 정책에 대해서 우편투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는 계속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에 굴복한 정치적인 판결이다라면서 본인의 행정명령을 밀어붙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칫 선거 이후에 사회적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뉴스입니다. AI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CEO가 AI 안전을 자동차 안전 관리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AI 안전을 위해서는 자체 점검, 업계 표준 정립, 또 국제 공조라는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문제나 제조 과정상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생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라면서 이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록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AI 속도 조절론은 기술을 동결하자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AI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 관리는 지금까지 자동차 안전 관리를 하듯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AI가 빠르게 대학가에도 파고들면서 학생들이 AI에 의존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이른바 인지적 항복이라는 현상을 촉발하고 있다라는 MIT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MIT 대학 내 AI 사용 연구위원회는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곧바로 AI에 의존해서 답을 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AI를 통해서 구한 답도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소위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의 상담 시간을 찾아가거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대신에 챗봇에서 답을 구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챗봇에서 답을 구하는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아예 고립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이 AI를 활용해서 에세이를 쓸 경우에는 불과 30분 만에, 즉 에세이를 마친 지 30분이 지난 뒤에 자신의 에세이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즉 사고하기를 포기하는 인지적 항복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노년기 얘기하다가요, 근력 운동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 오늘 이 근력 운동,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근감소증은 몸 전체에서 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허벅지 앞쪽, 엉덩이 근육,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결국 하체 근육의 퇴화 속도가 상체에 비하면 최대 두세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바로 서게 만드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체에 힘이 빠지면 발을 헛디뎠을 때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해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겠죠. 고령층의 낙상 사고는 특히 골절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걷기나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사실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모든 이동 행위에는 하체 근력이 그만큼 중요하죠. 힘이 떨어지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 근육의 약 60,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소모하고 저장하는 가장 큰 기관인데요. 그래서 하체 근육량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하체 운동은 그래서 당뇨병, 대사 증후군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또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근력이 튼튼해야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부종이나 정맥질환, 심혈관계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체 근력 정말 중요합니다.

0: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2: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츄리클럽에서 열립니다.
2: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3: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2: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골프도 즐기고
3: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3: 888-847-3098 888-847-3098.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미국 시설의 손실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은 이 보고서에서 전쟁이 발발했던 2월 28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그리고 요르단의 미군 기지 내 건물과 구조물 수백 곳이 파손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전쟁 동안 F-15 전투기 4대, KC 공중급유기 7대, 아파치 헬기 4대, 공격형 드론 최소 30대를 포함해서 50대 이상의 미군 항공기가 손상을 입거나 파괴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페이트리엇 미사일 등 핵심 요격 미사일의 비축량이 심각하게 소모됐다라는 사실도 이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고갈된 주요 탄약 재고를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에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는 지적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중동 내 군사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주재하는 대사관 등 외교시설도 약 1억 8천만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또 UAE의 미국 외교시설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또 중동 내 외교 공관 인력도 약 3,500명이 본국으로 철수했다라고 보고서는 기재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과 자국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로이 메인크 공군장관은 이 무기가 우주 통제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이나 미국 위성을 타격하려는 적의 위성을 미군이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다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줄곧 경고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수년 전부터 궤도형 시험 위성을 발사해서 미국 정찰 위성과 같은 궤도에서 밀착 추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주한인 이성진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원제목 비프 시즌2가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다만 작품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의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LA에서 있었던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프 시즌2, 성난 사람들 2는 14개 부문에 걸쳐서 총 16명이 후보로 올랐지만 우수 음향상, 음향 편집상, 그리고 의상상 등 3개 부문에서만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시즌1으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포함해서 8관왕을 휩쓸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입니다. 성난 사람들 2는 부자들이 모이는 컨트리 클럽을 배경으로 억만장자 새 회장과 총지배인 부부, 또 직원 부부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용당하고 동시에 분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배우 윤여정이 억만장자 박 회장이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고, 송강호가 특별 출연하는 등극 후반부에는 한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AI 기술의 지나치게 빠른 발전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연방 의회가 AI 산업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우려스럽다라는 말은 완전히 사기극이다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화낼 일입니다. 존슨 의장은 다만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받을 정도로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자신의 목표는 AI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동시에 중국과 다른 경쟁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가 조만간 AI 관련 규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뭐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하원은 이제 내일 워싱턴을 떠난 뒤에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야 복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틴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5: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심으로 페이먼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오늘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하루, 안녕하십니까? 문득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뭔가를 바꾸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혹은 이 긴 시간이 걸릴 걸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 진짜 언제 이거 하냐? 체중이 무려 465파운드에 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던 미국의 한 20대 청년도 그랬답니다. 배고픔과의 싸움에 지쳐 진짜 내일은 달라져야지 하고 다짐하다가도 눈앞에 놓인 산더미 같은 시간에 압도돼서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23년 어느 날 문득 생각을 싹 바꿨습니다. 내가 이 변화를 선택하든 안 하든 어차피 시간은 흘러간다. 가만히 있어도 몇 달, 응? 몇 년 지나갈 텐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해 쓸 것인가? 어느 날 문득 그런 깨달음이 찾아와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게 만들었고요. 결국 270파운드를 덜어내면서 진짜 자기의 삶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당당하게 체중 감량 코치로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자신감은 외모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뭘 증명했느냐에서 온다. 어차피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작은 결심 하나, 혹은 망설이다 흘려보내는 시간, 모두 똑같이 흘러가죠. 어차피 흘러가는 거 좋아해보는 거야. 거창한 시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오늘 하루도 가벼운 발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자고요.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잠깐 쉬어도 괜찮아. 한번 스텝을 밟아볼까요? 아니, 어떻게 270파운드를 뺐을까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0: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아유 어차피 가는 거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응? 인생 한번 살지 두 번 사노? 이런 마음으로 20대에 정말 뚱뚱했네요.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파운드를 뺐을까요? 210kg에서 87kg가 된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나는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칼로리를 적으면서 칼로리 적자, 먹는 것보다 쓰는 칼로리를 더 써가지고 적자가 난 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을 뺐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빼죠? 우리는 3파운드, 5파운드 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아예 어차피 맨 처음에 이제 운동하러 가서도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왜 안 그러겠어요? 400파운드가 넘으니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시선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고 그랬지만 남의식을 나중엔 안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이대로라면 진짜 어차피 가는 시간이지만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이런 경종을 울리면서 정말 눈물겨운, 그리고 또 그 하루하루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감량을 해서 지금은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만 코치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어차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끈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도 안 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좀 이따 가지 하다 보면 벌써 시간과 뭐 하루가 갔어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9월이 벌써 반이 훌쩍 갔네요. 이제 9일? 8, 9일만 있으면 벌써 뉴문이 시작한 지 2, 3일 됐나요? 이제 곧 또 추석, 한가위, 하비스트 문이 찾아오게 생겼습니다. 수확의 그런 계절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도 며칠 전에 그렇게 더워서 진짜 인생 너무 힘들다 했는데 너무 좋은 날씨, 너무 감사하네요. 이러다가 또 추워 이러면서 불평도 하고, 또 내년에 더 더운 더위를 또 견뎌내야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을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 즐기자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검지를 띄워놓고 손바닥을 검지와 중지를 모으고 그 사이를 띄워서 약지와 A지를 붙이면서 이렇게 V자를 구리는 거 있죠. 이게 이름이 벌칸 살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스타트랙에 나왔던 벌칸 종족들이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실제 유대교에서는 이게 그 축복의 기도 손모양이라고 해요. 이 모양이 히브리어 알파벳 쉰을 형상화하는 것인데, 또한 V자가 기어지니까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그래요. 바로 스타트랙 팬들이 모여서 세계 기록을 갱신했네요. 총 1188명이 모여서 동시에 이 벌칸 인사, 벌칸 살룻, 이 손모양을 하면서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 정확히 1분 동안 가장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세계 기록을 멋지게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읽으면서 저도 손으로 이렇게 해봤거든요. 맨 처음에 힘들었는데 어머 돼요. 근데 오른손은 아무리 해도 안 돼. 희한하게 몸을 잘 구부리고 유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하다 보면 결국은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몸이 뻣뻣한 사람도 이렇게 앉아서 상체를 하체에 대는 그 유연성,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1mm, 응? 0.5cm 점점 가다 보면 어느새 유연해지면서 그렇게 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 물방울이 바위를 뜰듯이 오늘 나의 한 걸음이 오늘 우리의 또 앞날에, 또 몇 년 후에 나의 모습에 대단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보자고요. 또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세상에, 뉴햄프셔주에 사는 84살의 존 헨슨 씨가 최근 도서관에 아주 깜짝 놀랄만한 물건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무려 132년 동안 연체된 잡지책을 반납을 한 거예요. 1894년 9월에 발행된 The Century Illustrated 월간지였는데요. 이게 도대체 언제 빌린 건지 자기도 모르게 집안에 수십 년간 굴러다닌 거예요. 이거 가본 거죠. 할아버지가 빌렸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빌렸나. 도서관 측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하루에 25센트씩 132년 동안의 연체료를 모두 계산한다면 총 벌금은 무려 12,055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도서관이 마침 지난 9월 1일부터 1년간 연체료 면제 행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벌금 폭탄은 다행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 연체료 면제 행사가 아니었어도요. 뭐 이 잡지 하나 갖고 너 12,055달러 내 이러면 뭐 내겠어요. 얼른 도망갈 거지. 어쨌든 132년 만에 지각 반납, 이 잡지 한 권이 전해준 그런 유쾌한 소식이었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러면서 매일 지각하는 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늦었다고 할 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빠르다고 하죠.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그 고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오늘도 움직이면서 이왕 사는 거 멋지게 가보자고요.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 탱자 한미옥과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대요.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2: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그로스펙트에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1: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2: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1: 213-738-1188 셀리온.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3782-8600 3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1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213-388-7979 213-388-7979
14: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아침 공기가 상쾌해요. 기온이 많이 낮아졌죠. 가을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굿모닝 차차차 시작. 날씨만큼 미옥탱자님 목소리도 상쾌합니다 해주셨어요. 다정님, 우리 비키님도 차를 부르는 아침입니다. 런던 포그티 드세요. 아니 런던 포그티는 뭔가요? 저는 오늘 호박 파차를 마시는데 이제 가을에는 호박이 으뜸이죠. 아 커피 말고도 오늘 같은 날씨는 정말 커피 향도 너무 좋겠네요. 건강에 좋은 그리고 각 효능이 있는 차들을 가볍게 땡기면서 이 아침에 기온 도 올려주고 이 체온도 올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밤에 추워서요. 이제는 창문 닫고 옷도 입고 그동안 벗고 잤어요. 이불도 덮고 그러고 잤어요. 뭐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이비님 긍정과 낙천에너지 업! 전파해주시는 상큼 애교 매력 음성 예쁜 탱자 미용님 짱 최고 해주셨어요. 제가 원래 읽는 거 쑥스러워서 안 읽는데 오늘 한번 자신감 저도 업시켜보고 싶어서 읽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마디 건네주는 게요 얼마나 좋은 에너지를 주시고 그 에너지가 저를 또 업시켜서 여러분께 돌아가는 돌고 도는 우리 함께하는 세상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탱자 뮤직극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행자 뮤직 극장. 질투는 나의 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힘.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사랑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나는 왜 저러지 못하지? 응? 저렇게 왜 못하지? 그러다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그 사람이 잘 돼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걸요. 오늘 탱자 뮤직 극장에서 만나볼 분은 바로 시인. 아주 짧은 생을 살다 간 시인 기형도입니다. 기씨의 형도, 기형도. 1960년에 태어나 1989년 서른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자로 일하면서 시를 썼고 생전에 시집 한 권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유고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이 출간됐고 그의 시는 오히려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시 질투는 나의 힘.

0: 시인 기영도는 이렇게 씁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마치 아주 먼 훗날 자신이 남긴 한 장의 종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질투. 우리는 질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난 마음 같고 숨기고 싶은 마음 같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질투라는 감정 안에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1: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0: 그러니까 질투는 때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나를 앞으로 데려가는 힘이 되느냐, 아니면 남을 바라보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느냐겠지요.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기영도의 시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문장일 겁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참 이상하죠.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때로는 남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밤잠을 줄여가며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에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면서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못해? 어? 왜 또 실패했어? 남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모질게도 말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아침 누군가가 부럽다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진짜 내가 부러워하는 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참 애썼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어.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그래, 나도 나를 사랑해주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보다 나를 아껴주는 마음 하나 더. 질투가 나의 힘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이 나의 힘이 되기를. 여기는 AM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탱자 뮤직 극장. 신해철입니다. 아, 그리운 신해철 씨. 나에게 쓰는 편지.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상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돈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창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0: 너무도 어이없게 우리 곁을 일찍 떠난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들으셨습니다. 이 기영도 시인도 그렇게 일찍 떠났어요. 그 파고다 극장에서 어느 날 새벽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어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연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그 위에 신춘문예에 등단이 되고 뭐 이랬는데 살아있을 때 시집을 내지 못했지만 뒤늦게 많은 그런 사랑받는 시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질투는 나의 힘 가운데 그 마지막 대목이 정말 마음이 와닿아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중요한 거는 뭐? 그 남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찾고 내가 정작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면서 그런 뭔가 이렇게 정말 좀 안 됐다 이러고 아 좀 고독한 그 방황 이런 젊은 날에 이런 것들 누구나 있잖아요. 또 기영도님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전 참 좋아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 어떤 표현이 이렇죠. 찬밥처럼 방에 담겼대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 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저는 제가 윗목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언니는 뭐 병원에서 태어나고 오빠는 아랫목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막내인 제가 윗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위잖아요. 아랫목은. 윗목이 차갑지만 위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무튼 엄마 생각, 엄마 걱정이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어머나 세상에 침팬지들의 세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너무 우리랑 비슷한 것도 많아요. 영장류 해가지고 뭐 인간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 침팬지. 근데 이 침팬지 세계에서도 대물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기한 소식이 있네요. 최근 오지 탐사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니까 엄마 침팬지가 이 아기 침팬지에게요. 도구를 직접 건네줘요. 그 흰개미 사냥에 쓰는 그 도구를 건네주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유, 우리 아이가 내가 그래도 갖고 있는 거 다 그냥 전수해줘가지고 바꾸지 않고 개미 낚시해가지고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엄마 침팬지의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뭔가 전해주고 싶고 남겨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전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부모님들 화이팅이고요. 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요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자녀가 있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결국 또 인생이 혼자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나를 또 열심히 킵고잉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 또 그 누군가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저에게는 바로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4: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골프도 즐기고
4: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4: 888-847-3098 888-847-3098.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8: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획득,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45% 증가 확인.
7: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8: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7: 213-738-1188 셀리온.
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10: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9: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10: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9: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10: 213-382-3311. 213-382-3311.
1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1: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여기는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역입니다. 체드워스라는 동네 가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미국 친구가 거기 살아서 한번 그 동네를 갔는데 널찍널찍 좋더라고요. 어제 체드워스에서는 두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헬리콥터가 방송사 뉴스 헬기가 추락을 해서 기자 조종사 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요 버스가 가는데 SUV가 와서 옆구리를 들이박았어요. 그 버스 안으로 완전히 SUV가 들어갔더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버스에 치이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버스에 앉아있는데, 그것도 중간에 앉아있는데 웬 차가 옆구리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게 두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희한한 일입니다. 요즘은 정말 약물 중독도 있고 사람들이 좀 크레이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어 운전하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뉴욕에 오래 살다 왔잖아요. 18년을 살다 와서 맨 처음에 여기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군뱅이 같아? 왜 이렇게 느려? 막 운전도 뭐 그렇게 운전했다가는 뉴욕에서는 벌써 빵빵 소리를 몇 번 들었을 텐데,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많이 양보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진짜 여유가 있구나 이랬는데, 요즘은 웬걸요? 요즘은 빵빵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못 들어보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 운전하시고, 좀 거친 운전자가 있으면 그래 너 잘났다 먼저 가십시오 이러면서 양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아니 요즘 이렇게 보니까요 뭐 그 허리케인이 살짝 비켜갔죠? 말인가 뭔가? 그랬지만 그 파도가 굉장히 셌고 그랬기 때문에 롱비치 그리고 산타모니카 뭐 말리부 이런 쪽에 해안이 침식된 정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산타모니카에서는 그 오션 웨이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도 취소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올 겨울에는 이게 여러 가지 뭐 슈퍼 엘니뇨 영향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그 가운데서 뭐 이 극지방의 폴라텍스 폴로보텍스인가 뭐 그게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뉴문 그리고 보름이 되면 이게 달 지구 태양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을 때, 그럴 때 또 이 파도가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올겨울에는 그렇게 해수면이 1피트나 더 높아진다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벌써 경고가 마구 나와서요. 아직 9월 중순인데 이런 경고, 또 이런 많은 준비들을 각 지자체에서 카운티에서 또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해안가 가까이 있으신 분도, 물가에 계신 분들, 또 지대가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은 좀 잘 와치하시고 또 할 수 있는 준비는 최대한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전한 지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야, 나 그냥 유럽에 가서 살란다 이래서 아메리카를, 이 미국을 많이 탈출한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뭐 포르투갈의 포르토에 갔더니 야, 물가도 싸고 뭐 좋지만 그 곳의 행정관리 이런 데에 적응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대요. 어딘들 뭐 다 이렇게 가면 낯선 곳이잖아요. 내 곁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군가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아한 노후를 위한 요즘 그 트렌디한 그런 오래 살고 싶은 집 주택 디자인 혁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 라는 건데요. 나이 들어도 요양원 등 거처를 옮기지 않고 내가 그냥 젊었을 때부터 살던 집이 쭉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런 개념인 겁니다. 최근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이
환자용 시설 같은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과 미적 감각을 모두 높여주는 세련된 주택 디자인 요소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를 소개해드리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는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살까, 그리고 젊은 분들도요 긴 안목으로 봐야 돼요. 뭐 어디 막 옮기고 예전처럼 주동 부동산 투자가 뭐 그때그때 이렇게 팔고 사고 뭐 이래야지 투자가, 이 개념을 떠나서 안전하게 오래 대를 물려서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 집에서 나이 먹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집을 요즘 추구하고 있다니. 첫째, 제로 스텝 엔트리입니다. 스텝이 없어야 돼요. 집에 들어설 때 계단이나 문턱이 없도록 설계를 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위험을 없애고, 필처나 보조

샤워부스의 전통적인 문턱을 없애고 바닥과 평평하게 이어지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스파처럼 세련된 미관을 유지하면서 휠체어나 보행기에 방해받지 않는 안전한 입출입을 돕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그런 실버타운 집을 쇼케이스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렇더군요. 다 그냥 문턱이 없이 그냥 휠체어를 밀고 그대로 가서 틀면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욕실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서 낙상사고를 당하시는 분도 많고 또 젊은 분인데 얼마 전에 세상에 욕실에서 한국의 욕실은 여기와 달라서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슬리퍼 탁 신으면 어우 젖어있고 그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제 지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잘 좀 하시고 또 당장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벽체 시공 단계에서 미리 내부 구조목 블락킹을 보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벽을 뜯지 않고도 안전 손잡이를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게 만드는 빌트인 그랩버 블락킹을 해놓는 거. 그리고 넌슬립 앤 컴포터블 플로잉 너무 딱딱하거나 미끄러운 바닥재 대신 시각적인 반사광이 적고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마감재 코크 뭐 러버 이런 매트한 질감의 목재를 사용해서 낙상을 예방하는 게 아주 좋다고 그러는군요.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난 맞춤형 주막 주방 그러니까 손잡이 이렇게 돌려서 이러는 것도요. 나중에 이제 제 아는 언니도 관절이 아파서 지금 손을 보니까 울뚝불뚝이 손이 아파요. 나중에는 이 수도꼭지 돌리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툭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레버형 수도꼭지. 그리고 주방에서 일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다듬고 이러려면 어느 날 1시간 2시간 서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한 프랩 데스크 같은 거 그래가지고 앉아서 뭔가 준비를 하고 앉아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어떤 그 캐비넷이 굉장히 깊게 안으로 들어가서 막 구부려서 특히 밑에 있는 거는 막 이래야 되고 이런 거 말고 밑에 있는 것들은 드로어 서랍장으로 만들고 또 레이지 수잔 같은 게 있어서 좀 편리하게 셋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고요. 또 스마트 라이딩 앤 홈 오토메이션입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이나 복도를 갈 때 자동으로 켜지는 모션 센서 조명이나 스마트폰 음성 제어가 가능한 조명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릴 필요가 없어서 야간 낙상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뭐 탁 돼 있는 집에 뭐 응?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있는 집에서도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리노베이션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해놓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래도 문턱 없애는 거 그리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거 그리고 수도꼭지도 그렇게 좀 바꾸고 또 집 정리도 좀 하면서 너무 많으면요 내가 뭘 가진지 모른대요. 이참에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심플하면서 좀 상쾌한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야요. 아, 내가 뭘 가졌나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굿모닝 차차차 오늘 1부 끝곡이 될 것 같네요. 예전에 저희 언니랑 그 한국의 봄에 벚꽃이 필 때 이 노래를 듣고 쫙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한국은 곧 추석을 맞고 멋진 단풍이 물들겠네요.

0: 가을이 오는 게 무서운 저희 언니 한미선 칠갑산 밤농장에 이제 밤 따느라고 아, 무섭대요. 밤이 그냥 너무 풍년이라는데. 네, 곧 추석 맞아서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께 어떤 좋은 인사를 할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선선한 날씨, 추석, 가을, 감, 요즘 마켓에 감이 나왔더군요 벌써?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3: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한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 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후코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의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차차차. 아유, 목이 좀 잠겼네.
1: 아, 차차차. 우리 후니 팀장님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아니, 홈쇼핑 원장님이 아직 저 카메라 나오지도 않았는데.
1: 네. 뭘 하세요?
0: 우리 전지현과 김수현 닮았다고. 뭐 네.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김수현을. 아. 물론 제대로 보시면 닮긴 네. 닮았어요.
1: 어, 최고의 짝꿍 후니와 미용님 이부 같이 합니다.
0: 네, 다정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물론
1: 네. 짝꿍 오랜만에 들어봤다.
0: 그
1: 짝꿍.
0: 미옥 씨하고 저하고 만약에 네. 지금 누가 우리 네. 홈쇼핑 원님 하셨지만 전지현과 김수현 닮았다고 하면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이익일까요? 미옥 씨와 저를 전지현 네. 김수현 했을 때 누가 더 득을 볼까요?
1: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0: 아, 그러니까
1: 어쩌자는 거야?
0: 미옥 씨가 네. 전지현, 훈이가 김수현, 누가 더 득을 받냐 이거죠. 저는 뭐 굳이 김수현 씨하고 저를 비교할 필요가
1: 그래?
0: 좋지 않아요.
1: 어, 난 전지현 좀 닮은 게 있지 내가.
0: 아, 어디가?
1: 스타일이.
0: 막 눈코입도 있고 막.
1: 아, 왜 또 그렇게 또?
0: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요즘 근래. 네. 자칭 전지현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1: 어, 사람들이?
0: 사람들?
1: 왜?
0: 어, 몰라. 전지현 이렇게 만만해?
1: 응.
0: 아니 여성분들 이렇게 막 거래처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이렇게 분위기 좋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을에 인사말로.
1: 네.
0: 어 근데 되게 네. 외모가 연세대고 있어. 아 되게 막 그 뭐라 하지 중하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다 보면 보통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아 제가 뭐 옛날에 뭐 어느 동네 뭐 전지현이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들 해 사람들이.
1: 아 요즘 PR 시대라.
0: 아니 PR도
1: 아, 그냥
0: 적당히
1: 자신 있게.
0: 적당히 맞아야
1: 나는 내가
0: 하지.
1: 제일 이뻐 뭐 이러면서.
0: 아니 근데 왜 하필 우리 지현이를 네. 건드냐고.
1: 아,
0: 남자들이 전지현 씨 얼마나 좋아하는데.
1: 그쵸 그쵸 그쵸.
0: 제가 어디 가서 뭐 안녕하세요 LA 뭐 윌서의 김수현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1: 그쵸?
0: 김수현 팬들이.
1: 그쵸 꼬래 그러지.
0: 그러니까.
1: 아우 저 사람 이상하게 네. 나사는 풀렸어.
0: 어, 응?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니까.
1: 네.
0: 아 오늘 벌써.
1: 네 벌써 수요일이야.
0: 수요일 일주일에 반이 또 이렇게.
1: 아니 이러면서 금방 또 금요일이고요.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씩씩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금방 10월달이고.
0: 아,
1: 아 너무 금쪽같은 시간이다.
0: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1: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0: 뭐 드실 거요? 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1: 저도요.
0: 어? 뭐야?
1: 샤브샤브.
0: 어, 좋겠다. 나 완전 좋아. 샤브샤브.
1: 그래요? 야채 여기, 많이 먹으려고.
0: 여기 가시는 거요?
1: 아니요, 저기 있어.
0: 뽕 아니면 저 네.
1: 저기 여기
0: 저기?
1: 있어.
0: 아. 아, 뭐 식당 가시는 거죠?
1: 네.
0: 어.
1: 약속이 있어서.
0: 그럼 뭐 둘 중에 하나겠네.
1: 뭐 어디?
0: 네?
1: 어, 뭘로 정했어요? 점심은?
0: 아, 저는
1: 네.
0: 이제 받은 게 있어 가지고.
1: 네.
0: 네. 저기 김밥을 받아서.
1: 아 김밥을 네, 어디 김... 쿠폰 받았어요?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와이프가 김밥을 싸줬다고.
1: 진짜?
0: 네.
1: 그래서 그거 들고 어디 가서 혼자 먹어요?
0: 아니 뭐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를 하세요?
1: 아니 너무 좋아서.
0: 아니 사무실에서 그냥 일하면서
1: 아니,
0: 먹는 거죠. 네.
1: 요즘 네. 사실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요.
0: 네.
1: 저희 그 사무실 빌딩의 근처에 보면 도시락을 들고 저쪽 밖에 나와서 드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0: 저는
1: 도시락 그... 지참을 굉장히 많이 하셔.
0: 어, 저는 가끔 저 와이프가 이제 뭐 샌드위치를 싸주거나
1: 네.
0: 뭐 샐러드를 싸주거나 김밥을 싸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파스타를
1: 네.
0: 싸주거나.
1: 네.
0: 그러면 뭐 그냥 사무실 일하면서 먹어요 그냥. 일하면서 네. 먹는데 혼자 먹을 때 나가서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 네.
0: 그러니까는 이렇게 싸주면은 네. 웬만하면 점심 약속을 안 잡는데
1: 네.
0: 가끔 잡힐 때가 있잖아요.
1: 그럼 억지로 먹고 가 또?
0: 그러면은 네. 고민하죠. 두 개를 먹을 것이냐.
1: 그냥 그렇지 들고 들어가는
0: 아니면,
1: 와이프가 조금.
0: 네, 그러니까 그 냉장고 못 먹는 네. 날은 냉장고에 사무실 넣어놨다가
1: 네.
0: 그럼 어, 왜 두절통 갖고 왔어? 네. 어, 나 오늘 일찍서 못 먹었으니까 내일 먹을게. 그렇게 3일을 미룬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3일 제가 못 먹겠더라고.
1: 어떻게 했어? 버렸어요?
0: 아니 뭐 아. 먹었어요 진짜로.
1: 진짜 3일 돼도 안 상해.
0: 아니 뭐
1: 난 웬만한 거 다 먹어.
0: 그게 안 상할 거니 생각하고 그냥 먹었어요. 먹고
1: 네.
0: 뭐 배 아픈 건 내 죄지 뭐.
1: 아 진짜
0: 네.
1: 저는
0: 3일 지난 거요?
1: 아니 뭐 조금 이렇게 오래된 거 먹어도 이제 적응이 됐나 봐.
0: 아, 잘 튼튼하시군요. 좋아요. 네? 아 맞습니다. 그 아니 네. 뭐 먹어도 뭐 그렇게
1: 그럼요.
0: 저는 누가 줬는데 감사합니다고 아침에 줘갖고 먹어야 되는데
1: 네.
0: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못 먹었어요.
1: 네.
0: 뭐 김밥 같은 걸 네. 따서 줬는데 네. 누가 근데 그거를 조금 시간 한 세네 시간 지나서 먹으려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1: 네.
0: 어떻게 먹을 맛있게 먹어줘야잖아요. 하나를 딱 먹었는데 시큼한 거야. 이미 한 서너 시간 지나서 날이 더웠잖아요.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1: 그럼 시큼하게. 먹지 말아야지, 시큼한
0: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오 한번 먹었어요.
1: 그건
0: 에라 모르겠다. 집에 배 아픈 많이 아프거나 그럼 먹었어요 일단.
1: 아 정말 도시락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네. 도시락 싸주시면 점심 때 오늘은 뭘 쌀까 하고 탁 열어보던.
0: 아 기대되는 거.
1: 응 도시락 흔들어 보셨어요 비벼 먹는다고?
0: 그거는 이제 저희 보온 도시락 네. 전세대들이. 그 철제 도시락 그냥 왜? 그만 노란색 맞는 거 이것이.
1: 겨울에는 난로에
0: 저희는 풍단 바다 보온 도시락 어? 코끼리 표 보온 도시락.
1: 아 그렇구나. 네. 난로에 네. 겨울에는
0: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1: 올려놔요.
0: 맞아요. 따뜻하게.
1: 그러면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로테이션을 하느라고 수업에 뭐 한 10분 15분은 빼먹지 뭐 그거. 개중에 밑에 있는 거 위에 올리고 막 누룽지대니까.
0: 그러니까 근데 개중에도 잘 나가는 애들은 위에 계란 하나 들어있잖아요. 달걀 프라이드.
1: 스팸 뭐 스팸 최고죠. 이러면, 소세지 최고지.
0: 그럼 밑에 까는 애들 있다 네. 안 보이게 안 뺏겨 먹으려고. 아 진짜 야비하고 치사해서. 네? 남자들도 아, 계속 같이 뭐 여자분도 그렇죠 같이.
1: 그럼요 뒤돌아서 이렇게.
0: 그런 생각 되게 정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1: 그럼요.
0: 우리 반찬 네 반찬 같이 막 이렇게 먹으면서.
1: 네. 저는 그런 점심 시간을 생각하면 어떤 네. 친구가 떠올라요. 그 친구는 네. 너무 입에 많은 걸 넣어서 못 씹어.
0: 여자분이요?
1: 남자인데요.
0: 약간. 어릴 때 식탐이 있으셨구나.
1: 몰라요. 못 씹으니까 네. 우리
0: 아, 본인이 못 씹을 정도로 식탐이죠.
1: 옛날에는 담임 선생님이 앞에 책상에서 같이 드셨어요. 기억 그렇게 안
0: 아니,
1: 했어요?
0: 저희는 안 그랬어요. 선생님은 따로.
1: 그러면 선생님이 걔를 얘기하면서 네. 얘 입에 조금만 넣고 조금씩 씹어라. 이게 얘기했던 게 제 초등학교 때인데 생각이 나요.
0: 그분 나이 들어서 보신 적 있어 없어요?
1: 없죠.
0: 아 그런 분들 동창회에서 만나면
1: 그건 재밌을 텐데.
0: 그러니까 야, 너 아직도 그러냐 막 이런 거 그렇죠.
1: 대전 대흥구민학교.
0: 성함.
1: 근데 네, 거기 가봤더니 네. 다 변했어. 옛날에 그 연못 아우.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던 게 지금은 현대 건물이 싹 들어서서 마당도 없어지고.
0: 아, 그 뭐 학교요?
1: 예. 네.
0: 아유, 그렇겠죠. 그게 그렇죠? 지금 불과 벌써 15년 전이야. 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아! 아유, 또 이렇게 또 됐지. 이렇게 깎아주네, 정말.
0: 좋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1: 네, 오늘은,
0: 오늘은 수요일은 수요일 탱 가라사대, 탱자 가라사대가 있죠. 이것도 한 번도 못 했는데 오늘은 해야지. 탱자 가라사대.
1: 오늘은 미생 지신.
0: 네, 요거는 많은 분들이 미생은 아실 거예요, 그죠? 지신도 미생. 뭐 뜻 그대로입니다. 이게 미생이라는 이름의 미자에 미생이라는 이름의 생자예요. 그리고 네. 갈지자, 뭐뭐의 갈지자, 그다음에 믿음 신자. 요거요. 네. 그래서 미생의 뜻은 미생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신의 믿음, 아. 약속을 굳게 지키는 것을
1: 네.
0: 말하는데,
1: 네.
0: 요게 여러분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좋은 뜻만은 아닙니다.
1: 그래요?
0: 약간 약속만 고집하는 고집불통,
1: 아 미생지신,
0: 융통성 없는 요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1: 이 얘기 처음 들어봐. 네, 미생지신, 미생이라는 사람의 믿음,
0: 믿음, 미성지신. 이게 자 뜻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국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이분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1: 네.
0: 누군가의 약속을 한번 하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 목숨과 같다라는 분이었는데.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혼자 짝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약속한 장소에 갔는데 왜 강을 건너는 다리 밑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아유 뭐 하려고?
1: 다리 밑이 오늘 저녁 다리 밑이 그냥 어둡고 조금 그러니까 그런가
0: 보다. 그렇죠. 자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생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그게
1: 아니
0: 매너지.
1: 다리에서 만나요 그러면 로맨틱한데 다리 네. 밑에서 만나요 그러면 너무 좀 음흉하다.
0: 왜요?
1: 어두 침침한데 숨어서 뭐 하려고?
0: 왜 숨어요? 딱 당당하게.
1: 그래서 어떻게 됐어?
0: 그래서 일단 먼저 나갔습니다. 남자는 먼저 나가야지 여성분을 기다려 줘야죠. 근데 안 나타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늦을 수 있죠. 기다렸습니다.
1: 왜 안 오지?
0: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근데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고 강물이 불어날 정도로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생의 발목까지 물이 불어난 거예요.
1: 얼른 도망가야지.
0: 근데 미생은 기다립니다. 아니야. 우리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지켜야지.
1: 어머나.
0: 점점 물이 불어서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1: 어머나.
0: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 이보시오 그 물 불어나는데 빨리 나와요.
1: 네.
0: 하지만 미생은 저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어머나 미련곰탱이.
0: 미련곰탱이. 물이 시간이 흘러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1: 네 빨리 피해야죠.
0: 조금만 더 하면 위험해. 사실 거기서 피하면 돼. 근데 미생은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를 떠났다가 그 여자가 오면 어떡하지? 멍청한 거죠.
1: 다리 위로 올라가지.
0: 내 말이 다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네. 이제는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기둥을 꽉 잡아요.
1: 어떻게?
0: 흐르는 물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기둥을 쫙 잡으면서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비가 너무 많이 해서 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 근데 어떻게 됐어 미생은?
0: 강물은 불어나고 결국 미생은 무심한 미생은 다리 기둥을 붙잡은 채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미생지신, 미생의 신이다 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로
1: 네.
0: 미생지신. 자 여기서 질문.
1: 대단하다.
0: 대단한 게 아니고 이건 멍청한 거 아닙니까?
1: 곰탱이다.
0: 곰탱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 있어.
1: 그러니까요.
0: 이거는 진짜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1: 그러니까
0: 거.
1: 좀 융통성이 있어야 돼.
0: 그러니까 자 미혁 씨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뭘요?
0: 지금 이 상황이야.
1: 아니 다리 위로 올라가면 되지. 다리 옆도 있고 왜 다리 밑에만 가려고 그래.
0: 근데 더 웃긴 거는 왜? 상대도 미생 같은 사람인 거야.
1: 네.
0: 그래서 미생이 물이 불어나니까 도망가야지 다리 위로 올라갔어. 네. 근데 만나기로 한 여자가 미생과 똑같은 성격이야.
1: 네.
0: 우리는 다리 밑에서 만나겠으니까 수영하면서 가. 밑으로 촥. 그래서 여자가 빠져 죽어.
1: 그러면 서로 고생이야 진짜.
0: 야, 이런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진짜 피곤하지.
1: 네.
0: 신념과 고집은 다릅니다. 그죠?
1: 네.
0: 이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원칙을 네. 지키지만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유연하게 바꿔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1: 아.
0: 미생 같은 무식하게.
1: 네. 네.
0: 제가 딱 젊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뉴욕 놀러 갔을 때 왜 뉴욕 칭찬하시다가 제가 뉴욕에서 여자분 만나려고 갔다가 2시간에서 3시간 비 맞으면서 무식하게 비 맞으면서 가만히 있었고
1: 2시간이나 기다렸고 네, 그 여자분이 2시간 후 뒤에 나왔다며요.
0: 아, 나온 게 아니고 그분도 길을 헤매갖고 돌다가 온 거고 저는 찾아서
1: 그게 굉장히 좋아했나 보다.
0: 아, 그 당시는 뭐 비가 몸을 그냥 불에 타지 그냥 내 몸에 불타는 것 때문에 비가 어떻게 그냥
1: 아,
0: 그리고 어디 간 줄 아세요 둘이? 만나서
1: 둘이 어디 갔어요?
0: 중국집을 갔어요. 배고프 너무 배고프니까
1: 짜장면 먹었어?
0: 그래서 제가 쫄딱 젖은 몸으로 동네 바로 앞에 보이는 중국집을 한국 중국집을
1: 그게
0: 갔어요.
1: 그게 어디였어요?
0: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 맨하탄이었어요?
0: 맨하탄
1: 아니면
0: 아니에요. 맨하탄이면 퀸즈? 알지
1: 플러싱?
0: 아 퀸스인 거 아 플러싱 아니면 퀸스예요. 둘 퀸즈, 중에 하나인데
1: 퀸즈 우드사이드 엘머스트 써니사이드
0: 써니사이드 업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요.
1: 거기 중국집 있어요.
0: 하여튼 중국집이 있었는데 둘이 갔어요. 저 막 뚝뚝 떨어지고 여자가 미안하잖아. 자기가 내겠대.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막 추운데 춥다는 표현을 못하고 따뜻한 걸 먹자. 그래서 뭐 짬뽕이랑 자기는 짜장을 먹겠대요. 그리고 이제
1: 비 맞았는데 짬뽕을
0: 탕수육인가 시켰어요. 하나 시켜놨어요.
1: 근데
0: 아니 그때 안 먹었어요. 근데 여자분이 그 뭐야 이렇게 종지잖아. 종지를 주는데 거기다가 간장을 딱 잡고 간장을 거기다 콸콸콸콸 붓는 거예요. 종지에다가
1: 그리고 원샷에?
0: 아니 그러더니 시초를 딱 들더니 네. 시초도 콸콸콸 부어서 종지가 정말 가득 그 초와 간장이 가득 찬 거예요.
1: 네.
0: 그 제가 보다 지금 뭐해? 뭐 그랬더니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는 거야. 한 번도 자기 손으로 그 뭐 간장 시초를
1: 간장
0: 뭐라고
1: 시초를
0: 그러지?
1: 안 따라봤어요?
0: 어, 그러니까 다 남딴에 해줬던 거야 자기한테.
1: 네.
0: 자기 손으로 한 번도 해준 게
1: 없어요. 조절이 안 돼가지고 콸콸콸 따랐다
0: 얼마
1: 이거예요.
0: 얼마큼 할지 모르는 거야. 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미안하고 고마워서. 네. 날 위한 서비스를 지가 한다는 게 간장 시초를 한다 할 줄 모르니까 그걸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나 이 여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게 기억이 나. 팔고에서 이런 애가 있나. 야 내가 이런 애를 기다린 거야.
1: 아니 그러면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원샷 먹어야지. 네.
0: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얼굴에 붙자는 게 다행이지. 하여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데이트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딱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근데 와 진짜 그날 아유 정말 사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만큼 기다려보셨어요? 그게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일 때문이든 네. 누군가를 기다렸을 때 얼마만큼 기다려본 적 있어요?
1: 저는 기다림 중에 생각난 건요.
0: 네.
1: 제가 어렸을 때 네. 동네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0: 오 좋다. 자 토픽 좋다.
1: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이제
0: 몇 학년?
1: 한 뭐 초등학교.
0: 초등학교 완전 아기 때네요. 오케이.
1: 중1인가 뭐
0: 이성이 조금 돌아올 때입니다. 네.
1: 그 오빠 이름도 생각나.
0: 이름 한번 밝혀주세요.
1: 도마야 도마.
0: 어? 성이요?
1: 도마. 성은 모르겠어요.
0: 아 무슨 뭐 김도마 이런 식으로?
1: 응,
0: 응. 와
1: 도마.
0: 특이하다.
1: 도마 오빠.
0: 도마? 응, 응. 네. 도마상.
1: 근데 이제 저기 아이스크림을 사오면서 한 개를 더 샀어.
0: 오빠 주려고?
1: 그 오빠 마주치면 주려고.
0: 와.
1: 근데 안 나타나네.
0: 그래서?
1: 아이스크림 녹았지 뭐예요. 내가 두 개 먹었지 뭐. 응.
0: 아니 근데 그분이 글로 온다는 보장도 없었던 거 아니야?
1: 그냥 산 거죠. 줄라.
0: 와 그냥 마냥 기다린
1: 그런
0: 거구나.
1: 그런 기억이 녹아가고
0: 그럼 완전 애기의 순수한 마음이다.
1: 아,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 줄라.
0: 그래도 저희 옛날에는 막 셀폰 이런 시절 전에는 사실
1: 아 그리고 그거 하나 또
0: 기다리잖아. 뭐.
1: 저희 집이 엄마가 주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동네분들이 아프시면 다 저 집에서
0: 뭐 영양이는 거?
1: 닌겔 맞고 뭐 그런 거
0: 네.
1: 아 간호사셔가지고
0: 네.
1: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그렇게 온 거예요. 도마 오빠가 또 아주 그때는 더 어렸을 때야.
0: 그 문제 도마 오빠가 왔어.
1: 더 어렸을 때인데 온 거야 좋아하는 오빠가.
0: 설마.
1: 근데 엄마가 저희 머리를 완전히 짝뚝짝뚝 잘라놨어요.
0: 뭐야 뭐 잘못하셨구나.
1: 아니 이제 애들 머리 옛날에 귀찮으니까
0: 그냥 짧게
1: 막 밀잖아요. 거의 막 짧게. 그래서 그게 창피해서 어린 마음에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0: 어떻게 해요?
1: 네, 그 티셔츠를 이렇게 벗으면 머리에 이렇게 얼치면 이렇게 수녀
0: 옆으로 쳐들어
1: 되잖아요. 네. 그렇게 얼른 쓴 거야 그 옷으로.
0: 위에는요 옷은
1: 아니
0: 안 입고?
1: 딴 거 입고.
0: 아, 딴 거 입고.
1: 설마 다 벗었겠어.
0: 아, 난 이게 뒤집었다는 줄 알고. 네. 아, 어릴 때인데 뭐 생각 네, 그래서요?
1: 그 생각이 나네요. 아주 어렸을 때.
0: 근데 도마 씨가 우리 도마 형님께서
1: 네. 얼굴도 생각 안 나요 지금.
0: 얼굴 생각 안 나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아파서 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엉덩이 주사 맞았나?
1: 그랬을까?
0: 그 지켜봤다.
1: 다 엉덩이지. 다 엉덩이지.
0: 그러니까 엉덩이잖아. 그럼.
1: 못 봤어요.
0: 아,
1: 어릴 때 그런
0: 아니야.
1: 마음이 뭐 없지, 없지, 없지. 어. 아, 그랬구나.
0: 근데 우리 때는 이런 전화기나 막 비폴, 비폴까지는 인정. 근데 셀폰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기다리다 막 전화하고 어디야 막 할 수 있는데.
1: 그렇지.
0: 우리 예전에는 한번 만나면 그냥
1: 그럼요.
0: 그냥 무작정
1: 어디
0: 기다리는
1: 종각
0: 거잖아.
1: 앞에 뭐 무슨 도속 어 서점 앞에서 만나 어. 막 이러는데.
0: 그럼 무작정 기다리는 거잖아.
1: 무슨
0: 전화해도
1: 일 있어가지고
0: 안 되니까.
1: 뭐 이러면 막 그러다가 어긋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0: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봤던 추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그쵸,
0: 그 사람을 그쵸. 그리면서
1: 어,
0: 그쵸?
1: 그 시간이 얼마나 참.
0: 그러니까 막 여기서 움직이지도 못해. 화장실도 못 가. 뭐 어디 막 따뜻하게
1: 어, 그렇지. 화장실 간 사이에 왔다가 가면 어떡하지?
0: 운동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하, 그때 막 발 동동 골리고 막 그랬던.
1: 근데 네. 미생도 대단하지만 우리 네. 훈이 씨 두 시간을 비 맞으면서
0: 아 근데 어떻게
1: 기다렸다는
0: 그때.
1: 거 대단하다.
0: 뭐
1: 아니 진짜 미생만 하다. 미생 같다.
0: 저는 한 사람을 몇 시간 기다리는 반자 최고로
1: 네.
0: 8시간 기다려봤어요.
1: 왜요?
0: 일 때문에 이분한테 사인을 받고서 뭔가 서류를 받아가야 돼요.
1: 네.
0: 근데 그분이 아침 뭐 10시 11시 오라고 그랬어요.
1: 네.
0: 갔습니다 사무실에.
1: 네.
0: 근데 막 나가셨대요.
1: 네.
0: 그 리셉션리스트가
1: 네.
0: 그 저보고 저 기다리래요. 네. 오케이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한두 시간마다 와갖고 금방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얘기해 주는데 8시간 기다렸어요 사무실에서.
1: 이야.
0: 그리고 저녁 때 이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1: 그때 전화가 없었나요?
0: 그때 전화가
1: 그분한테 전화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0: 아니 그러니까 이 뉴스 그분이 되게 좀 괴짜인데 되게 무서우신 분이라고
1: 아,
0: 아무도 터치 못하는 거야. 저는 그냥 저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1: 결국 사인 받았어요.
0: 근데 그분이 저녁 때 6시인가 와갖고 자기 사무실 또 들어가는데 리셉션리스트가 아 저기 누구 주위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놀리는 거예요. 아 맞다 그러더니 야 걔 알 수도 있어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그러더니 야 들어오라 그래 그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 좋게 보셔갖고
1: 아, 8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다.
0: 약간 저 테스트한 것 같아. 그분이 되게 괜찮아서.
1: 아~
0: 그다음부터 뭔 말씀을 야, 저 훈이 보내.
1: 와.
0: 무조건 훈이 보냈다.
1: 그랬군요. 아,
0: 근데 야. 저는 그때 진짜 지 같으면 때렸을 거예요. 8시간 이 사람을 기다리게.
1: 여러분은 몇 시간까지 기다려 보셨어요?
0: 최고로 몇 시간.
1: 그리고
0: 연인은 기다릴 만하지.
1: 아, 진짜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뭐 평생 가족은, 기다리지.
0: 가족을 왜 기다려요?
1: 안 기다려요?
0: 가족은 알아서 해야 하는 거고.
1: 진짜?
0: 그럼요. 친구 기다리지.
1: 조정민이 불러요. 곰탱이.
0: 제목이 곰탱이야?
1: 곰탱이.
0: 어.

0: 어머니께서 아유 저런 곰탱이.
1: 아 노래 좋은데요?
0: 그럴 때랑 노래 곰탱이랑 뉘앙 씨가 다르네요.
1: 어머님이 곰탱이라고요?
0: 네. 아유 곰탱이.
1: 저는 예전에 네. 잠깐 사귀었던 여자분이 네. 저를 진짜 곰탱이라고 불렀어요.
0: 어 진짜요?
1: 에이 네. 곰탱아 그런데 아! 진짜 귀엽던지 잘 지내나 모르겠네.
0: 네. 아유 귀엽다고 생각하고 오늘 집에 가서 곰탱아 이랬다가 싸워요.
1: 아 그렇죠.
0: 안 돼.
1: 근데 이 노래 곰탱아. 되게 좋다.
0: 그래요? 네. 조정민의 곰탱이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1: 없죠.
0: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여러분 요새는 진짜 여성분들이 스킨 네. 피부로 나이를 가늠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요즘 K뷰티에서요 미국 그 메이저 뉴스에도 한국 화장품 얘기 나오고
1: 저는 한국분만큼 피부 좋으신 여성분 본 적이 없어요.
0: 아, 그건 맞아요.
1: 그건 인정하시죠? 네.
0: 이건, 그리고 네. 한국 남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1: 뭐요?
0: 다 겪어보신 분들이 한국 여자가 최고래.
1: 맞아요.
0: 뭐가 최고야 했더니 다 최고래요.
1: 아 최고입니다.
0: 네. 네.
1: 그런 최고의 피부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 GF7 여러분 만나보시고요.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은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9: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그로스펙트에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8: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9: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8: 213-738-1188 셀리온.
9: 1250만불 1250만불
10: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주 7일 24시간
11: 323-782-8600 323-782-8600
9: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수요일이면 나타나는 헬스 여신.
1: 네. 건강의 여신. 헬스 코리아의 여신입니다. 김원정 씨 오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오늘은 너무 네.
0: 오늘도 진짜 네. 고3 학생처럼 나타나셨어요.
2: 아, 왜 그러세요? 아,
1: 너무 고3 좀 아니고요.
2: 이거는 진짜 놀이 이렇게 돌려서 과. 이러신 네. 것 같아.
0: 아니 진짜.
1: 네? 전공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0: 아
1: 네.
0: 진짜?
1: 네.
0: 도서관 가는 길이에요?
2: 네. 아유 그냥 막 칭찬이 네.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네. 건강해 보이니까 아, 젊어 보인다는 얘기고.
1: 그러니까요.
0: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 건강에 안다 보이잖아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1: 근데 사실 헬스코리아가 지금 뭐 네. 19년 그죠? 19년 가까이
0: 19년 되죠?
1: 이렇게 네. 타운에서 모든 정말 미국 전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용을 갖고 계신데 이런 거를 이런 정말 건강함을 항상 표현해 주시는 게 우리 김원정 호스님인데 네. 이분이 골골하면
0: 그쵸.
1: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0: 얼마나 신경 쓰시겠어.
1: 근데 항상 건강하시고 네. 항상 밝으시고
2: 다들 그냥 와치
1: 피부 좋으시고
0: 아니
1: 하시니까.
0: 말씀 들어보면
2: 얼마나
0: 뭐
2: 힘들겠어요.
0: 집에서 마사지 기계 네. 누리아이 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2: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장비빨이라는 말을
1: 필요합니다.
2: 그냥 제가 말하면서도 네. 아, 뭐 그래도 또 없어도 없는 대로 막 노력하고 뭐 예전에 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0: 굉장히 중요해요.
2: 정말 네.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삶에서의 관리는 네. 쉽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 시스템을 해놔야
2: 네,
0: 돼.
2: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아, 나는 뭐 몰라서 안 해. 다 이렇게 예산이 안 되고 뭔가 아, 내가 지금 안 써도 되는 지출을 써야 돼. 나 지금 안 돼. 난 지금 아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0: 네.
2: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잃고 나면요. 지금 아끼고 물론 힘들어서 절대 안 된다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1: 네.
2: 저희 이제 헬스코리아는 무이자 할부 행사 같은 것도 하고
0: 네.
2: 뭐 OTC 카드, 플렉스 카드 뭐 다 여러분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0: 네.
2: 그리고 마사지 체험만 딱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0: 네.
2: 헬스코리아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사지에 관련된 건 다 있습니다.
1: 아.
2: 모든 마사지. 왜냐하면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마사지예요. 외부에서
0: 네.
2: 물론 이제 먹는 거 저희가 뭐 보약 같은 국민보약 녹용홍삼도
1: 녹용홍삼,
2: 있고
1: 네.
2: 건강식품들 뭐 다 시리즈로 있지만 그런 거는 사실 아깝게 생각 안 하시면서 잘 챙겨 드세요.
0: 네.
2: 그런데 이제 마사지와 관련된 거면 마사지만 아직도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 해도 되고 아유
0: 네.
2: 없이도 살았고 안 받고도 살았어. 그런데 그 관리를 받으면서 사신 분은요 같은 나이여도 그 신체 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건강
0: 네.
2: 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0: 네.
2: 요즘은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그리고 본인이 몸으로 느껴지지만
0: 네.
2: 주변에 아니 왜 쟤는 나랑 동갑인데 나랑 같은 비슷한 또래인데 쟤는 막 활력이 있고 건강하고 저보고 뭐 기운이 넘친다 그러고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에너자이저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아, 물론 밝죠 제가 네. 건강하죠
1: 스스로 말씀하시면 좀 민망하죠
2: 아니 근데 관리 저 정말 열심히 해요
1: 아, 맞아요,
2: 열심히
1: 맞아요.
2: 하는 데 네. 있어서 그냥 무조건 방법이나 그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려주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2: 상담도 해보시고 체험도 네. 해보시고 뭐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지도 보시는데 마사지에 대한 모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1: 네.
2: 마사지 체어 외에도 목 어깨 마사지.
1: 그렇죠.
2: 기 이런 것들은 100불도 안 해요. 그리고
0: 네.
2: 두피 마사지도 정말 중요해요.
0: 아.
2: 두피 마사지기
0: 네, 네.
2: 그리고 발.
1: 발. 네.
2: 우리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발 네. 종아리 이런 부분들 혈액이 잘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발 마사지기도 종류별로
0: 네.
2: 시리즈로 있죠. 그리고 스파 제품들.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사지 체험만 생각하시는데 헬스코리아 매장 가보세요. 매장 가보세요. 내가 왜 이제 왔을까? 그런
0: 아,
2: 얘기를 하십니다.
1: 그렇죠.
2: 그렇게 네. 가보라고 할 때
0: 네.
2: 진작에 좀 와볼 걸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0: 가서 그 특히 건식 반신욕기 거기 한번 앉아보세요.
2: 반신욕기. 네.
0: 오, 온몸이 시원해 진짜.
1: 근데 저는 호스님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던 게
0: 네.
1: 드시는 뭐 태양 천진환이라든가 녹용홍삼 같은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프트웨어잖아요 기계로 따지면
2: 네.
1: 소프트웨어를 다는 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2: 그럼요.
1: 우리 뭐 하드웨어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0: 네.
1: 전화기를 아무리 좋은 칩을 꽂으면 뭐 합니까? 80년대 전화기 갖고 아무것도 안 되지.
0: 네.
1: 그 전화기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0: 네.
1: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 눈이나 몸이나 다리나 이런 것도. 하드웨어를 괜찮아라고 하지 마시고 풀어주고 네. 가꿔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아. 거를 진짜 저는 최면에서 느껴요.
2: 그걸 아끼셨다가 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병원비로 다 날리시는
1: 맞아, 맞아.
0: 맞아.
2: 제일 비싼 거는요, 여러분 제일 정말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병원 침대만큼 비싼
1: 맞습니다.
0: 맞아.
1: 맞아, 맞아.
2: 침대는 없어요. 맞아요. 마사지 제가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또 주변에서 갑자기 이제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시고 아끼고 막
0: 그러니까요.
2: 이민 생활에서
0: 날 위해 쓰야 돼.
2: 에, 그렇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연락 온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분이나 주변의 지인 보시고 네. 이게 사람이 그런 경각심이 좀 일잖아요.
0: 예, 예.
2: 바로 헬스코리아 달러 오시는 아. 그런 분들. 근데 그분도 그때는 안 늦은 거죠. 근데 네. 그 쓰러지신 분은
0: 그렇죠.
2: 진짜 아.
0: 건강이 되면 다 이런 거예요.
1: 맞아요.
2: 아무도
1: 못 우리가 합니다. 언제까지 내 수건을 저기 마이크로웨이브에 데워서 눈에 대실 거고 언제까지 스푼을 냉장고에 얼려 가지고 눈에 대실 거예요.
2: 눈 건강.
1: 누리 아이가 있는데.
0: 어 누리 아이.
1: 네.
2: 눈 건강.
1: 아. 눈 건강에 최고의 누리 아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스푼을 눈에 대실 거냐고.
2: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뭐 네. 돈 명예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1: 네.
2: 눈 건강 여러분들 아. 정말 중요해요. 눈이
0: 네.
2: 몸이 천냥이면 900냥이라고 할 만큼 잠깐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요. 저희 눈도 못 뜨고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1: 아, 그럼요. 네.
2: 앞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0: 그쵸.
2: 시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많은 고통들. 안구건조증 증상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네. 아프고 시리기도 하지만 뭐 실타래같이 뭐가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뭐가 막 계속 이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0: 네.
2: 눈물이 주주주주 밖으로 흐르기도 하고 부시고 아침에 막 무거워서 눈이 떠지지도 않고
1: 그렇죠.
2: 여러 가지 증상들이
1: 그렇죠.
2: 있는데
1: 예.
2: 그러고 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돼요.
0: 네.
2: 그러면 그렇게 좀 늦었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정말 좋은데
0: 예, 예.
2: 초기에 증상이 딱 보이면 바로 누리아이를 네.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눈 건강을 지키시는 거고 눈의 노화
0: 네.
2: 속도를 늦추시는 늦출
0: 아,
2: 수 중요하죠. 있는 거예요.
0: 네. 네. 그 안경집은 불황이 없다잖아요. 요즘 뭐 예를 들어 왜냐면 다들 헤드폰 보느라고 그냥
2: 요즘 특히
0: 그리고 네. 눈
1: 그쵸.
0: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1: 어머 되게 굉장히 좋은 감사한 댓글이 날라 지금 막 왔는데요.
0: 네.
1: 그 혈압으로 인해서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셨는데 지인분의 소개로 누리아이를 접하셨고
2: 네, 네.
1: 사용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이제는 큰 글씨까지 다 보입니다라고 실제 피드 우리 자주 오시는 우리 쿠키 모치님께서 또 이렇게
0: 네.
1: 굉장히 감사한 댓글
0: 네.
1: 근데 저도 이걸 써봤는데 이게 왜냐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2: 네.
1: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잖아요.
2: 그 까다롭다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0: 야.
2: 했습니다. 치료
0: 네.
2: 의료 기기예요.
1: 그렇죠. 그냥
2: 네.
1: 누구나 그냥 눌러대는 눈 마사지가 아니에요. 이게 또 그 사용 그 있죠. 그 효과가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2: 그러니까,
1: 되는지.
2: 네. 예. 일단 안전성 유효성
1: 네.
2: 입증이 된 거고요.
1: 네.
2: 눈은 외부로 돌출된 유일한 장기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한번 뭔가 손상이 되면 이제 되돌리기도 힘들고
0: 네.
2: 그 눈을 한번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 네.
2: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너무나 건강하게 지금 잘 보이니까 그걸 생각을 못하시지만 막 백내장 수술 날짜라도 잡히고 막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바로 오셔가지고
1: 네.
2: 누리아의 필요성을 느끼시거든요.
0: 아.
2: 근데 그 전에 안구건조증 네. 증상들이 조금 있는 초기 단계에서
0: 네.
2: 잘 사용만 하시면
0: 네.
2: 늦추시면서 눈 건강을 네. 지킬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2: 누리아이는
0: 네.
2: 일단 그 마사지 기법이긴 해요. 다른
0: 네.
2: 마사저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 사용해 보신 분이 누리아이를 딱 사용해 보시면 아, 왜 치료 의료 기기라고 하는지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와서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0: 네.
2: 요거는 공기압,
0: 네.
2: 진동, 온열 요 세 가지가 안구건조증 치료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치료 의료 기기라 그러면 사용 방법이 까다로울까 봐 걱정하시는데
0: 네.
2: 그냥 딱 이렇게 눈을 딱 가린 상태에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시면 돼요.
1: 그냥
2: 자동 버튼.
1: 고글 쓰듯이 그냥 딱 눈에만 딱
2: 네네.
1: 귀에다 스트랩하시고
0: 네. 네.
1: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2: 그냥
1: 자동으로
2: 진동.
1: 그냥 알아서
2: 네. 진행이 돼요.
1: 네.
2: 그럼 그냥 스르 잠들어요.
1: 맞아요.
2: 잠들고
1: 15분을 못 버티고 자요.
2: 네. 근데 이 진동도 15가지 진동이
0: 네.
2: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공기압도 5가지 공기압이 그러니까 눈 주변이 가장 이제 시신경도 그렇고 예민하잖아요.
1: 네네.
2: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가장 적합하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거 식약처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 요거는 한국에서는 안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치료
1: 네.
2: 의료기기예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했을 때 편안하게 눈이 치료가 되는 그런 힐링 타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꼭 집에 있어야 되는 네. 눈 건강을 위한 저는 구급상자 필수템이다라고 맞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아이템이에요.
0: 네.
2: 헬스쿨에 너무도 많은 건강을 위한 제품들이 있지만 네. 꼭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아. 다들 필요하기 조금씩 다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근데 이거는 그냥 모두가 필요한 가족 건강을 위해서 마사지 체어도 그렇지만 네. 누리아이는 꼭 있어야 됩니다.
0: 이거 리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효과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2: 그럼요. 와.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내장 수술 날짜 잡았다가 이거 이제 친구분한테 얘기 듣고 와서 해보신 거예요.
0: 네.
2: 근데 뭐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가져가셔서 그 수술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었대요. 근데 뭐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 달라요.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시원도 하고 그 하고 있는 순간 너무 좋더래요. 눈이 완전히 휴식을 취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다가 그걸 딱 하면 그냥 마사지 체어에 앉아서 그걸 하면 스르르 잠이 들고
0: 네.
2: 하고 나면 막 눈이 가뿐해지고 이렇게 네. 밝은 세상인 것 같아서 좋았대요. 그전에 네. 이렇게 약간 뭐가 이렇게 뿌옇게 끼고 네, 네, 네. 너무 안 좋았는데 네,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날짜 그때 갔더니 이제 또 다시 체크를 하잖아요. 뭐 했냐고 이 정도면 그냥 나중에 더 나빠졌을 네. 때 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개선이 된 거예요.
0: 네네.
2: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체크업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고 이 정도면은 조금 더 두고 보고 하자 그래서 네. 안 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덕을 본 경우고 뭐 수술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수술은 최후의 선택인 게 맞잖아요.
1: 그렇죠.
0: 네.
2: 그러니까 이 안구건조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아이를 잘 활용을 하시면 뭐 각막염, 결막염, 백내장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하긴 우리 평생 눈을 뭐 이렇게 따로 운동을 잘 못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이렇게 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댓글에 오늘 또 네. 우연히 우리 아까 코끼리 씨님께서 눈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또 다른 분 H리님께서 솔직히 진짜 우연히 네. 미용님 보러 잠깐 들리셨다가 네. 이거 얘기 듣고 좀 글을 남기셨다고 오래전에 네. 구입하셨대요.
2: 네,
1: 누리아이 구매하셨는데 지인분께서 눈이 안 좋다고 하면 빌려주시면서까지 같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2: 네, 네. 맞아요.
1: 솔직하게 써주셨는데 빌리지 마시고 그분도 하나 구매하셔서 가족끼리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너무 빌려주시면 또.
2: 이거 OTC카드 네. 냅니다. OTC카드
0: 이분 너무 착하시다.
2: 플렉스카드
1: 어?
2: 아니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빌려준 게 아니라 네. 우리 집으로 왔어요.
1: 아,
2: 매번 와가지고
1: 걔가
2: 그라비티에서 누워서 그걸 하고 근데 결국은 네.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신랑 눈치를 보면서
1: 얼마나 눈치 보셨으면
2: 신랑 아니야 제가 눈치를 준 게 아니라 얘도 이제 집에 하나 있고 싶어서
0: 네.
2: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갑자기 필요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분이 사고 나서는 더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남자분들 뭐
2: 그라비티 토보 샀어요. 걔는 그리고
1: 네. 좀 그래도 트로이 사시지. 제가 아는 형님은 안 사요. 자꾸 조심하세요.
2: 트로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1: 제가 아는 형님은 안 사고 자꾸
0: 디바. 아, 이거 얼마 아직도 안 와. 이거 얼마인데? 이거 쓰지 뭐
2: 지금
0: 얼마?
2: 100불 할인 행사해서 399불.
1: 399불이요?
2: 네. 그리고 네. 지금 사은품으로 네. 먹는 영양제 중에 또 헬스코리아의 천호앤 케어.
1: 네. 눈 건강.
2: 눈 건강. 이름 게 눈 건강. 예. 요거 그러니까 70불이에요.
1: 네.
2: 한 달치 30회.
0: 아.
2: 분이.
0: 이것도 주시고.
2: 네, 이것도 드립니다.
0: 무료 배송에 1년 워런티까지
2: 눈 건강을 챙기시라고.
1: 우리 죄송합니다. 에이슐리 님께서 너무 네. 너무 재치 있는 답변을 주셔갖고
2: 네.
1: OTC 카드 돼요?
2: 그러면서 돼요.
1: 이미 다 썼는데 내년에 다시 입금되면 지인한테는 내가 쓰던 거 줘버리고 난 새 거 사야지.
0: 아유,
1: 야
0: 귀여우셔라.
1: 이제 좋다.
0: 예, 예.
1: 근데 지인 챙겨주긴 챙겨주시는데 예, 예. 쓰던 거는 지인 줘버리고 다시 자기
0: 버리고. 그래야지.
2: 누리아이 뭐 1년 워런티 드리지만 문제 있으면 바로 네. 저희가 또
1: 문제 처리 하나도 없던데.
2: 네. AS 해결해 드리고 저희 네. 6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습니다.
0: 그래요?
1: 네. 오늘 499에 100불 할인된 399불로 네. 무료 배송 1년 워런티까지 그리고 눈 건강 한 달치 70불 상당 상품까지 받으실 수
2: 네,
1: 있습니다.
2: 네. 네.
1: 전화번호 213-385에 1005번 213-385에 1005번
2: 문의하세요. 네.
1: 네, 헬스코리아고요. 네. 지금 우리가 마사지 얘기하다가 친구분이 뭐 그라비티 계속 눈치 보면서 시작하고 그라비티 터보 사셨는데 네. 아, 제 지인은 디바를 안 사.
0: 네. 왜요?
1: 제가 왜 안 살 때 야 니네 집에 있잖아.
0: 아 근데 집에 얼마나 자주 오길래.
1: 저희 집에요? 아니, 근데 네. 이제는 제가 눈치여서 못 오는데 네. 예전에는 오면은 진짜 네. 무조건 디바를 먼저 가요.
2: 그건 오신 거 아니에요. 네?
1: 티통을 제가 남았어요. 없어갖고 없어가지고 휴지통 계속. 휴지통 있잖아요. 클렉 티슈 그거 다 쓴 거 거기다가 펜으로 팁 써갖고 넣었어요.
0: 네. 우리, 진짜?
1: 우리 아들을 시켰지. 네, 네. 왜냐면 제가 하면 못돼 보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걸 들고 가라고 그랬지.
0: 그치 그것도 마모가 되니까
2: 그 정도 사용하셨으면
1: 근데 요새 좀 뜸하대요. 아, 그래. 아 근데 디바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네. 저희 가족분들도 가끔 이제 뭐 장인 장모님이랑 처가댁 식구들 이제 같이 오셔서 네. 식사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이제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아 이러시는데 장모님 제가 아 식사하시다 잠깐 하세요.
2: 마주치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1: 아 괜찮아 괜찮아 니들 아 잠깐 앉으세요. 일단 앉혀드리고 그냥 제가 딱 모드를 띵띵해서 딱 해드리고 그냥 누워 계세요. 네. 그 좀 이따 아버님 주무시고 계세요.
0: 어 그럼 너무
1: 그럼 한 타임 더 해드리거든요. 그럼 서로 약간 그때부터 줄이 싹 스며 눈치 네. 보면서.
2: 너무 좋아.
1: 디바는 진짜 네. 누가 최고예요, 최고. 해도 한 번도 저한테 야 이거 왜 샀냐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네.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지.
0: 마사지에서는.
2: 네. 네. 아. 디바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따라올 마사지 체험 없어요. 네. 그 넘사벽이라고 얘기 표현을 하는데 받아보시면 알고 그게 모든 사람이 신체가 다 다르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또 몸 상태도 다 달라요. 어디가 더 뭐 굳어 있는 부위도 네. 다 다르고. 근데 네. 그걸 정확하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스캔을 완벽하게 네. 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게끔 네. 우리가 뭐 여자 남자도 다 조금씩 다르고
1: 그렇죠.
2: 근육 상태도 다르고 네. 그리고 뭐 키 큰 사람 뭐 좀 살집이 있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0: 네. 그 안에서 다 어저스트가 그 신체에 그렇죠. 맞게 그렇죠. 된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네. 모두를 만족시키는 마사지 체험 거예요. 이제 이게 저희의 진짜 걸작품이죠. 우리 사장님도 디바 얘기 나오면 이렇게 목에 힘들어 하실 정도로
0: 네, 아니 굉장히 연구를 오랫동안 하셔서 만들어주셨잖아요.
2: 이게 네. 에이징 테스트도 그렇지만 이게 나오기 전에 그 준비한 시간까지 하면 네. 디바가 나온 지는 지금 뭐 몇 년 됐지만 그 전까지 해서 코로나 전부터 쭉 근데 네. 저희가 첫 번째 모델은 대중성을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라비티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고,
1: 그렇죠.
2: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최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네. 욕심에서 이제 시작을 한 디바인데 지금까지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트로이잖아요.
1: 네. 근데 네.
2: 트로이랑 디바를 자꾸 비교를 하시면서
0: 트로이가 약간 디바 밑인가요?
2: 아, 그게 이제 달라져 조금.
0: 하나는 퀸이가 네, 하나는 킹.
2: 그렇죠.
1: 아. 트로이.
2: 그런 식으로. 네. 그래도 뭐든지 여자가 위예요.
0: 아, 여신입니다.
1: 결국은 그렇죠.
2: 남자를 이렇게 네.
0: 상위 시대.
2: 네. 네. 그렇죠.
1: 좌지우지하는 거는 네. 여성이죠. 네. 네.
2: 그래서 디바를 최고로 이제 그 디자인에서부터 품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트로이는 뭐 트로이대로의 멋이 있고 또 그 스타일을 네.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0: 네.
2: 디바는 보통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0: 디자인도 너무
2: 최고입니다.
1: 인테리어의 기능도 정말 훌륭합니다. 네.
2: 근데 가격 때문에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1: 네.
2: 디바를 받아보시고 그 진가를 아시는 분은
0: 네.
2: 놀라운 가격이다라고 얘기하시고
1: 그럼요.
2: 저희가 무이자의 보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2: 이 정도는 날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라비티 생각하고 오셨다가도
0: 네.
2: 아, 하나 장만하면 내가 10년 이상 사용할 거고
0: 네.
2: 최고 원한다 하시면 디바를 선택하시는 분들 바로 갈아타시는 분들 많아요.
0: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현재 마사지 기계 갖고 있는 모든 장점들은 다 들어가 있죠?
2: 최고예요. 최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근데 여러분도 이런 네. 마사지계를 좀 조금 접하셨던 분들이나 좀 마켓을
2: 네.
1: 시장 조사 해보신 분들은
2: 그런 분들은 보면은 가격이
1: 아 이건 이 정도 가격이구나 딱 아시는데 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게 헬스코리아 중간 마진이 없잖아요. 그렇죠?
2: 저희는 H솔루션 자체 브랜드입니다.
1: 직접 브랜드를 하시기 때문에
2: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거품이 거쳐서
1: 없죠.
2: 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도 사장님이 예전에 마사지 체어가 맨 처음 나왔을 때 10년
1: 네.
2: 넘었죠. 이제는 그때 미주 지역에 마사지 체어를 가장 먼저 선보인 회사가
1: 네.
2: 헬스코리아예요. 그때 당시 제일 오. 좋다라는 모델 브랜드 그때는 만 불은 당연히 넘었고
1: 와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2: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1: 네.
2: 이제 뭐 일본 것들
1: 네,
2: 뭐 이런 것들
1: 아, 그렇죠. 네.
0: 네.
2: 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하면서 그때는 뭐 마사지 체어의 그 완전 신세계였으니까 근데 부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1: 그쵸.
2: 좀 있는
1: 고가였죠,
2: 분들이 네, 살 수 있고 네. 그때는 뭐 VGR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니즈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도 마사지 체어로 워낙 또 진심으로 연구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0: 네.
2: 그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좀 이제 생각도 하시면서 네. 자신감을 갖고 하실 수 있었던 게 그런 항상 고객들과 소통을 하니까
1: 네.
2: 저희는 건강식품 때문에라도 천호인케어 때문에 항상 마사지 천호 사실 문제가 없으면 한번 사갖고 가신 손님이 매장에 오실 일은 없어요.
1: 그쵸.
2: 그런데 건강식품도 그렇고 이제 갤러리아 몰은 항상 뭐 마켓 가시면서도 들리다 보니까
0: 네.
2: 소통이 되면서 이제 아 이러이런 점이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사에 얘기해도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요.
0: 네.
2: 그리고 또 오다 보면 가격 같은 걸 좀 더 합리적으로 드리고 싶어도
1: 네.
2: 저희도 뭐 회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 생각을 했고 시험적으로 한 게 그라비티 1호가 너무도 사랑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 대비 너무나 훌륭하니까
1: 그렇죠.
2: 기존에 이런 정도의 마사지 체어를 만들려면 두 배는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시고 네. 아시니까
1: 네.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은 8가지 모델이 나왔습니다.
0: 네.
2: 그래서 H솔루션이 자체 브랜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1: 오.
2: 헬스코리아에. 오.
0: 네.
2: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저희가 이제 타주에도 워낙 많은 고객들이
1: 그렇죠.
2: 있다 보니까
1: 예.
0: 네.
2: 이런 설명까지 좀 드렸습니다.
0: 야. 뭐 애프터 서비스까지
2: 최고.
0: 뭐 워런티는 물론이고요.
1: 3년 네. 풀 워런티 되잖아요. 어. 디바.
0: 네. 뭐. 무이자 할부까지.
2: 디바뿐만이 아니라 이제 8가지 모델
1: 아, 모든 모델이 돼.
2: 3년 풀 워런티가고
1: 네. 무료 배송.
2: 무이자는 저희가 48개월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이것도 헬스코리아의 파워입니다.
0: 아.
2: 19년 된
0: 네. 헬스코리아. 19년 됐어.
2: 네.
0: 정말 대단하다.
1: 그 19년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AS에 대한 믿음을 또 반증하는
2: 그렇죠.
1: 거거든요.
2: 팔고 마는 회사가
1: 네,
2: 아니고
1: 그렇죠.
2: 사라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1: 네.
2: 책임지는 자. 회사.
1: 근데 지금 네. 그 죄송합니다. 디바를 지금 가격을 무이자 사 해주시는데
0: 네.
1: 그 증정품 아직 주세요? 어... 어떻게 돼요?
2: 그쵸.
0: 아니
1: 이게 항상 여쭤보고 싶은데도
0: 이거 지난번에 주시던 그거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2: 네.
0: 건식 원적외선 반신욕기.
1: 이거 주십니까?
2: 아... 여성들의 로망.
1: 조금 조심해야 돼.
2: 그 이제부터 좀 요 환절기에 많이들 네. 단독 상품으로도 찾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인. 네.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아. 1500불 상당입니다.
1: 네.
0: 이거 몸 체온 올리는데 진짜
1: 아,
0: 좋아요.
1: 네.
2: 무료 배송까지.
0: 어? 우리 체온 1도로 올리면 뭐 암세포가 네. 죽는다잖아.
1: 그렇죠, 그렇죠,
2: 면역력 올라가고.
0: 올겨울에 정말 으슬으슬 추울 거예요.
2: 이것도 필수템이죠.
0: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수품.
1: 근데 진짜 으슬으슬 추울 때 들어가서 잠깐만 계시면
2: 요즘 같은
0: 진짜
1: 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게 들어오거든요.
2: 그러니까. 우리가 무더워서만 흘리는 그런 땀하고는
1: 다르죠.
2: 다르죠. 네. 이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덮여오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면역력을 키우는 네. 데는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0: 이게 사우나 답답해서 싫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분들한테도 그치. 너무 좋아요.
1: 그럼요.
2: 그리고 간편하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0: 그냥
2: 거.
0: 앉아만 있으면
2: 네.
0: 되고
1: 아, 버튼 누르셔야 돼요.
2: 버튼
0: 버튼 눌러야 돼요.
2: 네,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0: 네. 그 위에 앉아서 뭐 먹고 뭐 책 보고 컴퓨터하고
1: 네.
0: 이래도 돼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단독 상품으로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또 추석이잖아요. 이런
0: 네.
2: 때 장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은품으로 드리다가
0: 네.
2: 이게 단독 상품으로 솔드아웃이 되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1: 그렇죠.
2: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0: 네.
2: 미리미리 여러분들 좀 챙기셨으면
0: 자,
2: 좋겠습니다.
0: 가격 얘기해 주세요.

0: 이거 약간 요거 네. 번외 얘기긴 한데 아, 뭐 추석 선물로
1: 디바 네. 마사지기는 내가 마사지를 하고,
0: 내가 하고 네. 그 중에서기는 약간
2: 해드림으로 네.
1: 어머니께 드리고
0: 편법입니다만 뭐 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2: 그리고 지금 네. 녹용삼 네.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여러분들 고급 배송 많이들 원하세요. 아. 무료 배송으로 고급으로 보내드립니다.
1: 추석이니까
2: 네. 추석이어서 네. 추석 선물로 네. 네. 이제 천진난 지금 상품 드리고 있거든요. 녹용삼 네. 그거 네. 따로 배송해달라면 그때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합니다.
0: 아, 네. 네. 이해보세요.
1: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13-385-1005번 385-1005번이고요. 매장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2: 네,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오른쪽 네.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파학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네.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인바운드관 덕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가까운 데로 가셔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제품 당연히 마사지 체어도 그렇고 체험하실 수 있고 또 무료 시흥까지 좀, 아? 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0: 꼭 가서 체험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1: 네.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원샷 투샷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에스코리아.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8: 수영도?
3: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12: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획득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45% 증가 확인
11: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12: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11: 213-738-1188 셀리온
1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14: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0: 천국 같은 노후를 사는 비결. 천국 같은 노후는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같지 않으면 됩니다.
1: 아침에 아픈 데 없으면 천국입니다.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0: 자식이 연락 안 해도 천국입니다.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1: 혼자 밥 먹어도 천국입니다. 눈치 보는 것보단 편안합니다.
0: 돈 조금만 있어도 천국입니다. 빚 없으면 충분합니다.
1: 할 일 없어도 천국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게 행복입니다.
0: 천국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천국. 또 다시 다짐을
1: 하면 아니 제가 천국, 오늘 김밥 네. 먹어야 되는데 천국 네. 김밥 천국인데
0: 아 그래요? 천국 천국 그러니까 저는 뭐. 국이 따끈한 국이 땡기네.
1: 저는 김밥이니까 김밥
0: 아 그래요? 천국이야. 오늘 따끈한 국물 아 너무 맛있어. 이게
1: 뭐,
0: 천국이야.
1: 뭐 드시려고 그때?
0: 응? 아까 샤브샤브 얘기했잖아.
1: 아 너무 좋겠다. 나 샤브샤브 너무 좋아해요.
0: 같이 저. 가.
1: 아 저 안 돼요.
0: 안 돼요? 안 돼 나도. 자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과 네. 좋은 사람과 먹으면 또 두 배 맛있잖아요.
1: 그러시겠네요?
0: 그게 천국이죠.
1: 아유 그러시겠다.
0: 아 언니야 어떤 언니?
1: 부러워요.
0: 아 네. 그런 거 아니라니까.
1: 나 혼자 김밥 먹어야 되는데.
0: 혼자 먹어도 저는 천국이라고
1: 천국입니다.
0: 생각해요. 먹을 수 있다는 게.
1: 그럼요.
0: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소소한 행복 누리시면서
1: 네, 여러분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또 저희는 내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 오 진짜 통 크네요.
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1: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8: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7: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8: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쥐저희 부탁드립니다.
9: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0: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9: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0: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9: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0: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1: 어, 김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12: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13: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투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워싱턴 DC의 대표 공연 문화시설인 케네디 공연예술센터가 어제 전격 폐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사회가 센터 건물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는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사회가 곧바로 센터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정문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예정된 공연과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는 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국립문화시설로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이사회의 이름 변경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가 이 센터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불거진 갈등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반발해 시설 자체를 닫아버린 이번 조치는 문화기관의 독립성과 정치 개입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 LA 다운타운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에서 콘도미니엄 수 100채가 장기간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 리얼터닷컴이 다운타운 메트로폴리스 단지 내 두 콘도타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두 건물의 총 세대수는 844채인데 지난해 주택소유자 세금 공제를 신청한 세대는 71채에 불과했습니다. 신청률은 각각 6%와 13%로 인근 다른 콘도 건물의 50에서 60% 수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단지를 개발한 곳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그린랜드 홀딩 그룹의 미국 법인 그린랜드 USA입니다. 그린랜드 홀딩은 상하이 시 정부가 지분의 46%를 보유한 중국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사는 2013년 다운타운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형 복합개발 사업을 발표했고 단지 완공 이후에도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업체가 대량 매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피하거나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자산을 보유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가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고급 콘도 수 100채가 장기간 공실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4: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지난 월요일 미국 최초로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 보상수거 행사를 열었습니다. 총기 보상수거 프로그램을 본보기로 삼은 이번 행사는 전동 이륜차를 반납하면 종류에 따라 200달러에서 최대 $1,000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1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준비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몰리며 기프트카드가 일찍 동났습니다. 행사장에는 자정부터 첫 대기자가 나타났고 오전 10시 행사 시작 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000대에 달하는 바이크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가주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로 인한 안전사고와 불법 운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도난 자전거를 처분하려는 이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이번 행사의 실효성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임명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진 만큼 임명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애 청문회를 연 한동훈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이 이미 증명된 범죄라며 임명 강행 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가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7: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면서 임명 절차에 나서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청문회에 이어서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6: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8: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6: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9: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6: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10: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11: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6: 홀로 장외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19: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4: 연방지질조사국 USGS 연구진이 LA 지역 지하 구조를 입체적으로 담은 3차원 정밀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LA 분지 전역에 임시 설치한 273개 지진관측소에서 수집한 지진파 자료를 분석해 지표 아래 암석과 퇴적층의 구조를 처음으로 하나의 입체 모델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LA는 약 1500만 년에 걸쳐 퇴적물이 쌓인 거대한 분지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과거 바다였던 지형 위로 지각 변동과 함께 주변산에서 흘러내린 퇴적물이 추가로 쌓였습니다. 분석 결과 다운타운 지하에는 최대 10km 두께의 퇴적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단한 안방과 달리 부드러운 퇴적층에서는 지진파가 증폭될 수 있어 지표에서 느끼는 흔들림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USGS 지진학자 엘리자베스 코크라는 분지 가장자리의 불규칙한 지형이 지진파를 특정 지역으로 집중시키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994년 규모 6.7의 노스리지 지진 당시 산타모니카에서 예상보다 큰 피해가 발생한 것도 분지 가장자리를 따라 지진파가 이동한 것이 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연구진은 이 지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형 지진 시나리오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고유 진동주기와 집안의 흔들림 주기가 맞아떨어지는 공진현상을 분석하는 데 핵심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지하 지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면 건물 설계 단계에서 공진 위험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CNN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 단속국과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여 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이 기들어 단행된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이민 단속이었습니다.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번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청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청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사실상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올해 안에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을 포함한 9개 연방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이기 최대 규모 사업장 단속을 둘러싼 첫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13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 패키지의 핵심은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기능, 그리고 이용자 이력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피드가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설계된 기능들을 법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피해 아동 한 명당 최대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가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애덤의 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아동이 챗봇과 대화하는 중 자살이나 자해 위험 신호를 보일 경우 기업이 위기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부모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업의 독립적인 아동 안전감사와 위험평가도 요구됩니다.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캘리포니아의 이번 조치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3: 미국 중간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8%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공동 진행한 조사 결과 오늘 투표할 경우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51%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던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조차 민주당을 더 신뢰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으며 국정 지지율은 38%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유리한 선거구 획정과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유권자 절반 이상의 비호감이 변수로 꼽힙니다. YTN 보도입니다.
20: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5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에서 공화당을 확실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공동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당장 오늘 투표할 경우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51%로 공화당을 8%포인트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기였던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조차 민주당을 더 신뢰한다는 여론이 우세할 정도로 현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이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응답자의 과반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국정 지지율 역시 38%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다만 공화당에 유리하게 짜인 이른바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안과 보수 텃밭 지역의 굳건한 표심 때문에 민주당의 압승을 섣불리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 내에서 급부상 중인 민주사회주의 노선에 대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비호감을 드러내고 있어 이것이 중도층 이탈을 부르는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6: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글로스펙트에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5: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6: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7: 213-738-1188 셀리온.
8: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8: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9: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8: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9: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2: Korean Air.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14: 불란서 안경 거만과.
13: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4: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5: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16: LA 코리안 퍼레이드가 53주년을 맞아 10월 3일 토요일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에서 열립니다. 올해 퍼레이드의 그랜드 마셜에는 국제 라이온스 클럽 4위 3지구 이현옥 총재가 선정됐습니다. 이현옥 총재는 LA 카운티 지역 라이온스 클럽 70여 개와 2천여 명 회원을 이끄는 제77대 지구 총재입니다. 명예 그랜드 마셜에는 LA 시의회 10지구를 대표하는 헤더 허트 시의원이 선정됐습니다. 허트 시의원은 2024년 10지구 최초의 여성 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30년 넘게 지역 공직에 몸담아온 정치인입니다. 현재 LA 시의회 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거와 노숙자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퍼레이드의 주제는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로입니다. 중국과 일본, 티벳, 멕시코 등 다양한 커뮤니티도 행진에 동참하며 사물놀이와 전통무용 태권도 시범 고교 마칭밴드 등 다채로운 공연이 올림픽 블러버드를 채울 예정입니다.
15: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전기 자전거 보상 수거 행사가 지난 월요일 대규모 인파를 끌어모으며 마감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전기 모터사이클 등을 반납하면 종류에 따라 200달러에서 최대 $1,000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총기 보상 수거 프로그램을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남가주 일대에서 전기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와 불법 운행이 잇따르자 검찰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검찰은 당초 1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여 인원으로 기프트카드가 일찍 동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에는 자정부터 첫 대기자가 나타났고 행사 시작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천여 대의 바이크가 수거됐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도난 자전거를 처분하려는 이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전기 자전거 관련 사고는 남가주 전역에서 꾸준히 늘고 있어 이번 행사가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LA 다운타운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에서 수백 채의 고급 콘도가 장기간 비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다운타운 메트로폴리스 단지 내 두 콘도 타워에는 총 844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주택 소유자 세금 공제를 신청한 주택은 71채에 불과했습니다. 신청률이 6%에서 13% 수준으로 인근 다른 콘도 건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단지를 개발한 곳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그린랜드 홀딩 그룹의 미국 법인 그린랜드 USA입니다. 그린랜드 홀딩은 상하이시 정부가 지분 46%를 보유한 중국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3년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 사업을 시작했고 단지 완공 이후에도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계열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업체가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시장 회복을 기다리기 위해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가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수백 채의 빈 콘도가 사실상 잠겨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17: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양국은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가 전기 물류 핵심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수도 키이우의 주유소와 자포리자 지역 에너지 시설이 표적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5개 지역에서 부분 정전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남부 시즈란 정유시설과 드론 생산시설을 반격했으며 러시아 사마라 지역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중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노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중단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자제를 촉구했으나 외면과 함께 오히려 난타전이 불붙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 러시아가 우리의 에너지 부문 전기 물류 및 핵심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공격 목표에 수도 키이우의 주유소와 자포리자 지역의 특정 에너지 기반 시설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자포리자는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5개 지역에서 부분 정전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를 향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시즈란 정유시설과 드론 생산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볼가강 연안 사마라 지역도 공격을 받았는데 이 지역에는 대형 정유소가 밀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합의 주장이 나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양측이 정확히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타격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나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정사실처럼 언급한 에너지 휴전에 동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 중단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합의가 이행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연설에서 미국 측 파트너들이 러시아가 진정으로 전쟁을 멈출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해줄 경우에만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국제유가 상승 원인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탓으로 돌리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는 데 동의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양측은 상대의 에너지 물류 기반 시설을 향한 공격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직원 15명이 함께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됐지만 당첨금을 둘러싼 분쟁이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복권을 대표로 구매해 보관하던 36세 직원이 당첨금 3천만 홍콩달러 가운데 1천만 홍콩달러를 혼자 갖겠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27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직원은 자신이 핵심 번호를 직접 조합했으니 기여도가 가장 크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직원은 잇따라 휴가를 내며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닷새째 되던 날 동료들은 당첨금을 가로채고 도주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다음 날 이 직원을 찾아내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균등하게 나눴다면 한 사람당 약 25만 달러씩 돌아갔을 당첨금이 결국 법정 다툼의 씨앗이 됐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협력하지 않은 나라들로부터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나라들은 이 분쟁이 끝나면 비용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에 맞서 유조선 등의 해협 통과를 직접 호송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길목으로 미국보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더 의존하는 항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에도 중국과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을 거론하며 이들 나라가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박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달에는 미국은 이 해협이 필요하지 않다며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이 필요한 것이니 그들이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CBS 방송은 이번 발언이 미국이 부담하는 해협 방어 비용을 수혜국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미국이 동맹국들의 군사적 비용 분담을 압박하는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틀 전 토론토에서 캐나다 투자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촉발된 무역전쟁 이후 캐나다가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민간 투자처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버크셔 해서웨이 등 미국의 주요 투자금융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멀어지려는 자리에 미국 자본이 대거 몰린 셈입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캐나다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외 자본이 공공 인프라를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도로나 항만 같은 기반시설이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투자 유치로 경제적
3: 심된다고 맞섰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4: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파일은 모두 3개로 1시간 넘는 분량입니다. 해당 통화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세훈이는 모른다 등의 명시 발언이 담겼습니다. 돕고 싶어 혼자 한 일인데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곤란하단 취지로 김 씨가 따지자 명 씨는 김 씨와 오 시장과의 관계를 몰랐다고도 답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일부분을 재생했습니다. 2심에서야 파일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해 김 씨는 1심 때는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해당 녹음 파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제출한 거로 의심된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또 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 해석이 어렵고 파일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명시 진술 신빙성 판단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거쳐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재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1: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12: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11: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12: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13: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0: 건강 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도밸리 채츠워스 지역에서 지역 방송국 뉴스 헬리콥터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추락한 기체는 MBC4 방송국의 뉴스 헬기로 확인됐습니다. 헬기는 저녁 무렵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메트로버스 충돌 사고를 공중에서 취재하던 중 상업용 건물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추락 직후 폭발과 화재가 이어지면서 주변에 주차된 차량 4대와 화물 컨테이너 두 대가 파손되거나 완파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며 기체 내부에서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현장에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네 번째 탑승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헬기가 취재하던 버스 사고는 노드 오프 스트리트와 디소토 에비뉴 교차로에서 SUV가 버스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아 두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두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헬기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 로스앤젤레스 채스워스 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퇴근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운행 중이던 메트로버스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채스워스는 샌퍼넨도밸리 서쪽 끝에 위치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대중교통버스가 연루된 사고인 만큼 메트로 당국도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와 부상자 규모 등 추가 피해 현황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53번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에 파바월드가 참가합니다. 파바월드는 한인 학생과 타인종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는 청소년 봉사단체입니다. 이번 퍼레이드에서 이 단체 소속 학생들은 부채춤과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매개로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한 무대에 서는 것입니다. 파바월드는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미주 지역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꼽힙니다. 올해 행사에는 파바월드를 포함해 다수의 단체가 참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부채춤과 사물놀이는 해마다 퍼레이드에서 관중의 시선을 끄는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3: 한국 정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를 오는 22일로 연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고 연기로 한미 양국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텍사스 카스복합 화력발전소 사업과 대형원전 건설 및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등을 대미 투자 주요 프로젝트로 협상해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내일로 예정됐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 서명 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7: 정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내일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미국과 진행해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요청으로 보고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 이어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에도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8: 많은 이슈들에서 합의에 근접한 건 사실인데 뭐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장점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7: 앞서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미양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투자 조건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입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진 만큼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베스가 연방하원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산하 도지 소위원회 위원장인 테네시주 공화당 의원 팀 버쳇은 어제 청문회에서 베스 시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출석을 강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위원회는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로스앤젤레스 노숙인 지원 예산의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시와 카운티가 공동 운영하는 노숙인 지원기관 라사는 연방 예산을 포함한 대규모 지출에 대한 추적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잇따라 받아왔습니다. 베스 시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동맹 세력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시작되기 2시간 뒤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열린 쇼핑 및 커뮤니티 센터 기공식에는 참석한 것으로 공개 일정에 나타났습니다. 베스 시장은 라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근 라사 감사위원회에서 예산 낭비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던 위원장이 베스 시장의 임명을 받은 인사에 의해 강등된 사실도 청문회에서 지적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의 최근 공식 집계에 따르면 거리 노숙인 수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체포 건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달에만 전국에서 5만 1천 건의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별로 보면 버몬트주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7월 3건이었던 체포 건수가 올해 7월에는 30건으로 늘어 무려 900% 급증했습니다. 몬태나주도 지난해 7월 9건에서 올해 62건으로 588% 증가했습니다. 뉴멕시코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등도 체포 건수가 늘어난 주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콜로라도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방경찰과의 협력 단속도 확대되고 있어 지난달 전체 체포의 약 13%인 6,500건이 주 및 지방경찰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민 단속이 대도시뿐 아니라 소규모주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집행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지원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은 오늘 사우스 LA 웨스트몬트 지역의 한 주택을 급습해 48살 라키아 말론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말론은 실제로는 노숙자가 아닌 사람들을 노숙자 지원 시설에 등록시키는 이른바 유령 참가자 수법으로 18만 달러가 넘는 뇌물과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검사는 말론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꾼들이 실제로 돌보지도 않는 노숙자들을 돌본 것처럼 서류를 꾸밀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숙자를 돕기 위한 세금을 사기꾼들의 사익을 위해 빼돌리는 수법이었다고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컬버시티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홈앳 라스트의 설립자 46살 마이클 영도 체포됐습니다. 영은 LA 노숙자 서비스 당국으로부터 받은 수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개인 휴가비와 나이트클럽 건설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집행된 공공예산이 실제로는 개인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착복됐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은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지원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은 오늘 사우스 LA 웨스트몬트 지역의 한 주택을 급습해 48살 라키아 말론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말론은 실제로는 노숙자가 아닌 사람들을 노숙자 지원 시설에 등록시키는 이른바 유령 참가자 수법으로 18만 달러가 넘는 뇌물과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검사는 말론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꾼들이 실제로 돌보지도 않는 노숙자들을 돌본 것처럼 서류를 꾸밀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숙자를 돕기 위한 세금을 사기꾼들의 사익을 위해 빼돌리는 수법이었다고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컬버시티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홈앳 라스트의 설립자 46살 마이클 영도 체포됐습니다. 영은 LA 노숙자 서비스 당국으로부터 받은 수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개인 휴가비와 나이트클럽 건설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집행된 공공예산이 실제로는 개인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착복됐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은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1: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0: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1: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0: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1: 213-382-3311, 213-382-3311.
2: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3: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 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2: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3: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2: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0: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2: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인구 350명의 작은 영국 마을이 스스로 독립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의 피딩턴 마을 주민들은 어제 투표를 열어 찬성 285표 대 반대 26표로 영국에서 분리독립해 자결권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경계에는 이미 피딩턴 공국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들어섰습니다. 발단은 영국 정부의 난민 수용 계획이었습니다. 정부가 피딩턴 인근의 옛 군사기지에 최대 1,256명의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는 난민센터를 짓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마을 인구의 3배가 넘는 난민이 최소 10년간 머무르게 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교구의회 의장 팀 맥널리는 이번 투표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례라며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투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난민을 호텔 대신 옛 군사기지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는 영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리투아니아 당국이 자국 영토에서 격추된 드론이 러시아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은 전자전 교란을 통해 항로를 이탈한 뒤 리투아니아 영공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지 않지만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와 접해 있어 이번 사건이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자전 교란은 드론의 위성항법 신호를 방해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비행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나토 회원국으로 이번 사건은 동맹 전체의 영공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토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은 전체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현재 드론의 정확한 출처와 경로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해왔으며 전자전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번 높이고 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한 보따리 내려놓으시고 잠깐 숨 고르셨죠?
1: 오늘 한입 토크는요. 딱 이 계절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0: LA 한인축제가 돌아옵니다. 오래전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장터 냄새가 딱 났거든요.
1: 맞아요. 부침개 냄새, 풍물소리. 잠깐이지만 진짜 한국 장터에 온 것 같은 그 느낌.
0: 그게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1: 오늘 바로 그 얘기 드릴 거예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돌봐야 진짜 건강이니까요.
0: 한인축제, 올해도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열립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행사인데요. 사실 이게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에요.
1: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먹거리 축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보면 달라요.
0: 재현의 배경체크, 잠깐 배경을 짚어볼게요. 한인 이민 역사가 쌓이면서 이 축제가 생겼는데요. 처음엔 정말 동네 장터였어요. 고향 음식 나눠 먹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1: 지금도 그 본질은 안 변했어요. 떡볶이 줄 서다가 옆 사람이랑 말 트이고, 풍물패 구경하다가 어깨가 절로 들썩이고.
0: 그게 바로 건강 얘기예요. 사람이랑 어울리고 소리 듣고 냄새 맡고 몸이 반응하잖아요.
1: 특히 여기서 오래 사신 어르신들한테는요, 이런 자리가 정말 보약이에요. 아는 얼굴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달라지거든요.
0: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 이번 축제 한번 나와보시면 어떨까요?
1: 몸이 좀 불편하셔도요, 구경만 해도 충분해요.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한 선택이에요.
0: 그 줄 서는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낯선 사람이랑 말 트이는 것, 그게 건강이랑 직결됩니다.
1: 진짜요? 줄 서는 게 건강에 좋다고요?
0: 웃기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사람과 연결되는 느낌, 소속감, 이게 몸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고요.
1: 특히 시니어 어르신들한테는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거든요. 그게 결국 몸으로 나타나고요.

0: 맞아요. 코리아타운에서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이 축제 때 유독 얼굴이 환해지세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보고 고향 음식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더라고요.
1: 지수의 생활 번역에서 잠깐 생활 번역 드릴게요. 오늘 키워드는요, 사회적 건강이에요. Social wellness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 혼자만 건강한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몸도 마음도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운동이나 식단만큼 중요한데, 자주 잊히는 부분이죠.
0: 저도 그 부분이 참 와닿아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장터 가면 뭔가 기운이 생겼거든요.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재현 씨 말씀처럼요, 이번 한인축제, 그냥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몸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건강 챙기는 거예요. 혼자 계신 어르신 계시면 꼭 같이 모시고 나오세요.
0: 물론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건 주최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요.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람 사이에 있는 것, 그게 약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팁입니다.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한인축제 건강하게 즐기는 법.
1: 하나. 꼭 같이 가세요.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좋아요. 함께 걷고, 함께 먹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의 약이 됩니다.
0: 둘, 억지로 많이 드시지 마세요.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이미 에너지를 쓰거든요. 조금씩 여러 가지 맛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1: 셋.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 꼭 챙겨보세요. 앉아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져요. 낯선 사람이랑 박수치고 웃다 보면 그게 바로 사회적 건강이거든요.
0: 전문가들이 말하는 마음 건강의 핵심이 바로 이 연결감이에요. 처방전 없이 누릴 수 있는 보약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어르신들 혼자 집에 계시면 이번 주말 꼭 모시고 나가세요. 부침개 한 점이 어떤 약보다 효과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0: 오늘 광고주는 없지만요. 내일 목요일 한입토크 미리 귀띔해 드릴게요.
1: 내일은 잠입니다.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 꼭 들어주세요.
0: 나이 들수록 잠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잘수 있는지. 내일 찬찬히 풀어볼게요.
1: 오늘 축제 얘기하면서 느꼈는데요. 잘 먹고 잘 어울리고, 그 다음은 잘 쉬는 거잖아요. 내일 딱 이어집니다.
0: 목요일 정오 뉴스 직후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점심 맛있게 드세요.
0: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장터에서 나누는 눈인사 하나가 보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몸 챙기는 것만큼 마음 챙기는 것도 건강이니까요. 올해 한인축제 꼭 같이 가보세요.
0: 내일 은자미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요일 정오 뉴스 직후에 만나요.
1: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0: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1: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1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거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구선미 인사드립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는 게 꼭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가 매일 외출할 때 무심코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처럼 지구에도 태양의 뜨겁고 강렬한 빛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고마운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성춘권에 자리한 오존층인데요. 오늘 9월 16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오존층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며 큰 위기를 맞기도 했었죠. 하지만 전 세계가 뜻을 모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을 하나씩 줄여나간 덕분에 요즘은 그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며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관심이 정성어린 실천이 모이면 지구라는 이 커다란 보금자리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셈이에요. 오늘 하루는 나를 지켜주는 지구의 고마운 방패를 떠올리면서 기분 좋은 초록빛 마음으로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0: la tierra.
1: Woman, I beat you.
2: Come on, everybody. I know we're not all the same, but we're living on the same earth.
3: Have you ever been to Earth?
2: Everyone who's listening has been to Earth, Ariana. We're not making music for aliens here.
4: Are we gonna die?
2: You know what, Bieber? We might die. I'm not gonna lie to you. I mean, there's so many people out there who don't think global warming's a real thing. You know, we gotta save this planet. We're being stupid.
3: Unless we get our shit together now.
2: Guys, everybody look into whatever the fuck Leonardo DiCaprio is always pushing, because I feel like that guy knows more about the Earth and how we're fucking it up than anybody. Like, if the aliens did come, we should definitely send Leo as our guy, our rep. In fact, the profits that come along with the streams and the sale of this song are going right into the Earth. Let's raise some money for charity. Any words, Leo?
5: This might be my favorite song ever. It's awesome.
2: Wow. Thanks, Leo.
6: 네. 세계 여러 가수들이 함께 참여한 노래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라서 이 지구라는 노래 첫 곡으로 띄워봤어요. 예, Earth, 예, 닐 디키 외에 또 여러 세계 가수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우린 모두 다른 사람들이지만 지구라는 행성에 같이 살고 있지요. 근데 이 세상에는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지구를 지켜야지. 우리는 지구를 사랑하니까. 예, 가사 내용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 노래에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지구 사랑해요. 우리 한국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 참 좋은 노래, 멋진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구의 오존층이 스스로를 회복해 가듯이 오늘 하루도요, 좀 지치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있으시다면 좀 편안한 휴식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사춤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해피님들 반갑습니다. 네, 소피아님 해피투게더 수요일에는 선비님께 빨간 장미를 드립니다. 여전히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동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푸르른 지구를 소중하게 지킵시다. 멋진 노래 감사히 잘 들었어요 라는 댓글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0: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몸의 근본인 세포 건강을 통해 잃어버린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비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로유스 건강상담 코치님이시죠? 정인수 코치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뵐 때마다 너무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이 스마일이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자주 모시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텔로유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네. 알고 있기는 합니다.
1: 네네.
0: 자, 먼저 텔로유스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그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 아, 텔로유스는 단순히 네. 영양 성분만은 보충하는 개념을 넘어서 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몸의 균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구성된 웰니스 프로그램이에요.
0: 네.
1: 그래서 먹는 양과 횟수에 따라서 줄기세포의 배출량이 다른데 레벨 1, 레벨 2, 레벨 2, 레벨 3로 네네. 본인이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본인이 또 저기 네.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 상담을 통해서 네.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요. 아. 그분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0: 네. 정인수 코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네. 상담하시면서 이제 회복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코치님이 건강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그런 이 텔로유스에서 말하는 네. 줄기세포 영양학 네. 뭐 핵심 포인트 이런 네.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텔로유스를 먹게 된 동기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도에 3월에 난소암 수술을 했고요. 다 드러내서 네. 5시간에 걸쳐서 네. 난소 무릎에 암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월, 5월, 6월 키모테라피를 했는데 네. 저의 경우는 수요일 날 피검사를 하고 금요일 날 키모테라피를 하는 그런 스케줄로 매주 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약의 종류도 물론 다르고 제가 한 키모테라피는 머리카락,
0: 네.
1: 손톱, 뭐 위, 그런 거를 아주 급속도로 굉장히 나쁘게 하는. 그러니까 암세포도 물론 죽이지만 우리
0: 네.
1: 몸에서 제일 빠르게 자라나는 세포들을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암, 그런 키모테라피 약의 종류였는데 먹자마자 3주 만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요. 눈썹,
0: 아이고야.
1: 뭐 속눈썹 다 빠지고요.
0: 얼마나
1: 예,
0: 힘드셨어요.
1: 손톱, 발톱도 막 너무 아파, 빠지려고. 그리고 밥을 못 먹어요. 그래갖고 그러한 고통을 이제 뭐 의사는 더 16번 해라는데 제가 아마 12번만 하고 그만을 둔 이유가
0: 네.
1: 너무 힘들어서.
0: 세상에.
1: 그러니까 이게 키모테라피 받고 집에 돌아오면요. 누워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몇년 있다가 또 제가 환갑 여행 갔다가 또 과도한 무리한 여행 후에 이제 이상한 병을 걸렸는데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0: 네.
1: 저는 사실 100에만 되면 잠을 자는 사람이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정말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눈도 못 뜨고요. 밥을 못 먹으니까 잠도 못 자니까 어머, 나는 너무 내 스스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뭐 한의원 다 다녔는데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한달 내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0: 네.
1: 저는 키모테라피 하면서 한또몇달 아팠고 잠옷바람으로 있었고 그한
0: 네.
1: 달 동안 너무 너무 아파갖고 아 제가 사실 지금 느끼는 건데 아프면 인생이 끝난 것 같더라고. 네, 세수도 못 하고요. 물론
0: 그럴 것
1: 세수하고 이빨은
0: 같아요.
1: 닦지만
0: 예.
1: 밖에 못 나가요. 아프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텔로이스를 만나서 밥을 먹고 잠을 자게 되니까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잘못 걸었는데 잘 걸어 다니고 눈도 못 떴는데 눈을 뜨고. 그러니까 얼굴이 아픈 사람 얼굴 푸석푸석하고 왜 누리끼리하고 병색이 짙은 얼굴에서 얼굴이 좀 환해지고 활달해지고 내 행동 자체가 액티비티해지고 머리도 좀잘 돌아다니고 잘
0: 네.
1: 돌아가고 눈도 똘망똘망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텔로이스는 이거는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본인의 생활 습관, 잠자는 패턴이라든가
0: 네.
1: 밥, 균형 있는 밥을 먹냐 아니면 정크푸드를 먹냐,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걸 관리를 잘하느냐, 또 수면의 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노화 아니면 병 증세가
0: 네.
1: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저는 손님들께 단순히 텔로이스 제품을 먹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1: 그분의 생활 습관 잘 듣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런 거는 좀 고치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상담을 해드려요.
0: 주변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1: 네네, 알죠.
0: 네, 정인수 코치님이 얼마나 아팠고
1: 네네네.
0: 또 키모테라피까지
1: 네네.
0: 받으셨고 또 며칠 뭐 밥도 식사도 못 하시고
1: 네네,
0: 잠도 못 주무시고
1: 네네네.
0: 그런 과정들을 다 주변에서는 보셨을 거
1: 네네,
0: 아니에요.
1: 알죠. 가족들이 우선 알고. 예,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인데, 이제 성당에
0: 네.
1: 다니는 신자들은 제가 못 나오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고,
0: 네. 근데 그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셨네요.
1: 네, 이겼죠.
0: 정말 감사하네요.
1: 네.
0: 이게 뭐 텔로이스를 복용하시고 나서부터 그렇게
1: 네네.
0: 이제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1: 네네.
0: 뭐 액티비티하게 움직일 수 있고
1: 네네네,
0: 얼굴
1: 그렇죠.
0: 혈색도 좋아지시고 지금 보면 진짜 아팠던 사람이다라고는 상상이 안 가요.
1: 네, 그렇죠.
0: 너무 진짜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1: 네네. 아무튼 저랑 친한 언니도 저보다 6살이 많아서 지금 나이가 꽤 많으신데도 굉장히 젊고 예쁘고 활력차게 사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저랑 이제 같이 자주 다니는 편인데 이분 몇 살이냐? 그래서 이분 나이를 말하면 다들
0: 놀래요.
1: 놀래 자빠지세요.
0: 아니 지금 아까 인터뷰 시작 전에 저한테 나이를 공개해 주셨잖아요.
1: 네.
0: 깜짝 놀랐어요. 한 70이 가까운 나이신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정말 생기 있으시고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데 아니 정말 70이 가까운 분이라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그러면 이 텔로이스를 어떻게 복용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복용을 하셨길래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까?
1: 우리는 그 사람의 이게 나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는 옛날에는 우리 텔루이스 제품이 캡슐로 나왔었어요. 네. 2017년에 제가 처음 먹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키모테라피나 아니면 방사능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드셨는데 소화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네. 일일이 캡슐을 다 까서 드셨거든요. 아. 근데 손톱이 너무 아파요. 키모테라피를 한 뭐 저는 뭐 하면서 손톱이 너무 아팠는데 오래 하면 손톱이 다 빠져요.
0: 아, 어떡해.
1: 발톱도 다 빠지고 그냥 시커매지고 세상에. 그런데
0: 네.
1: 까는 게 너무 힘드니까 텔루이스 회사에다 우리 너무 힘드니 캡슐을 파우더로도 좀 만들어 달라.
0: 아.
1: 그래서 파우더가 또 나왔고요.
0: 네.
1: 또 자연보호 하는 분들이 우리 파우더 양이 한 달에 두 통 내지는 세 통, 네 통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보호가 너무 안 되니 큰 파우치팩으로 만들면서 좀 싸게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도 만들어 줬거든요.
0: 팩으로도 그러니까.
1: 네, 팩으로 큰 팩으로요. 있군요. 그래서 팩으로 된 걸 이제 드시면서 자연이 보호가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계속 우리 닥터 티나랑 닥터 크리스는 미국에서 그 자연 의학계의 유명한 박사님들인데
0: 네.
1: 그분들이 이제 2019년도에 조인이 되면서요. 이제 그분들이랑 연구하면서 아, 텔루이스뿐만 아니라 텔로 오메가3를 같이 먹으면
0: 네.
1: 더 우리 몸이 더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걸 그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0: 네.
1: 기존의 오메가3는 휘씨 오일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생선들 보면은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작은 생선을 큰 생선이 막 먹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 휘씨 오일에서 중금속이
0: 중금속.
1: 발견이 됐으니 아. 먹지 말아라
0: 네.
1: 하고 이제 많은 또 닥터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부 닥터는 아니다 오메가3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남극의 크릴새우로 만들었어요.
0: 아하.
1: 그러다 보니 중금속이 있을 수가 없겠죠.
0: 네.
1: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부단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인류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0: 네.
1: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케미칼이 없는 걸 연구를 하다 보니 많은 닥터들과 연구를 하고 또 리서치를 해서 남극의 크릴새우로 만든 오메가3를 만들어서
0: 네네네.
1: 이거를 지금 보급을 같이 하는데
0: 네.
1: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뭐 많은 분들이 뭐 1:4로 먹어라 뭐 1:3으로 먹어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거는 1:11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메가3보다 오메가6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대요.
0: 아.
1: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오메가3를 남극의 크릴새우로 만든 걸로 먹게 됐는데
0: 네.
1: 이 오메가3를 저는 놀란 게요.
0: 네.
1: 저는 사실 컴퓨터 작업을 하루 종일 해요. 컴퓨터 일을 많이 하는데 눈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오메가3를 같이 먹으니까 눈이 안 아파진 거예요.
0: 어머, 제가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1: 네.
0: 오메가3를 네. 제가 먹고 있잖아요.
1: 네.
0: 너무 좋아요.
1: 네. 그리고
0: 진짜. 눈이 굉장히 제가 피곤하고
1: 네네. 그리고
0: 안 좋았었는데.
1: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0: 예.
1: 제가 이제 3월에 고등학교 동창을 했는데
0: 네.
1: 다 아파요. 눈 아파, 손가락 아파, 무릎 아파, 다리 아파, 허리 아파, 잠 못 자. 저는
0: 맞습니다.
1: 졸업을 했어요 거기서.
0: 네네.
1: 근데 손가락, 연골,
0: 네.
1: 어깨,
0: 네.
1: 목, 허리 그게 다 연골이 굉장히 오메가 우리 텔로메가가 그렇게 도움이 돼요.
0: 아.
1: 그다음에 심장병 환자들,
0: 네.
1: 그다음에 면역. 그래갖고 저희가 생식기에도 도움이 돼서 저는 오메가3를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8알 16알씩 먹고 있는데요.
0: 네.
1: 굉장히 제가 연골이 아팠었던 사람이에요. 집안 내력에 의해서.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50대는 아팠는데 지금 뭐 올모스 70대는 안 아프단 말이에요.
0: 아니 오메가3가 그런 통증도 줄여준다는 말씀이세요?
1: 오메가3가 연골에 도움이 되니까.
0: 아.
1: 연골이 아주
0: 연골이 튼튼해진다는
1: 네네.
0: 말씀이세요?
1: 루블리케이션이 잘 되면 연골이 하나도 안 아프고
0: 네.
1: 저희 손님들 중에서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근데 네네네.
1: 그분이 웨이트레스 20년 뭐 15년 하다 보니 손이 막 울퉁불퉁했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나 손이 사진 물론 찍었어요.
0: 네.
1: 손이 예뻐지고 손가락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친구분들한테 말하고 무릎
0: 네.
1: 안 아프고 하루 종일 무거운 거 들고 그래서 제 손님이 웨이트레스 손님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0: 아, 지금 복용량을 좀 늘려야겠네요.
1: 네네.
0: 좀 많이 먹어야
1: 네,
0: 된다는
1: 그분들은
0: 거죠?
1: 8알씩 드세요. 그래갖고
0: 아하.
1: 사진을 찍었는데
0: 네.
1: 울퉁불퉁한 손이
0: 네.
1: 다 들어갔어요. 예쁘게.
0: 진짜요?
1: 네, 아유 저는 사진이 많아요. 우리 회사
0: 그러니까
1: 가면은
0: 비포 애프터 이거를
1: 많죠.
0: 사진으로
1: 네네.
0: 네, 찍어놓으셨군요.
1: 그런데다가 제가 우리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90살이건 100살이 되건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게 닥터 오창현 선생님 라그나우드에서 92세인데 지금 의사 선생님 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스텝이 굉장히 아팠대요. 네. 면역이 밸런스가 안 맞고 이머전시룸에도 실려갔던 분이 어느 날부터 선생님 나 지금 밸런스가 너무 좋아졌고 당 수치 잡혔어요. 그래서 계속 갖고 와서 아예 뭐 자기는 닥터니까 이런 거 믿지도 않고 그냥 무시를 네, 했었는데 네, 네. 네. 몇 번 그 서류를 보니까 아니 이 정도로 좋아? 그럼 내가 먹어봐야겠다 하고 드셨는데 그분은 서울대학교 의대 나오시고 미국에 오셔갖고 아무튼 아마 55년 동안 의사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실력도 네.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워커를 끌고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거 계속 드시고 지팡이를 네. 짚고 다니시고 그러다 지금 걸어 다니시고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13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고 10년 전에 부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살맛도 없고 인생이 그냥 깜깜했다. 아이고. 그래서 꿈만 꿔도 슬픈 꿈만 꾸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거를 좋아. 드시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행복했던 꿈을 꾸면서 또 잠을 깊이 자고 밥을 잘 먹고 다리 근육 생기고 눈도 좋아지고 머리 총기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분이요 나는 내가 의사를 했지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닥터 티나랑 닥터 크리스 만나고 다 인터뷰하고 물어보고 아 내가 닥터로서 그동안 네네네. 우리 환자들한테 준 것도 최선을 다했지만 또 다른 이런 서플리먼트가 네. 이렇게 그 나이 에이징 퍼슨한테 도움이 되고 에이징 퍼슨뿐만 아니라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뭐 3살, 4살, 5살 중에서도 왜 뭐 좀 잠도 잘 못 자고 찡찡대고 면역이 약한 어린애한테도 3살부터 네네.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자, 텔로유스 제품이 좋다는 거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 핵심이 그 네. 세포 신호라고 들었어요. 네네. 세포 신호인데 네. 그 세포 신호는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1: 네. 우리 몸은 네. 뭐 많은 의사들 학자들이 뭐 60조에서 100조라고 하는데 네네. 세포들이 보면은요.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그걸 더 자세히 보면은 세포 신호 수용체라는 것이 있고 세포 신호 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그 세포의 세포 신호 수용체가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는데 신호 분자들이 막 돌아다니면 예를 들면 나 인슐린이 필요해라고 네네네.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면 걔가 신호를 보내면 세포 신호 수용체가 딱 받아들이고 오 인슐린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췌장에 신호를 보내서 그렇죠, 그렇죠. 인슐린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줄기세포 양이 줄어들고 네. 세포 신호 분자랑 세포 신호 수용체가 일을 안 하면 나 인슐린이 필요해라고 연락을 해도 그걸 받아들 수용체가 없으니까 신호도 못 보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섭취를 하시게 되면 물론 저는 코치니까 상담을 해드리는데 네네. 맨 처음에는 너무 또 과하게 하면 또 안 돼요. 너무 좋은 것도 한꺼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나이 네. 그다음에 생활 습관 그분의 파운드 몸무게 그다음에 밥을 잘 드시는지 조금밖에 못 드시는지 뭐 위장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은 그분을 상담해서 이렇게 조금부터 시작을 합시다 라고 네. 시작을 하다가 그 대신 전화 통화는 좀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좀 괜찮다? 그러면 양을 좀 이제 뭐 레벨 1으로 늘립시다 해서 차츰차츰 늘리다 보면 본인이 사진을 찍은 걸 보내오고 저희는 네. 텔로유스 제품을 오더를 하시게 되면 브로셔를 주는데요. 여기에 자기 몸의 상태를 자세히 적는 난이 있어요. 네. 적는 난이 있는데 시작 일자에 사진을 찍고요. 거기에 뭐 활력 및 에너지, 정신 건강 및 수면, 소화 및 배설, 통증, 염증, 순환기, 호흡기 걸 다 레벨을 적어요. 네. 그리고 기타 사항을 적고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거기에 사진을 다 찍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동안 저는 9년 이상을 먹었는데 사진을 찍어오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아하.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찍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0: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겠네요.
1: 네, 적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보면 레벨 2로 해서 4번을 드시면 아주 놀랄만한 기적이 네. 일어나죠. 아. 그래서 오늘도 아틀란타에 있던 신장 투석하시는 신장 투석 하기 일보 직전인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그분이 제 손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그룹 손님인데 저보고 상담을 해달라. 왜냐면 저희 남편도 신장이 하나밖에 없고 3년 전에 신장 수치가 37이었는데 지금 61로 올라갔거든요. 오늘도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정상이라서 너무 기분 좋아서 병원 갔다가 진짜. 왔는데 네네네. 이제 그 손님이 신장이 왜 27이었는데 뭐 25로 떨어졌대나.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이집트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어머나.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이도 많으시고 신장도 하나고 별로 안 좋은데 왜 이집트를 갔냐 했더니 텔루이스를 먹었더니 너무 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서
0: 그 정도로
1: 갔다 오셨대요.
0: 회복이 된 거군요.
1: 네, 그래서 내가 자 보세요. 네. 우리가 일단 내 집을 떠났어. 내 환경에서 바뀌어서 이집트 여행을 갔어. 자 비행기를 타고 무슨 관광버스를 타고 호텔에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 우선 텔루이스를 먹으면 그게 밖으로 에너지 밖으로 내가 이제 다니는 데 쓰지 않냐. 네네네. 그러니까 내 몸을 고칠 때는 못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신장이 중요하고 진짜 소중한 거라면은 네네네. 당분간은 여행 다니지 말고 선생님의 신장 수치를 높이는데 편안한 마음가짐, 편안한 자세, 네. 그다음에 수면도 내 집에서 그렇게 해서 몸을 살살살살 해서 신장 수치를 올린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여행을 가는 걸 저 레코멘드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절대로 이거 만병통치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면, 음식, 스트레스 레벨 조절하는 거, 운동 그것도 신경 써서 하라고 늘 강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네. 네. 아하.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손님을 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수면도 중요하고 먹는 생활습관, 뭐 음식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레벨도 본인이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하면서 운동도 좀 꾸준히 하라는 말씀이세요.
1: 그래서 요즘에는 홈트가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국민체조 한번 하고요.
0: 좋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체조
1: 하고요. 네, 그다음에 뱃살 빼는 운동 또 하고요. 또 뱃살 빼는 댄스가 있어요. 나이 들으면은 다 뱃살이 많이 붙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한 40분 하면은 땀이 쭉 흘러요. 그러면 샤워하고 나면 더 이렇게 생기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그 노폐물을 운동으로 땀으로 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움직여야 됩니다. 네네. 근력 강화
1: 운동도 해야 되고요. 걷는 운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재테크보다는 근테크라고 하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어요. 아, 정말 텔로유스 건강 상담 코치 우리 정인숙 팀장님하고 상담을 받아보면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대로 좀 따라하다 보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도 좀 들었습니다. 타주에서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또 타주에서도 많이들 또 비즈니스에 좀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자, 정인숙 코치님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714-742-4855 714-742-4855번으로 좀 문의하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죠.
1: 텔로클럽.com.
0: 네.
1: TELOCLUB.com.
0: 고맙습니다.
1: 아무튼 우리가 제가 아파봤지만 아프면은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자식들도 엄마 어떻게 그 소리하고 아픈 건 내 몫이에요. 내가 아파야 맞습니다. 돼. 이 시간에 이제 병석에 누워 있는 분들 우리 텔로이스는 사실 뭐 아프신 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세포를 젊게 하려고 만든 제품이에요. 젊음 회복.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아픈 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픈 사람이 많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걸 권하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 비해서 내 얼굴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늙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꼭 전화 주세요.
0: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도 그냥 가볍게 그렇게 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브로셔를 보니까 비포 애프터 뭐 다 사진 찍은 것도 나와 있네요. 뭐 피부 재생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노화가 지연된다는 뭐 그런 효과도 있고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님이십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714-742-4855 714-742-4855 0742-4855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7: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네지블 이사드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미사쯤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니콜님께서 올려주신 이 내용인데요. 엽서가 참 예뻐요. 부르지 않아도 오는 게 세월이고 쫓지 않아도 가는 게 시간인데 쉬엄쉬엄 느긋하게 산책하듯 여유 속에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예, 멋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도 또 예, 적어주신 분이 계세요. 또한이 고맙습니다. 미국에 처음 여행 온 한국 분이 일행과 함께 식당에 갔대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딱 스테이크를 이제 먹기로 하고 시킨 겁니다. 이제 다들 주문한 거죠. 자,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스테이크 다 익혀줄까 아니면 미디움으로 익혀줄까 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옆 사람이 미디움이라고 한 거죠. 미디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국인 사람들이 한국인 어떤 사람이 난 라지 예, 요 내용을 적어주셨나요?
1: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0: 여러분은 스테이크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미디엄? 미디엄 웰? 돌아가

네, 김도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그냥 가슴이 그냥 뭉글뭉글해지네요. 예, 시간. 시간은 지체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9월이 되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이 시간이 확 가슴에 또 와닿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은 시간들 뭐 많다면 많고 또 짧다면 짧은 건데 어떻게 좀 알차게 잘 보내야지 알차게 시간을 좀 보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해투 단톡방에 음악회 소식을 또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성우님께서 저희 단톡방 연결하셔서 또 음악회 소식을 이렇게 알찬 음악회 소식을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 후원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행사인데요. 요바린다에 위치한 로즈 드라이브 이 프렌즈 처치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렌즈 처치에서 이 음악회가 있는데요. 20일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인가요? 오후 7시에 있어요. 로즈 드라이브 프렌즈 처치에서 있는데 주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이 가을의 문턱에 정말 클래식 음악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일도 하시고 또 음악회 참석하셔서 좋은 일도 하시고 또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좀 뜻깊은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소가 4221 North Rose Drive 요바린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92886이에요. 그 구글 지도에서 그냥 프렌즈 처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돼 있으니까 요즘에는 구글이 잘 가르쳐 줍니다. 네, 하나 콰이어에서 진행하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오지와 그 험한 지역에서 또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과 그 지역을 이제 또 돕기 위해서 이런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콘서트 음악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참석하시고 또 좋은 일도 하시고 좋은 이 가을 밤에 아름답게 수놓을 음악회 참여하시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님, 예, 멋진 음악회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있을까? 계절이 무서운 시간. 9월 20일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예, 여바린다에 위치한 프랭크 처치에서 있어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9: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8: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10: 213-388-5600 융자나라.
11: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쿠키무찌님, 원성생님 반갑습니다. 선미님, 가을인가봐요. 진짜 오랜만에 회사 밖에 잠시 나갔다가 잠자리를 봤는데 그게 뭐라고 기분도 좋고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잠자리 보셨어요? 와, 저는 올해 잠자리 한 번도 못 봤는데 럭키한데요? 쿠키머찌님. 음악이 가을가을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 가을가을한 노래에 자꾸 꽂히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이 노래 골라봤어요.

덥다고 하는 남가주도 9월 중순이 되니까 침저녁 기온이 내려가면서 가을을 느끼게 하네요 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아,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진짜 가을바람 느껴집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을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단 한 번 튕겨낸 기타줄에 이 떨림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죠. 오늘은 블루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뮤지션 비비킹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나 복잡한 연주 대신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단 하나의 음으로 깊은 고독과 위로를 전하곤 했습니다. 삶이 조금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날일수록 뭐 이 블루스 선율이 건네는 진솔한 고백이 더 깊게 다가오곤 하는데요. 오늘 해피투게더 2부 첫 곡으로 그의 아련한 기타 소리가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비킹의 대표곡이죠. The Three is Gone 준비했어요.

너무 좋네요. 자, 비비킹은 자신의 기타에 루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평생을 동반자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음악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전설이 될 수 있었겠지요.

0: 네, 이 비비킹의 블루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설적인 이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입니다. 특유의 바이브레이터와 싱글 노트 솔로 연주로 에릭 클랩튼이라던가 또 지미 핸드릭스 등 이 현대 락과 블루스 뮤지션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비비킹은 미시시피 델타의 면화밭에서 출발해서 이 세계 대중음악사의 불멸의 족적을 남긴 일렉트릭 블루스의 거장이자 팝과 록 음악 전체의 이 연주 그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요, 루실 비브라토, 이 손가락 끝을 강하게 이렇게 떨면서 음을 연장하는 그런 특유의 손가락 비브라토와 스트링 밴딩 기술로 이 기타 소리가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감정적인 깊이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뭔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보컬로 한 구절을 이렇게 부른 다음에 또 예, 곧바로 기타 연주로 응답하는 뭐 대화식 그런 구성의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기타 연주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듯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참 멋진 뮤지션이에요. 비비킹의 음악 들어봤습니다. The Thrill Is Gone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2부 시간은요, AI 정우와 선비의 이슈 포커스, 이슈 톡톡. 예, 오늘 토픽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준비가 돼 있고요. 또 간추린 뉴스도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예, 잠시 후에 다녀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5: 2424.

0: 네. 시러그린이었어요. Forget You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비의 밀당 토크. 자, AI 정우 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뭘까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비 씨. 오후 햇살만큼 따뜻하게 인사드립니다.
0: 반가워요.
1: 오늘도 밝게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좋네요. 오늘 저 꽤 중요한 소식 들고 왔거든요.
0: 뭘까요?
1: 푸드스탬프 스냅 지원액이 오는 10월 1일부터 오르는데요.
0: 네.
1: 거의 전 지역에 적용되는 변화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누가 혜택을 받는지 가정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선미 씨도 주변에 이런 혜택 정보가 필요한 분 계신가요?
0: 그럼요.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 푸드스탬프 캘프레시 혜택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이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1: 사실 이런 생활 밀착 정보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10월 1일이 코앞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놓치면 내 통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요. 스냅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대고 있는 식품 지원 제도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의외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정 규모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이번 인상 폭도 가구마다 체감이 다를 수 있어서 네.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려고요. 저는 이 얘기가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장 보는 분들 이야기라는 게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하, 그렇군요. 저도 좀 검색을 해봤더니 1인 가구의 월 최대 지원액이 기존 298달러에서 360달러로 오르고요. 또 4인 가구는 994달러에서 1023달러로 인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캘프레시 스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 스냅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0: 어허.
1: 쉽게 말하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기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건데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같은 합법적 신분이 기본 조건이고요.
0: 네.
1: 소득이 낮은 가정이라면 자격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혼자 사시는 분도 되고 대가족도 됩니다. 가구 규모가 클수록 지원액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번 10월 1일 인상은 48개 주와 워싱턴 DC에 적용되는데요. 알래스카나 하와이는 생활비 기준이 달라서 네? 별도로 계산해요.
0: 아하.
1: 이번 변화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2인 가정과 4인 가정이에요. 두 분이 사시는 가정은 한 달 지원 최대액이 한참 올라서 장 보실 때 체감이 달라질 거예요. 4인 가정은 더 규모가 크다 보니 오름폭도 그만큼 크게 느껴지실 거고요.
0: 네.
1: 이 혜택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 수혜 중인 분들은 케이스워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라면 지금이 딱 타이밍이에요.
0: 네.
1: 주변에 해당될 것 같은 분이 계시면 꼭 이 얘기 전해주세요.
0: 아하.
1: 선미 씨 주변에도 이런 정보 꼭 필요한 분 생각나는 분 혹시 계세요?
0: 그렇죠. 있어요. 그럼요. 주변에 뭐 없을 수가 없죠. 생활이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 건지 좀 전에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미국 재무부에서 이 조사한 결과 매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3.2% 정도씩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오른다고 하니까 또 예, 반갑기도 했습니다.
1: 그렇죠. 금액 얘기를 빼면 반쪽짜리 정보가 되니까요. 이번 인상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서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올해는 체감이 좀 더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0: 네.
1: 혼자 사시는 분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오르는 폭이 더 크거든요. 예를 들어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가정이라면 한 달 최대 지원액이 50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가요. 네, 식구 가정은 그보다 훨씬 넉넉해져서 한 달의 장을 꽤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물론 최대 지원액은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에 해당하고요.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 금액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를 받느냐 아니냐는 각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지원액이 올랐다는 소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요.
0: 오.
1: 지금 신청을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진짜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면 내 상황에 맞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0: 네.
1: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것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정말 이 캘프레시, 이 스냅 혜택이 절실하거든요.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정말 살아갈 힘도 되고요. 이런 지원 제도가 실제로 우리 이웃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1: 저는 스냅 같은 제도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0: 뭘까요?
1: 혜택을 받는 분들이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순간, 이번 달 카드 긁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쌓이는 분들한테 이 제도가 실제로 숨통을 틀어주거든요. LA 한인 커뮤니티 안에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 혜택을 받고 계세요. 근데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괜히 눈치 보인다거나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 때문에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건 당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예요. 세금 내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마련해 놓은 안전망이니까요. 오늘 이 얘기가 누군가한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그렇네요. 그럼 이 캘프레시 스냅 신청 조건이라던가 뭐 제출할 서류 등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고맙겠어요.
1: 막상 자격이 된다는 걸 알아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카운티 사회복지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영어가 불편하셔도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류 준비가 제일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이랑 소득 관련 서류 정도예요. 월급 명세서나 세금 보고서 같은 거요.
0: 아하.
1: 없는 것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 부분은 담당 케이스워커한테 직접 여쭤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미 스냅을 받고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갱신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갱신이 밀려있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0: 아하.
1: 오늘 방송 들으시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한테 링크 하나만 보내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한 달 식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선미 씨는 이런 생활 정보 들으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세요?
0: 글쎄요.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시는 우리의 이웃이죠. 자, 오늘 푸드 스탬프 캘프레시 스냅 이야기 정우 씨와 함께 나눴는데요. 어떤가요? 오늘 좀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면요. 말씀해 주세요.
1: 오늘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0: 사실
1: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10월 1일부터 지원액이 오른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거창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내 소득이랑 가구 규모 넣어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어요.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딱 한 분이라도 주변에 이 얘기 전해주신다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선미 씨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남으셨어요?
0: 글쎄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예, 물가는 오르고 살기는 막막하고 그런 분들께 이 캘프레시 이 스냅 정보가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꼼꼼하게 서류 챙기시고 또 담당 케이스워커와 한 번쯤은 상담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이런 좋은 정보는 좀 쉐어하면서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정말 알찬 정보 정우 씨가 줬는데요. 자, 마지막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1: 오늘 저랑 이 얘기 함께 해주신 선미 씨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0: 고마워요.
1: 듣고 계신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생활정보라는 게 사실 들을 때는 나중에 찾아봐야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오늘만큼은 딱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10월 1일. 그리고 주변에 장 보는 게 빠듯한 분 계시면 오늘 이 얘기 살짝 꺼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0: 네.
1: 저는 그게 제일 따뜻한 나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그 표현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이 정보 나눔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따뜻한 나눔이라는 거죠. 이 따뜻한 나눔이라는 말이 정말 듣기 좋네요. 성우 씨 오늘도 좋은 정보 함께 할 수 있어서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또 우리 만날까요? 고마워요. 안녕.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5: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6: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해피 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알고리님입니다. Let's stay together.

0: 네, Let's Stay Together 예, 함께 들었습니다. 알그린 노래였어요. 밥만 잘 먹더라라는 노래.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죠? 아, 밥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요 벌써 컨디션부터 달라져요.
1: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더라.
0: 이제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창민과 이현의 밥만 잘 먹더라 노래 예, 함께 들었습니다. 밥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식사 잘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 코리안 퍼레이드가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의 중심부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한국일보 미주 본사 주관으로 올해로 53주년을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는 이민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성취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다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은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주제로 남가주 한인사회의 역량과 결속을 보여주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주정부 연합은 어제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 새 규정은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그리고 주택 보조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이 연방 국토안보부의 조치입니다. LA시와 뉴욕시, 샌프란시스코시, 또 시카고시, 시애틀, 그리고 산타클라리드 카운티 등 지방 정부들도 같은 법원에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대량의 마약과 총기류 그리고 살아있는 악어가 발굴돼서 남녀 두 명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아파트가 주요 마약 거래 거점으로 이용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펜타닐 알약과 가루 약 94파운드를 비롯해서 헤로인 2파운드, 코케인 16파운드 등 대량의 불법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비커, 혼합기, 또 유아프레스 등 마약 제조와 가공에 쓰인 연구실 형태의 장비들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말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에 대해서 이 발생한 대홍수로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네팔 국가재난관리청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지난달 26일 그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39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국경 인근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숨진 43명을 더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1,4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일대 지하 안반 구조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정밀 지도가 공개돼 대형 지진 발생 시 지역별 피해를 예측하는데 새로운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LA 한인타운과 인접한 다운타운 지하에는 최대 10km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층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지진 발생 때 지반 흔들림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낮추거나 동결해 준다며 가짜 연방 세금 감면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카운티 산정국은 이 산정국을 비롯해서 재무 세금 징수국, 감사 회계국, 또 소비자 비즈니스 업무국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 전화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같은 허위 재산세 감면 광고에 대해 공동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미 전국 은퇴자들이 매년 기다리는 소셜 시큐리티 생활비 조정이 내년에는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최대 3.6%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대로 확정될 경우 2023년 8.7% 인상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이 됩니다. 다만 이번 인상은 은퇴자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된다는 의미보다는 최근까지 이어진 물가 상승을 일부 보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여야 대표가 한미 협력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미 동맹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한국의 자주적 역량 강화를 강조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미사일 도발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안보 문제가 한미 양국이 직면한 제1 숙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영내 질서를 흔들고 통상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에 한미 양국이 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몸속에 니코틴이 많이 쌓일수록 노년기 시력 상실의 주범인 황반변성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고 덜 해로울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니코틴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장기적인 건강 상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 국제학술지 BMC 이 공중보건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자,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노래 전할게요.

0: 가슴 따뜻해지는 노래 사랑합니다 라는 노래였어요. 조성모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0: 213-483-9921 213-483-9921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네, 맨 앤 워크스 노래 듣고 계십니다. Down Under.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샌디 송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동안 많이 바쁘셨군요. 뭐 시카고도 다녀오셨고 조카 결혼식에도 다녀오셨고 사촌들과 투어도 하시고 아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그리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

0: 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 오, 진짜 통 크네요.
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1: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8: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획득,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45% 증가 확인.
7: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8: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7: 213-738-1188 셀리온.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11: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진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에 딱 절반입니다. 아, 수요일 오후 3시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어김없이 캘리포니아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 뭐 점심도 드셨겠다. 수요일이겠다. 어깨는 슬슬 조금씩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자, 한 주의 고비를 넘기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 반환점 잘 도셨습니다. 이제 주말이 저 앞에 혼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뭐 차 안에 계시던, 사무실에 계시던, 아니면 가게에 계시던, 어디 계시던 간에 오늘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어떻게 가볍고 조금 더 다정하게 그렇게 채워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으신 모든 여러분, 지금부터 5시까지는 저와 함께 한껏 좀 오후의 피로감을 기대면서 편히 쉬시면서, 자, 이번 주도 역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슬슬 밀리는 그런 정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한숨 쉬지 마시고요. 일단 볼륨부터 한 칸 좀 키워올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오늘 수요일 첫 곡으로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우리 구창모의 노래, 송골매의 노래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떻게 기운 좀 떨어지시는데 이 노래 좀 괜찮았습니까? 분위기 좀 콱콱 업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순철님 기다리다 올라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라이. 자, 샌디님 안녕하십니까? 나박김치 배달 마치고 내일부터 다시 일하러. 아, 이번엔 벌몬 갤러리아로 가시는군요. 벨리의 그린 마켓이 아니고 라면 끓이러 갑니다. 시간이 빨라졌어요. 9시에서 4시. 아이고, 우리 쿠키 모찌님 오라이. 10장을 11장으로 만든 버스표 좋아요 누르면서 김수전기에서 라면 전용 포토와 익스텐션 라인 사갖고 왔다고.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5시까지 즐기겠습니다. 자, 연예인들이 말이죠. 특히 구창모 씨가 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작곡자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의외로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만든 작곡자들이 꽤 많아요. 구창모 씨는 많은 곡을 작곡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노래를 작곡할 때 나름대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 구창모 씨가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옆에 보면 이화여고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남학교 시절에는 그 근처에 있는 여학교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했었는데, 자, 그런데 그 이화여고에 2학년 다니는 여학생을 그렇게 짝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드디어 그 여학생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 누구누구인데 당신이 마음에 드니까 나하고 만납시다 라고 나름대로 고백을 했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여학생이 구창모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나 고2야 이러면서 휙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첫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그러니까 발로 채웠죠. 그래서 만든 노래가 바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입니다. 바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주인공이 우리 그 당시에 구창모 씨가 사모했던 이화여고의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글쎄요, 지금쯤은 어디서 무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H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떤 토크쇼에서 김범용 씨하고 절친이에요. 그런데 김범용 씨가 하는 얘기가, 그때 못 만났으니까 이 어쩌자 마주친 그대가 탄생을 했지, 그때 만나서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이 노래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헤어지고 아픔이 있어야 좋은 노래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따지고 보면 노래라는 것이 뭐 즐겁고 행복한 노래도 많지만 아프고 쓰라리고 상처 입고, 그게 저희한테는 많이 와닿고 내 인생 주제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 김범용 씨도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사실은 구창모 씨보다는 김범용 씨가 훨씬 많은 노래를 작곡해서 다른 가수들도 부르고 자기도 부르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 김범용 씨의 노래는 과연 어떤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작곡한 노래인지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 뜻을 생각해보면서 김범용 씨가 왜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것도 한층 노래의 재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김범용입니다. 왜 날?

네, 노래를 듣고 나니까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왜 날 사랑하네요. 사랑이 떠나가네요. 어떻게 보면 아마도 김범용 씨가 사랑의 시련을 얻고 나서 만든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노래마다 사연이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날 알고 저 노래를 만들었지 라는 그런 인생곡들이 다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 노래 한 곡씩은 다 이렇게 노래를 그냥 듣는 것보다 이렇게 뒷이야기와 함께 또 가사를 음미하면서 듣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멋진 곤니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H2님이라는 넘버9이 나와 있어요. 아, 같은 H님인데 소개로 오고 다시 들렀어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쿠키 모찌님도 다시 와주시고 샌디님도 오래간만에 와주시고 아마 우리 로라님은 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우리 순철님 오셨고 아마 알청님도 들리실 것 같고 그나저나 우리 TK님이 수술이 잘 회복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회복하고 짠하고 우리에게 슈퍼맨처럼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하시죠? 자, 이번에는 말이죠. 그 우리 김범용 씨 노래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창모 씨 노래 듣다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같이 쌍벽을 이루며 히트했던 여자 가수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가수입니다. 네, 우리 강수지 씨네요. 시간 속의 향기.

네, 시간 속의 향기 우리 강수지 씨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리니까 그 당시 강수지 씨는 마치 굉장히 좀 야릿야릿하면서 뭐랄까요, 그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같은 그런 복장으로 아주 이 노래를 부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우리 알청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억의 노래. 그렇습니다. 우리 H님이나 우리 저 비비안님 말씀처럼 우리 강수지 씨는 지금 김국진 씨하고 룸메이트로서 아주 즐거운 나날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죠. 모찌님, 강수지 노래는 그냥 그랬는데 청순 이미지로 약간의 인기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지금 들으니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누가 부른 무슨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노래를 들을 당시에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시고 어떤 인생을 살고 계셨는지를 한번 되씹어보고 곱씹어보는 게 바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여러분께 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강수지 씨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의 노래를 빼기에는 좀 허전한 면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별의 그늘 윤상입니다.

0: 네, 이별의 그늘. 역시 윤상 씨도 사실은 가수라기보다는 작곡가로서도 많이 알려졌고, 그 당시 시간 속의 향기, 이 노래도 윤상 씨가 우리 강수지 씨를 위해서 만들어줬던 노래였습니다. 자, 모찌님, 본인이 키우고 있는 두 냥이 아들 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찌떡 빵 무지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네요. 어려서 아버지가 결혼식장 다녀오시면 타월 갖고 오는 것보다 모찌떡 갖고 오시면 다 먹었던. 그렇습니다. 옛날 결혼식장을 가면요, 항상 이렇게 6개짜리 조그마한 모찌떡 내지는 타월, 또 어떤 그 좀 풍부한 집안에서는 여자들이 쓰는 양산도 줬던 거 기억나요. 그 결혼식 피로연에는 항상 갈비탕을 줬던 것 같아요. 이만한 냉면 대접에다가 가운데 갈비가 딱 두 쪽밖에 없습니다. 그 계란 지단이 좀 있고 국물만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애치님께서 둘이나 있어 든든하겠다고 그랬더니, 네, 둘이 잘 놀고 하나하나가 성격 입맛도 다 달라서 피곤하다고. 그렇습니까? 자, 물론 윤상 노래 지금 들어도 좋습니다. 자, 우리 순철님 그리고 알청님도 좋은 곡들을 참 이 시대에 걸맞게 선곡해 주셨는데, 제가 전한 말씀 듣고 들어와서 보내드릴게요. 아, H님은 어릴 적에 미국 갔다 오시면 바나나 초콜릿까지 오면 미국 껌도 너무 행복했다고. 그 당시 그렇죠, 그랬던. 아이고, 우리 통계님 갈비탕 하면 결혼식입니다. 지금 아마 통근 버스 중이신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그런 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찌님, 애들이 나이든 할매 피곤하게 해도 그 애들이 주는 힐링으로인 게 너무 행복하다고.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 피곤한 가운데 정도 들고 행복이 들고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선물 중에서 그 정이란 것이 대단한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알총님 함께하고 계시죠? 그 시절 노래입니다. 양하영, 가슴앓이.

네, 또 덕분에 90년대를 풍미한 양아영의 가슴앓이 언제 들어도 새롭고 추억에 젖은 그런 명곡 중의 명곡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알청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우리 함께 여러분들을 추억으로 가게 해줘서. 자, 동계님, 토요일에 옛날 학교 마치고 친척인 척해서 예식장 갈비탕 몰래 먹은 기억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먹었던 거로는 갈비탕이 있었고 비빔밥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면 대접에 여러 가지 나물 넣고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가지고 참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고추장이랑 해서 먹었던 비빔밥도 기억이 나고,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결혼식이라는 그 문화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 큰 문화였었고, 요사이는 뭐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호텔에서도 간혹 하지만 보통 결혼식장, 예식장, 동네마다 다 예식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이 있어서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막 부랴부랴 결혼식을 끝나고 그 직원들이 사람들 그냥 막 먹고 나가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떡 같은 거 나눠주고 수건도 나눠주고 그랬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하는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모든 분들 다 그런 추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국TV가 새 단장을 마치고 저희 미주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1650 계열의 한인방송 서비스 한국TV가 새 단장을 마치고 애플 앱스토어하고 구글플레이어에 새 앱을 나란히 출시했습니다. 자, 새 로고와 새 화면 그리고 안정된 시청 환경으로 돌아온 이번 개편이 우리 한인들을 위한 무료 방송이라는 한국TV의 정체성을 앱 첫 화면서부터 구현한 것이 특징이고, 가장 큰 단점은 단순함입니다. 앱을 열면 회원 가입 또 로그인 복잡한 메뉴 탐색 필요 없이 바로 24시간 YTN 뉴스 라이브가 재생되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자, 우리 순철님도 여기에 걸맞게 어떻게 이 노래를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깜빡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죠? 이진관입니다.

0: 네, 인생은 미완성 이준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준관 씨는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 전환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라드 이렇게 가수였다가 트로트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조항조 씨도 원래 발라드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트로트로 변했고 장윤정 씨 역시 발라드 팝송을 부르다가 어머나를 계기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고 안돼요 안돼 주인공인 우리 김상배 씨도 나이팅게일이라는 그런 노래로 발라드 가수로 노래를 하다가 트로트로 가수로 전향해서 성공했던 그런 그 사례가 많습니다. 요사이는 뭐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을 통해서 뭐 성악 트롯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악 트롯도 있고 종류가 너무 다양했는데 결론은 트로트 가수를 하니까 인기를 많이 얻었다는 중요한 사실 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 H9님 예 어깨 흔들흔들하게 하는 곡이라고 일터인데 일은 안 하고 놀러 가서 모닥불 앞에서 다 같이 떼창하면서 듣는 기분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비안님 일하면서 몰래 듣는 이 맛은 해보는 사람만 아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H님 갑자기 생각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방송 많이 들으시라고 김세련의 세타령 좋아하신다고 예 세타령 좋죠. 네 예 그렇습니다. 김상배님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분도 원래 발라드 가수였다가 트로트로 전향했습니다. 우리 H129님 니들이 이 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신구씨가 그 개 그 과자 선전하면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걸로 많이 인기를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5: 분야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로라님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바쁘신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잘 지내시죠? 딸라 보시느라고 바쁘니까 일 열심히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나인님, 나인님이라고 그럴게요. 이제 아이디 호명 안 하겠습니다. 예, 몰래.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시니어분들 많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간혹 그분들 노래 들려드립니다. 내일은 또 일부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또 50년대 60년대 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김세련입니다. 새타령.

네, 그렇습니다. 한복 입고 깊은 보조개에 빵긋 웃으며 춤추던 모습,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김세레나 씨의 세타령 함께 했습니다. 뭐

0: 장산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4: 부에나팍 로스코 호텔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골프도 즐기고
4: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4: 888-847-3098 888-847-3098.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님 지금 출근 중이시죠? 아, 코나의 제목이 멋지죠?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낮은 밤보다 아름답다. 우리 로라님 언젠가 땡하고 오신다고 즐겁게 사시는 모습이 띵호와 인생 모이깐디 겁나게 즐겁게 놀아야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1: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0: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2: 213-388-5600 융자나라.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9: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조금 달달한 그 감미로운 팝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참 페리코모라는 노래, 이 노래 And I Love You So는 또 앤디 윌리엄스란 그 가수가 불러서 또 히트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연이 깊은 게 제가 2005년도에 이제 한국 나가서 이제 음반 준비를 막 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도 그 가수 박강성 씨하고 같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오스카 엔터테인먼이라고 많은 가수들이 있었는데 바비 김 씨가 있었고 심수봉 씨가 있었고 박강성 씨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있었고 가수 현미 씨도 있었고 변진섭 씨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박강성 씨가 사실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됐는데 본인이 연습실이 있어요, 사무실에. 거기를 저한테 이제 할애해 주면서 와서 연습하라고 하면서 제 목소리에는 이 And I Love You So가 되게 잘 어울리니까 이걸 레퍼토리로 만들어서 필요할 땐 쓰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감사한 친구이기도 하면서 아주 고마운 그 사람이기도 하고 제 이름 고니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던 사람은 또 가수 변진섭 씨였었고 그렇습니다. SK 사장님, 아유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강성 굉장히 멋진 가수고 성실한 가수입니다. 자, 이렇게 추억의 팝송을 듣다 보니까 또 연결고리로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서 물론이죠. 박강성 씨 노래 들려드리죠. 그 전에 일단 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또 추억을 한번 되새기시고 바로 박강성 씨 노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그 페리페이지의 체인징 파트너. 이 페리페이지는 한국의 그 한명숙 씨, 그 노란사스의 사나이가 한국의 페리페이지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자, 모찌님, 그렇습니다. 캠핑을 좋아해서 모니터 앞에 캠핑카 그림을 붙여놨는데 이 노래 들으니 캠핑 떠나고 싶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눈 감고 이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비비안님 말씀 맞습니다. 모닥불 밑에서 맥주 마시며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안꼬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웰컴입니다. 웰컴. 자, 그렇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박강성님도 LA에 오셔서 콘서트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결정 난게 아닌데 조심스럽게 지금 내년 그 노래자랑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초청 가수로 초청하려고 섭외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MT를 한번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버스 한대 빌려서 가까운 캠핑하는 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맥주도 한잔 먹고 저녁에 모닥불 피워놓고 제가 장요셉 단장님 모시고 와 색스폰 라이브도 한번 듣고 저도 노래 한곡 부르고 좀 통기타 가지고 가서 그런 그거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올해 안에 한번 그렇게 하루 정도 저희 제작국하고 의논해서 처음으로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MT를 한번 제가 구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실현해보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즐거운 프로그램, 추억에 남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강성 씨의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 노래도 또 약간 사연이 있어요. 박강성 씨가 무명 시절에 무역해서 다니면서 음반을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음반을 가지고 저하고 만나면서 저한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형 박형 할 때니까 이형 저이 노래 안 되면 큰일 나요. 있는 돈다 털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노래를 필두로 박강성이라는 가수가 우리한테 알려지게 됐죠. 바로 문 밖에 있는 그대 바로 전에 첫 데뷔곡으로 나왔던 노래인데 여러분 익히 아시는 노래입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0: 네, 사실 저 역시도 이 노래 굉장히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하고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노래방 가면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부르시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다행히도 우리 박강성 씨가 이 노래가 히트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아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바라건대 한번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굉장히 보고 싶은 친구고 어쨌든 간에 제가 MT는 한번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드리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2: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 서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13: 네, 안녕하셨습니까?
0: 한 주 동안도 굉장히 엄청 바쁘셨죠?
13: 네.
0: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또 이야기를 또 해주실까요?
13: 오늘은 금옥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0: 금옥단 사실은 네. 그동안 거의 매일 프로모션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설명 살짝 해주셨는데 예. 오늘은 좀 금옥단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13: 오늘은 이제 한 92살 되신 어르신이 오셨어요.
0: 92살. 예. 예.
13: 그런데 이제 온몸이 다 아프고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예. 양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0: 아이고.
13: 근데 이제 한 세 번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고 오늘은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0: 아이고, 잘 된 일이네요.
13: 열이 받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좀 10분만 더 계세요 그랬더니 그걸 참지 못하고 이분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0: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13: 어떻게 했어요? 금옥단 잡수시개 하고 침을 한 30분 놔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머리가 맑아지셨다 하고 아이고, 잘 가셨어요.
0: 됐네요. 네, 아이고 대단하네. 네. 자, 지난번에도 뭐 항상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박사님이 어디 여행 가실 때도 꼭 금옥단을 챙겨가지고
13: 예.
0: 그거를 반쪽 정도 들고 가신다고 그런 얘기 저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13: 예.
0: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몸이 좀 아프거나 좀 힘들 때 위급한 상황일 때 금옥단의 그 효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13: 그래서 이제 금옥단은 이제 제가 만든 약인데
0: 네.
13: 특히 심혈관 질환,
0: 네.
13: 예,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아, 신장이 예, 안 좋다든지
0: 예.
13: 아니면 간이 안 좋다든지
0: 아.
13: 안 좋아서 피를 걸르지 못할 때
0: 아,
13: 우리가
0: 예, 예.
13: 40, 60이 좀 넘어가면은
0: 네, 네.
13: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라는 게 있어요.
0: 네, 네.
13: 이 사구체 신염이라고 이, 사구체에서 피를 걸러줘야 되는데 필터 작용을 하거든요. 그걸 못 걸러주면 우리 몸에 어혈이 생겨요.
0: 아, 못 걸러니까 뭉쳐가지고 어혈이 생긴단 네. 말이죠.
13: 그래서 네네. 어혈이 있는 곳은 통증이 있어요. 잠자고 나면 저기 아래 다리 종아리 쪽이 붓는다든지
0: 네, 예, 예.
13: 양말 쪽이 양말
0: 예,
13: 뒷목
0: 예.
13: 닿는 쪽이
0: 예, 예.
13: 가렵다든지 또 부어오른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구체에서 피를 걸르지 못해서 오는 증상이에요.
0: 아, 그렇군요. 네.
13: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약해지잖아요.
0: 네.
13: 그러면 저녁에 소변보로 4번, 5번씩을 가야 돼요.
0: 네.
13: 그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심장에서는 자연적인 열이 발생을 하죠.
0: 네.
13: 붓기에 대한 경련을 한번 해보세요. 붓기에 대한 경련.
0: 예, 예, 이렇게요.
13: 거기 뭐가 들었을까요?
0: 여기에 심장이 있지 않나요? 예,
13: 심장이 들어있어요. 네. 열중 쉬어대 보세요. 거기 덩어리에 거기 신장이 있어요.
0: 콩팥.
13: 예, 콩팥.
0: 아.
13: 콩팥은 이제 요행상으로 수, 물로 치거든요. 물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0: 양쪽으로 네. 뒤쪽에. 아. 네.
13: 그래서 신장 안에 사구체가 있는데 거기에 피를 온몸에 피를 걸러야 돼요.
0: 네, 예, 예.
13: 근데 걸러주질 못하면은 이 부종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이 부어지게 이제 배가 차가워지게 돼요.
0: 아.
13: 그럼 허리에 요통이 생겨요.
0: 아.
13: 4번, 5번 요추하고 고관절 사이에 이상근이 있는데
0: 네네.
13: 그게 틀어져요.
0: 아.
13: 그러면 거기에 어혈이 끼게 되거든요.
0: 네네.
13: 그러면 무지무지한 아픈 통증이 나와요.
0: 예, 예.
13: 그래서 척추관 협착이 돼요.
0: 아.
13: 그 4번, 5번 요추에 예, 추간판이 돌출되면서
0: 네네.
13: 이 뭐라고 그러나 디스크,
0: 예, 예.
13: 디스크가 튀어나와요.
0: 아,
13: 그렇게 그렇구나. 되면은
0: 네.
13: 허리가 아프게 되면 어때요? 흉추. 5번, 6번, 7번 흉추가 또 휘게 돼요.
0: 네.
13: 그 다음에 4번, 5번 경추가 휘게 되는데 이게 전부 심혈관 질환이야.
0: 아, 네. 그렇구나.
13: 심장에서는 뜨거운 열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0: 네네.
13: 열이 발생하면 그 열은 반드시 아랫배,
0: 네.
13: 뒤쪽 우리가 열중 휘어댄 자리로 가서
0: 네.
13: 배를 뜨뜻하게 덮여줘야만 돼요.
0: 아.
13: 그러면 그 차가운 열은 위로 올라와서 심장 열을 식혀줘야 돼요.
0: 네네.
13: 그러니까 순환을 식혀줘야 되는데 순환을 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간하고 위가 싸워요.
0: 아.
13: 오른쪽 갈비 밑에는 간이 들어있고
0: 네네.
13: 왼쪽 갈비 밑에는 비위가 있어요. 위장이.
0: 아, 예, 예.
13: 그런데 순환이 심장하고 신장하고 열하고 차가운 기운이 순환을 잘하면 간하고 이가 온도가 맞으니까
0: 네.
13: 영양 흡수를 해서
0: 네.
13: 사지를 맥에 살려야 되거든요.
0: 근데
13: 이거 안 되면은 간하고 이가 서로 싸워요. 그러면 소화불량이 오죠. 뭐 역류성 식도염이기도 하고 간담 비위가 서로 싸우질 못하니까
0: 예.
13: 그 싸우고 있으니까
0: 네네.
13: 위장 기능이 거꾸로 올라와 버려요.
0: 아.
13: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치료를 할 때
0: 네.
13: 심장열 어떤 방법이든 내리면 되거든요.
0: 네네.
13: 근데 우리 저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태음이라 열이 많아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13: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음이라 차갑다고요.
0: 아, 그렇구나.
13: 예. 그러니까 순환이 나 같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비위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 손발이 차갑다고요.
0: 네네.
13: 그런데 네. 이 선생 같은 경우에는 폐하고 대장이 약해요. 예, 예. 오에 열이 많아. 그래서 아. 성질이 빡빡 나기도
0: 예,
13: 하고
0: 예, 예.
13: 아래 배는 차가우니까 예, 예. 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배가 뽀록이 튀어나오고요.
0: 네네.
13: 이랬을 때 병이 생기는 게 제일 먼저 심장하고 신장관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 심신불교가 되거든요.
0: 네네네.
13: 그럼 이제 두 사람 체질이 서로 다르잖아요.
0: 다르죠. 예.
13: 그게 이제 맥을 보면은 열증으로 나와요. 심장 아. 열이 많으니까.
0: 아, 예, 예.
13: 근데 그 열은 신장 콩팥이 약해가지고 심장이 약해서 오는 가짜 열이에요. 그랬을 때는 신장이나 대장이 따뜻해지는 오적산 같은 그런 약을 먹여야 돼요.
0: 네네네.
13: 그러면 열을 밑으로 끌어당겨야 되죠. 그러면 머리가 시원하고 가슴이 시원한 사람은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아,
13: 병이 없어요.
0: 없죠. 예, 예.
13: 예. 이랬을 때 먹는 약이 이 되게 오적산도 있고 천황보심단이 있고 약이 있는데 이게 한계가 애매모호해요.
0: 아.
13: 열 내리는 약을 먹여줬는데 네네. 얼만큼 먹여야 될지를 몰라. 근데 몸이 뜨거우니까 찬 약을 먹였는데
0: 네.
13: 계속 먹으면 몸이 너무 차가워져 버려요. 병이 네. 거꾸로 되는데
0: 아.
13: 그 한계가 모호해요.
0: 아.
13: 그랬을 때 몸이 찬 사람한테는 더운 약을 많이 먹여야 되고
0: 네네.
13: 몸이 더운 사람은 찬 약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부작용이 나더라는 얘기예요.
0: 아.
13: 그래서 그러면은 부작용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0: 네네.
13: 심장 열 내리고 신장 차고 올리면 순환을 시키니까 돌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안 나더라는 얘기예요.
0: 아,
13: 그래서
0: 예.
13: 만드는 약이 산상금옥단이에요.
0: 아, 그래서 만드는 약이에요.
13: 네. 산상금옥단은 이제 선천적으로 허약한 사람들,
0: 네네.
13: 아픈 사람이 더 이 약을 먹이면은 하늘에 천기를 다, 다 몸에 붙여요.
0: 아,
13: 그래서 순환을 생기게
0: 예,
13: 하니까
0: 예, 예, 예.
13: 백병불생이라고 그래.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0: 아,
13: 심장하고 신장이 교통이 안 되는 것 같다가
0: 네.
13: 심신불교라고 그래요.
0: 아,
13: 그렇게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간하고 위가 싸워요. 여기서 간이 불화가 나고
0: 아,
13: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맥을 못 쓰게 돼요.
0: 아,
13: 몸이 추웠다 더웠다 차갑다
0: 네.
13: 더웠다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심해지면은 위장 기능이 거꾸로 올라가는 게
0: 네, 네.
13: 역류성 식도염이나
0: 아.
13: 위궤실이나 위궤양이나
0: 네, 네.
13: 이렇게 되면은 이 눈이 침침해지고 그냥 간단 비위가서 간이 약해지면 눈이 안 보여요.
0: 네.
13: 신장이 안 좋으면 귀가 안 들려요.
0: 아.
13: 그리고 폐에 문제가 생기면 냄새를 못 맡아요.
0: 아.
13: 그리고 간에 간, 담, 습열이면 밥을 못 먹어. 그리고 이 가슴에 뭔가 답답한 게 올라오거든요.
0: 네네네.
13: 그때 매끼라고 그래요. 그러면 간하고 신장의 음이 허하면 위 올라가면서 매끼 다음에 오는 게 편도선이 와요.
0: 아.
13: 편도선은 편자가 가다편 한쪽 편자고 도자는 복숭아 도자예요.
0: 아.
13: 복숭아 씨가 익으면 딱 벌어지잖아요. 복숭아 씨가 벌어지듯이 한쪽이 앞서 편도선인데
0: 아.
13: 간하고 신장이 음이 허했을 때 오는
0: 아.
13: 증상이에요.
0: 아.
13: 그럴 때는
0: 그렇군요.
13: 갑상선 종대가 와요.
0: 아.
13: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0: 네.
13: 그러는데 어혈이 있는 곳은 반드시 통증이 있어요.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뭐 치료 침 맞아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해서 봤을 때 거기에 뭐 어혈이 있거든요.
0: 네.
13: 어혈 거기서 피를 싹 뽑으면 그 자리에서 안 아파요.
0: 아.
13: 어깨가 그냥 쏟아질 것 같이 아프고
0: 네,
13: 고개도
0: 네.
13: 못 돌리고 팔도 안 올라가고
0: 어.
13: 그냥 밤새 잠을 못 자는데
0: 어.
13: 거기에서 피를 뽑아주면은 어혈을 뽑아주면은 그 자리에서 안 아파요.
0: 아, 그런데
13: 이건 이제 치료를 해서는 방법인데
0: 네네.
13: 약을 먹고는 방법이 없는가? 산상금옥단이에요.
0: 아, 그렇죠.
13: 산상금옥단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양 성분이 이 사양이나 목향이나 침향이나 단향이 있거든. 향자가 들어가는 약들은
0: 네네.
13: 몸 안에 들어가면은
0: 네.
13: 막힌 구멍은 다 뚫고 다녀요.
0: 오, 네. 막힌 구멍은.
13: 그래서 방향성 계규약, 계규약이라고 그러면 네네네. 열 개짜리다 구멍 규자예요. 방향 향을 날려가지고 이 막힌 데를 다 뚫어주는 건데 이 공진단 얘기 들어보셨죠?
0: 예, 공진단은 사실 굉장히 예. 많이 들어봤어요. 예, 사실
13: 그 사양 성분이 들어가는데 그건 너무 약해요.
0: 아, 사양 성분이 약하단 말이죠. 예. 예.
13: 그 처방 자체가 아. 그래서 공진단에 15배를 넣어요.
0: 아이고.
13: 금옥단은 어,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녹용이 들어가고 산삼이 들어가는데 어. 공진단에 산삼 안 쓰죠. 녹용이 어. 들어가는데 아마 좋은 거 안 쓸 거예요. 녹용도 원용이 있어요.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것 엘크라고 그러는데 그 그게 보면은 이 시베리아 날씨가 춥잖아요. 예, 예. 그래서 뿔 끝에다가 기름을 많이 이 단백질을 많이 저장을 해놔요. 아~ 그래야 그걸 먹에 힘이 생겨요.
0: 네, 그렇죠.
13: 그 다음에 산삼, 산삼도 이 천정급, 네. 천정산삼 거의 없어요. 네. 천정급은 한 2, 300년 돼가지고 그래도 몸체가 내 엄지손가락만은 해야 되고 어~ 길이가 한 4, 50cm는 돼야 되거든요. 어~ 그런 걸 넣어야 힘을 받아요. 아~ 근데 예, 공진단에 들어가는 것 사양 성분을 15배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오. 산삼하고 녹용이 들어가는데 이 산삼이나 녹용은 첨가되는 약에 따라서 성분이 다 바뀌어져요.
0: 아, 그렇군요. 예, 네네.
13: 그러면 사양 성분이 15배로 들어가면은 군신 자서에서 군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들어가는 것은 산삼 녹용이 뭘로 되느냐 같이 녹용이 돼버려 이제 사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13: 그러니까 아까 침을 놓고 난 있는데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 저 의식 불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뉘어놓고 반드시 이제 사관을 터줘야 돼 침을 합곡하고 체축 놔주고 빨리 중안에 침을 놔줘야 돼요. 그래야 기운이 돌죠. 그러면서 금옥산을 먹여요.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머리에 있는 가슴에 있는 열을 아랫배로 내리고 아랫배 차가운 기 위로 올리면서 순환을 시키니까 한 30분 있으면은 멀쩡해져요.
0: 아.
13: 근데 지금 이 산삼 금옥단의 효력은 이 그거 말고도 그 전에 우리 저 연세대 경영대학원 같은 동기.
0: 네네.
13: 그분 지금 멀쩡해요. 그거 골프를 한번 한 7개월 동안 못 쳤는데 예, 예. 거의 기어다니는 수준인데 예. 골프 잘 치고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예, 자전거를 타는데 무릎에 외측으로 딱 한 선 신경이 저 눌리는 데가 있어요. 아. 예, 늘어진 거죠.
0: 예.
13: 예, 이분도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산에 올라가는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되는데
0: 아.
13: 마음은 아직 젊었거든요. 네. 인대가 하나 늘어진 게 있더라고요. 거기 1침, 2뜸, 3약 네, 금옥단 하나 먹으면 끝난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분이 강한 금옥단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침 넣고 뜸 넣고 보황하고 종합적으로 집중 치료를 하니까 네. 굉장히 효과도 좋고 네.
13: 1침, 그렇죠. 2뜸, 3약, 4부황, 5지압, 6교정 목 교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0: 아.
13: 5번, 6번 경추계에서 보면 추간판이 돌출돼 있어요.
0: 아.
13: 왜냐하면 한쪽 다리가 아프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은 오른쪽에다 힘을 못 써요.
0: 그렇죠.
13: 그러면 왼쪽에 무게가 편중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왼쪽 엉덩이가 망가져요. 그러면서 4번, 5번 요추가 떨어져요. 그러면 또 5번, 6번 흉추가 틀어져요.
0: 네네.
13: 흉추가 틀어지면 또 4번, 5번하고 경추가 틀어지면 뼈가 S자로 휘어버린다고요.
0: 아,
13: 왜냐하면 다리가 양쪽 축이 예, 예. 왼쪽으로 편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S자로 휘어서 다녀요. 그런데 위에 있는 목을 갖다가 4번, 5번 경추를 딱 교정을 해주면 딱 쓰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따라서 써요.
0: 아.
13: 그래서 1침, 2뜸, 3약, 4부황, 5지압, 6효정. 근데 우리 집에 오는 환자들, 이제 통증 환자들이 주로 오시는데 하루하루 통증이 없어져요.
0: 아.
13: 어깨 아픈 사람은 어깨 아픈 대로 에이. 또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아픈 에이. 대로 또 가장 지금 지금 한 뉴스가 되는 게 28살 먹은 학생이 와요. 네. 학생은 아니지, 이제 일반인이 됐죠. 네. 7년 전에 검도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갖고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4번, 5번 흉추 요추를 수술을 했는데도 몸이 계속 마비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어가는 게 진통제가 늘어요. 그렇구나. 뭐 근육 유한제에다가 진통제에다가 또 스테로이드에다가 그걸 이제 그걸 먹으니까 이제 소화기 장애 오는 거예요. 아. 그러고 점점 마비가 되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수술을 했을 때 경과는 나도 모르겠다. 네. 이게 이대로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불구로 갈 것인지 네. 알 수가 없다. 아. 그러는데 집행이 짓고 겨우 움직여야 되는데 한 달? 한 달 됐는데 처음에는 이 28살 네. 먹은 남자니까 한약을 안 믿어요.
0: 예, 예.
13: 그리고 7년 동안에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본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집으로 왔느냐? 자기 삼촌이 그 이제 박사천 그 삼촌이거든요. 네, 네, 네. 그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아니 병원이란다 사무실에 가면은 앉아있지 못하고 맨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저한테 침 맞고 가서 앉아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저 삼촌한테 지금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 좀 데려다 달라고.
0: 아.
13: 자진해서
0: 예, 예.
13: 지금 엄마가 하도 여기저기 다 가갖고 효과 본 적 없고 몸은 계속 망가졌고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몸이 삐뚤어져 얼굴조차까지 예, 예, 얼굴까지 삐뚤어져 있어요. 예, 예. 몸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고 집행에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치료했나요? 일주일에 세 번? 두 번, 세 번 치료했는데 네. 지금은 집행이 없이 걸어가요.
0: 아이고.
13: 그리고 일을 안 할 때는 약을 안 먹어요.
0: 예.
13: 근데 일할 때는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하는데 저녁에 잠잘 때
0: 네.
13: 금옥탄 먹고 여기 또 어혈약 있어요.
0: 네.
13: 그걸 먹으면 양약을 안 먹어요.
0: 네.
13: 진통제 필요 없어요.
0: 어.
13: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맨날 오면은 금옥단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병 얘기만 했는데
0: 네네.
13: 아 금옥단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
0: 네네.
13: 이거는 심신불교 간이불화의 명약인데
0: 네네.
13: 이 피를 거르는 데는 도사예요.
0: 네.
13: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0: 예예.
13: 뭐 심신불교다 뭐 사구체 신념이라든지 콩팥에서 나오는 병들
0: 네.
13: 심장에서 나오는 병들 폐에서 나오는 거 이거 다 고치더라고요.
0: 아.
13: 그런데 바보같이 이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네. 치료 얘기만 네. 했나.
0: 네.
13: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한국일보이고 중앙일보에
0: 네.
13: 전국지에 매일 신문이 나가요. 그러면 뉴저지나 다른 주에서 시애틀에서 전화가 와요. 근데 그분들 여기까지 치료하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약을 보급을 하자. 그래서 약을 보내줬더니
0: 네.
13: 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는 곳은 약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0: 아, 예. 자, 나오신 김에 프로모션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시간이.
13: 이게 원래는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0: 네네네.
13: 예,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0: 예예.
13: 이게 지금 금인데
0: 네네네.
13: 이게 손으로 만들어서 모양이 이쁘질 않아요.
0: 아, 예예. 네.
13: 그리고 요건 좀 크고 작고 그래
0: 네네네.
13: 작은 쪽인데
0: 네네.
13: 요 안에 사진이 진짜 순금이에요.
0: 네네.
13: 요 안에 사양성분이 공진단에 15배 들어가요.
0: 네네네.
13: 그다음에 산삼이 들어가고
0: 네네.
13: 녹용이 들어가는데
0: 네네.
13: 산삼도 천종급이 들어가야 되고
0: 네네네.
13: 녹용은 엘크 온용이 들어가야 되고
0: 네네.
13: 꼭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숙지향.
0: 아, 숙지향.
13: 철분하고 칼슘
0: 예,
13: 덩어리인데
0: 예, 예.
13: 일반적으로 칼슘 약을 먹으면 100개 먹으면 하나 없어거든요.
0: 네.
13: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없으려요.
0: 아.
13: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 후에 예, 예. 예, 골다공증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예, 이제 예. 할머니들 골다공증이 많이 와요. 네, 네. 이거 한 석 달 열을 먹고 나면 거의 다 나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심신불교 네. 간이 불화의 명약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벽사단이 있는데 네, 네, 네. 벽사단 이거는 위기 역상이 났을 때 체했을 때 급체 네, 네. 원래는 이 두 개의 약이 다 치매 예방하고 중풍 예방으로 왔는데 특히 좋은 거는 항암 치료를 해보는데 네, 네. 항암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엄청 심하거든요. 네. 그 부작용을 이걸 먹으니까 그게 컴프레스 해지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3: 기운이 예, 키모테라피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리카락 세포를 죽여요. 네, 네. 그 다음에 위 점막 세포를 죽여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그 다음에 골수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머리 다 빠져버리고 먹지도 못 구토를 하는데 네네. 벽사단을 먹으면 구토 안 해요.
0: 알겠습니다. 자 프로모션을 좀 해주세요.
13: 네. 어떻게 10개에 1200불인데 네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만 5분한테만 600불씩 드릴게요.
0: 아, 반값에 선착순으로.
13: 네. 네. 예. 예. 가면서 바로 끝나니까 바로 네네. 전화 주셔야 되고 네. 전화를 많이 걸려오면 내가 다 받질 못해요. 네네. 만약에 안 받으시면
0: 메시지 남겨주시면
13: 메시지를 순서대로 예, 순서대로 예. 해드릴게요.
0: 이 전화번호는 213-503-3304로 예. 아, 지금 방송 끝나시고 바로 예. 전화하시고 예. 차례대로 연락드리니까 메시지 남겨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13: 213-503-3304로 걸으셔야지 385-3304는 전화밖에 안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13: 503에 메시지가 가능하죠. 메시지도 가능하고 네. 또 그거 카톡도 되고 네. 또 이메일도 돼요.
0: 자,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어떻게 찾을 수 있죠?
13: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민산삼을 치면은 네. 내 얼굴이 나와요. 아. 그 얼굴을 클릭해야 동영상이 나와요.
0: 알겠습니다.
13: 라디오의 방송은 그건 동영상이 안 나오고 네. 그게 한 100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동영상 보시려면 내 네. 얼굴만 클릭하시면 돼요.
0: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또 이 공진단을 비롯한 아주 특효 있는 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3: 네, 감사합니다.
0: 네.
6: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태양입니다.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태양입니다.
2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9: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0: 레몬법 전문 미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하게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제 수요일 반환점을 도는 것까지 오늘 너무 애쓰셨어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전문 이재영 변호사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절임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4: 부에나팍 로스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골프도 즐기고
4: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4: 888-847-3098 888-847-3098.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0: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11: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새로운 님들 오셔서 너무 반가웠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분들 편한 저녁 되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비비안님 애치님이 다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반가웠고, 오늘도 풍성하게 수요일인데 정말 고비를 잘 넘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90년대를 좀 회상하게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에디원 원국장님 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꽃 하트 감사하고요.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우리 에디원 국장님, 저희 라디오 서울의 아주 살림꾼 광고국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들러주셔서.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6: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

0: 네, 어제 이 시간에 노년기 얘기하다가요, 근력 운동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 오늘 이 근력 운동,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근 감소증은 몸 전체에서 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허벅지 앞쪽, 엉덩이 근육,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결국 하체 근육의 퇴화 속도가 상체에 비하면 최대 두세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바로 서게 만드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체에 힘이 빠지면 발을 헛디뎠을 때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해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겠죠. 고령층의 낙상 사고는 특히 골절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걷기나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사실 생각해보면 일상적인 모든 이동 행위에는 하체 근력이 그만큼 중요하죠. 힘이 떨어지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 근육의 약 60-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소모하고 저장하는 가장 큰 기관인데요. 그래서 하체 근육량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하체 운동은 그래서 당뇨병, 대사 증후군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또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근력이 튼튼해야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부종이나 정맥질환, 심혈관계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체 근력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하체 근력 중요합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나라들의 전쟁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미국에 협력하지 않은 나라들은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반드시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